0: 아니 하나야, 난 너만 평생 따라다닐 건데. 그래 그래. 나 하나 놀자.
1: 안돼, 제발 따라오지 마.
0: 아니 나 평생 너만 따라다닐 거야. 캬캬캬캬캬캬캬.
2: 아니, 딩동댕 삼총사!
1: 딩동댕 삼총사, 구하러 와줬구나!
3: 응. 크크, 어린이를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0: 아, 아닌데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전 크크가 아니라,
4: 크크의 할아버지의 누나의 삼촌의 동생아!
3: 친구의 오빠의 사돈의 팔촌에!
5: 부모의 사촌인 재활용 개구리인데? 라고 하려고 했지?
0: 정확하구만.
4: 하!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으니 이제 어린이를 그만 괴롭혀!
0: 재미없다니 너무해. 아니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에 막 버리는 녀석을 혼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4: 그건 그렇지.
3: 그럼 우리 그냥 갈까?
5: 가자.
1: 어, 안 돼! 가지 마!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재활용품 막 버린 거. 이 지구한테도 미안하고 너희 재활용품들한테도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4: 그럼 하나야, 이 재활용품들한테 약속해줘.
5: 앞으로 분리배출 잘 하겠다고 말이야.
0: 지금 뭐 하는 거야? 벌써 반성하면 재미없는데. 안 돼! 반성하지 마!
3: 어서 하나야!

0: 부끄러워.
1: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동동!
2: 딩딩!
0: 여기서 깨알 정보! 마트에서 받은 영수증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0: 그리하여 하나는
1: 나 앞으로는 재활용품 잘 분리해서 버릴 거야. 지구야, 내가 지켜줄게. 약속!
2: 지구계 삼총사!
0: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3: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4: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5: 우리가 누구?
2: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0: 앉으세요.
1: 땡큐.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해서 생긴 일 2.
1: 맛있다.
2: 루피, 너도 먹어봐.
3: 마법 열매를 먹은 친구들이
2: 응? 이게 뭐야?
3: 돌로 변했어요.
2: 안 돼!
4: 똥똥아, 어떻게 좀 해봐.
2: 크랑캉은?
5: 붉은 숲으로 가.
4: 붉은 숲 크랑은?
5: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3: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크롱과 로디는 막춤버섯을 찾아다녔어요.
6: 막춤버섯아!

0: 먹는지 알아?
1: 알지? 그러면
0: 알려줘.
1: 내가 왜?
0: 친구들이 위험해.
1: 그럼 그럼. 알겠어. 나보다 춤을 잘 추면 가르쳐줄게. 그럼.
0: 좋아.
1: 그럼. 그럼 뮤직.

0: 알려줘.
1: 뭘?
0: 붉은 숲.
1: 아, 사실 나도 몰라.
2: 예?
0: 뭐라고?
1: 잠깐!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나 말고 길을 아는 친구가 있다고. 따라와.
0: 같이 가.
1: 크랑크랑 다 왔어. 저기야. 그럼 난 간다.
0: 잘 가.
1: 크랑크랑.
3: 에헴, 기다리고 있었어. 크렁, 러디.
0: 우릴 알아.
1: 크랑.
3: 응, 난 뭐든지 알고 있거든.
0: 뭐든지.
1: 크랑.
3: 그렇다니까. 너 얼마 전에 에디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혼났지?
1: 크랑.
3: 그거 뽀로로가 그런 거야.
1: 뭐야.
0: 진정해.
3: 그리고 너희 친구들 돌로 변했지?
0: 맞아.
3: 에헴, 말했잖아. 뭐든 다 알고 있다고.
0: 그럼 붉은 숲이 어딨는지도 알아?
3: 당연하지. 여길 봐. 이 옹달샘은 어떤 마법에 걸렸든 풀리게 해줘.
0: 대단해.
1: 크렁.
3: 내가 좀 그렇지.
0: 고마워. 가자, 크렁.
1: 크렁크렁.
3: 잠깐. 이 꽃괴물을 조심해야 해. 먹히면 작아지거든.
1: 크랑크랑.
0: 알았어.
3: 그럼 잘 가.
0: 안녕.
1: 크랑.
4: 크롱과 로디가 붉은 숲에 도착했어요.
0: 정말 다 붉은색이네.
1: 크랑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이거 꽃괴물 같아.
1: 크랑.
5: 으아!

그럼

0: 크랑크.
1: 괜찮아.
0: 그럼.
1: 옹달샘을 찾으면 다시 커질 거야.
0: 크랑크. 크랑크랑 크랑크랑

0: 뭐 하는 짓이야?
1: 우리의 귀중한 샘물을 당장 돌아가.
2: 샘물이 필요해.
3: 그럼 그럼.
0: 그렇다면
1: 보물을 줘.
4: 그럼 떠가게 해줄게.
2: 보물?
0: 뭐야?
1: 설마 없어? 에휴.
3: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2: 빨리 줘.
3: 그럼 그럼
0: 에잉? 이런 게 무슨 보물이야?
1: 필요 없어. 다시 가져가.
3: 그럼
2: 어떡하지?
3: 그럼
0: 뭐야?
1: 이건 쿠키?
0: 맛있어.
5: 화끈한데 이게 바로 보물이지.
6: 쿠키 쿠키 맛있는 쿠키 새로운 보물이네.
3: 그럼 그럼.
7: 야, 가져가.
3: 그럼. 로지!
2: 돌아왔어.
8: 크롱이 샘물을 병에 담아서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크롱과 로디는 마침내 친구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3: 그랑 그랑. 그랑 그랑.
2: 우와. 얘들아.
3: 그랑.
9: 마법이 풀렸잖아.
10: 로디, 크롱 마법 약을 찾았구나.
11: 역시 로디야.
9: 크롱도 대단한데?
12: 정말 고마워.
3: 크랑크랑. 크랑.
11: 그나저나 캠핑은 결국 못했네.
9: 이제부터 하면 되지.
11: 뭐?
9: 맞아, 아직 안 늦었어.
13: 어서 하자.
11: 좋아.
8: 친구들의 캠핑이 드디어 시작됐네요. 모두 재밌게 놀아요.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4: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2: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여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1: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2: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3: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0: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3: 아니, 시원한 물 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2: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4: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5: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4: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6: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4: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밀다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7: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 밀다 출동.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아,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우와!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아, 30년쯤 후에?
1: 화성이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아,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오케이,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우와.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경쾌하겠는데?
1: 아, 위험할 수도 있어. 아,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정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뭐야? 이게 아닌데. 기 차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1: 여기다! 이 정도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 거나.
2: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1: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2: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실어.
2: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1: 우린 기가빌더야.
3: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2: 너희는 누군데?
0: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2: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1: 음파지네요. 빨리 피해.
2: 어떡하지? 버보는 도망쳤나 봐.
1: 빨리 못 가. 기가빌더 변신!
2: 포켓몬 변신 완료!
4: 나이키몬 변신 완료!
1: 레이몬 변신 완료! 스케이몬 변신 완료! 으아! 따라와!
0: 하하! 그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1: 호부, 거기서. 네? 이제 도망 못 가, 호부.
0: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화성의 모든 자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1: 도망치고 있잖아.
2: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4: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5: 야, 이거 뭐야?
0: 아니, 누구 마음대로.
4: 힘이 더 필요해.
1: 안돼. 빙하다.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빗변을 파이로는.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6: 기가빌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1: 저기 좀 봐요.
6: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1: 다들 비켜요.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뭐,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인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진단하고 치료까지 해내는 초소형 로봇들. 가까운 미래 우리의 몸속엔 로봇 닥터 하나쯤은 살고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1: 의료로봇 기술 정말 대단해.
2: 의료로봇?
1: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하는 로봇. 이런 로봇 덕분에 환자들 병도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복잡한 수술도 더 쉽게 할 수 있대.
2: 비트도 언젠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까?
1: 비트는 그런 건... 가만, 아주 쉬운 것부터 해보면? 나봄, 아이디어 고마워.

0: 내가? 무슨?
1: 비트한테 체온 재는 기능을?
2: 네. 그럼 우리가 아플 때 비트가 열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1: 오, 좋은 생각이네. 알았어. 엄마, 이거부터 좀 하고.
2: 오예, 신나나 비트.
3: 비트?
1: 자, 엄마가 시간이 없으니까 서둘러서.
2: 엄마 화이팅! 아줌마 화이팅!
4: 먼저 비트한테 열감지 센서를 부착하자. 그리고 이 센서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비트한테 설치하는 거야. 비트의 체온 측정 순서는 명령이다 비트! 체온 측정! 이라는 명령어를 인식하면 센서가 부착된 손을 앞으로 45도 올리고 센서에서 체온을 감지한 후 측정 온도가 정상 체온보다 높은가? 예 하면 빨간불, 아니요 하면 초록불이 들어오는 거지.
2: 오, 그러니까 열이 있으면 빨간불, 없으면 초록불이네.
1: 어, 엄마 이제 가봐야겠다. 잘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
2: 오빠 땡큐. 다녀오세요.
5: 해보자.
2: 그래. 명령이다 비트. 체온 측정.
3: 술. 비트 비트. 체온 측정 완료.
2: 초록불 정상 체온 잘 되네. 예. 다음아, 열 좀 재자.
6: 열?
2: 응. 명령이다 비트. 체온 측정.
3: 손.
2: 여기 잡아. 이렇게? 응. 잡고 있어.
3: 체온 측정 완료.
2: 어? 빨간불. 다음이 열 있네? 내가? 이마는 별로 안 뜨거운 것 같은데? 족. 아플 때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돼.
6: 아, 아이스크림 줘. 안 돼, 안 돼. 나 안 아파.
2: 안 돼. 자, 여기 좀 눕자.
6: 어? 아,
2: 여기
6: 싫어.
2: 좀 눕자.
6: 아, 싫다. 여기 좀 눕자. 안 아파.
2: 내가 이불 가져올게.
6: 누워야 빨리 낫지.
2: 아, 싫어.
6: 아, 너 지금 아프잖아.
2: 아, 싫어요.
6: 아, 이거 떼.
2: 그럼 병원 갈래?
6: 아, 싫어. 나 안 아파.
2: 누워야지.
7: 누가 아프다며. 누구야, 누구? 누구야, 다혜?
2: 나 아닌데? 다음이. 다음이가 열이 있어.
7: 아, 저런. 누워, 다음아.
2: 그래. 아, 감기엔 비타민C가 좋댔어. 내가 키위주스 만들어 올게.
7: 근데 다혜, 넌 괜찮아? 너가 더 아파 보이는데?
2: 그래? 그러고 보니까 아까부터 머리가 좀 띵한 것 같기도 하고. 어? 뭐야, 다음이 어디 갔어?
6: 어? 왜? 없어?
2: 도망갔나 봐. 내가 키위주스 만들었는데.
6: 나 줘.
2: 어? 야, 그 다음이 건데.
6: 어.
2: 왜? 어. 아, 맛이 왜 이러지?
6: 토할 것 같아.
2: 어우, 야, 토할 정도는. 근데 너야말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어? 이봐, 이마가 뜨겁네. 아까 비트가 열 없다 그랬잖아.
0: 다시 해보자. 명령이다 비트. 체온 측정.
3: 손. 체온 측정 완료.
2: 봐, 초록불이지? 이상한데?
0: 명령이다 비트. 체온 측정.
3: 손. 체온 측정 완료.
2: 어? 빨간불. 나보다 너 열 있네?
0: 나 지금 상태 엄청 좋거든? 비트 이상해.
2: 아, 진짜. 놀고 싶는데.
7: 야, 넌 아프다니까. 밖에서 뛰어놀고 있으면 어떡하냐?
0: 다음이 아픈 거 아닌 것 같아.
2: 맞아, 나 안 아파. 다혜가 열이 있는 것 같은데.
7: 그래? 그렇잖아도 내가 채용이 가져왔어. 이걸로 다시 재보자.
2: 37.9도.
0: 봐, 열 있네. 비트, 너 왜 반대로 알려주니?
2: 비트 거짓말쟁이네.

0: 네, 엄마. 해열제 먹었어요. 열감지 센서 확인해보니까 이상 없었어요. 아, 알겠어요, 엄마. 안녕.
1: 짜. 걱정 마. 이 키위 주스는 새로 만든 거야. 아까 왜 그런 맛이 났는지 만든 과정을 잘 생각해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
0: 그래? 뭔데?
1: 일단 키위를 씻고 껍질을 벗기고 믹서기에 넣고 생수를 붓는 것까진 좋았는데 설탕을 넣어야 하는데 그만 소금을 넣었더라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만들었더니 아주 맛있는 키위 주스가 됐지 뭐야.
0: 그래, 그거야. 응? 과정을 처음부터 되짚어보는 거. 비트 체온제기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되짚어보면
2: 먼저 명령어를 인식. 센서가 부착된 손을 올리고 체온 감지. 측정 온도가 정상 체온보다 높은가? 예 하면 빨간불.
0: 잠깐, 여기 여기가 이상한데? 어디?
2: 측정 온도가 정상 체온보다 높은가?
1: 여기, 이 부등호. 질문이 측정 온도가 정상 체온보다 높은가? 그러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어야지. 정상 체온보다 높으면 빨간불? 아니면 초록불? 아, 아까는 부등호가 이렇게 잘못돼 있어서 네 체온이 37.9도였을 때 초록불이 들어왔던 거네.
3: 너네 엄마도 실수하실 때가 있네. 그러게, 엄마 놀려야지. 예!
4: 이다의
5: 나무 비트 달공 채널. 여러분 안녕.
0: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났었는데요. 병원 다녀오고 약도 열심히 먹었더니 다 나았답니다.
3: 정말일까요? 명령이나 비트. 체온 측정.
6: 손. 체온 측정 완료.
3: 네, 초록불 정상 체온입니다.
0: 엄마가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0: 친구한테 다시 설치하셨거든요.
1: 근데 실수했다고 놀리니까
2: 엄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1: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 그래, 엄마가 실수한 거 인정. 근데 프로그램은 완벽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오류가 발생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되어 오류가 발생한 건지 찾아보고 올바르게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 그게 우리가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거지.
2: 아, 아셨죠, 여러분? 컴퓨터를 다룰 때나 또 다른 일을 할 때에도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고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찾아내서 다시 해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다해봄 채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까꿍! 서랍 속에 숨어있던 쪼꼬미 햄스터 메롱이입니다. 이것은 햄스터인가 인절미인가 손바닥에 쏙 들어갈 만큼 작디작은 몸집을 가진 메롱이는요. 집사와 손장난을 하며 교감하는 핸들링을 매우 좋아한다고 해요. 이번엔 손가락 구멍이 많이 작은 것 같은데 과연?
1: 나 안 해. 이걸 어떻게 통과하냐고. 흥, 나 삐졌어.
0: 앙증맞은 이빨로 소심하게 복수하고 자리를 떠나는 메롱이. 메롱아, 메롱아.
1: 뭐 잊은 거 없어?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
0: 턱관절에 모터가 달린 듯 간식을 손에 놓지 않는 메롱이. 배부르게 먹었으니 쳇바퀴 돌려 돌려.
1: 자, 소화 다 됐어요.
0: 이번엔 좀 특별하게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모습인데요. 메롱이를 위한 또 다른 특별 제작 가구. 정성스레 준비했지만 1도 관심 없어 보이죠? 그럼 이건 어때? 안성맞춤 침대는 마음에 드나 보네요. 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니? 메롱이의 깊은 단잠을 깨울 향기로운 간식 한 조각.
1: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힌다. 야, 좋아요.
0: 맛있는 간식 하나로도 금세 행복해지는 메롱이. 집사가 주는 간식과 사랑, 골고루 많이 많이 먹으렴. 보더콜리 강아지 6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이겨낸 보리도 6남매의 엄마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보더콜리 6남매의 100일간의 육아 과정을 공개합니다.
2: 아이, 우리 눈 좀 봐. 너무 예쁜데?
0: 아직 힘이 없어서 자꾸 뒷발이 미끄러지네요. 태어난 지 약 한 달이 지나서야 몸을 가누고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맘때쯤 엄마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기 시작한 6남매. 자, 애들아, 안 돼요. 맘마 아까 뭐 걷잖니? 이젠 계단도 훌쩍 올라가고요.
3: 이까지 올라왔어.
0: 이빨이 근질근질할 때가 됐는지 보이는 것마다 물어제끼는 6남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장난감 하나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티격태격 하나 둘 다투기 시작하는데 바람잘 날 없는 6남매의 시간도 어느덧 반 100일. 50일 가까이 흘러 사료도 먹고 이제 사이좋게 물도 나눠먹는 단계까지 왔답니다.
1: 엄마, 엄마, 우리 숨바꼭질 놀이에요. 자, 시작!
0: 이 녀석들이 갑자기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침대 밑에 숨어서 단체로 낮잠을 즐기고 있네요. 이럴 때는 또 단합이 된단 말이죠.
4: 잘 안전하게 해줄 거야. 잘 기다리나게 기다려.
5: 어이구, 우리 막내. 앉아.
4: 막내 언니.
0: 태어난 지 두 달 반이 지났을 무렵 체격도 엄마랑 비슷해져 가는데요. 오, 진짜 쑥쑥 잘 크네. 그렇게 장난도 치고 뛰어놀며 빠르게 흘러가는 6남매의 하루하루. 쇠도 씹어먹을 만큼 천진난만한 사고뭉치들이지만 엄마 눈치도 보며 함께 커가는 법을 배워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태어난 지 100일째.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순 없겠죠? 시간이 또 흘러흘러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6남매. 짜잔! 이렇게 늠름하게 자라주었는데요. 더 아름답게 채워나갈 6남매의 행복한 나날들을 응원합니다. 천방지축 깨발랄 강아지 순이는 이것 앞에선 온순이 모드로 변한다는데요. 맛있는 간식 바로 간식입니다. 그저 오물오물 낼름낼름 소리만 내면서 조용하고 차분해지는 순이. 그 중에서도 특히 최애 간식은 씹는 맛이 일품 개껌인데요. 집안이든 밖이든 개껌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6: 예스.
1: 이건 뭐죠? 조금 당황스러운 비주얼인데.
7: 드리고?
1: 엄마, 이거 그냥 엄마 먹어라.
7: 손, 엄마 손.
8: 순이, 엄마 손. 이쪽 손. 안 돼, 기다려.
0: 오, 줄줄이 간식을 눈앞에 두고도 얌전히 기다리는데요.
7: 순이 먹어, 먹어.
0: 기다렸다는 듯이 순식간에 간식을 흡입해버리는 순이. 먹는 모습만 봐도 그저 흐뭇한 내 새끼의 귀여운 간식 타임, 순이였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밤비노 고양이 호두입니다. 새끼 때는 몸집이 작고 아기처럼 생겨서 이탈리아어로 아기, 즉 밤비노라는 별명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모습이 아기 맞네요. 휴지 조각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호기심이 왕성한 호두. 캣타워에 달린 털뭉치도 캣타워 꼭대기도 모든 게 다 궁금하기만 한데요. 꿈틀대는 발가락에 그스럭대는 비닐 소리까지 호두가 좋아할 만한 요소가 다 들어있겠는데요. 오, 재밌어 보인다 호두야. 앞으로 만나게 될 호두의 세상이 더 신나는 일들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이번 친구도 미니미한 친구네요. 밥그릇 사이즈 귀요미 체리.

0: 키도 엄마 발바닥만 하네. 아이고, 꼬물이, 귀여미.
1: 네 정체를 밝혀라.
0: 작은 몸집이지만 새끼 때부터 혈기왕성했던 체리인데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체리의 빨빨거리는 열정은 그대로. 어이구, 상대가 밥그릇이라 할지라도 온 힘을 다해 승부를 보는 열정의 파이터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또 훈련 시간에는 욕망을 꾹꾹 눌러 담고 잘 따라오는 체리인데요.
1: 참아야 한다. 이... 엄마 이것 좀 봐라. 야, 잘하지, 잘하지, 잘하지.
2: 지금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체리야?
1: 아닌데, 더 할 수 있는데.
0: 빙글빙글 도는 것조차도 열정 가득하게 표현하는 체리. 어쨌거나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준 체리. 열정 가득한 모습 그대로 엄마 아빠의 영원한 사랑둥이가 되어줘.

0: 지구 영웅 헌개맨.
1: 술래잡기 할 친구.
2: 헌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술래도 돼요?
1: 그럼. 자, 술래잡기 시작.
3: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차라리,
1: 안 돼, 저 여친구

0: 존,
1: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0: 아까 맞췄잖아요. 난 대장장이의 별, 땅땅별에서 왔어요. 땅땅. 지구 영웅 봉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1: 도영 친구를 구한 걸 보면 분명 나쁜 마음은 없었어.

0: 따가.
1: 가시자니 출렁출렁. 따가왕님은 며칠째 왜 저러시는 거야?
2: 번개보석 다섯 개가 반짝반짝 빛났잖아. 아마 번개보석을 어떻게 빼앗아 올지 고민 중이실 거야.
1: 어쩐지 그래서 따가따가 가시즙을 그렇게 많이 드신 거구나.
0: 드디어 생각났다. 번개보석을 빼앗아 올 엄청난 괴물을.
1: 따가왕님, 그게 정말입니까?
2: 드디어 어떤 괴물을 보낼지 결정하셨다고요?
0: 따가, 따가, 따가!
2: 눈이 크면 뭐가 좋다?
3: 귀야!
2: 보석이 엄청 잘 보인다. 왕누나 힘내라!
0: 힘내 내 보석!
4: 전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5: 걱정 마요. 내가 애들이랑 같이 있을게요.
6: 엔젤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모여! 빨리!
3: 미끄럼틀 뒤에!
0: 저기군.
4: 멈춰! 왕맹이 뭐해? 감히 친구들을 위협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1: 왕개미?
0: 방해하지 마!
1: 너무 뭐라 하지 마.
2: 시침 맞고 싶어.
4: 안 돼. 아이들에게 가지 마.
7: 어떡해. 괴물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
3: 땅땅땅땅.
6: 아까 냄새가 섞어버렸나 봐.
0: 반지가 저기 있군. 내놔!

0: 신기해.
1: 너무 멋지잖아.
2: 빛나 친구, 잘했어. 하나, 번개, 터!
3: 왕눈이가 저런 꼬맹이한테 지다니.
4: 다음엔 네가 가만 안 둔.

0: 빛나게 관계 보석이. 전 아까 그랬죠? 아이들을 지키고 번개 보석검도 고치러 왔다고.
1: 네, 맞아요. 우리 땅땅별은 번개별과 같은 편이니까요.
0: 같은 편이라고요?
1: 네, 엄청 친한 친구 사이요. 그거 알아요? 번개맨의 번개 보석검은 바로 우리 땅땅별에서 만들었어요.

0: 우리 땅땅별은요, 번개별로부터 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우리 별 사람들은 뭐든지 땅땅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멋진 검으로 우주 평화를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주엔 너무 힘이 센 낙당들이 많았고 우리는 영웅에게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다섯 개의 보석을 넣어 번개 보석검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사실 이 보석에는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가득 깃들어 있답니다.
1: 그렇다면 번개보석은 아이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0: 맞아요. 번개 유치원 아이들이 번개보석을 갖게 된 건 아마도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컸기 때문일 거예요.
2: 엄마 봐.
3: 나도 엄마. 빛나.
0: 번개보석은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거든요. 보석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착한 아이들을요.
1: 그렇군요. 그럼 혹시 오늘 빛나가 초능력을 쓴 것도?
0: 맞아요. 땅땅. 빛나의 착한 마음이 잠들어 있던 번개 보석을 깨운 거죠.
1: 그래서 보석도 반짝반짝 빛이 났군요.
0: 번개맨, 아이들의 초능력이 모두 깨어나면 검의 보석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면서 번개의 보석검이 완성될 거예요.
4: 우주야, 너도 봤지?
5: 응? 뭘?
4: 유치원 놀이터에서 내가 안 돼! 하고 소리치니까 왕눈이 괴물이 저기까지 날아갔잖아.
5: 맞아. 엄청 신기했어.
4: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5: 그래. 이걸 날려보자.
4: 응. 안 돼! 더 세게 질러야 하나?
5: 그럼 나도 같이 해보자.
6: 하나

0: 빛나를 따라하는 중이야.
1: 안 돼! 똑같다.
0: 아, 그럼 뭐해? 아, 빛나 부럽다.

0: 빛이라도 그런 초능력 써봤으면.
1: 어? 근데 빛나는 어떻게 그런 초능력을 쓴 거지?
2: 이건 내 생각인데 아까 빛나 반지가 엄청 반짝반짝 빛이 나던데 그거랑 초능력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0: 맞아! 그때 우리 첫번 갔을 때도 반짝였잖아. 잠깐, 그럼 우리 보석도 빛나면 초능력이 생기는 거야?
1: 어? 그런가?
2: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3: 세상에! 나!
2: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4: 초능력!

0: 반반짝이네? 반짝여야 초능력이 나오는데. 반지야, 내 말 들려? 힘을 좀 내봐! 빛나, 걱정이 태산이구먼.
1: 그러니까.
0: 왜 다시 안 나오는 거지?
2: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1: 그럼?
2: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1: 무슨 법칙?
2: 그건 말이야. 나도 몰라.
3: 에이, 똥이 나왔다 들어갔네.
4: 어, 마침 말 나온 김에 너네는 무슨 초능력을 얻고 싶어?
0: 난 엄청 멋진 불꽃슛을 할래.
5: 내 슛이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이강인 선수도 깜짝 놀라겠지?
2: 난 순간이동을 하고 싶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잖아.
4: 천둥맨이 간다! 나는 번개맨 같은 영웅.
2: 나는 엄청 커질 거야.
6: 하늘의 달만큼. 이야!
0: 아, 너무 질렀나 봐.
7: 존, 저러다 초능력을 깨우치는 거겠죠?
8: 그러기를 바라야죠. 잘 될 거예요.
7: 그래요. 아이들을 믿는 수밖에.
9: 이렇게 분장하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10: 당연하지. 번개맨도 감쪽같이 속을 거라고.
9: 좋았어. 오늘 우린 반드시
10: 아이들의 번개 보석을
11: 훔치는 거야. 예.
12: 벌써 소독할 때가 됐나?
13: 차렷! 경례! 소독! 해충을 박멸하러 왔습니다!
12: 우리 유치원은 지난주에 소독 했는데?
13: 요즘 유행하는 벌레를 잡으러 왔습니다.
12: 그게 뭐죠?
13: 뭐더라?
10: 아! 티라노사우루스!
13: 나가벌레요! 나가벌레요! 엄청 따갑대요. 물리면은
12: 딱지. 따가벌레 처음 듣는데. 아, 그런데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13: 어, 그럴 리가요. 주모님이다만.
12: 그쵸. 아,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13: 넵! 소! 독!
14: 어! 벌써 바깥놀이 시간이네. 자, 친구들, 화장실 갔다가 10분 후에 밖에서 만나요.
15: 네! 아.
0: 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속이 꾸물거리네.
16: 잠시 불씨 검문이 있겠습니다. 목걸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0: 네? 누구세요? 저 급해요. 비켜주세요.
17: 화장실 가고 싶지? 그럼 그 목걸이 주고 가면 돼.
16: 그래. 목걸이만 보여주면 대장이 시원해질 거야.
15: 내놔!
0: 싫어요.
17: 잡아. 거기서. 이제 어딜 도망가려고. 목걸이 이리네.
0: 쓴다니까요.
17: 이리 내. 어? 이리 내. 이게 이리 내라니까. 이리 내.
0: 쓴다니까요. 어?
17: 이 냄새는 처음 맡아.
18: 타문에 엄청난 응가 냄새다.
19: 야차!
18: 정문 인생이었다.
16: 너 대체 뭘 먹은 거야? 목걸이 내놔!
6: 그래요! 저리 가세요!
16: 목걸이 줘, 빨리! 목걸이 줘!
1: 이 목소리는 죄가
6: 아니니까요!
16: 목걸이 줘, 빨리!
6: 심해요!
16: 목걸이 내놔!
6: 빨리 놔줘요!
16: 두 번은 안 통하지. 목걸이 내놔.

0: 하나는 됐고 이 보석도 따가왕님께 가져가면 정말 기뻐하시겠어.
1: 절대 못 줘요.
0: 어? 저기 어? 이강인 선수다. 어? 우와, 번개 보석이 두 개나.
1: 돌려줘요.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2: 아저씨랑 안 어울려.
0: 뭐 아저씨? 아저씨? 너 지금 아저씨라 했어?
1: 돌려줘. 얘들아.
0: 쟤는

0: 세상에, 아야, 나! 나! 우리 아이들, 우리 애들을 지켜!
1: 안 보겠쌤!
2: 빛나의 초능력.
3: 얘들아, 괜찮아? 고마워, 빛나야. 덕분에 괜찮아. 나도.
2: 얘들 괜찮아? 다친 일 없니?
3: 저흰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강의 목걸이랑 우주 머리핀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2: 아차, 아차차. 너희들이 또...
4: 내가 요새 근육 좀 키우거든. 거기서 근육 키웠다. 아차, 아차차.
5: 구했다고?
6: 우와, 진짜 멋있다.
7: 브라보.
3: 대단해. 우와.
2: 빛나 친구, 우주 친구, 드디어 해냈구나.
3: 뭘요?
7: 왜, 빛나 무슨 문제라도 있어?
3: 알았어. 우리의 초능력의 비밀. 얘들아, 초능력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만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친구를 구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
5: 뜨거운 마음?
3: 강의를 놔줘! 저리 가!
6: 정말 그렇잖아. 드디어 비밀 법칙이 풀렸네.
8: 괜찮아, 강희 친구. 오늘은 좋은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3: 아, 어떡해.
5: 어떡해, 선생님.
9: 야야, 내게 다 잡은 번개 보석을 놓치다니.
10: 저희는 진짜 억울합니다.
11: 아이들이 초능력만 쓰지 않았더라도 번개 보석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9: 뭐라? 아이들이 초능력을 썼다고?
10: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 친구가 저리 가! 소리를 지르니까 음파가 뿌악! 제가 그걸 맞고 저기까지 날아갔다니까요. 그치?
11: 맞아, 맞아. 그리고 다른 아이는 방구 냄새가 얼마나 독하던지. 나 기절할 뻔.
10: 그거 초능력일지도 몰라.
11: 아, 그런가?
10: 너 진짜 기절했었어. 몰랐지?
11: 어, 나 몰랐지.
10: 죄송합니다.
9: 뜨그따가. 보통 괴물로는 안 되겠어. 가시 거울을 대령하라.
12: 네, 부르셨나요?
9: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강한 괴물이냐?
12: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9: 왕 제일 강한 괴물이 누구냐고.
12: 네, 데이식스의 괴물 틀어드릴게요.
9: 잠깐만요.
12: 잠깐만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후보, 번댕이. 번개학교의 귀여운 강아지였지만

0: 변해라 딱지로 무서운 강아지가 되었죠.
1: 우와, 귀여워.
0: 두 번째 후보, 충치괴물 쌍둥이. 이빨을 모두 썩게 만드는 무서운 녀석들이죠.
2: 야가 본가야.
0: 마지막 후보, 블랙 대마왕. 어두운 미래에서 온 아주 무서운 괴물이죠. 블랙 대마왕이 있는 곳에 밝은 내일은 없습니다.
3: 가시벨, 끝판왕 괴물이잖아.
2: 그래, 이거야. 이 녀석으로 하지.
3: 최고!
0: 와,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4: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괴물아, 나와라!

0: 누구세요?
1: 어? 제가 살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요. 좀 부탁할게요.
0: 잠깐만 둘이야. 밥 먹고 갈 시간이 안 되지?
2: 에? 엄마 집 가는 중이라고? 언니가 웬일로?
1: 엄마 오늘 집에 있어 없어?
2: 있어.
3: 언니 아직도 엄마랑 통화하고 나면 위험약 먹어?
1: 왜?
3: 그 얘기하니까 엄마 충격 먹었나 보더라.
4: 뭐? 그 얘기를 네가 왜 해?
3: 죽고 싶냐?
2: 덕분에 엄마 전화 좀 줄었잖아. 고맙지.
1: 차단했거든 어차피.
2: 언니 우리 옆집 할머니 되게 좋은 분이시다?
3: 응. 서유리 되게 예뻐해 주셔. 주에 한 번씩 꼭 문고리에 서유리 간식 걸어놓고 가시거든. 나도 만난 거 생기면 할머니 나눠드리고 아프신 데 없나 여쭤도 보고. 근데 그 할머니 자식들이 다 의절했대.
2: 소문에 젊을 때 애들한테 지독하게 굴었나 봐.
1: 요점만 말해 고하나.
3: 엄마한텐 세상이 그렇게 친절한 적이 없잖아.
2: 동네 아무한테나 친절할 수 있는 거면 엄마한테도 친절해보고 싶어.
3: 토리동 구석에 사는 어떤 아줌마 혼자 자식 둘 키운다고 발버둥치다.
2: 그 발길질에 애들이 나가 떨어진 그런 아줌마.
3: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마가 잘해줬던 것도 기억나더라. 먹는 거 하나는 악착같이 챙겨준 거.
2: 아빠가 우리 신용으로 장난치려고 할 때 죽어라 싸워서 막아준 거. 크리스마스 날 그래도 양말 속에 선물 넣어놓고 출근한 거.
1: 네가 나보다 더 어른 같다?
2: 뭐
3: 난 그래도 햇볕 좀 쬐면서 컸잖아. 고드리가 지켜준 덕분에.
1: 참나. 야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내가 넣어둔 거거든? 향기라는 볼펜.
2: 아니 언니가 준 거 말고.
3: 양말 속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있었잖아. 편지 한 장 없이 덜렁.
2: 응? 엄마도 참 누가 산타 선물을 돈으로 주냐.
1: 내 양말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2: 아 왜 없어.
3: 그날 아침에 내가 내 양말에서 1,000원 언니 양말에서 2,000원
2: 아이고 서유리 깼다. 끊는

0: 아, 너 두 구간 짐 정리하다가 있길래 꽃다발 쬐끄만 거라도 들려보낼걸. 에이, 나도 참 짐 정리하다 보니까 두리비가 참 열심히 살았더라. 엄마가 돼서 뭐 하나 알아봐주지도 못했는데 다 알아서 척척.
1: 엄마도 일하느라 바빴잖아요.
0: 아, 내 국 좀 먹어봐, 둘이야. 둘이 네 건 오이 안 넣고 했어. 너 집에서 밥 잘 안 먹는 데서 조금만 했는데 딱 두 끼 나올 정도니까 괜찮으면 이따 갈 때
1: 가져갈게요.
0: 어? 아, 가만히 있어봐. 가자마자 시원하게 먹으려면
1: 아니, 냉동실에다가 일단 식사하시고.
0: 아, 보자기 어디 갔어? 아, 참, 엄마 너한테 줄 거 있다. 온 김에 같이 가져가면 되겠네.
1: 근데요,
0: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일 잘하는 직원들도 막 잘린다잖아. 엄마가 원래 이런 거 절대 안 믿는데 무지하게 용한 도사님이더라고. 네 성격, 외모, 무슨 일 하는지 다 맞히더라니까. 이거 엄마가 큰맘 먹고 써온 거니까 너 침대나 소파 같이 몸 닿는 데다가 딱 붙여두기만 하면 절대 잘릴 일 없대.
2: 그걸 왜 엄마가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런 걸 누가 준다고 막 받아오면 어쩌냐고요? 아,
0: 막 받다니. 복채 안 주면 운 달아난다고 해서 하나 거랑 네 거까지 넉넉히 드리고 왔는데?
2: 내 정보도 털리고 돈까지 털려!
3: 부장님, 다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1: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리 지킬 사이는 아니잖아요?
2: 김조아 직원을 울렸잖아!
0: 엄마가 뭐 실수했어?
1: 혹시 그 도사 또 찾아오면 절대 상대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0: 그럼 너 이제 엄마 전화 받아주는 거야?
1: 엄마, 응? 저는 하나와는 달라요. 갈게요.
0: 둘이야, 아, 그래도 반찬은 가져가. 갔네?
3: 사장 말도 안 듣고 미친 듯이 꼬리 흔든 나에게 그렇게 얄짤없이 돌아설 수가 있냐고.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어? 나쁜 사람.
4: 소나, 같이 일하다 보면 유대감도 생기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 같지. 근데 나오면 그냥 아는 업계 동료일 뿐이야. 그러다 다시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일하는 거고.
5: 오, 역시 회사원.
6: 소은아, 아, 잠들었네.
7: 어차피 버릴 거면서.
8: 어차피 버릴 거면서 소은애비는 뭘 그렇게 자기가 키운다고 고집을 폈대?
2: 우리 소은이 버려진 거 아니야. 내가 싸워서 데려온 거야.
9: 제발 말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해, 엄마.
8: 속상해서 그러지. 누군 소은이 안 아껴서 그래?
1: 소은아, 뭐해?
10: 엄마, 이거 보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달걀 후라이예요.
2: 너 누가 위험하게 가스레인지 쓰래? 그러다 화상이라도.
10: 엄마, 우리 집에 저 없으면 안 되죠. 소은이 없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죠.
7: 갖다 버려. 이놈의 회사 내가 먼저 때려친다. 부장님,
6: 사과 완벽하게 하는 법. 네, 나갑니다.
1: 어?
6: 연락도 없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정 사장님. 소은 씨와 일하는 고두리라고 합니다. 아, 고두리 부장님. 이러면 슈퍼갑이잖아.
2: 저희 아들이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부장님.
6: 아닙니다. 신세는 오히려 제가 지고 있습니다. 소은 씨 같은 인재를 길러내신 분이 어떤 분인지 늘 궁금했는데 이제야 뵙게 되는군요.
2: 어머나.
3: 엄마,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5리터짜리 없대요. 아이스크림.
2: 소은아, 얼른 와서 앉아. 부장님 오셨어.
3: 저 깜빡한 게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2: 소은아,
8: 거기 서운.
2: 설마 우리 아들 횡령한 건가?
8: 거기서!
3: 싫어!
2: 제발 그만 좀 서라니까.
3: 그만 쫓아오시라고요.
2: 지금 관절 좀 따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3: 돌부리도 없는데 왜 혼자 넘어져요? 그런다고 누가 설 줄 알고?
2: 잠깐이면 됩니다, 소은 씨. 할 얘기가 있어요.

0: 부장 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를 떠난 사람이 10명이면 그중 최소 3명은 다시 만나게 된다.
1: 에?
0: 회수율이 무려 30%인 셈이죠.
1: 그게 무슨...
0: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소은 씨가 30%라고 확신했나 봅니다. 소은 씨가 이없게 어딘가를 돌고 돌다가 그 사람과 일하는 거 꽤 즐거웠다. 한 번 더 같이 일하고 싶다. 라고 날 떠올려주지 않을까 멋대로 생각했나 봅니다. 저와 일한 시간이 소은 씨에게 득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 진심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소은 씨. 혼자 판단하고 혼자 오해하고 내가 절대 되고 싶지 않았던 상사가 돼버렸네요.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사장님께는 제가 잘...
1: 제가 그렇게 필요하세요? 부장님은 저 없으면 혼자선 일을 못하시나요?
0: 당연하죠. 소은 씨 없으면 우리 팀 안 돌아갑니다.
1: 실속 한호 세트였으면 용서 안 했어요, 진짜.
2: 부장님, 이거 차 안에서 입 심심할 때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 사장님.
1: 부장님, 배고프시죠? 여기서 30분 거리에 짬뽕 맛집이 있는...
2: 업무 공유문서 확인해보세요. 따라잡을 게 많을 겁니다.
1: 에? 옷길쌤이 꿀밤문화센터에 열려? 그것도 수영장 VIP? 옷길쌤과 사별한 두 분께서 도토리문화센터 공사에도 참여하셨다고요? 아, 그래서 도토리문화센터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구나.
0: 글쎄요, 두 사람이 함께 공사한 현장이 평생에 걸쳐 수백 곳은 될 겁니다. 근데 왜 도토리 문화센터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1: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네요. 아, 그럼 이건 어떨까요, 부장님? 오킬쌤께 도토리 문화센터에 수영장 증축을 제시하는 거예요. 수영장 때문에 그렇게 욕하던 꿀밤까지 가셨잖아요.
0: 사실은 이미 해봤습니다. 법무팀 쪽에 제가 시나리오 만들어 전달했고 지옥길 씨도 정순 회원님 설득으로 협상 테이블까지 나와주셨죠.
3: 엄마야, 그게 뭐고? 끝내준대.
0: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당히 흔들리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라 생각했는데...
4: 됐다, 마!
5: 지 회장님, 저희랑 더 이야기를...
1: 사람의 마음이란 참 복잡하네요, 부장님.
0: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분명 앞뒤를 연결해줄 단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하필 회사 차가 오늘 고장날 게 뭐야.
6: 이번 역은 토리고개역, 토리고개역입니다.
0: 좀 내리겠습니다.
6: 오른쪽입니다.
0: 빨리 가야 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곳으로. 잠깐, 뭔데? 웃겨. 얼마나 다녔다고 벌써 여기가 편해진 거야. 정신 차려, 고두리. 거리 유지, 거리 유지.
7: 도리 회원님 아니신가?
0: 안녕하세요, 마태주 회장님.
7: 4분자 교실 다시 열렸으니까 또 와요.
8: 여기 센터 사무실이 몇 층이에요?
0: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여기 사람인 줄 아나? 3층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왼쪽 복도로 쭉이요.
8: 감사합니다.
0: 참. 하루빨리 여길 벗어나야겠어.
9: 저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기계에서 돈을 뽑아야 하는데 팔이 이래서.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0: 이건 또 뭔 신종사기야? 하루빨리 여길 벗어나야겠어.
9: 저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기계에서 돈을 뽑아야 하는데 팔이 이래서.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0: ATM은 왼손으로도 뽑을 수 있을 텐데. 보이스피싱범들이 현금 인출책으로 취약층을 이용한다더니. 이건 또 뭔 신종사기야?
9: 저쪽이에요, 아가씨.
0: 여기 사람들이 다 바보로 보입니까?
9: 예?
0: 팔 다친 거 가짜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9: 무슨... 아니에요.
0: 팔 다쳐서 버튼도 못 누르시는 분이 매니큐어는 참 곱게도 칠하셨네요.
9: 아, 이건...
0: 목소리나 떨리고 얼굴은 귀까지 빨개졌는데 이래도 거짓말이...
10: 내가 해줄게요. 일로 어디서. 그게 뭐 어렵다고.
9: 고맙습니다.
0: 선생님, 저분 뭔가 속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좀 더 추궁을...
10: 네 참 똑똑타. 근데 머리 혼자 사는 사방을 다 못 보는 거다. 놀랬지요? 우리 수강생인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가.

0: 살펴가 있어. 봤지요? 별일 없지요?
1: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이...
0: 그만하라니까!
1: 네.
2: 웃길쌤! 소은이가 돌아왔어요!
0: 아이고, 우리 소은 총각 왔나? 한 달은 못 본 것 같네.
2: 저도 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둘이 회원님도 잘 지내셔.
0: 엘베 왔다 와서 타자.
1: 황당하군. 좀 실수했다고 없는 사람 취급이라니.
0: 지역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기업이 있거든. 매년 지원 요청하는 센터가 늘어나니까 계획서 같은 걸 만들어가 발표를 하라고 하더라고.
2: PPT 심사를 하겠다는 거네요.
0: 지영이 도움을 받아가 우리끼리 해본다고 했는데 안만 봐도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네. 한번 보고 소은 총각이 본 느낌만 말해주면.
3: 제가 돕겠습니다, 선생님.
0: 둘이 회원님이요?
3: 이래봬도 제가 회사에서 PPT 장인으로 불립니다.
2: 잘 됐네요. 그럼 같이 해요. 의견은 다양하면 좋으니까요.
3: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토리 문화센터를 소개하는 PPT니까 관련 정보를 핑계로 이것저것 물어도 의심 없이 답해줄 겁니다. 잘 활용해봅시다.
2: 네, 부장님. 아 참, 근데 부장님, 아까 옷길쌤과는 무슨 일이셨어요? 분위기가 좀...
3: 아, 별거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좀 오버를 해서. 뭐 원래 어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요. 딱히 귀염성도 없고 앞뒤 딱딱 맞는지 따져대는 스타일이라 나름 조심하고는 있는데 아깐 방심했는지 너무 저처럼 굴었다 살짝 어그러진 겁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2: 아니에요. 어른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거죠. 그게 부장님 장점인데 옷길쌤이 진짜 언짢으셨던 건 아닐 거예요. 제가 한번 슬쩍 여쭤볼게요.
3: 에?
2: 부장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3: 안 속상해.
2: 첫인상은 차가워도 지내보면 좋은 사람인 거 다들 아시게 될 거라고요.
3: 아시게 하고 싶지 않아.
2: 부장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3: 괜찮습니다, 소은 씨.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옥길 씨 약점을 쥐고 있는 거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죠? 그럼 수업 끝나고 시간 맞춰서 자취회실에서 봅시다.
0: 도토리 자취회 위원님들 다들 환영해 주이소. 그러면 지영아, 우리가 만든 PPT 들어봐주라.
4: 제 작품이 아니에요. 혹시나 이걸 보고 제 개발자로서의 능력을 판단하지는 말아달라.
5: 저거 내 아이디어 아이가.
4: 그라데이션 언니야. 저기 클리마트는 내가 하나하나 심어놨지. 지영이가 절대 안 된다는 효과는 내가 다 찾아냈다.
0: 어떻는겨, 둘이 회원님. 고칠 게 좀 보이는겨.
3: 지적하고 싶은 게 최소한 100개는 돼. 지적하고 싶다. 너무나 지적하고 싶어. 하지만 지르고 나면 나랑 소은 씨가 죄다 떠안게 될 텐데. 고들이 참아야 한다. 참아. 엉망진창이네요. 난 대체 뭐가 문제일까?
2: 괜찮은데요? 유니크하고 그 발랄하고.
0: 아이, 소총각! 조용히 해봐라.
3: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0: 전부잖아!
4: 저는 성약이 있어서 이만.
3: 이 배경음악은 무슨 의도로 넣으신 거죠?
0: 아, 신나잖아.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 맨키로.
3: 발표자 목소리가 묻힐 겁니다. 주목도를 높이려는 의도는 좋았습니다. 다음은 가독성인데 이 폰트는 자꾸 빙글빙글 돌아서 도저히 읽히지가.
0: 큰일 납니다. 이거 맞은다고 한 달 걸렸는데 왜 다 고친단 말이고.
5: 그냥 보내볼까 언니야.
3: 지옥길 선생님께서 그렇게 약한 소리 하시는 건 처음 듣네요. 딱 하룻밤만 세우는 걸로 충분합니다.
0: 아이고, 늙은이들 저승사자 인사시킬 일 있나. 우리 나이 대봐라. 초저녁만 돼도 기절이다, 기절.
5: 맞다.
3: 걱정 마시고 푹 주무시죠.
2: 커피도 왔어요.
3: 좋은데요? 현재 활동 중인 회원들 목소리를 삽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지옥길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가장 처음 들으셨던 수업이 뭔가요?
0: 뭐? 그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이것저것 많이 해가.
3: 강사의 회원의 자치회 회장까지 하고 계신 선생님 이야기라면 아마 더 울림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충분할 것 같네요.
0: 그러면 내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저녁 먹기 전까지 이어 앉아 있을 거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고요.
2: 옷길쌤!
0: 됐나?
2: 먼저 가보셔도 돼요. 이제 필요한 소스는 다 찾았어요.
6: 근데 뭘 그렇게 집중하셨어요? 저 쌤 두 번이나 불렀는데.
0: 요거 소설책 필사. 요새 내 짐이다.
2: 우와, 쌤 진짜 멋지세요. 저 쌤처럼 공부 많이 하시는 분 처음 봐요.
0: 아이고 뭐, 이게 뭔 공부라고.
2: 역시 우리 쌤 지성미가 철철 넘치시는 게.
4: 우리 회장님 출세했다. 젊은 회원한테 지성미 같은 소리도 다 듣고.
1: 그러게.
4: 그럼 믿고 맡길게요, 서울 씨.
0: 뭐예요?
2: 네, 선생님. 옥길쌤 저렇게 주눅드신 거 처음 봐요. 근데 부장님, 왜 갑자기 PPT 작업 직접 도와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1: 이걸 봐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대강 흐름은 잡았으니까 소은 씨는 제가 요청하는 이미지 좀 찾아주세요.
2: 네, 부장님.
1: 소은 씨, 눈 떠요. 페이지 넘기는 속도 체크해야 합니다.
0: 소은 총과 배 안 고프나?
1: 혼자 잠든 거지?
0: 소은 총각이랑 같이 더 있어. 내는 오늘 수강 신청 날이라 아빠가 먼저 갑니다.
1: 그러고 보니 오늘이 수강 신청일이잖아! 일어나! 웨이크업! 벌써 9시라고! 역시 일단 아무 주례라도 서야겠어요. 빨리빨리!
2: 부장님!
1: 아, 왜요?
2: 저희 이번 달부터 등록할 필요 없지 않나요?
1: 그렇네요.
6: 죄송합니다. 본인이 작성해 오셔야 해요.
7: 내가 팔을 다쳐서 그래요. 개인정보 그런 거 괜찮으니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6: 아, 곤란한데.
1: 저분은...
6: 그럼 불러주세요.
1: 소은 씨는 회의실로 먼저 올라가세요.
2: 네?
1: 전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2: 갑자기요?
6: 어느 수업 신청하시게요?
1: 실력.
6: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여기.
6: 아, 그 수업은 줄 안 서셔도 돼요. 저쪽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으로 한 층만 내려가세요. 거기 강의실 앞에서 바로 접수하시면 돼요.
1: 아이고, 고맙습니다.
7: 이런, 빠져버렸네.
1: 역시 팔을 다쳤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대체 목적이 뭐야, 당신?
0: 잘했다. 진짜로 잘 왔어요.
1: 송인 문예교실?
6: 자, 이건 입학 선물이에요. 교재랑 학용품 세트니까 수업 시작할 때 꼭 가져오세요.
7: 고맙습니다, 선생님.
6: 우리 문예교실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 수업 특성상 전단지 홍보가 어려워서 참고 좀 하려고요.
7: 아, 그게...
0: 목마른 사슴이 옹달샘을 찾은 기지 뭐.
7: 어르신은 기계도 능숙하게 다루시네요. 저는 영 어렵던데.
0: 어려워도 배우면 또 금방 해요. 내 60살 넘어서도 까막눈이었어. 근데 여기 센터에 와가 글자 깨치고 나니까 못할 게 없더라고. 혼자 버스도 타고 은행도 가고 누가 글자 써보라 할까 봐 깜짝깜짝 안 놀라도 되고. 자, 금액 확인하이소. 사람이 목이 너무 마르면 물 나올 때만 보이는 거 아니겠나?
8: 여기 한글도 가르쳐주나 보다.
9: 아, 요새도 문맹이 있어?
8: 그럼. 우리 시고모님도 여기 와서 배우시면 좋을 텐데.
0: 바람 부는 날, 지옥길. 나도 우태처럼 학교에 가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졸랐다. 아버지가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하셨다. 우리 소 아롱이는 바람만 불었다 하면 음메 음메 크게 운다. 그러면 나는 소풀 먹이러 나간다 하고 아롱이랑 같이 울었다. 음메 음메.
6: 꽃이 예쁘다. 꽃이 예쁘다. 공이 구른다.
10: 공이 구른다.
6: 어떻게 굴러요?
0: 개굴 개굴. 듣기 좋지요? 꼭 을라들 노랫소리 안 같은겨.
1: 네.
0: 내는 가끔 속 시끄러울 때 듣고 간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속이 조용해지거든. 여기 문예교실이 내 첫 수업이에요. 그래도 내심은 그게 아직도 부끄러운기라.
1: 어제 ATM 앞에서 뵀던 분도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하게...
0: 아니다.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노. 글자로 꽉 찬 도시에 아직도 읽어.

0: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1: 어, 마음에 쏙 들어요, 부사장님. 저 작은 타일들로 어쩜 예술을 하셨어요. 손님들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복자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참, 부사장님. 얼른 계좌번호랑 은행 적어주세요. 잔금 통장으로 바로 보낼게요.

0: 형아, 오늘은 이거 할 거지? 크림 전쟁 2?
1: 당연하지. 아이스크림 아니죠.
0: 생크림도 아니죠.
1: 크림반도에서 일어난 크림 전쟁.
0: 빨리 알아보자.
2: 우와. 오스만 제국이 대러시아 제국을 무시했겠다. 꼬투리 잡혔네. 병력 모아! 예!
3: 시간을 달리는 크림 전쟁 두 번째 이야기. 1853년.
4: 돌기야! 우와!
5: 왔네 또 그냥
6: 기리기리 영기리 안녕
7: 안녕하세요
8: 파니 파니 승하니 안녕
0: 안녕하세요
5: 빨리 앉아 게임을 해야 돌아가지
3: 맞다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 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9: 물론이지.
3: 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9: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0: 제가 먼저.
5: 야. 3. 괜찮아, 보너스 있으니까. 다음은 잘해야 돼.
0: 네, 잘할게요.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0: 뭐? 우리나라 군사들이... 이렇게 많이나 다쳤다고?
3: 1853년에 일어난 크림 전쟁에서는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영국의 영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5: 오? 영웅?
0: 백의의 천사?
5: 일단 너희들 크림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기억나? 세력을 넓히려던 우리 러시아가 지중해 쪽으로 남하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베들레헴의 기독교 성지 열쇠를 프랑스에게 준 일로 러시아가 간섭을 하자.
11: 우리 군사들도 힘을 길렀으니 전쟁 선포해!
5: 화가 난 오스만 제국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지. 근데 러시아가 민간인들이 사는 오스만 제국의 항구까지 무차별 공격하자.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참전하게 돼. 연합군은 1854년 9월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맺고 크림반도에 항륙을 하는데
4: 합의사! 발사! 발사!

0: 일본의 공격을 받은 러시아군이 알마 전투에서 크게 패하면서 세바스토폴 요새까지 후퇴하게 됐지. 게다가 다른 곳의 요새도 포위를 당해 진퇴의 양난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
1: 전쟁은 돌파다. 저들의 활을 찌른다.
2: 네?
1: 적군의 보급품 항구를 공격한다.
2: 네? 네?
1: 알겠네!

0: 근위 기병들이 용맹하게 줄을 맞춰 맞서자 오히려 러시아군이 당황하기 시작했어.
1: 후퇴! 후퇴하라! 후퇴하라!
0: 결국 러시아군은 발라클라바를 점령하지 못하고 세바스토폴 요새로 되돌아갔어. 이때 수많은 영국군의 부상자들이 오스만 제국에 있던 야전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소식은 최초의 종군 기자를 통해 영국으로 바로바로 전해졌지.
1: 뭐? 우리나라 군사들이 이렇게 많이나 다쳤다고? 어떡해. 약도 없고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나간대요.
0: 신문을 보고 전쟁터의 참상을 접한 영국 사람 중에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간호사도 있었는데 나이팅게일은 38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오스만 제국에 있던 한 야전병원으로 파견돼 등불을 든 백의의 천사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나이팅게일은 열심히 환자들을 돌봤지만 전염병도 돌고 병원에 입원한 군사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
2: 잠깐만, 이거 쓰던 거 아니야?
3: 네.
2: 쓰던 걸 또 쓴다고? 이거야. 병원이 너무 더러워.
0: 나이팅게일은 연구 끝에 병원을 위생적으로 관리했고.
2: 자, 이제부터 침상은 깨끗하게. 그리고 쓰던 붕대 다시는 쓰지 마세요.
3: 그럴 예산이 없는데요?
2: 제가 책임질게요. 무조건 깨끗하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0: 그러자 사망자 비율이 확 줄어들었어. 나이팅게일은 이런 사실을 그래프로 그려 빅토리아 여왕과 유명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지.
4: 야전병원 지원을 아끼지 마세요.
5: 네, 알겠습니다.
0: 그 후로 야전병원이 확 바뀌면서 군사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었고 나이팅게일은 오늘날까지 백의의 천사로 존경을 받게 돼.
6: 아, 정답! 크림전쟁이 낳은 영국의 영웅으로 백의의 천사로 불린 사람은
7: 나이팅게일!
6: 네, 정답입니다! 예! 우와, 나이팅게일이 크림전쟁이랑 관련이 있었구나. 간호사들을 백의의 천사라고 부르게 된 게 바로 나이팅게일 때문이죠. 나이팅게일은 병원 위생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냈고 이로 인해 병원 위생, 간호학 그리고 통계학을 크게 발전시키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우와! 자,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8: 네, 제가 많이 던질게요.
9: 잘해라, 잘해라.
8: 이야! 열타!
10: 주사위 던질 줄 안다잉.
6: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1: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숨죽이고 있지만 영국을 뛰어넘고 말 거야.
6: 이 크림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2: 어? 전쟁이 끝났는데 뭘 하지?
13: 그건 일단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알아야 돼.
0: 맞아. 우리 러시아군이 기습 공격을 했지만 발라클라바 항구를 찾지 못하고 세바스토폴 요새로 후퇴를 했잖아. 우리 러시아군은 11개월을 버티면서 연합군과 싸웠지.

많은 군사들이 죽어나갔어. 그러던 중에 니콜라이 1세 황제가 죽고 1855년 9월 전쟁이 길어지면서 힘이 빠진 러시아는

0: 소폴 요새를 함락당했지.
1: 우리가 이겼다!
0: 한편 전쟁은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국경지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 일부에서는 우리 러시아군이 이겼지만 크림반도와 발트해에서 러시아군이 지자
2: 전쟁이 너무 길어졌어. 이러다 연합군이 러시아 본토로 쳐들어올지도 몰라. 여기서 멈춰야겠어.
3: 네, 폐하.
0: 새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전쟁을 포기하면서 1856년 3월 파리에서 강화 조약을 맺게 되지.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흑해 함대를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돼. 하지만 영국은
4: 한숨 돌렸네. 하지만 러시아는 안심이 안 돼. 계속 지켜볼 거야.
0: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2: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숨죽이고 있지만 러시아를 완전히 기억해서 영국을 뛰어넘고 말 거야.
0: 전쟁의 패배를 뼈저리게 느낀 알렉산드르 2세는 노예처럼 살았던 러시아의 농민들을 해방하고 많은 부분을 개혁하면서 러시아가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지.
5: 아, 정답!
6: 크림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은
5: 개혁!
6: 네, 정답입니다! 예!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진 뒤 유럽처럼 근대화를 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하면서 나라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0: 야,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게 있어.
5: 뭔데요?
0: 아니, 내 작별 인사야.
5: 뭐야? 안녕하세요.
6: 오늘 어땠나요?
5: 재밌었어요.
6: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잠깐 상식. 앞자락이 트여 단추로 채우는 카디건은 영국의 카디건 장군이 크림 전쟁 때 팔을 다친 병사들을 위해 스웨터를 잘라 걸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
7: 아, 카디건이 크림 전쟁 때 나온 거구나.
6: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5: 우와, 크림 전쟁 때 진짜 많은 일이 벌어졌구나.
7: 그러니까 카디건이 사람 이름이었어.
5: 그러니까 나이팅게일도 크림 전쟁 때 진짜 많은 활약을 했다.
8: 몰라. 연기라 승환아, 엄마가 꽃게탕 끓였어. 얼른 내려와.
5: 내가 먼저 가. 아, 왜 밀어. 같이 가.

0: 난다 난다 신난다.
1: 왜?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에서?
0: 어떻게 알았지?
1: 나도 신나니까.
0: 우리 빨리 해보자. 자, 오늘은 누구 할까? 어? 마르틴 루터? 누구지?
1: 궁금하면 알아보면 되지.
0: 우와. 제 말이 틀렸다는 근거가 성서에 있지 않는 한 제 양심상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1: 시간을 달리는 마르틴 루터 이야기. 1517년
0: 루터다!
2: 어, 루터다!
3: 루터다!
0: 루터다!
4: 야, 어디지?
2: 몰라. 어머, 여기 애들도 있네?
5: 안녕하세요. 저 기리기리 영길이고요.
1: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5: 아니, 영길 승환이. 여기서 뭐하니?
1: 게임이요.
6: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5: 시간?
1: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6: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7: 네, 도전!
6: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제가 먼저.
8: 우와, 여섯 칸.
4: 우와.
2: 우와.
6: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9: 지금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널렸지?
1: 바로 그겁니다.
6: 1517년 부패가 심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 이것을 팔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교황이 뭘 팔았었어요?
9: 팔았었지. 일단 이걸 알려면 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0: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늘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천국에 갑니다. 딴 생각하면 지옥!
9: 1200여 년 동안 유럽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대단했었는데 특히 서유럽에서는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교황은 엄청난 권력을 가졌었어. 그러다 프랑스 같은 나라가 왕권을 강화하자 교황권이 흔들리게 돼. 이쯤
0: 신이 원하신다!
7: 신이 원하신다!
9: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의 성지를 찾아온다며
0: 신의 이름으로 출동!
9: 교황이 주도했던 십자군 전쟁이 200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8: 망했네! 망했어!
9: 실패했고 교황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교황이 로마의 성지인 성 베드로 성당을 더 크게 고쳐 교황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었지. 근데
1: 뭐?
9: 돈이 없어서 성 베드로 성당을 더 못 고친다고? 1513년 교황이 된 레오 10세가 사치를 많이 해서 교황청에 빚이 많았어.
1: 아니 이렇게 실력이 뛰어난 우리 라파엘로가 성당을 더 멋지게 지을 수 없다는 거야?
8: 돈이야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참에 면벌부를 더 많이 많이 파시지요.
1: 아, 면벌부를 많이 많이...
9: 가만. 지금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널렸지?
1: 바로 그겁니다.
9: 그랬어.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서를 몰라서 교황이 하는 말이 곧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면벌부를 사면 벌을 안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교황의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었지.
1: 좋은 생각이야. 굿, 굿, 굿. 면벌부 팔아.
9: 교황의 허락이 떨어지자 마인츠의 대주교는 수도사까지 고용해 독일의 마을마다 다니며 면벌부를 팔게 했어.
10: 자, 사세요, 사세요. 면벌부를 사세요. 자, 천국 가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 사세요, 사세요. 면벌부를 사세요. 자, 천국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면벌부를 사세요. 자, 면벌부 있습니다. 자.
11: 정말 천국 갈 수 있나요?
10: 아이, 그럼요, 그럼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교황님의 증표가 있어요. 증표가 있어요. 이 면벌부만 가지고 있으면은 죄를

0: 지어도 벌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천국하여 천국하여. 자자자자 여러분 여러분. 자, 이 헌금함에 땡그랑 소리가 들리면은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펄떡 일어나서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 가요. 천국 갑니다.
1: 어머 나 살게요. 살게요.
0: 사요. 자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살 수 있어요. 또 보세요. 자. 일어났어. 천국 가다 천국 가.
2: 심지어 죽은 사람의 벌도 없애준다고 했지.
3: 지난번에 면벌부를 사고 죄를 지었으니 다시 사야지.
0: 야 그래요 다시 사요. 또 사.
2: 면벌부는 금화 한 입 정도면 살 수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까지 그냥 너도나도 샀고 몇 번이고 살 수 있었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청사 교수이자 수사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분노했지.
4: 이 종이 쪼가리에 면벌부를 사면 천국에 간다니 이게 말이 돼? 교회에 따져야겠어.
5: 참어. 그러다 이단으로 몰리면 화형당해.
4: 더 이상은 못 참아. 따져야겠어. 면벌부는 사기야.
6: 아 정답. 부패한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팔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것은
7: 면벌부.
6: 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당시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부패한 많은 성직자들이 성서를 잘 모르는 신자들에게 돈을 뜯어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 우와, 보너스 좋네.
5: 신기하다.
6: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8: 이번엔 제가
5: 잘해.
8: 야,
1: 우와,
8: 우와,
1: 우와, 우와.
6: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면벌부가 사기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6: 면벌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 마르틴 루터 때문에 온 유럽이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까요?
9: 사건이 일어나요?
10: 응. 그 마르틴 루터가 면벌부를 파는 걸 보고 많이 화가 났거든? 왜 그랬냐면
4: 천국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친 사람이 갈 수 있지 면벌부를 돈으로 산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10: 루터가 성서학 교수라 성서를 연구했는데 성서에는 면벌부가 있어야 천국을 간다는 내용이 없었거든.
4: 없어. 성서 어디에도 면벌부가 있어야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없어. 그런데도 사기를 치다니. 마인츠테 주교에게 따져야겠어.
10: 루터는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천국에 가려면 면벌부는 필요 없으며 자기가 지은 죄를 진정으로 뉘우쳐야 한다는 내용의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마인츠의 대주교한테 보냈어. 그리고 이 반박문은 온 유럽으로 퍼지게 됐지. 그러자 교황청에서 그냥 난리가 났던 거야.
11: 이거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온 유럽에 퍼져서 지금 교황님이 잘못했다고 난리예요.
10: 이런 멧돼지 한 마리가 온통 들쑤시고 다니는군. 상대하지 말고 당장 파문시켜. 결국 루터는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어.
4: 뭐? 파문? 이따의 칭령은 찢어버리면 그만이야.
5: 파문이 문제가 아니라 황제가 널 가만두겠어?
10: 그랬어. 당시 독일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제후국들이 모여있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여서 루터를 처형하자고 했어. 루터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의 제후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어. 루터가 편지를 보낸 사람 중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 3세는 황제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
12: 그래. 교회가 우리 독일 사람들의 품돈까지 뺏어가게 할 순 없어. 루터도 지키고 이참에 황제의 간섭에서도 벗어나야겠어.
10: 프리드리 3세는 카를 5세를 설득해 신성 로마 제국 의회를 열어 루터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지.
7: 네가 한 말은 틀렸다고 해. 넌 교회를 모독했어.
4: 저는 성서에 있는 대로 말했습니다. 제 말이 틀렸다는 근거가 성서에 있지 않는 한 제 양심상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0: 뭐야? 당장 황제 폐하께 사과해!
7: 취소해!
10: 루터는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
9: 그 조용히 좀 하고 루터 얘기 좀 마저 들어봅시다.
10: 루터 편을 들었던 제후들의 의견에 따라 칼을 오세는
7: 살려는 주겠지만 네가 한 말은 무조건 불법이다. 이제 신성 로마 제국에서 추방!
10: 처형은 면하게 해줬어. 그런데 의회가 끝난 뒤
4: 당신들 누구야? 아 이게 뭐야? 이거다!
13: 루터가 비텐베르크로 오다가 납치됐대요.
14: 죽었다면서요.
13: 죽었다요?
14: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10: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2: 내 작전이 성공했구나. 모두 네가 죽은 줄 알아. 이제 더 이상 교황청이나 황제가 널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게다.
4: 감사합니다, 전하.
10: 루터의 신변을 걱정한 프리드리 3세가 납치극을 벌여서 자기 성 안에서 보호하고 있었던 거야.
4: 교회에서 면벌부를 만들어 팔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건 사람들이 성서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 성서를 번역해야겠어.
10: 저때까지 성서는 어려운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성서 내용을 잘 몰랐지. 그래서 이때 루터는 독일 사람 누구나 성서를 읽을 수 있게 쉬운 문장의 독일어로 번역하고 새로운 교리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 그러자
12: 교회에서 한 말이 성서에 없잖아. 루터가 옳았어.
14: 그동안 속은 거였다니.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높은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랑하셨대.
10: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성서와 책을 읽게 됐고 루터의 사상은 들불처럼 번져서 가톨릭의 부패를 비판하고 성서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이 유럽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돼. 그리고 가톨릭을 비판하는 새로운 교회,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6: 아, 정답! 마르틴 루터 때문에 유럽이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 사건은
15: 종교개혁!
6: 네, 정답입니다. 예! 교회의 부패를 비판한 것이 루터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전에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문제를 제기할 땐 인쇄기가 발명이 되어 있어 대량 인쇄가 가능했고 덕분에 자신의 사상과 독일어로 번역한 성서를 널리 알릴 수 있어 종교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에도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4: 문 열렸다.
6: 문 열렸다.
4: 밖에.
13: 밖에.
14: 아, 나 너무 흥분했어.
4: 안녕하세요.
6: 네, 오늘 어땠나요?
10: 재밌었어요.
6: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루터 진짜 대단하다.
4: 맞아, 맞아.
16: 영기라, 승환아, 불고기 먹게 얼른 내려와.
7: 어, 불고기! 불고기 같이 가, 형아! 아, 혼자 또 다 먹을 거잖아.

0: 승아, 승아, 오늘 우리 그거 하자.
1: 어떤 거?
0: 종교개혁.
1: 아, 마르틴 루터 때문에 일어난 거?
0: 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자.
2: 우와. 종교가 바뀌려면 전쟁도 불사해야 돼!
3: 시간을 달리는 종교개혁 이야기. 1524년.
4: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물론 제후들하고도 싸워야 합니다! 야!
5: 여기 또 왔네?
1: 기리기리 영기리 안녕?
0: 안녕하세요.
3: 환희환희 승환이 안녕?
6: 안녕하세요. 아,
3: 오늘도 잘 부탁해.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6: 게임을 잘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7: 알지!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8: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6: 제가 먼저. 어,
3: 잘해.
1: 오, 아홉칸. 오,
5: 진짜 멋있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3: 우와.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저 사람들을 혼내줍시다. 혼냅시다. 우리의 생각을 말합시다. 말합시다.
3: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여파로 독일에서는 농민들이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0: 와, 또 사건이 일어나요?
3: 그래. 그 너희들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지?
0: 네.
3: 200년간 이어진 십자군 전쟁과
2: 왜 10만 생각했을까?
3: 르네상스를 거치며 떨어진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성 베드로 성당을 더 크게 고치려 했던 교황 레오 10세는 돈이 필요해지자 면벌부를 팔기 시작했지. 그러자 수도 신부였던 루터가 성서를 근거로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쓰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 그때 프리드리 3세의 도움으로 성 안에서 숨어 지내던 루터는
2: 교회에서 면벌부를 만들어 팔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건 사람들이 성서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 성서를 번역해야겠어.
3: 이렇게 루터가 독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문장의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고 교리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써서 출판했는데 유럽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루터의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았어. 이렇게 루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루터파라고 했는데 스빙글리처럼 급진적이고 과격한 사람도 있었어.
2: 모든 우상을 없애야 돼. 예배도 찬송과 다 없애야 돼. 오직 성서만이 진리이다. 종교가 바뀌려면 전쟁도 불사해야 돼.
3: 스빙글리는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도 싸워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독일의 루터파 신학자 민처도 같은 생각이었지.
4: 그동안 교회가 우리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9: 저도 루터님의 책을 읽었어요. 11조를 걷어서 교회 배만 불고 우리한테 하나도 안 쓰고.
2: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댔어요.
4: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물론 제후들하고도 싸워야 합니다.
2: 맞습니다. 맞습니다.
3: 이렇게 민처는 제후들의 수탈에 고통받던 독일 농민들을 일깨워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도 개혁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루터의 생각은 달랐어.
2: 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정치는 건드리면 안 돼.
3: 루터는 종교만 개혁하고 싶었지 나라

0: 나라의 제도와 사회까지 개혁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
1: 농독해방! 농독해방!
2: 왜 그러시오? 진정하시오. 우리한테 빼앗아간 거 내놔!
3: 아, 잠깐만 이러지 마시오. 공룡은 안 됩니다. 아, 무기를 들고 싸우다니요.
4: 양심에 따라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라면서요.
3: 그건 교회와 믿음에 관한 문제였소.
5: 우리한테 빼앗아간 이 11조는 찾아와야죠.
3: 그래도 풍력은 안 됩니다.
5: 실망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제후한테 가서 말합시다. 말합시다. 그렇죠.
1: 농독해방! 농독해방! 농독해방!
3: 이대로도 안 되겠어.
0: 루터가 이렇게 폭력을 반대한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무력으로 싸웠어.
4: 해방!
0: 그러자!
2: 뭐야? 농노에서 해방시켜달라고?
3: 전하, 이건 반란입니다.
2: 그렇지, 반란이지. 교회에 떨어진 불똥이 우리한테 튀다니.
3: 기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0: 루터는 농민들의 행동이 반란이라고 생각했고 제후들에게 힘으로 막아야 된다고 조언까지 했지.
5: 루터가 우리를 진압하라고 했대요.
2: 뭐?
4: 루터의 배반자. 루터는 버리고 우리는 물러서지 맙시다.
1: 물러서지 마!
4: 농노를 해방하라!
0: 제후들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농민 20-30만 명이 죽게 되는데 이게 바로 독일의 농민전쟁이야.
6: 정답!
7: 루터로부터 시작한 종교개혁이 확산될 때 독일에서 농민들이 일으켰던 큰 사건은
6: 독일 농민전쟁!
7: 네! 정답입니다!
6: 예!
7: 억압받던 독일의 농민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사회도 개혁하겠다는 의식이 생겼고 성서의 내용을 내세워 농노제 폐지와 부당한 세금을 걷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며 무력으로 싸웠습니다.
0: 오. 이 저때 이후로 농민들이 루터에게 등을 돌렸지.
7: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이번엔 제가 할게요.
8: 또 아홉 칸.
7: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열심히 일하면 부자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7: 루터의 사상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며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이 끝나면서 유럽 사람들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2: 전쟁이 일어났는데 뭘 얻지?
0: 그 아까 츠빙글리나 뮌처처럼 루터에게 영향을 받은 신학자도 있었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신학자도 있다고 했잖아. 프랑스 출신의 칼뱅이라는 신학자도 새로운 교리를 내놓았어.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루터가 말했지만 그건 아닙니다.
9: 네? 그럼 루터가 틀렸다는 건가요?
0: 과연 하느님이 게으른 사람도 구원해 주실까요?
10: 그럼 열심히 일한 사람들만 억울하죠.
0: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9: 부자들도요?
0: 그랬지.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왕이나 귀족이 아닌 평민이 부자가 되는 걸 죄악시했어.
4: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11: 돈을 많이 벌면 천국에 못 가겠구나.
0: 하지만 칼뱅은 성서를 다르게 해석했던 거야. 절약하고 청렴한 자세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9: 그럼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0: 네. 부자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6: 아멘!
0: 이런

0: 팔뱅의 사상은 상공업 시민 계급의 대환영을 받으면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쪽으로 그냥 퍼져나가지. 이런 와중에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자신의 결혼 문제로 교황청과 대립하다가 종교 개혁의 분위기를 타고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 그러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불안했어.
1: 영국처럼 독일 제후들이 개신교를 핑계로 신성 로마 제국에서 독립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0: 결국 카를 5세는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제국의회를 열어 루터파를 믿는 제후들 영토에서는 루터파 개신교를 믿을 수 있다고 허락해줬지. 한편 프랑스에서는
1: 사제를 통하지 않아도 총 깔 수 있대.
2: 아니, 그동안 돈을 벌면 죄 짓는 줄 알았잖아.
1: 그러니까.
3: 어머, 뭐예요? 아, 돈을 벌어도 된다고요?
0: 칼뱅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 신자들이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을 위그누라고 불렀어. 그러자 가톨릭 측이 위그누들을 탄압했고 1562년부터 위그누 전쟁이 시작됐던 거야. 그러다 종교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걱정했던 새로운 왕 앙리 4세가 1598년 낭트 칙령을 발표하면서 프랑스 국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얻고 36년간의 전쟁도 끝나게 됐어.
3: 이제 신교를 마음껏 믿을 수 있다.
2: 믿어도 된다.
0: 그리고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 조약 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드디어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종교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지.
4: 아, 정답! 종교 전쟁이 끝나면서 유럽 시민들이 얻게 되는 것은
5: 종교의 자유!
4: 네, 정답입니다. 예! 종교의 자유는 길고 긴 전쟁을 거치며 루터가 면벌부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한 뒤 130여 년이 지나서야 보장되었죠. 가톨릭 교회도 이 기간 동안 공의회를 열어 개혁을 해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3: 문 열렸다.
6: 같이 갈게.
3: 안녕.
6: 아유, 조심해야지. 아유. 조심해. 안녕하세요.
4: 네, 오늘은 어땠나요?
6: 재밌었어요.
4: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우와, 내 맘대로 종교도 못 믿었었다니.
7: 그 종교 때문에 전쟁도 났었어.
8: 얘들아, 너네가 먹고 싶다던 소떡소떡 만들었는데 맛 좀 볼래?
5: 소떡소떡.
6: 아이, 같이 가요.

0: 초특가 휴머노이드.
1: 볼만한 거 없나?
0: 초특가 휴머노이드. 네오 휴먼.
2: 아직도 퇴근하고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산더미 같은 설거지 앞에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0: 840만원. 60개월 무이자 할부. 월 14만원. 지금 주문하세요.
2: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로봇이 필요하신가요?
0: 홈쇼핑 최초 공개합니다.
3: 안녕하세요. 네오 휴먼입니다.
4: 완전 사람 같잖아.
2: 보셨습니까?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처럼 대화가 가능한 것은 물론 인간처럼 공감할 줄 알고요. 세상에, 피부도 인간과 거의 똑같습니다. 저보다 좋은데요?
5: 겉모습만 같다고 다는 아니죠.
6: 네오,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잖아.
3: 왜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2: 와, 우리 집 아들보다 낫네. 걔는 TV 보면서 맨날 누워있거든.
5: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원하는 모델로 성격 설정 가능하고요. 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7: 우와! 사람보다 나은데? 살까?
8: 거기다 힘도 진짜 세서 자동차도 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2: 와! 인간과 똑같은, 아니 인간보다 레벨업한 네오 휴먼이 월 14만 원! 오호! 대박이죠?
9: 야! 차차!
3: 지금 주문하세요.
10: 대박인데? 저 정도면 나도 살 것 같은데?
11: 아, 저기 사는 사람이 어딨어.
10: 불 꺼져 하면 불 꺼지고, 뭐, 이제.
12: 그거에 14만 원을 태운다고?
13: 근데.
14: 왜? 왜?
13: 아니, 그러게 이게 가격이 아니,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14: 아주 씨.
13: 예를 들면, 그냥 공짜로 뿌린다고 쳐. 그러면은, 우리의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 우리의 능력치가 다운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해당 일을 계속 안 하면, 퇴화돼.
12: 불 끄는 게 퇴화돼서, 뭐.
13: 아니, 신체 능력이 낮아진다고.
15: 우리가 그냥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12: 아니, 그니까. 휴머노이드를 휴머노이드가 나 없고서 막 회사에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15: 그랬으면 좋겠다.
13: 휴머노이드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여기 있지도 않을 수 있어. 여기 방송이잖아. 우리가 아니고 저 로봇들이 나와서 방송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일자리 뺏기지. 일단 일자리를 뺏기지.
12: 일자리가 빠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겠지.
13: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가능한 모든, 인간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휴머노이드를 만든 이유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야.
15: 뭐지? 잘 모르겠고. 그 AI가 절대 할 수도 없는 거는 내 생각에는 논리적 사고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AI는 그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보다는 뛰어나지 않잖아, 그치?
12: 사람보다 뛰어나지.
13: 아니, 데이터 저장력이 있잖아. 몇백 테라바이트씩 저장할 수 있는데.
15: 아니,
13: 휴머노이드들은.
15: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넘을 순 없잖아.
13: 넘을 수 있지.
12: 그걸 집합해가지고 AI를 만든 거야.
10: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는 진정한 공감이라고 생각해.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한테 막 이제 테스트를 하면은 공감을 해주긴 하는데 나는 그게 진정한 공감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
13: 근데 감정이 최근 열국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 학습 가능한 데이터 같은 존재라고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배우잖아 학교 가면. 도덕 같은 과목에서 그것도 학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AI 또한 감정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요즘 과학자들 이론이거든.
12: 여기 중에 한 명 휴머노이드가 껴있다고 해도 뭐 의심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13: 휴머노이드세요?
15: 아니 너무 벗어났다. 너무 벗어났어.
16: 너무 이상한 데로 갔어.
13: 내가 볼 때는 인간들의 관점.

0: 점이지만 예술이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 예술가들은 작가, 화가 뭐 이런 게다 포함돼. 지금 이 찍고 있는 사람, 카메라 감독님 같은 분들도 다 예술가들이거든, 사실은.
1: 아, 그치, 뭐, 건축가들.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술이라는 개념을 휴머노이드가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너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인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뇌가 퇴화를 하거나, 그러면은 뇌가 퇴화를 하잖아? 그러면은 생활 능력이 떨어지고, 생활 능력이 떨어지면 AI의 질도 떨어져. 모든 게 같이 떨어지는 거야.
1: 그럼 반복 아니야? 앞에 있었는데 대화했다가 다시 발전하고 대화했다가 발전하고.
2: 생각 좀 해봤는데 휴머노이드가 할수 없는 게또 운동선수 같은 것도 역기? 뭐 그런 거는 힘을 되게 중요시한 그런
1: 근데
2: 거잖아.
1: 저기 아까 전에 나온
2: 그래서
1: 휴머노이드 건강이
2: 저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3: 나도 여기 말에 동의를 하는데 체육 운동 막 그런 거는 우리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
1: 그치.
3: 뭔가 우리가 대결을 보고 우리가 막
1: 박제가
3: 대련을 보고 그러니까
1: 도파민.
3: 그런 도파민 그런 거를 위해서 보는 건데 로봇이 하면은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1: 재미가 없잖아.
2: 한 명이 꼴찌하고 한 명이 1등 하면서 1등을
1: 박진감
2: 축하해주고.
1: 맞추기만 0.01초 차이로 한번 정도 차이씩 나와요.
4: 한끼 게임에서 자기가 이기면 성취감도 있고 재밌고 그걸 뛰는 사람이 그런 걸 느끼고 밖에 보는 사람도 자기 팀이 이겨서 좋겠는데 똑같으면
5: 내 생각에는 최소한의 그꼭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공부를 꼭 해야 되나? 안 하면은 살아남기 어렵잖아.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런
1: 그렇구나.
5: 식으로
1: 지식이
5: 그런
1: 부족.
5: 그러니까 막 생존하는 거나 살아남거나 그런 나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걸 함부로 그리고 A한테 시키면 안될것 같아.
1: 보통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로봇한테 시키려고 하잖아. 소방관이 인간의 모습이잖아. 그것처럼 인간과 닮은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
4: 막 폭탄물 제거하는 로봇도 있다고
1: 그치.
4: 하더라고.
5: 근데
3: 관중이 없어야 되는 그 판사 막 그런 거 있잖아.
0: 아, 그치.
3: 그리고 이제 막그 죄값을 정하는데 막
4: 중립이어야 되는.
3: 그렇지. 막 비니까 막 오케이 형량 줄여줄게 이게 아니라 안 돼. 너는 딱 이만큼 땅땅.
0: 반론이 있는데 판사도 결국엔 감정이 있어야 돼. 모든 직업은 감정을 필요로 하고 예를 들면 소방관. 소방관이 험한 지역을 들어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잖아.
2: 나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소방관에 대해서 지금 소방관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해줬는데 만약에 너무 위급한 상황이야. 거의 불이 했는데 아이 한명 있어. 근데 거기서 소방관들은 오케이 할수 있다 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직업인데 AI는 그 확률을 계산해서 아 저건 너무 위험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AI잖아.
1: 프로그래밍을 애초에 할 때부터 확률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인간이 가진 용기나 그런 마음을 프로그래밍을 시켜놓으면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4: 그냥 들어가서 구해야 된다고 프로그램을 하면 돼. 그냥 그 확률을 계산하기로 만들지 말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만드는데 목숨이 걸리는 일이잖아.
0: 우리 중에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섞여 있다는 가정을 보자.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해 왔잖아. 홀리몰리, 누구야? 일단 모두에게 의심이 가지. 신뢰감이 떨어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감이 떨어지면서 우정을 싹 트일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은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못 느끼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삶이 불행해지는 거야.
3: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1: 근데 빰 세워졌어. 신뢰감 떨어지. 삐비비비비 이럴 수는 없잖아.
3: 빰을 가지고 띠리리밖에 못 들었어. 나 그거밖에 모르겠어.
0: 최근에 러봇이라는 로봇이 나왔거든. 애완동물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잡으면 이렇게 체온도 느껴지고 좋은 말들도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1인 가구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1: 1인
0: 러봇이야.
1: 가구?
0: 1인 가구.
3: 한 명이 사는 거.
0: 한 명이
1: 아니
0: 사는 집.
1: 1인 가구를 해서 가구 하나만 두면 집인다는 줄
0: 근데 러봇을 쭉쭉쭉쭉 발전시키잖아? 그러면은 인간에게 완벽한 행복을 줄수 있는 연기 같은 행복 말고 본질적인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5: 너무 똑똑해가지고 얘가 지금 왜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나 보다.
3: 일단 나는 제안을 풀어주고 친구처럼 지낼 것 같아.
4: 엄마 아빠 혼자 어디 회사 가셔서 혼자 외롭게 뭐 집에서 막 뭐 할 것도 없을 때 같이 놀고.
3: 딱 친구한테 시킬 수 있는 거. 나 물 좀 사줘 막 이런 거 있잖아. 1인 가구에서 너무 외로울 때 같이 옆에 있을 만한 친구가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쓸 것 같아.
5: 그러네 그러네.
0: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되 정말 못하겠는 것들만 휴머노이드에게 시키고 자신이 정말 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휴머노이드에게 시킬 것들을 잘 검토해보고 최종적 선택만 휴머노이드에게 입력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아.
4: 나도 동의해.
6: 나도 동의하고
2: 동의해.
1: 나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7: 뭐야?
1: 뭐지?
0: 기다려.
8: 음식이 도착하였습니다.
4: 고마워.
8: 주문하신 음식
4: 가져가.
3: 와, 근데
7: 시간까지 옮겨.
4: 쟁반을 채로
3: 쟁반을 여기
7: 쟁반을 나봐.
4: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3: 너무 싼 거 아니야?
4: 네?
3: 너무 싼 거 아니야?
4: 월에?
5: 아니야, 비싸구려 라는 거야.
4: 아, 월에.
3: 아, 월에.
4: 월에. 그냥 살 거면 한 50만 원이면, 아니야, 50만 원 너무 싼 거 같아.
0: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은 내야 돼.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내야 되는.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 정도 내가 마땅하지 않아?
4: 그래,
0: 이 정도 기술력이면, 확실히.
3: 갑자기 10배가 뛰었어.
9: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는 초특가 휴머노이드가 월 14만 원.
10: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0: 아, 손 씻기 귀찮아. 나중에 씻으면 되겠지 뭐.
1: 안 돼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손에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생겨난다고요. 역시 손을 안 씻고 세균이 잔뜩 있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더니 탈이 나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손을 씻어야 깨끗할까요? 우리 함께 알아보러 가요. 세균, 바이러스, 꼼짝 마!
2: 내 손에 세균 녀석들 다 없애버리겠어! 자, 우리 함께 깨끗한 손 씻기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손에 물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손바닥끼리 마주대고 싹싹 문지릅니다. 손바닥으로 손등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도 싹싹 문질러줍니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싹싹 문지릅니다. 엄지손가락을 빙글빙글 문지릅니다. 손끝을 손바닥에 싹싹 문지릅니다. 이제 물로 잘 헹궈주면 와, 깨끗해!
1: 아하! 앞으로는 손 제대로 씻을 수 있겠어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었는데도 배탈이 났다고요? 갑작스런 배탈. 급하다, 급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뮤직 큐!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전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아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고!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어? 어,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0: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도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3: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4: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3: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4: 짐이 안에 있는데.
0: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3: 아,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0: 우리가 기가빌더야.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1: 탐험할 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0: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야. 너무 신나.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1: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2: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3: 그래, 너희들은 기가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4: 너무 귀여워.
3: 그럼 진짜 기가빌더는 언제 오는데?
0: 우리가 진짜 기가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5: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3: 아, 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0: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1: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0: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켓 챔피언 마티.
2: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빌더
4: 진짜 멋있다.
0: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3: 붉은 모래 폭풍이 몰려온다! 빨리! 안으로 피해요! 어서요!
5: 완료!
3: 레이몬, 변신 완료!

0: 안 다쳤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1: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0: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0: 기가 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 빌더. 너희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 빌더.
4: 다들 우리를 좋아할 줄 알았어.
2: 테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 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마음껏 기뻐해 두거라. 꽃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1: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2: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3: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큰 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4: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5: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5: 아니, 시원한 물 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4: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6: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7: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6: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8: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9: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6: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빌더 출동!

0: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 쌓기 챔피언 마이티.
1: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 길다 출동.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아,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만나고 상쾌하겠는데.
1: 아, 위험할 수도 있어. 아,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0: 적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1: 어? 뭐야? 이게 아닌데.
0: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여기다! 이 정도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 거나.
3: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2: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3: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0: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쉬어!
1: 어이, 멈춰! 그 빙한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2: 우린 기가빌더야!
3: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1: 너희는 누군데?
0: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1: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0: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몬 변신 완료! 스케이몬 변신 완료!
1: 그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0: 포부, 거기서! 네?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1: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0: 어?
1: 스트라이크! 화성의 모든 차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0: 도망치고 있잖아!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2: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3: 이거 뭐야?
1: 아니, 누구 마음대로.
2: 힘이 더 필요해.
0: 맞다! 빙하다!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빗변을 파이로 나누면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4: 아, 기가 밀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아,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0: 어, 저기 좀 봐요!
4: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어?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고

0: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1: You need some hot water?
2: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1: This one.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6: 일기장이요.
5: 방과 후에 한 일은
6: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5: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6: 빨간 머리엔
5: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6: 오리를 길렀던 거요.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6: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5: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6: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5: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6: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5: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6: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5: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6: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5: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6: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0: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2: 전 스티브 스팽글러예요. 과학의 힘으로 뭔가 폭파하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도 스스로 해볼 수 있게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성공! 도전 나도 과학자와 함께라면 집에서도 과학의 힘을 활용할 수 있죠. 예! Yeah!

0: 못 침대의 비밀은 뭘까요?
1: 아파요.
0: 당신은 지금 최면 상태예요.
1: 아니거든요.
0: 조용히 해요. 오늘 우리가 해볼 것은 과학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멋진 마술이에요. 불을 붙여볼게요. 이렇게 하면 철망이 점점 뜨거워지고 누군가 빨대를 넣어뒀군요. 마술이죠. 스티브 스팽글러예요. 모두 환영합니다. 우린 그동안 멋진 마술을 해봤고 새로운 걸 만들기도 했어요. 우리 마술이 특별했던 건 과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죠. 이번 마술을 위해 필요한 건 유리병, 보안경, 그리고 종이, 마지막으로 망치예요. 그럼 이제 유리병을 깨볼게요. 소리가 심상치 않군요. 이제 된 것 같으니 확인해 볼게요. 유리병이 깨졌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렇게 장갑을 끼고 깨진 유리 조각을 모아서 특별한 용액 속에 넣을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과학자들이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는데 그건 유리 복원 액체라 불리죠. 이보다 나은 이름을 아직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리 복원 액체죠. 유리 조각을 전부 넣을게요. 좋습니다. 된 것 같네요. 이번 단계는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손을 눈치를 채셨겠지만 복원되고 있죠. 유리병이 다시 붓고 있는 게 손으로 느껴집니다. 좋아요. 이게 보이시나요? 보세요. 다시 붙었어요. 완벽하게 복원됐군요. 여러분은 이걸 믿으시나요? 믿으면 안 되죠. 유리를 다시 붙이는 액체 같은 건 없지만 마술에서 중요한 건 이야기를 잘 꾸미는 거죠. 우리가 이 안에 뭔가 넣어둔 걸 여러분은 몰랐을 거예요. 여기 뭔가 더 있는 것 같네요. 또 다른 병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작은 시험관도 들어있군요. 이제 손에 닿는 걸 꺼내서 보여줄게요. 조심해야 해요. 깨진 유리가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이건 투명성을 이용한 속임수죠. 굴절유를 활용한 겁니다.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썼던 장갑은 재활용해도 돼요. 비밀은 바로 이 액체에 있어요. 이 액체는 식용유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식용유를 사용한 이유는 이 식용유의 굴절률이 저 유리병과 같기 때문이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 여기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연필을 물이 든 병 속에 넣으면 연필이 깨진 것처럼 보이죠. 마치 두 조각이 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빛이 유리를 통과하면서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이에요. 유리를 통과한 그 빛이 물을 통과할 땐 훨씬 더 느려지죠. 굴절률 혹은 빛이 물체를 통과할 때의 진행 상태를 보면 그냥 유리를 통과할 때와 액체를 통과할 때가 다릅니다. 굴절유리 같은 두 재료를 찾을 수 있다면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죠. 그 비밀은 강화유리에 있어요. 강화유리의 굴절률은 식용유의 굴절률과 같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시험관을 이곳에 넣어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시험관에 식용유를 넣고

0: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죠.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됐습니다. 시험관을 더 아래로 내려볼게요. 결과를 보세요. 약간의 선만 보입니다. 시험관이 배경과 혼합돼 버렸죠. 이제 장갑을 다시 끼고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봅시다. 여기 있는 용기 안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전부 들어있죠. 이 유리병을 넣으면 어떨까요? 유리병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그건 이곳을 통과하던 빛이 기름과 부딪히며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기가 있던 유리병에 기름을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사라져버렸네요. 이제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렇게 굴절류를 잘 이용하면 친구들에게 멋진 마술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마 이 재료를 안 파는 마술 가게는 없을 거예요. 저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바로 사라지는 잉크죠. 예전에 본 적이 없다면 어떤 건지 보여줄게요. 실험을 위해서는 이런 티셔츠가 필요하죠. 이제 이 잉크를 티셔츠 전체에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얼룩으로 엉망이 됐네요. 그런데 사실은 엉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잠시 화를 내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라지는 걸까요? 사실은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죠.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잉크가 연해지고 있는 게 보여요. 화학적 원리를 설명해드리죠. 그래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보호안경을 쓰고 비커 두 개도 준비했어요. 한 군데는 물을 담았습니다. 비밀은 티몰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이죠. 티몰프탈레인은 산이나 염기가 있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겁니다. 티몰프탈레인을 물에 넣고 저어주면 물의 색은 변함이 없죠. 하지만 수산화 나트륨과 같은 염기성 물질을 넣고 저어주었을 때 용액은 푸른색이 됩니다. 이 용액을 원래대로 맑게 하려면 산성 물질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식초예요. 식초를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푸른색이 사라졌어요. 산성이나 염기성 물질과 만나면 지시약의 색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산을 뿌려서 잉크를 사라지게 하긴 싫겠죠. 비밀의 물질은 여기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앞에 있죠. 그건 이산화탄소예요. 티셔츠에 대고 입으로 바람을 불면 얼룩이 사라지는 데 도움이 되죠. 벌써 사라졌죠. 그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산화탄소는 탄산을 형성해 셔츠에 묻은 잉크를 무색으로 되돌릴 수 있는 거죠. 흰 옷을 입은 친구가 있다면 한번 실험을 해보면 좋을 텐데 그런 친구가 왔네요. 히긴스가 왔어요. 과학자가 됐으니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시겠네요. 보기 좋네요. 보호안경도 썼고요. 이보다 좋을 수는 없죠. 혹시 당신이 실험실에 있을 때 내가 실수로 이걸 옷에 쏟는다면... 보세요. 온통 잉크가 묻었어요.
1: 아, 굉장하네요.
0: 정말 끔찍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금씩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산화탄소 때문이죠. 입으로 바람을 불면 사라질 거예요. 이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이걸 준비했어요. 이산화탄소가 든 소화기예요. 보세요. 완벽하죠. 저런, 아직 좀 남았군요. 보세요.
1: 이렇게까지. 아,
0: 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거든요. 여길 봐요. 완벽하죠? 한 번 더 할게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게 사라지는 잉크의 비밀이죠.
1: 네.
0: 잠시 후 다음 실험에서는 컵에서 만들어진 신기한 소리의 비밀을 알아봅니다. 멋진 도구죠? 그리고 못으로 만든 침대 위에서 견디는 실험도 할 겁니다. 셋, 둘, 하나! 히긴스 괜찮아요? 이번엔 소리를 이용해 과학적 마술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건 파이프와 점막입니다. 그리고 장갑도 낄 겁니다. 이제 이 속이 빈 파이프에서 소리가 울리게 해볼 거예요. 먼저 불을 붙여볼게요. 이러면 파이프 속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죠. 그럼 이제 확인해 볼까요? 소리를 들어보세요. 놀라운 소리죠? 전 이 소리를 컵에 담아볼게요. 들리세요? 다시 파이프에 담을게요. 멋진 도구죠? 그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소리의 과학이죠. 그리고

여러분을 속인 겁니다. 제가 숨긴 게 있거든요. 마술엔 속임수가 필요하잖아요. 파이프에 뭔가를 넣었습니다. 파이프 속에 뜨거운 공기가 소리를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안에 뭔가 숨겨져 있는 거죠. 숨겨진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건 철망 조각이죠. 이건 방충망보다 두껍고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죠. 이제 실험을 해봅시다. 이걸 파이프 속에 숨길 거예요. 그리고 점화기로 열을 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이 철망 조각이 점점 달궈지고 있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도 철망은 여전히 뜨거워요.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니 파이프 속에서 작은 굴뚝이 생긴 거죠. 이번엔 유리로 된 파이프의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이 유리 파이프의 안을 들여다보면 철망 조각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건 파이프보다 뜨거워질 테니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해요.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철망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제 점화기를 치우면 파이프가 진동하며 소리가 납니다. 아랫부분을 막으면 들어오는 공기를 막고 윗부분을 막으면 나오는 공기를 막을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소리를 컵에 담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처음부터 소리를 컵에 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살펴봅시다. 다시 열을 가해볼게요. 철망은 이쯤에 있습니다. 지금 가열 중인데 문제가 있어요. 언제 뜨거워지는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된 것 같네요. 완벽해요. 보세요. 전 파이프에 소리를 담는 척하면서 파이프를 이쪽으로 눕혔어요. 파이프를 이쪽으로 눕히면 공기가 위로 통과하지 못하고 진동하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다시 파이프를 세우면 소리가 납니다. 보셨죠? 약간의 속임수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파이프에 담으면 과학적 마술처럼 보이죠. 소리의 과학에 대해 알기만 하면 되는 마술이에요. 잠시 후엔 못으로 된 침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못 침대에 누울 수 있는 오래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법의 모래 튜브로 친구들을 속일 수도 있죠. 잠시 후 다음 실험을 시작합니다. 스티브 스팽글러입니다. 모두 환영해요. 우리가 주방에서 해볼 마술이 아직 남아있죠. 이번에는 간단한 장치로 친구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여러분만이 알기 때문이죠. 비밀을 알게 되면 모두 화려할 거예요. 도전 과제를 설명할게요. 여기 모래가 든 플라스틱 튜브가 있죠. 안에는 쇠구슬이 들어있고요. 구슬을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빠르게 이동시키는 게 목표인데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구슬을 맨 아래에 둔 다음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튜브를 위쪽으로 당기듯 움직이면 모든 것이 튜브 안에 있는 공간 속으로 이동하면서 모래가 쇠구슬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면 쇠구슬이 조금씩 보이다가 마침내 맨 위로 올라옵니다. 성공이에요. 시험관만 있으면 이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 시험관과 파란 구슬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물 같은 걸 넣어두어도 아주 멋질 거예요. 작동 방법은 똑같아요.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다음 구슬이 맨 위로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다가 구슬이 나타나면 빨리 움직여서 맨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이렇게 큰 용기 안에 들어있는 구슬도 이런 방법으로 아래쪽에서 맨 위로 재빨리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슬이 올라오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죠. 이건 영리한 속임수지만 활용할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까요? 그냥 무의미한 지식일까요? 아니요, 훌륭한 지식이죠. 일단 시리얼을 가져올게요. 안에 장난감이 숨겨져 있는 시리얼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포장을 뜯은 후 바닥까지 손을 넣어 뒤적거리겠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다른 친구가 뒤적거리는 것도 싫다면 상자를 이렇게 잡고 아래 위로 움직여주세요.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안에 들어있던 장난감이 천천히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됐어요. 뭘 찾았는지 봅시다. 완벽해요.

0: 이것 좀 보세요. 누군가 빨대를 넣어두었군요. 우유 마실 때 써야겠네요. 이렇게요. 이 속임수는 여러분이 알아내보세요. 잠시 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3,500개의 못이 박힌 침대죠. 어떻게 못 침대에 누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 온몸을 대고 누워야 해요. 살아남길 바라야죠. 9kg이에요. 잠시 후 실험을 시작합니다. 모든 마술쇼는 마지막이 거창하죠. 우리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보는 것만큼 끔찍하진 않아요. 비밀은 무게를 분산하는 거죠. 사람이 직접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작은 모침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대신 풍선을 사용할 건데 이게 훨씬 더 어렵죠. 우리가 준비한 건 나무 조각인데 여긴 100개의 구멍이 있어서 직접 못을 끼울 수도 있고 한 번에 몇 개의 못을 끼울지도 결정할 수 있어요. 이번엔 못을 하나만 쓸게요. 기억하세요. 못침대의 비밀은 무게를 분산하는 겁니다. 모든 힘이 이 못에 집중되겠죠. 이제 여기에 기둥을 세웁니다. 두 개의 작은 기둥이죠. 적당한 크기로 불고 풍선을 기둥 사이에 끼운 후 이 위에 나무 판자를 올립니다. 판자는 안전을 위해 올린 거고 손으로 풍선을 누르기 위한 거죠. 제 손이 여기 끼는 건 싫거든요. 잘 보세요. 누르지 않았는데 터졌네요. 판자 무게 때문에 터져버렸죠. 같은 실험을 다시 해봅시다. 이번엔 10개의 못을 꽂았습니다. 못을 골고루 분산해 놓았죠. 이제 풍선을 크기에 맞게 불어서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풍선을 못 위에 올릴게요. 이제 판자를 위에 올립니다. 보세요. 살짝 눌러보겠습니다. 아직은 괜찮네요. 제가 누르지 않았다고 생각할까봐 작은 아령도 올려보겠습니다. 이대로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꽤 놀랍군요. 4.5kg짜리 아령을 10개의 못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아령의 무게가 10개의 못 위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 다행히도 나무 판자는 그대로 제자리에 있군요. 자, 다음 실험을 해볼게요. 이번엔 100개의 못이 있죠. 아주 끔찍해 보이지만 무게를 전체적으로 분산할 거예요. 그럼 이제 투명한 풍선을 사용하면 못이 풍선을 누르는 모습이 보이죠. 시작합시다. 기둥 여기 있고 못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기둥을 세웁니다. 이 위에 판자를 올릴게요. 잘 보세요. 제가 손으로 누를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못의 끝부분이 풍선을 누르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못 침대 전체에 힘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이 풍선 위에 무게를 더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보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손을 놓을게요. 이건 9kg이에요. 좀 더 눌러볼게요. 잘 지켜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얼마나 세게 눌러지는지 보세요. 이렇게 강한 힘이 전체 면적에 퍼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게 누르기 전까진 풍선은 터지지 않았었죠. 이번엔 3,500개의 뾰족한 못 위에 사람이 눕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히긴스, 여기에 손을 올리고 네. 얼마나 뾰족한지 느껴보세요. 이 멜론이 얼마나 잘 박히는지 떨어뜨려 볼게요. 셋, 둘, 하나. 봤죠? 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 놀랍네요. 꽉 끼었어요.
0: 세 개 잡아당겨봐요. 당겨요. 자, 당겨.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약간 상처는 생겼지만...
1: 무슨 소리예요? 완전히 박혔는데.
0: 좁은 부위에서 무게가 분산된 거죠.
1: 네.
0: 당신의 무게를 이 못들 위에 분산하는 게 요령이죠.
1: 네.
0: 서커스 같은 데서나 마술쇼에서도 이런 걸 하는데 그런 데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준비했어요. 처음에 이걸 깔고 누운 다음 나중에 이걸 빼는 거죠.
1: 좋아요.
0: 당신이 여기 누울 수 있게 이렇게 베개도 놓아줄게요.
1: 좋네요.
0: 아셨죠?
1: 네.
0: 좋아요. 해봅시다. 할 수 있겠죠?
1: 그럴 거예요.
0: 좋습니다. 올라가세요. 잘했어요. 어때요? 아직 아무렇지 않죠?
2: 네.
0: 뒤로 누우세요.
2: 좋아요.
0: 머리는 베개로 받쳐줄 거예요.
2: 네.
0: 나쁘지 않죠?
2: 좀 느껴지는데요.
0: 이제 보호장치를 빼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못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몸 전체의 무게가 모든 못 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못 하나에라도 찔리지 않으려면 몸을 최대한 평평하게 해야겠죠. 손까지도요. 나쁘지 않죠?
2: 네.
0: 좋은 기분은 아니죠?
2: 그렇긴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0: 당신은 이제 못 침대 위에 누워있다고 말할 수 있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뭘까요? 먼저 굴절률과 같은 과학적 원리를 사용했고 무게의 분산도 활용했죠. 이 원리들을 이용해서 마술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히긴스는 오늘 마술쇼의 주인공이었죠.
2: 고마워요.
0: 그래서 이런 티셔츠도 얻었고요.
2: 네, 물론이죠.
0: 못 침대에서 살아남은 표시죠. 지금까지 저는 스티브 스팽글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저기 괜찮은 거 맞죠? 뭐랄까 실험은 완벽했잖아요. 기분이 이상하진 않나요?
2: 목이 말라요.
0: 근데 물을 아주 많이 마시는군요.
2: 물이 새는 느낌이 들어서요.

0: 김선영 요리연구가의 손맛이 담긴 따뜻한 한 끼 식사. 어른아이 상관없이 무조건 좋아할 고기 반찬. 고소한 우삼겹과 향긋한 부추를 맛있게 볶아낸 우삼겹 부추 볶음부터 깻잎에 딱 어울리는 황금 양념장 레시피를 공개한다.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밥도둑 1등 공신 깻잎찜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의 아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 네,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선생님, 네. 오늘 요리는 우삼겹에 몸에 좋은 부추가 들어가잖아요. 네. 채소 반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자, 우삼겹 부추볶음 재료를 살펴볼까요?
2: 네, 일단 우삼겹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거기다가 채소는 표고버섯, 네. 대파, 부추, 청양고추가 필요합니다.
1: 네, 대파는 어느 부위를 사용하나요?
2: 흰 부분 위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1: 자, 이쪽에 좀 보니까 네. 자, 이 양념 재료들이 들어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2: 네, 일단 간장 양념 들어가는데 간장, 네. 굴소스 들어가고요. 좀 약간 칼칼하게 해서 고춧가루 사용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설탕 들어가고 거기다가 청주, 고기니까 청주 들어가고요. 깨소금, 그다음에 후추, 참기름 이렇게 들어가고요. 볶을 때 이제 오일 들어갑니다.
1: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거 보니 약간 네. 칼칼하고 매콤할 것 같아요. 자, 부추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야들야들한 우삼겹의 조화가 최고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시작부터 오늘 첫날부터 우삼겹이라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자, 일단 그럼 우삼겹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2: 네. 우삼겹은 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얇게 썰어져 있고 길이가 이 정도기 때문에 네. 도마로

0: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네. 핏물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한 300g 오늘 사용할 네. 거고요.
1: 자, 선생님.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얇게 썰려져 있으면 대패 삼겹살하고 우삼겹의 차이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어, 그래요. 맞아요. 그럴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네. 아무래도 돼지고기는 좀 더 선홍빛이 돌고 네. 우삼겹은 붉은빛이 좀 더 강하게 들죠. 네. 우삼겹 파는데 네. 사실은 소고기 가슴 부위에 엎진살이에요. 네. 왜 소가 땅바닥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땅바닥에 닿는 부분 있잖아요. 오. 그 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근육량이 많지 않고 네. 이렇게 지방 성분이 적절하게 마블링이 돼 있어가지고 네. 어르신이나 아이들도 아주 부담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부위죠. 네. 자, 이렇게 기름기 제거해서 예. 네, 두면 됐고요. 자. 네, 이쪽에 덮게요.
1: 자,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준비가 됐는데요. 네. 자, 이렇게 우삼겹을 준비해 뒀고요. 자, 이 다음 뭐 하면 될까요?
0: 자, 일단 이제 주재료가 이렇게 네. 준비됐으니까 부재료인 채소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할게요.
1: 볼게요.
0: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제 이렇게 표고버섯. 사실 오늘 표고버섯을 준비했지만 네. 버섯은 여러분들 있는 거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1: 집에 있는 양송이를 써도 되나요?
0: 아, 그럼요. 예. 네. 자, 이렇게 표고버섯은 예. 슬라이스로. 오늘 뭐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기만 하면 되니까 네. 부담 없으시죠?
1: 맞아요.
0: 느타리 버섯을 넣는다 그러면 결대로 쪽쪽쪽쪽 찢어서 넣어주시면 되고 네. 새송이 버섯은 또 먹기 편하게 써시면 되니까 네. 또 이 버섯이 요리에 들어가면 약간 고기와 씹는 맛이 또 비슷하잖아요.
1: 맞아요.
0: 네,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버섯을 준비를 지금 굉장히 볼륨감이 있잖아요.
1: 그러게요. 이렇게 썰어놓으니까 오히려 풍성하고 고기 먹으면 삼겹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네. 다음 어떤 걸 썰어볼까요?
0: 자, 그다음에 저 이제 청양고추. 네. 청양고추는 그냥 어서 써시면 돼요.
1: 이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이 고기에 조금 있는 약간 느끼함을 잡아줄 것 같아요.
0: 맞아요. 약간의 그 매콤함이 고기가 맛있긴 한데 약간 느끼할 수 있는 거를 이 청양고추의 매콤함이 네. 싹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네. 고기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죠.
1: 맞아요. 질리지 않게.
0: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청양고추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다음은 대파를 썰어볼 텐데
1: 대파요.
0: 대파는 오늘 길이대로 한 5cm 정도로 이렇게 썰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서 써셔도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 써는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썰까 봐요. 이렇게 오. 약간 그 파채 비슷하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같이 또 들어가는 게 부추라 네. 이렇게 해서 5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1: 5cm 정도로?
0: 네. 어쓰셔도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부추 들어갈게요.
1: 부추, 아, 부추 정말 오늘 좋은데.
0: 맞아요. 부추가 예. 향도 좋고 예. 더군다나 이제 부추에 들어있는 약간 따뜻한 성질이 예.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1: 맞아요.
0: 이 부추의 향이 좋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부추는 채소 중에 칼륨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채소예요.
1: 오, 칼륨은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0: 네, 몸에 있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니까 네.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부추 향도 좋고 한 단사면 좀 넉넉하게 있으니까 요리에 여기저기 이렇게 두루 넣어서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 야 정말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료 손질이 뚝딱 끝났어요.
0: 그럼요.
1: 이제 어떤 과정을 하면 되죠?
0: 이제 양념장 만들어야죠. 일단 오늘 청양고추를 넣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약간의 고춧가루를 넣어서 해줄 거예요. 약간 칼칼하게.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된 양념이 간장이에요. 네. 간장. 양조간장. 그다음에 굴소스도 약간 넣어주면 되는데 네. 굴소스 없는데 그러면은 그냥 간장 더블로 네. 넣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짠 게 들어갔으니까 약간의 달콤함이 들어가야 되겠죠.
1: 달콤하게.
0: 그리고 고기가 들어가니까 술 종류가 약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 혹시나 뭐를 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
0: 그렇죠. 예, 청주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저는 깨소금. 통깨보다는 약간 빠은 깨소금이 더 훨씬 더 고소하게 느껴지니까.
1: 그렇죠.
0: 하고 후추.
1: 후추.
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참기름. 네. 네. 자,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이제 오늘 양념장이 되는 거예요.
1: 자, 선생님, 근데 원래 오늘 같은 요리에는 네. 간장 양념으로 많이 하는데 오늘은 고춧가루를 넣어서 더욱더 칼칼하고 매콤할 것 같아요.
0: 네. 약간의 그냥 개운함 정도.
1: 그래.
0: 많이 매콤하진 않고 그렇죠, 개운함 그렇죠. 정도. 그 정도만.
1: 네, 네. 맞아요.
0: 자, 그러면 이거를 살짝 묻혀줄까요?
1: 그럴까요?
0: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묻혀도 되니까 네. 얼마 양이 안 돼서 네. 이렇게 해서 살짝 묻혀주도록 할게요.
1: 사실 우리가 네. 우삼겹을 먹어서 좋긴 하지만 고기의 양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네. 고기랑 채소가 약간 1대1 그 정도 비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0: 자, 손으로

0: 손으로 양념할 필요는 없고요. 예. 우리 양념했던 수저 있으면 수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고기가 얇아가지고 이거 어느 정도 둬야 돼요? 하시면은 예. 뭐 이렇게 얇기 때문에 금방 흡수가 돼요. 그래서
1: 오래 재울 필요가 없고요.
0: 오래 재울 필요 없어요.
1: 자, 잠깐 이렇게 양념에 재워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해볼까요?
0: 네, 자, 불로 이동해서 조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마늘 안 들어갔죠?
1: 깜빡하신, 선생님. 아니,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깜빡하실 때도 있으시네요.
0: 아, 제가 믿는 게 있었어요. 바로 부추예요. 부추의 약간만 매콤한 맛이 마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네? 오늘 굳이 마늘을 저는 안 넣었어요. 그 대신 부추를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 오, 굉장히 조화로울 것 같은데요.
0: 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팬이 네? 예열이 됐으니까 볶아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그러면 넣을 때 일단은 이제 고기 요리니까 네? 이렇게 고기 밑간 해둔 거 들어가고요.
1: 네.
0: 그다음에 다 같이 넣을 거예요.
1: 다 같이요?
0: 몸만 빼고? 몸만 뺄까요?
1: 부추!
0: 그렇죠.
1: 네. 부추가 아무래도 제일 좀 이렇게 성질이 좀 얇으니까.
0: 맞아요. 예. 오늘 표고버섯이 커서 예. 저는 이 정도만 넣을까 봐요. 예,
1: 양을 좀 가감하시고.
0: 네. 자.
1: 아무래도 이 우삼겹이다 보니까 익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0: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되게 얇았잖아요.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익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1: 네?
0: 만약에 배고픈 걸 못 찾는 분들이라든지
1: 예.
0: 빨리 요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데 맛있게 먹고 싶다.
1: 예.
0: 이 요리를 자꾸 추천드려요.
1: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 첫 요리로 네. 준비를 해주셨네요. 예. 원래 이 고기 요리는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아니, 금요일에 올 때도 있는데.
0: 주말에.
1: 그렇죠. 아, 사실 월요일도 고기 땡길 때 많아요.
0: 그럼요.
1: 그렇죠?
0: 네, 네. 아침부터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1: 맞아요.
0: 이야. 네.
1: 이 우삼겹은 확실히 이 아까 고소한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삼겹살이랑은 또 대패삼겹살이랑 틀리게
1: 예, 예.
0: 그 풍미가 또 달라요. 대패삼겹살 같은 경우는 조금 누린내가 날 수가 있어서
1: 예.
0: 양념을 강하게 하는 반면에
1: 네.
0: 우삼겹은 그런 게 적어서 양념을 강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1: 맞아요.
0: 그런 부위라 제가 좀 약하게 지금 보시면은
1: 네.
0: 굉장히 진하지 않죠. 뭐
1: 네.
0: 제육볶음이나 뭐 이런 것처럼
1: 네.
0: 왜 제가 동시에 다 넣냐? 그냥 거의 익는 시간이 동일해요. 우리가 보통 고기는 빨리 익혀야 되고 채소는 나중에 익고 이래야 되는데
1: 네.
0: 오늘은 우삼겹이라 얇게 썰어져 있기 때문에
1: 자 많은 분들이 아까 왜 부추 이렇게 썰어놓고 부추는 언제 넣었냐고 궁금해하실 텐데 이건 언제 넣는 거예요?
0: 이거는 불 끄고 나서 여유로 넣어줘도 돼요.
1: 아 불 끄고 나서
0: 사실은 요리할 때
1: 예.
0: 우리가 눈으로 먼저 먹는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부추가 들어간 요리가 숨이 확 죽어서 있으면은 그것처럼 속상할 때가 없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약간 근데 우리 부추 생으로도 먹어요 안 먹어요?
1: 생으로 먹죠.
0: 생으로도 먹으니까
1: 예.
0: 나중에 살짝 넣어서 여열로 익혀줄 거예요. 그래서 볼륨감을 있게끔 그래서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1: 네?
0: 오 세상에 요리가 방금 한 것 같으네 뭐 이런 생각 마치 부추가
1: 예.
0: 숨이 죽어 있으면은 아 먹다 대표졌나
1: 그러게
0: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1: 부추는 신선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0: 맞아요. 그리고 부추 한 단 사면은 양이 좀 되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추를 뭐 국이나 이런 데도 넣어서 먹기도 하지만
1: 네.
0: 이렇게 고기 볶을 때라든지 볶음 요리에도 두루두루 활용하고 있어요.
1: 지금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이제 고기가 얼추 익었고 그다음에 버섯도 맛있게 익었어요.
0: 네, 보세요. 지금 이렇게 버섯도 이렇게 맛있게
1: 예.
0: 익었고 파는 당연히 익고
1: 그쵸?
0: 고기도 이렇게 익었어요.
1: 예, 그대로 한 입 쏙 먹어보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1: 네.
0: 끝내도록 할게요.
1: 자, 불을 끄고.
0: 네, 자 불을 끄고 자 이제 부추를
1: 예.
0: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넣어줄게요.
1: 네. 부추가 성질이 굉장히 얇고 연해서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질겨질 것 같아요.
0: 맞아요. 질겨지는 부분도 있고 또
1: 예.
0: 향이 너무 또 달아날 수가 있으니까
1: 예.
0: 이렇게 살짝만. 지금 안 익었네 하시더라도
1: 예.
0: 내 속상하거나 뭐 우울하실 필요 없어요.
1: 오히려 아삭거리는 식감이 살아있어서.
0: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양이 되게 고기에 비해서 부추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요. 드실 때 되면은 절대 그런 생각 안 드실 거예요.
1: 그럼 어떻게 질문을 들으셨어요, 그렇게?
0: 그럼요.
1: 제가 시청자분께서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방금
0: 맞아요.
1: 질문을.
0: 맞아요. 네, 제가 너무 많이 들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이제 완성이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통깨만 이렇게 뿌리면은
1: 네.
0: 오늘의 우삼겹 부추볶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1: 고기 요리가 이렇게 금세 됐는데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0: 그럴까요? 맛을 안 봐도 맛이 느껴지는 요리가 있잖아요.
1: 그럼요.
0: 이게 바로 그런 요리예요.
1: 자. 이 우삼겹에서 나왔던 그 맛있는 고소한 기름이 이 버섯에 싹 스며들어서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부추의 향도 너무 향긋하고요.
0: 그리고 엎진살은 우삼겹은 정말 그 마블링이
1: 네.
0: 철철해가지고 우리가 왜 나이

0: 키친 타월로 우산겹 핏물을 제거해주세요. 표고버섯은 슬라이스 한 뒤 청양고추는 어슬 썰어줍니다. 대파는 길게 3등분한 뒤 큼직하게 썰고 부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고춧가루, 양조간장, 굴소스, 설탕, 청주, 깨소금, 후춧가루,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우삼겹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른 뒤 양념한 우삼겹, 표고버섯, 청양고추, 대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우삼겹이 익으면 불을 끄고 부추를 넣어 섞은 뒤 통깨를 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우삼겹 부추볶음이 완성됩니다.
1: 자, 선생님, 네. 이번에는 깻잎찜을 해볼 텐데요. 네. 깻잎찜은 어릴 때부터 먹었던 추억이 생각이 나요. 자, 특히 입맛 없을 때 먹으면 굉장히 맛있었는데요. 네.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일단 깻잎 120g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보통 깻잎찜 하면 깻잎만 있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깻잎찜은 네? 멸치하고 양파하고 당근이 들어가요.
1: 오, 많지 않은 재료긴 하지만 네. 들어갔을 때 굉장히 조화로울 것 같고 네. 맛을 살려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깻잎찜은 이 깻잎의 향이 죽지 않게 양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양념 재료 뭐가 있을까요?
2: 네, 일단 간장하고 참치액을 넣어서 간을 해줄 거고요. 네. 이제 설탕 넣어주고 네. 그다음에 마늘하고 고춧가루 약간 넣어주고 통깨 넣어주고요. 여기에 이제 물이 2분의 1컵이 들어가는데 네. 그 깻잎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렇게 기름 성분이랑 넣어주면은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니까 저는 오늘 들기름 사용할게요.
1: 맛도 챙기고 건강도 네. 챙기고. 자, 깻잎찜은 약간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 입맛을 당기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깻잎부터 한번 손질을 해야 될 텐데 네, 이거 지금 어떻게 손질한 상태예요?
2: 깻잎은 사갖고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네. 이제 씻어서 식초를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10분 정도만 뒀다가 마지막에 한번 헹궈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깻잎찜을 저는 두세 장씩 할 거라 이렇게 두 장씩 이렇게 놔두면은 나중에 잴 때 편리하게 할 수가 있죠.
1: 이렇게. 사실 깻잎은 우리가 고기 싸먹을 때나 많이 먹고 깻잎 장아찌를 많이 먹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또 깻잎찜입니다.
2: 그리고 어렸을 때 먹던 깻잎찜은 나이가 들어서도 생각이 나는 그런 추억의 음식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2: 자, 멸치는 제가 네. 약간 잔멸치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깻잎이 얇기 때문에 멸치가 두꺼운 것보다는 잔멸치를 넣어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양파하고 당근은 오늘 깻잎에 맞춰서 좀 얇게 썰어줄 거예요. 제가 한번 채소를 썰어볼게요.
1: 자, 진짜 오늘은 뭐 약간 자투리 채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아요. 양이 많지 않아요.
2: 네, 오늘 또 많은 양이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게 네. 한 2cm면 되니까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자, 양파를 이렇게 쓰면은 요거 이제
1: 굉장히 또 촘촘하게.
2: 왜냐하면 깻잎이 얇기 때문에 그러게. 따라 들어가는 채소도 얇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오늘 주된 채소는 뭐예요? 깻잎이잖아요. 깻잎. 네. 그렇기 때문에 양파는 약간의 그냥 돋는 정도 맞아요. 그 정도지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네. 이거 써는데 아우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1: 이 양파가 들어가면 이 특유의 달큰한 맛과 씹는 식감이 좋잖아요.
2: 맞아요. 양파가 또 수분감 폭발이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양파 이렇게 40g 정도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1: 진짜 얼마 안 들어가지만 이게 또 맛이 달라요.
2: 맞아요. 네, 진짜 달라요. 예. 네, 그다음에 당근 썰게요. 네. 당근은 오늘 얇게 예. 이렇게 썰어서
1: 당근 요만큼 항상 집에 많이 남아있어요. 엄마가 버리지도 못하고 항상.
2: 냉장고에 항상 있죠, 뭐. 예.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2cm 정도로 해서 네. 이거를 이렇게. 얇게 썰어줄 건데 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아, 깻잎이 얇으니까 채소도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 이렇게 양파도 그다음 당근도 크게 맞게 썰었는데요. 선생님, 네. 이 잔멸치 이제 집에 약간 누린내, 뭐라 해야 되죠? 이거 오래 두면은 풋내라고 하죠?
2: 맞아요.
1: 하잖아?
2: 멸치에 그 좀 예. 약간 찐내라고 하죠?
1: 고기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2: 요거를 후라이팬에 살짝 볶거나 예. 아니면은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면 돼요.
1: 네. 그러면 그런 누린내들이 날아가나요? 비린내가?
2: 그렇죠. 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제 뭐 하면 될까요?
2: 네, 일단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간장 양념이니까 네. 간장 넣을게요. 간장. 요거 양조간장이에요.
1: 양조간장.
2: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참치액이 있어서 네. 참치액도 2큰술, 양조간장 2큰술.

0: 인데 만약에 참치액 없다 그러면 국간장 넣어주시면 돼요.
1: 어, 참치액 들어가면 확실히 감칠맛이 달라요.
0: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짠맛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단맛, 설탕 약간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에 약간의 칼칼함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마늘도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예. 뭐 다진 마늘 있으시면 다진 마늘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양파를 넣어서 굳이 다진지진 않고 네. 그냥 예. 네. 마늘만 넣을게요. 네. 자, 통깨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깻잎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기름 성분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들기름.
1: 오.
0: 들기름 두 큰술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1: 고소한 향도 살리면서 깻잎에 좋은 성분도 살려주는.
0: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요.
1: 아, 잠깐만요. 근데 이 물, 네. 물 들어가면 이 양념이 약간 겉돌거나 좀 싱거워지지 않을까요?
0: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네. 깻잎이 120g이면 부피감이 굉장히 이렇게 부피감이 이렇게 크잖아요. 네. 근데 양념이 조금이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발라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염도도 낮춰야 되니까 여기다 아. 물을 한 2분의 1컵 넣어주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좋더라고요.
1: 네. 자, 너무 짜게 먹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0: 맞아요. 물 2분의 1컵 100cc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1: 네.
0: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아까 멸치가 있었는데 네. 멸치를 잠깐 불로 이동 해서 살짝 덮어줘 볼까봐요.
1: 아, 한번 네. 가볼까요?
0: 네. 자, 팬이 열을 받았으면은 네. 멸치를 10g이에요. 네. 많지 않은 양이죠. 그런데 이것도 아, 나는 좀 우리 식구들은 뭐 더 좋아해서 더 먹을 수 있는데 하시면은 더 넣으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1: 더 되죠.
0: 그럼요, 그럼요.
1: 기호에 따라 가감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네. 오래 덮을 필요는 없어요. 네. 자,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1: 바삭바삭해질 정도?
0: 네. 딱 만져봐가지고 따뜻한데, 뭐 이러면은 네. 됐어요. 자, 그러면 불을 끄고 네. 제가 다시 요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1: 네. 네. 선생님, 지금 저희는 옆에 네. 찜기에 약간 그 요로 올리고 있는 거죠?
0: 네, 맞아요. 금방 이제 찔 거라 예. 찜기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1: 자, 여러분도 같이 찜기에 열을 올려주세요.
0: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옮겨볼까요?
1: 지금 이 장멸치에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 향만 남아있어요.
0: 그렇죠. 구수한 맛.
1: 예.
0: 고소한 맛. 네. 자 멸치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만 이렇게 넣으세요.
1: 3분의 2만.
0: 요걸 조금 남기세요. 네. 이유가 있어요. 자 당근도 이렇게 넣고 조금 남기세요.
1: 네.
0: 양파도 이렇게 썬 거 넣고 좀 남기세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하면
1: 엄마가 음식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0: 아.
1: 이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0: 네. 자 오늘 이유가 있으니까. 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깻잎을 잴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요령이 이렇게 납작한 이렇게 높이가 없는 걸 하시는 게 좋아요.
1: 자, 지금. 이유가 다 있는 거죠.
0: 네,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죠.
1: 네.
0: 이렇게 놓고 이거를 아까 제가 물을 섞어서 네.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1: 양이 이렇게. 넉넉해요.
0: 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펼쳐 주세요.
1: 예.
0: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 네. 제가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겠어요.
0: 네. 이렇게 그냥 드셔도 되는데 예. 이거를 찌게 되잖아요. 찌면은 아무래도 소화가 훨씬 잘 됐고 식감도 훨씬 더 부드럽겠죠. 그리고 보존도 오래 될 수가 있고.
1: 자, 선생님. 이렇게 두세 장씩 겹친 이유는 두세 장을 한꺼번에 먹으라는 이야기시죠?
0: 맞아요.
1: 한 장을 먹으면 너무 약간 짤 것 같기도 하고.
0: 아니, 왠지 섭섭해.
1: 맞아.
0: 네, 짜기도 하고. 왜냐면 깻잎이 많이 먹고 싶은데.
1: 맞아요.
0: 짜면 안 되잖아요.
1: 그리고 두세 장씩 겹쳐서 하시면 됩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쫙 됐죠.
1: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여기 있는데.
0: 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네. 제가 여기다 놔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걸로 옮겨서 설명할게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게 부족할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그때 이제 남은 멸치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예, 이런 예. 거를 좀 넣어주시면은 위에까지 딱 알맞게 되는데 이거를 안 남겨두고 가면 맨 밑에는 양념이 고루 묻어있는데 아. 나중에는 양념이 없어. 진짜 중요한 게 없어.
1: 아,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르게
0: 맞아요.
1: 양념 묻혀주기 위해서 하신 거구나.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서 하게 되면은 네.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얹고 하더라도 네. 부족함이 없죠.
1: 마지막으로.
0: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요리할 때 이게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맨 위에 예. 묻힌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다 예쁘게 된다는 얘기를 네. 하기 위해서 제가
1: 일정하게 펴 바르듯이 해서
0: 맞아요.
1: 네.
0: 저는 오늘 접시에 놓고 찜기에 찔 거예요.
1: 그대로?
0: 네, 그대로. 자, 그러면은 불로 이동해서
1: 예.
0: 찜기에 지금 물이 끓고 있으니까 넣어보도록 할게요.
1: 자, 본인 집에 있는 각자 집에 있는 그 찜기 용기에 맞게끔 접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0: 것 같아요.
1: 어, 만약에 찜기에 그릇이 작다. 예. 그러면 그러면은 예? 이렇게 사방으로 안 놓고 일렬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모난 그 파이렉스 같은데 유리에다가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두 겹으로 놓으면 이렇게 들으면 그 정도 들어가겠지 찜기에.
2: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1: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뚜껑을 닫고
0: 한 얼마 정도 두면 되나요?
1: 네. 정말 얇기 때문에 잠시만 떠도 되거든요.
0: 자, 선생님. 네. 한 4분에서 5분 정도 저희 뒷덤비 하면서 좀 기다려볼까요?
1: 그럴까요?
0: 예. 이제 시간이 딱 지났어요.
1: 네, 자, 한번 열어볼게요.
0: 네.
1: 야 이렇게 예. 정말 알맞게 쪄졌거든요. 그런데 오. 이렇게 찌잖아요. 예. 그러면 훨씬 더 식감이 부드럽고 예. 소화가 잘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저장해도 한 4-5일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가 있어요.
0: 오, 이거 4-5일도 안 가고 금방 먹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렇긴 해요. 네?
0: 사실 깻잎 향이 좋아서 이 고기, 육류랑 그다음에 생선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네, 깻잎은 어디에 먹어도 정말 잘 어울리는 네. 채소죠. 그리고 이 깻잎에는 칼슘, 철분, 칼륨이 풍부해서 네. 영양소도 충분하니까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은 깻잎이 가격도 싸지니까 이거 꼭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려요.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깻잎찜이 완성됐습니다.
3: 깻잎찜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양파, 당근은 얇게 채 썰어 주세요. 양조간장, 참치액, 설탕, 고춧가루, 다진 마늘, 통깨, 들기름, 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 달군 팬에 잔멸치를 넣어 볶은 뒤 그릇에 덜어내 주세요. 양념에 잔멸치, 당근, 양파를 넣어 섞은 뒤 깻잎, 양념순으로 켜켜이 얹어줍니다. 양념에 남은 잔멸치, 당근, 양파를 넣어 섞은 뒤 깻잎에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찜기에 깻잎을 넣고 5분 정도 찌면 깻잎찜이 완성됩니다. 기본 요리를 다채롭게 응용해 매일 다른 집밥을 즐겨보자. 우리가 알던 두부조림이 아니다. 자박하게 끓여 먹는 색다른 두부 요리. 뜨끈한 밥에 올려 함께 비벼 먹으면 환상적인 두부 자박이부터 입맛 살리는 쪽파 무침, 더 맛있게 먹는 법 대공개. 참치와 마요네즈 양념으로 180도 변신한 참치 쪽파 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 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유비 비타민 광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0: 네, 선생님. 네. 이 두부 자박이의 새빨간 비주얼을 보니까 식욕이 마구 샘솟는 것 같아요. 밥이랑 먹기 좋은 딱 맛있는 음식인데요. 자, 어떤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 네, 일단 두부 자박이에 기본적으로 두부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네. 호박도 들어가요.
0: 네. 네,
1: 그 다음에 두부와 호박을 밑간할 소금하고 후추 필요하고요.
0: 네.
1: 이제 두부를 지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름. 들기름하고 식용유 필요합니다.
0: 네, 간단하고요. 네.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채소를 볼게요.
1: 자박이 이제 채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양파, 대파, 청고추 들어가요.
0: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1: 네.
0: 자박하게 만든 양념은 어떤 게 들어갈지 궁금해요.
1: 네, 일단 양념장에 저는 이제 양념장 밑에 맨 밑에 다시마를 네. 넣고 깔기 때문에 다시마 들어가고요. 주된 양념은 이제 간장이죠. 네, 간장 들어가고 물엿 들어가고
0: 네.
1: 고춧가루, 통깨, 마늘, 참기름, 그다음에 물이 한 컵 필요합니다.
0: 이 요리는 밥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고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1: 네.
0: 그러면 두부 자박이 시작해 볼게요.
1: 네, 일단 두부를 네. 잘라 볼게요.
0: 네, 두부를 잘라 볼게요.
1: 오늘은 두부가 예. 약간 단단했으면 좋겠어요.
0: 그럼 부침.
1: 그렇죠.
0: 예.
1: 부침요. 근데 만약에 찌개용이 있다, 그러면 네. 굳이 뭐 따로 사러 가지 마시고요. 그냥 이걸로, 그걸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0: 예.
1: 저는 300g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아무래도 수분이 좀 빠지면은 단단해져서 조리하기가 편하죠.
0: 그렇죠. 이 두부가 사실은 잘 많이 부서질까봐 찌개나 이런 데 아닌 이상은 잘 안 넣게 되거든요.
1: 근데 사실은 좋아하는 분들 정말 두부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0: 그럼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자박이처럼 두부 조림도 우리가 맛있지만
0: 네.
1: 짜박짜박 국물 있게 먹는 요 자박이 또한
0: 예.
1: 촉촉해서 맛있거든요.
0: 자, 선생님, 그럼 두부 조림과 두부 자박이의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1: 국물의 차이죠.
0: 네.

0: 국물 있으면 자박이, 국물이 예. 없다면은 조림. 조림. 이렇게.
1: 뭐, 물론 조림 먹을 때도 그 남은 양념으로 밥을 이렇게 비벼 먹고 하지만 네. 자박이는 뭔가 이렇게 진짜 덮밥처럼 이렇게 얹어 먹어도 좋겠어요.
0: 맞아요. 그쵸? 덮밥 느낌을 원하시면 자박이. 예? 그냥 반찬을 원하시면은 두부 조림을 예. 추천드려요.
1: 자,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두면 될까요?
0: 이렇게 해서 그냥 다른 채소 썰고 양념 준비하는 동안 네. 그 시간만 해주시면 돼요.
1: 자, 그럼 두부를 이렇게. 네. 물기를 빼줄게요.
0: 자, 자박인데 두부 자박인데 예. 저는 이제 호박도 한 개 넣어볼까 해요. 그래서 호박이 거의 두부와 비슷한 구람수가 되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호박.
1: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장 보러 갔을 때 제가 애호박을 샀는데 가격도 경제적이에요.
0: 요새 호박 가격이 예. 조금 내렸어요.
1: 예.
0: 호박 가격이 조금 약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저 옛날에는 한동안 장마철에는 5,500원짜리까지 산 적이 있거든요.
1: 네.
0: 눈 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꼭 들어가야 되는 거여서 어쩔 수 없이 샀는데 가슴이 어찌나 아프던지.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요것도 살짝 소금을 살짝 뿌려줄까요?
1: 요것도 뿌려볼까요? 네. 자, 이것도 두부처럼.
0: 우리가 양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밑간을 아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1: 네.
0: 그렇지만 조금 더 수분이 나오면은 좋기 때문에 살짝만, 여기는 소금만 뿌릴게요.
1: 네.
0: 이렇게 해서 두부처럼 콤비린내가. 요것도 두부랑 같이 해서 다른 이제 재료 썰고 양념 네. 준비하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1: 길게 할 필요 없이.
0: 네.
1: 자, 그럼 애호박도 이렇게 물기를 조금 빼는 동안 네. 다른 채소를 한번 썰어볼게요.
0: 네, 자, 오늘 네. 여기에 이제 양파.
1: 네.
0: 양파 들어가는데 양파가 조금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서 들어가줄 거예요.
1: 예.
0: 이렇게.
1: 아무래도 두부도 그렇고 애호박도 약간 두께를 있게 했기 때문에.
0: 네. 자, 이렇게 해서 썰어서 좀 도톰하게.
1: 예.
0: 몇 cm예요? 얘기하면 1cm?
1: 1cm.
0: 네, 1cm 정도 이렇게 네. 썰어서.
1: 각자 집에서 드시는 크기대로 한번 네. 1cm 내외로 해서 네. 드셔보세요.
0: 자, 그 다음에 대파도 네. 어서 썰어도 되고 5cm로 썰어도 되고 네. 그거는 그냥 편하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오늘은 대파 흰 부분만 준비하셨네요.
0: 네, 파란 부분은 오늘 안 쓰고 이렇게 네. 흰 부분 정도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 다음에 고추도 고추 한 개까지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1: 오늘은 어떤 고추 준비하신 거예요?
0: 오늘
1: 고추 준비하시고
0: 고추 이렇게 3분의 2 정도만 네.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칼칼하게 청양고추는 예. 아무래도 크기가 작아요. 홍고추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두 개 정도 넣어줄 건데
1: 네.
0: 이거 만약에 애들 먹을 거다 그러면은 청양고추는 풋고추로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예. 자,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채소는 간단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1: 자, 이렇게 이제 재료 손질을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양념을 한번 만들어 봐요.
0: 네.
1: 자, 자박의 양념은 또 어떻게 만들지 기대가
0: 네.
1: 됩니다.
0: 자, 일단은 양조간장.
1: 예.
0: 양조간장이 한 4스푼 정도 들어가요.
1: 네.
0: 4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약간 넣어줄게요.
1: 고춧가루.
0: 네, 칼칼하게.
1: 네.
0: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약간의 간장이 들어갔으면 단맛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1: 그럼요.
0: 저는 오늘 물엿 준비했어요.
1: 물엿.
0: 네.
1: 윤기가 그냥 저리로 흐르겠어요.
0: 네. 마늘도 약간 넣어줄게요.
1: 네.
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참기름하고
1: 참기름.
0: 그다음에 통깨까지.
1: 통깨까지.
0: 네, 자.
1: 거의 저희가 집에 늘 있는 재료들이에요.
0: 그렇죠. 양념이 비슷비슷한데 또 그 메뉴에
1: 네.
0: 알맞은 또 계량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레시피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네,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제하게 양념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1: 자, 여기에 다시마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0: 네, 다시마는 제가 이따가
1: 예.
0: 알려드릴게요.
1: 자, 그럼 이제 불로 한번 가볼까요?
0: 네, 자, 불로 이동해서 네.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기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1: 자,
0: 저는 오늘 들기름하고
1: 네. 식용유.
0: 네, 식용유인데 들기름만 두르고 하면 안 되나요? 아, 네. 당연히 되죠.
1: 네.
0: 네. 자, 이렇게
1: 들기름 들어가서 좀 더 고소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네. 사실은 우리가 들기름으로 두른 지진 두부만 먹어도 사실은 맛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구운 후에 두부가 졸여지면 훨씬 더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0: 식감도 좀 약간 쫀득쫀득하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그냥 요 한 과정이 사실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얘기할게요. 귀찮아요.
1: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0: 번거로워요. 번거로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거를 건너뛰면 결과물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1: 한 끗 차이인데.
0: 그러니까.
1: 예. 이제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는 거죠. 색이 날 때까지.
0: 노릇노릇요. 금방 됩니다. 네.
1: 네.
0: 자, 요렇게 지금 노릇노릇해졌죠.
1: 예. 네.
0: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1: 오.

0: 이대로 그냥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두부는 김치랑 해서 먹어도.
1: 근데다가 그대로 드셔도 되는 게 예. 우리 아까 들기. 소금하고 후추 뿌렸죠. 예. 들기름이랑 오일 넣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0: 예.
1: 아우 나는 이렇게 쌍으로 뒤집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아. 아우 이거는 어부지리를 얻었어.
0: 저도 잘 뒤집어졌는데 이렇게 굽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이제 조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0: 아, 그럴까요?
1: 네.
0: 자 이제 맛있게 한번 조려봐야죠. 두부 자박이 만들어 볼게요.
1: 네. 자 자박이라 예. 사실은. 밑에 누러 붙을 염려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물을 넣을 때 요 다시마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다시마를 넣어주면 좋고요.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줄 거냐면 양파, 도톰하게 썬 거.
0: 양파도 좀 깔아주는 거예요?
1: 네, 양파를 깔면 단맛도 올라오고 아, 또 양파의 수분감이 있어서
0: 예?
1: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0: 그러게요.
1: 네, 자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얹을게요. 네. 저는 이 자박이 예. 진짜 자주 해 먹어요.
0: 아니 뭔가 이 자박이라고 하면은 뭔가가 이 밥도둑 같기도 하고
1: 네.
0: 쏙쏙 비벼서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1: 맞아요. 조림도 맛있는데
0: 예.
1: 이 자박이는 국물이 있어서 그리고 다 나중에 되고 나서 달걀 딱 하나 얹어 먹어도 아우 너무 맛있어요.
0: 좋겠어요.
1: 그렇죠. 자 그 다음에
0: 네.
1: 여기다가 우리 양념한 거 있잖아요.
0: 네,
1: 양념을 두부도 양념이 돼야 되지만
0: 네.
1: 호박도. 양념이 돼야 되니까.
0: 그러면 간이 싹 배야죠.
1: 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0: 네.
1: 자 보세요. 자, 자 눈 잘 뜨고 보셔야 돼요.
0: 네.
1: 자
0: 복사해서 붙여넣기.
1: 그렇지.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0: 예.
1: 아 이 요리할 때 있잖아요.
0: 네.
1: 이런 JQ 잔머리 기술 필요합니다.
0: 정말 간단간단하게
1: 네.
0: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자, 이제 여기 양념이 남았죠?
0: 예?
1: 여기다가 이제 물 한 컵을 넣고
0: 네.
1: 졸여야 되는데, 요 양념 아까우니까
0: 네.
1: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자.
0: 자, 마지막까지 또 양념 한 방울 마저도 저희가 또 아까우니까.
1: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요거 부을 때 가장자리로 이렇게 부어주셔야 돼요.
0: 가장자리로요?
1: 가운데 뚜루룩 부으면 양념이
0: 다 흩어지죠?
1: 자, 됐어. 오.
0: 자, 이렇게.
1: 이제 기뻐. 왜? 내가 할 일은 끝났어.
0: 이제.
1: 둘이 할 일이야.
0: 이제 자박자박하게 이제 조리는 일만 남았나요?
1: 네. 자, 그러면 이제 끓기 시작해서 7분. 네. 근데 이제 끓기까지 좀 센 불에서 해주시다가 이제
0: 네.
1: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뚜껑을 덮어서 익힐 거예요.
0: 네.
1: 그때 불을 중불로 줄이셔가지고 7분 정도면 호박도 알맞고 두부도 양념이 싹 배어 들어가고 그
0: 네.
1: 밑에 깔린 양파는 그냥 얌전해져 있어요.
0: 얌전하게?
1: 네.
0: 자, 이제 모든 것은 우리 불에 한번 맡겨볼게요.
1: 그렇죠.
0: 자, 7분 동안 있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1: 네.
0: 지금 7분 정도 지났는데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1: 짠.
0: 이야, 우와. 이야.
1: 아니, 지금 딱 화면 돌리신 분은 아, 두부 조림인데 왜 저래? 국물이 왜 안 졸았어? 이거 두부 자박입니다.
0: 이야, 진짜 여기에 그냥 밥 위에 쏙쏙 올려서 비벼 먹으면 너무 촉촉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1: 세상에.
0: 이야.
1: 보석 같은 향채소가 위에서 두루루루루. 자, 오.
0: 근데 이 향이 방송으로 좀 전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1: 네.
0: 달큰한 향도 올라오고. 그렇죠.
1: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향채소가 싹 숨이 죽을 정도면 몇 분이면 필요하냐?
0: 네.
1: 2분 정도면 되니까.
0: 2분이요.
1: 잠시만 기다릴게요.
0: 자, 일단 뚜껑 안 덮고.
1: 뚜껑 닫을게요.
0: 아, 닫고요.
1: 왜냐? 향채소의 향이 두부랑 호박에 싹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0: 예.
1: 두부를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뚜껑을 안 덮으면 향이 날아가겠죠. 휘발성으로.
0: 그러니까요.
1: 네. 자, 저희는 향을 안으로 넣기 위해서 뚜껑을
0: 네.
1: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렇게 2분 후에 저희가 한번 덜어보도록 할게요. 자, 얼른 먹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1: 네, 자, 그럼 불을 끄도록 할게요.
0: 예.
1: 네.
0: 그 완성 접시를 한번 옮겨볼까요?
1: 네.
0: 자, 이야. 자, 옮겨볼게요.
1: 네. 자, 우리는 오늘 한 접시 먹겠습니다.
0: 예.
1: 네, 자, 이렇게. 오!
0: 우와!
1: 이야.
0: 이야.
1: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두부가, 이렇게.
0: 아, 두부 이렇게 튼튼하게 부서지지도 않고.
1: 아니, 부서질 수가 없는 게,
0: 네.
1: 우리가 뭐 건드렸어야지.
0: 그래서 말이야. 아니, 근데 양념이 잘 뱄어요, 선생님.
1: 그냥 양념도 위에다가 우리가 아까 뿌렸잖아요.
0: 아니, 불 위에 올려놓은 것밖에 없어요. 중간에 불재료를 살짝하고.
1: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주부님들이 이런 요리 너무 사랑해요.
0: 맞아요.
1: 그냥 내가 딱 썰어서 양념 넣는데 불이 알아서 해주는 요리.
0: 맞아. 아니, 두부 어떻게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안쪽은?
1: 사실은

0: 우리가 부침용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두부 딱 드시면은 네. 마치 찌개용을 먹는 듯한 맞아요. 부드러운 식감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 이게 찌면서 뚜껑을 덮고 쪘기 때문에 약간 촉촉하게 쪄진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호박.
1: 아, 이렇게 반반 넣으면 또.
0: 광희 씨 호박 좋아해요?
1: 당연하죠.
0: 저 호박 진짜 좋아해요.
1: 저도요. 요것도 이제 이거 양념하고 같이 이렇게 밥에 비벼 먹으면 이렇게 부스러졌을 때 네. 정말 잘 어울려요, 밥이랑.
0: 이게 또 호박이 또 알맞게 싹 익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아까 0.7cm 정도로 이렇게 썰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애들이 어려서 좀 더 익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좀 얇게 써시면 돼요.
1: 좀 얇게.
0: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보면은 취향이 다 틀리더라고요.
1: 저 약간 무르게. 그래서 약간 뭉개질 정도로 해서 먹어요. 부드럽게.
0: 예, 그러면은 광희 씨는 0.5cm 정도로 써는 거를 추천드려요.
1: 예.
0: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이쪽에도 자박인지라 예. 자박자박 국물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1: 예. 네. 이렇게 그냥 먹으면 온 가족이 그냥 밥 한 공기는 뚝딱일 것 같아요.
0: 네. 자, 여기다가 이제 향채소 예. 조금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1: 이야. 야. 너무 푸짐한데요, 선생님?
0: 둘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게 향채소네.
1: 그러게요. 자, 이렇게 너무 푸짐하고 맛있는 두부 자박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두부 자박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두부는 먹기 좋게 썬 뒤 앞뒤로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해주세요. 애호박은 동글 썬 뒤 소금을 뿌려 밑간해줍니다. 양파는 도톰하게 채 썬 뒤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어슬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양조간장, 고춧가루, 물엿,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들기름, 식용유를 두른 뒤 두부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냄비에 다시마, 양파를 깔아준 뒤 애호박을 펼쳐 담고 양념을 얹어줍니다. 그런 다음 부친 두부를 넣고 양념을 고루 뿌려주세요. 남은 양념에 물을 섞어 넣은 뒤 끓어오르면 7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얹고 2분 정도 뚜껑 덮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두부, 애호박을 담은 뒤 국물을 끼얹고 채소를 담으면 두부 자박이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쪽파 무침은 솔직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무쳐야 하는지 잘 몰라서 잘 안 만들어 본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오늘 참치가 들어가 있어서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일단 쪽파 반단 정도 준비해 주신대요. 200g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1: 네.
0: 참치는 조금 큰 거 있잖아요. 그거 한 캔,
1: 네.
0: 그다음에 김 두 장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자, 무침 양념에 필요한 재료도 한번 볼게요.
0: 네. 일단 약간 요거는 비주얼 담당이에요.
1: 예.
0: 네. 청양고추 이렇게 다져서 준비할 거고요.
1: 네.
0: 마요네즈에다가 간장 약간 넣어주는데,
1: 네.
0: 마요네즈가 들어가면 맛있긴 한데 약간 느끼한 맛 때문에 저는 겨자하고 레몬즙을 넣어줄 거예요.
1: 네네.
0: 그리고 또 고소해야 되니까 깨소금하고 참기름 들어갑니다.
1: 자, 오늘 들어가는 재료도 조금 새로울 것 같기도 하고, 참치도 새로울 것 같은데요. 이 파김치와는 또 다른 느낌이지만,
0: 네.
1: 쪽파가 나올 때 이런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일단 참치가 눈에 제일 들어오는데
0: 네.
1: 이 참치는 그냥 통조림 참치 준비를 했는데 이 기름이 항상 신경이 많이 쓰여요.
0: 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 그냥 예. 이렇게 체에다가 기름기를 숟가락으로 눌러서 내리던지
1: 예.
0: 아니면은 일회용 장갑 두 개 끼고 꽉 손으로 짜던지
1: 예.
0: 둘 중에 하나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1: 근데 진짜 이 참치 통조림 제가 어렸을 때도 늘 좋아했었고 이 김치찌개에 안 들어가면 또 섭섭하고 참치 김밥도 맛있고 이 참치 통조림 늘 집에 있거든요.
0: 아, 그리고 또 이게 선물로도 들어와서 오늘 요거 참치 쪽파 무침 꼭 만들어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1: 네,
0: 자, 이렇게 기름기를 뺐고요.
1: 네.
0: 자, 그 다음에 이제 쪽파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렇게
0: 두고. 쪽파가
1: 진짜 신선해요.
0: 쪽파가 지금이 제철이에요.
1: 야.
0: 그래서 쪽파가 저렴해요.
1: 아주 파릇파릇하고 그냥 아삭아삭한 소리가 그냥.
0: 자, 이렇게 해서 5cm로 썰 건데
1: 예.
0: 요 대궁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1: 예.
0: 흰 부분은 요거 따로 두고요.
1: 예.
0: 요쪽 거는 같이 둘게.

0: 들리시죠? 소리.
1: 이야, 진짜 신선하다.
2: 잘 이렇게. 예. 제철이야, 제철. 네. 자, 그래서 예. 요거를 대궁하고 흰 네. 부분하고
0: 따로?
2: 네, 따로 둘게요.
0: 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2: 아무래도 흰 부분은 열을 가할 때 좀 더 가열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0: 자, 이렇게 쪽파까지 제가 손질해봤고 여기도 김이 있어요.
2: 네, 자 김도 같이 예. 이렇게 부셔서 넣어주면 좋은데 네. 이거는 그냥 김밥인 구운 김이에요. 네. 자, 이거를 이제 그냥 썰면 여기가 지금 다 지저분해지니까 예.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0: 또 JP로 써야죠.
2: 그렇죠.
0: 선생님, 네. 집에 이 김밥김 말고 조미김이 있으신 분들은 어떡해요?
2: 조미김도 저는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조미김은 짜서 안 돼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요즘은 조미김이 그닥 안 짜니까 네. 김밥김 없으면 조미김도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0: 그렇지만 이제 요리를 하실 때 조금 염두를 조금 도전하시면 되겠죠?
2: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해놨어요.
0: 준비해둘게요.
2: 네.
0: 자, 이렇게 한번 부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
2: 네, 자, 이렇게 해서.
0: 네. 이렇게. 너무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2: 아, 근데 참, 이게 뭐라고. 김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0: 그러니까 김가루 뿌려지면 정말 그 맛은 다르잖아요.
2: 자, 그럼 이제 양념장은 네. 이따가 요거 데치고 와서.
0: 그럴까요? 네,
2: 큰 볼에다가 할게요.
0: 자, 네. 지금 뭘 데치셔야 한다는데, 어떤 걸 데칠지 한번 가볼게요.
2: 자, 이 중에서 이제, 데쳐서 먹어야 될 게?
0: 이거죠.
2: 쪽파. 네, 그럼 쪽파 갈게요. 네. 자, 소금 약간 넣어주도록 네. 할게요. 이제 소금을 넣어주는 거는 이 파에서 있는 영양 성분이 덜 빠져나오라고 네. 해주고 색도 좀 예쁘라고.
0: 여기 부분 뭐라고 하셨죠, 아까?
2: 대궁.
0: 대궁?
2: 네, 흰 부분. 대궁이라고 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0: 먼저 하고.
2: 네. 자, 이렇게 해서. 왜냐면, 맛있어서 막 먹고 있는데 매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0: 네, 그래서 약간 아린 맛이 날 수 있으니까.
2: 맞아요. 근데 데치면은, 이 매운 성분이, 아린 성분이 휘발성 날아가고 단맛으로 네. 변해요.
0: 오.
2: 그리고 대파로도 하셔도 돼요. 이 요리를.
0: 오.
2: 쪽파가 안 나올 때는 대파로 하셔도 되는데,
0: 네?
2: 대파도 흰 부분하고 파란 부분하고 따로 나눠서 데쳐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0: 네. 자, 쪽파.
2: 네. 자, 요 정도면은, 됐어요.
0: 한 30초 정도 하셨어요.
2: 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0: 찬물로 바로.
2: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파란 부분은 네. 그야말로 그냥 넣다가 빼서 바로 하셔도 돼요.
0: 맛있겠다. 맨날 무쳐먹던 재료 말고 이렇게 쪽파 오랜만에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2: 네, 저는 이제 제철 재료를 주로 사용해서 많이 요리를 해서 먹고 있는데
0: 네.
2: 쪽파 계절에는 이렇게 사도 부담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바로 사다가 이렇게 해서 쪽파 무침 많이 네. 하고 또 참치는 거의 또 집에 있고
0: 네.
2: 없어도 그냥 캔 참치 살 때는 왠지 요리가 쉬워 보여서 살 때도 마음이 기뻐.
0: 맞아요. 든든하죠, 사두면.
2: 네.
0: 자, 이거는 30초 정도 네. 간단하게 한번 데쳐봤어요.
2: 네,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빼주도록 할게요.
0: 네. 선생님, 물기 뺄 때 주의할 점 있나요?
2: 물기를 좀 꽉 빼줘야 되는데
0: 네.
2: 우리가 무침 요리가 실패할 때가 물기를 네. 좀 덜 뺐을 때예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양념이 희석되지 않으려면 물기를 좀 꽉 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네. 오늘 좀 짜보도록 할게요.
0: 선생님, 꽉 짤 때 너무 꽉 짜버리면
2: 맞아요. 제가 옛날에 네. 이거를 꽉 짜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입까지 돌아가. 근데 그냥 이렇게 가볍게. 왜냐면 이게 완벽하게 짤 수가 없어요.
0: 그쵸.
2: 계속 수분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짜요.
0: 그 입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죠? 자, 진짜 색깔도 파릇파릇하고 아까는 양이 꽤 드는 것 같았는데 막상 이렇게 데쳐놓으니까
2: 맞아요.
0: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당한 정도의 양이에요.
2: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좋아요.
0: 예. 네.
2: 자, 이제 양념장 만들어서 네. 섞기만 하면 되니까
0: 네.
2: 아예 양념장을 큰 거로 할까 봐요. 네. 일단은 집에 마요네즈 있으시면은 마요네즈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0: 예.
2: 자, 마요네즈가 들어가서 약간 느끼한 맛을 저는 뭐로 할 거냐면 요거 겨자예요.
0: 네.
2: 근데 요 겨자가 없어 그러면은 뭐로 대신할 수 있냐면
0: 예.
2: 혹시 고추냉이 있으세요? 그럼 고추냉이도 괜찮아요.
0: 고추냉이도.
2: 네. 자, 그래서 요 겨자를 이렇게 섞어 줄게요.
0: 예.
2: 자, 이렇게 섞어 주고 그러면 이제 마요네즈 느끼한 맛이 겨자 때문에 조금 많이 완화가 됐겠죠.
0: 맞아요.
2: 자, 거기다가 요거 레몬즙이에요.
0: 오.
2: 레몬즙 없으면 뭐로 할까요?
0: 레몬즙 없으면 뭐 집에 있는 뭐
2: 식초.
0: 식초.
2: 네, 그런 것도 좋아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해야 되겠죠.
0: 예.
2: 양념은 간장으로 할게요.
0: 네.
2: 간장 들어가고요.
0: 네.
2: 여기다가 이제

0: 깨소금. 깨소금. 네. 그 다음에 참기름 들어가고요. 자, 비주얼 담당 넣어주세요.
1: 네. 자, 일단은 네. 빨간 양념이 아니라서 매운 거를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일단은 재료도 부담이 없는 데다가 네. 양념도 그냥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로 활용하시면 되니까 네. 이렇게. 자, 이 정도 이렇게 돼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묻혀줄 거니까 보세요. 네. 이 정도의 이렇게
1: 농도가
0: 농도니까 아까 요거를 꽉 짜줘야 된다는 얘기를 아시겠죠?
1: 맞아요. 물기가 너무 자박하면 잘 안 묻혀지니까.
0: 네.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묻혀볼게요. 네.
0: 자, 이때도 요 참치가 좀 더 단단하니까 네. 참치부터 넣어주도록 할게요.
1: 네.
0: 네, 참치 요걸로 그냥 넣을게요.
1: 네.
0: 참치 넣어주고요.
1: 네.
0: 자,
1: 맛있겠다. 그다음에 참치가 너무 좋아요.
0: 네. 그다음에 쪽파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1: 넣고
0: 김은 네. 조금 이따 넣어주도록 할게요.
1: 김은 지금 넣으면 부스러지니까
0: 네.
1: 예 눅눅해지고 많이 눅눅해지니까
0: 여기다가 김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지금 네. 굉장히 김이 많아 보이죠?
1: 예.
0: 근데 섞으면은 김이 수분을 머금어가지고 딱 알맞은 양으로 돼요. 자, 담아볼까요?
1: 네. 선생님 이거 밥 반찬으로 좋을 것 같지만 밥 반찬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은 김밥 쌀 때 이렇게 다 넣고 싸면은
0: 참치김밥처럼
1: 예, 예, 예.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일단 먹다가
1: 먹다가
0: 먹다가
1: 이야 색다른 무침이라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만들면 쪽파의 첫 경험을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맵지 않게
1: 예.
0: 쪽파가 달게 느껴지면 나중에 쪽파 먹을 때도 거부 반응이 없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참치 쪽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참치 쪽파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참치 통조림은 체에 받친 뒤 숟가락으로 눌러 기름을 제거해 주세요. 쪽파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고 구운 김은 4등분한 뒤 비닐봉지에 넣어 부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 쪽파 흰 부분을 넣어 데친 뒤 찬물에 헹구고 쪽파 파란 부분을 데쳐 찬물에 헹궈주세요. 쪽파는 체에 받쳐 건진 뒤 물기를 짜내줍니다. 그런 다음 마요네즈, 연겨자, 레몬즙, 양조간장, 깨소금, 참기름, 다진 청양고추, 홍고추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참치 통조림, 쪽파를 넣어 무치다가 구운 김을 넣어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참치 쪽파 무침이 완성됩니다. 우리 집 식탁을 가득 채워줄 품격 있는 반찬 2종. 매콤한 생선조림은 잊어라. 된장의 구수함을 담은 조림 레시피. 비린내는 물론 감칠맛까지 사로잡은 된장 삼치조림부터 아삭아삭 탱글탱글 다채로운 식감으로 자꾸만 끌리는 무침 반찬. 칼로리가 낮아 무한대로 흡입해도 걱정 없는 숙주 청포묵 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김광희입니다.
0: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고등어보다 삼치를 더 즐겨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삼치가 담백한 맛도 그렇고 이 된장 삼치조림에 들어간 그 비주얼을 보니까 더욱더 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오늘의 재료 하나씩 볼게요.
0: 네, 일단 삼치 한 마리 준비했고요.
1: 네.
0: 거기다가 청주하고 후추 약간 뿌려서 밑간할게요.
1: 살이 통통하네요, 선생님.
0: 네.
1: 자, 그리고 다른 재료들은요?
0: 네, 부재료는 저는 오늘 감자하고 양파 밑에 넣고 깔고 조릴 거고요.
1: 네.
0: 그다음에 대파하고 향채소로 청양고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시마는 밑에 깔고 할 거라 제가 오늘 다시마 준비했어요.
1: 자, 된장 조림에 필요한 양념도 한번 볼까요?
0: 네, 일단 된장 필요하고요.
1: 네.
0: 거기다가 간장, 맛술, 마늘, 참기름 필요합니다.
1: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것도 물이 준비가 됐고,
0: 네.
1: 마지막에는
0: 이거 약간 예. 위에 오늘 된장 양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춧가루를 살살살 뿌려서 드시면은 그 된장에 약간의 그 냄새가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걸 상쇄시켜줘서 오늘 고춧가루를 약간 뿌려줄 거예요.
1: 마지막까지 아주 네. 완벽하게 맛을 지켜주는데요. 자, 구수한 된장 양념으로 만들어 삼치의 고소한 맛과 함께 먹으면 너무 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네. 된장 삼치 조림 시작할 텐데요.
0: 네.
1: 일단 삼치부터 손질을 해야겠죠.
0: 네, 우리가 오늘 조림이지만 예. 제가 구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1: 네.
0: 이 이유가 보통 우리 조림하면 이제 어슷어슷 썰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구이용으로 썰게 되면 양념도 훨씬 더 잘 배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생선은 오래 졸이면은 안 되고 살짝 네. 졸여서 맛있게 맛이 들 때가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좀 맛이 잘 들라고 칼집을 약간씩만 넣어줄게요.
1: 아, 예, 들어있네요.
0: 네, 네. 자, 칼집을 이렇게 살짝살짝.
1: 맛이 잘 배게끔.
0: 네. 자, 우리가 보통 삼치 하면은 고등어와 더불어 등푸른 생선의 대명사잖아요.
1: 맞아요. 몸에 좋은 등푸른 생선이 어디서 몸에 좋아요?
0: 이게 필수 지방산인 DHA와 EPA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1: 네.
0: 또 오메가3랑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죠.
1: 야,
0: 네.
1: 자, 지금 어떤 거 올리신 거예요?
0: 청주 뿌렸어요.
1: 청주 뿌리신
0: 네.
1: 거예요?
0: 자, 우리가 등푸른 생선이라 약간의 비린내가 날까 봐 청주로 예. 밑간을 해주고요. 후추 약간 이렇게 뿌려가지고 네. 맛을 조금 얹혀주도록 할게요.
1: 저도 등푸른 생선 중에 이 삼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0: 네.
1: 아무래도 이 살이 굉장히 고소하고 비릿한 맛이 좀 덜하잖아요.
0: 네.
1: 자, 이렇게 이제 뿌려준 다음에 얼마나 두면 될까요?
0: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나 10분 정도 두시면 되니까 네. 그 사이에 우리는 채소를 손질해 보면 될 것 같아요.
1: 네. 네.
0: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또 횟감자 나와서 감자가 집에 아마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1: 맞아요.
0: 네. 자,
1: 그래서 맛있을 때예요.
0: 감자를 1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줄게요.
1: 네.
0: 감자. 어우, 삼치도 맛있지만 네. 같이 먹는 요 감자도 정말 맛있어요.
1: 맞아요. 생선 요리랑 이 감자도 정말 잘 어울리죠.
0: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여기에 이제 무 계절에는 또 무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1: 맞아요.
0: 그다음에 양파도요.
1: 네.
0: 이렇게 한 1cm로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감자와 함께 밑에 깔고 그리고 졸일게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 네.
0: 감자도 네. 이렇게 옆에다가 둘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파.
1: 네.
0: 대파는 어서 썰어도 되고 대파도. 5cm로 썰어도 되고.
1: 전체적으로 오늘 재료들은 큼직큼직하게.
0: 왜냐? 주인공이 큼직큼직하니까.
1: 맞아요.
0: 그다음에 고추.
1: 고추.
0: 이제 요거는 빛 담당이고 네. 향 담당이에요. 사실은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1: 네.
0: 아, 이거 사실 고추 먹지도 않는데 꼭 넣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1: 맞아. 한 번쯤 해볼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신 거예요?
0: 생각이 들면 해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1: 예.
0: 똑같은 요리를 하나는 넣고 하나는 안 넣고 해봤어요.
1: 예?
0: 와, 그 향채소가 담당하는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1: 확실히
0: 향채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요리에 향채소가 들어가는지 알겠더라고요.
1: 이유 없이 넣지는 않는다.
0: 네, 향채소의 향이 재료에 싹 스며들어서
1: 예.
0: 음식의 맛을 훨씬 더 높여주더라고요.
1: 크게 보이진 않지만
0: 네.
1: 그렇죠. 자, 이렇게 재료들을 손질을 했고요. 자, 이제 어떤 걸 하면 될까요?
0: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1: 네. 자,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0: 네.
1: 오늘은 된장 양념이에요.
0: 네. 생선 조림하면 많은 분들이
1: 예?
0: 고춧가루 빨간 거 많이 쓰시죠.
1: 예?
0: 근데 저 오늘 시판용 된장을 썼어요. 만약에 집된장이라면은 조금 덜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간장, 양조 간장
1: 네.
0: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마늘. 그 다음에 요거는 맛술이에요.
1: 맛술.
0: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생선 요리다 보니까
1: 네.
0: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 된장이 우리가 삼치는 고소하고 된장은 구수하잖아요.
1: 네.
0: 근데 된장의 단점이 약간 좀 꼼꼼한 냄새가 나잖아요.
1: 네, 꿉꿉한 냄새 있어요.
0: 그것만 없애면 땡기겠는 거예요.
1: 그럼요.
0: 참기름입니다.
1: 고소함으로 이렇게.
0: 참기름 한 스푼을 넣어주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구수함은 취하고
1: 예.
0: 그 약간 꼼꼼한 냄새는 없어지니까 요 참기름 한 큰술을 이렇게 넣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 조리로 가볼게요.
0: 네. 자, 그러면 불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1: 예.
0: 자,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깔아주면은
1: 네.
0: 다시마에서 맛있는 막선분도 올라오고 이게 조림이라 생선 조리고 밑에 생선이 딱 달라붙었을 때 그 허망함.
3: 예. 눌러 붙었을 때.
0: 눌러 붙었을 때.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요리할 때 완성으로도 예쁘게 하고 싶은데 얘가 딱 달라붙어서 나오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껍질이 여기 밑에 딱 바닥에 눌러붙어 있을 때는 예. 그것만큼 속상한 건 없거든요.
3: 그렇죠. 생선살이 막 흐트러지면서 또.
0: 근데 다시마를 이렇게 깔고 하셔도 되고요. 만약

0: 만약에 밑국물 낼 때 다시마 낸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건져서 냉동실에 두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선 같은 걸 조릴 때 이렇게 밑에다 까시면 아주 좋습니다.
1: 그래도 먹어도 좋고요, 그렇죠?
0: 그렇죠. 네, 자 이런 다음에 여기다가 예. 이제 자 이렇게 생선을 넣어줄 건데 네. 자 생선을 도톰한 것부터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1: 도톰한 것부터.
0: 네, 도톰한 것부터 넣어주고.
1: 제가 삼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살이 도톰해서 좋아해요. 네. 먹을 게 많네.
0: 그리고 약간 비린내도 고등어보다는 좀 덜해서
1: 저는 맞아요, 맞아요.
0: 요 삼치를 더 선호를 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1: 자, 양념을 어떻게 넣어주면 될까요?
0: 듬뿍 이렇게 듬뿍. 다 골고루
1: 올려주듯이
0: 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아무래도 스며들게 하려면 예. 감자도 익어야 되고 고기도 익어야 되고 이러니까 예. 물을요 이렇게 두 컵을 넣어주시는데 이때도 양념장을 이렇게 헹궈서 가장자리로 넣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1: 아깝지 않게.
0: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가장자리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자, 이제 제가 할 일은 이제 끝났다고 얘기해도 되죠?
1: 또 이제 불이 해주는 건가요?
0: 네. 자, 불이 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 뭐냐면 이 생선에는 기본적으로 비린내가 있어요.
1: 갖고 있는.
0: 네, 트리메트 아민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트리메트 아민은 휘발성이에요. 가열을 하면 날아가요.
1: 날려야죠.
0: 그런데 이때도 몇 분을 열고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시죠?
1: 예.
0: 네, 자, 한 7분 정도.
1: 7분.
0: 7분 정도 열고 끓이면은 정말 비린내는 아주 예민하신 분조차도 난다고 얘기 안 할 정도로 확실하고요. 네. 보통 분들은 한 5분 정도만 해도 비린내 안 난다고 해요.
1: 자, 그럼 7분 정도 저희가 비린내를 날린 후에 뚜껑을 덮고 네. 조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럼 이제 8분이 남죠. 15분에서. 네. 네. 뚜껑을 닫고 8분 정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7분일까요? 끓기 시작해서부터 7분일까요?
1: 끓고 나서 아닐까요?
0: 네. 끓기 시작해서부터.
1: 예.
0: 네. 자, 그러면은 자, 강불로 예. 끓기 시작해가지고 7분을 뚜껑을 열고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8분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너무 구수한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0: 네, 자, 15분이 지났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야. 제가 중불로 했더니 이렇게 자자자자자자 하게 이렇게 끓고 있죠.
1: 예.
0: 자, 이제 향채소만 올려주시면 되는데. 네. 자, 향채소, 파하고 고추.
1: 아니 이게 된장으로 조리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선생님.
0: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아니 내가 빨간 양념은 많이 해봤는데 된장 양념은 어떤 맛이지?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1: 예.
0: 삼치가 약간 고소한데 된장이 또 구수하잖아요.
1: 맞아요.
0: 고소함과 구수함. 그런데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즐겨 먹지 않았던 메뉴라 예. 아마 좀 새롭고 간이 고춧가루에 비해서 약해요. 된장이 이렇게 그렇죠, 강한 그렇죠. 양념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고추장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고 2분만 더 살짝 2분. 향채소가 재료에 스며들도록 네. 2분만 뚜껑 닫아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생선조림할 때 적정한 시간이 몇 분이냐고 많이들 질문하세요.
1: 네.
0: 그런데 우리가 고등어나 삼치 같은 경우는 20분에서 25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1: 네?
0: 오늘처럼 이렇게 구이용으로 한다. 그러면 15분에서 20분, 그러니까 20분 정도로 보시면 돼요.
1: 단축이 되네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조림은 이렇게 도톰한데 예? 구이용은 이렇게 펼치니까
1: 맞아, 맞아.
0: 그게 한 5분 정도를 당기니까
1: 정말 좋은 네. 팁이네요, 선생님. 자, 이제 2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네. 한번 완성솥에 옮겨 담아볼게요.
0: 네.
1: 지금 아주 고소하고 구수한 향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제 옮겨 담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네. 열어주세요.
0: 자. 네, 자
1: 이야
0: 와
1: 이야
0: 딱 보시면서
1: 예
0: 이거지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생선을 탁 해가지고
1: 통으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선생님?
0: 네, 자, 이제 담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쁘게 담나?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담는 거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1: 아래, 맞아. 우리 저희 감자를 넣었었죠.
0: 네, 감자가 있어요.
1: 그리고 이 감칠맛 나는 향은, 다시마랑, 그 다음에 이 삼치에 감칠맛 나는 향이.
0: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감자도 이렇게 된장에다가 졸여서 먹는 건 또 예. 어떤 맛일까?
1: 지금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방송으로 이렇게 송출은 안 되지만 이 향은 네. 진짜로 이 감자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0: 감자가 지금 뜨는데 빨리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포실포실하면서
1: 예.
0: 이렇게 맛있게 사실은 이거 감자만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자, 이렇게 네. 우리가 이제 음식 드실 때 네. 촉촉 촉촉한 게 기본이에요.
2: 그럼요, 그럼요. 네.
1: 선생님, 네. 저희가 아까 고춧가루를 준비했어요. 고운 고춧가루.
0: 네, 고춧가루를요, 요 위에다가. 예. 뿌려가지고 이렇게 드시잖아요.
1: 조금 아쉬워했던 분들.
0: 맞아요.
1: 이 매콤하면 조금 아쉬웠던 분들.
0: 이렇게 이렇게 드시잖아요. 아우, 요거 꼭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춧가루 약간 뿌린 거하고 안 뿌린 거하고
1: 맞아요.
0: 맛의 차이가 나니까.
1: 칼칼함이 다르니까.
0: 그렇죠. 예.
1: 이거 진짜 해보고 싶어요.
0: 생선이 위쪽으로 가야 되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크지만 된장 삼치조림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된장 삼치조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치에 칼집을 넣은 뒤 청주,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해주세요. 감자는 먹기 좋게 썬 뒤 양파는 큼직하게 채 썰어줍니다.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어슬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된장, 양조간장, 다진 마늘, 맛술,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전골 냄비에 다시마, 감자, 양파, 삼치 순으로 고루 담고 양념을 고루 넣어주세요. 남은 양념에 물을 섞어 넣은 뒤 뚜껑 열고 센 불에 7분 정도 끓이다가 뚜껑 덮어 중불에 8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 뚜껑 덮어 2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된장 삼치조림을 담은 뒤 고춧가루를 뿌리고 어린잎 채소를 곁들이면 된장 삼치조림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입안을 상큼하게 씻어주는 숙주 청포묵 무침 재료를 살펴볼까요?
0: 네, 일단 숙주 200g 필요하고요. 네. 소금 약간 넣어서 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청포묵, 그다음에 청양고추, 달걀 네. 필요합니다. 달걀은 지단 붙여서 쓸 거예요.
1: 자, 선생님, 네. 이런 요리는 깔끔한 맛이 잘 어울리잖아요. 네. 어떤 양념이 들어갈지 또 볼게요.
0: 네, 일단 이제 간장 양념 들어가고요. 네. 거기다가 설탕하고 식초, 깨소금 네. 들어가고요. 약간 뚝소는 연겨자 넣어줄 거고요. 네. 참기름 들어가고요. 소금은요, 기호에 맞게 조절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1: 선생님, 네. 이 청포묵이 음식에 들어가면 네. 이 정갈에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까요?
0: 네, 일단 숙주 200g이에요. 200g을 살짝 찔 건데 네. 오늘 같이 찔 게 청양고추예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썰고 한꺼번에 찔게요. 자, 여기 이것도 이제 약간 오늘 이제 무침인데 네. 같이 무칠 거예요. 그런데 고추가 너무 생이면은 드시기에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숙주랑 같이 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 썰어서 오늘 이제 숙주가 길쭉길쭉하니까 네. 고추도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1: 이 고추는 물론 매번 요리에 다 들어가진 않지만 네. 그냥 사두시면은 요리 비결 하면서 그냥 두고두고 쓰실 것 같아요.
0: 향채소라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1: 그러게.
0: 이 향이 음식에 딱 스며들어서 맛을 돋궈주니까 네. 같이 꼭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 저도 체험하면서 네. 이제 시장 보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 고추, 파마늘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저절로 사게 되더라고요.
0: 기본이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준비를 해줬습니다.
1: 자, 이렇게 네. 준비를 했고, 자, 그럼 이걸 살짝 데치신다고 하신 거죠?
0: 네, 찔 건데, 불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집에 이렇게 깊이가 있는 냄비에,
1: 예, 웍이죠, 웍.
0: 네, 웍에다가 숙주를 이렇게 넣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뭐 볼륨감 있는데,
1: 아삭거리는 식감이 좋은 숙주예요.
0: 네, 자,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같이 이렇게 넣고, 예. 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양쪽 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다 물은 한 2분의 1컵 정도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소금 뭐 약간만 그냥.
1: 한 꼬집 정도? 네, 자, 한 꼬집.
0: 네, 자, 이렇게 해서 불을 켜고 예. 뚜껑을 닫고 예. 딱 지금부터, 이거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3분. 3분만 지나면 숙주가 알맞게. 또 청양고추도 알맞게 네. 쪄지니까 그대로 이제 식혀주면 돼요.
1: 사실 막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데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찌냐고 여쭤볼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예. 우리가 오늘 이 데치는 거를 물을 먹을 게 아니라 네. 이 숙주를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의 수용성 영양 성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살짝 이렇게 찌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1: 영양소를 지키기 위해서. 네.
0: 근데 뭐 찜하면은 찜기를 꺼낼 필요는 없다.
1: 예.
0: 그냥 물 조금 넣어서 찌면 된다.
1: 네. 자 그럼. 네. 3분 동안 쪄지는 동안 저희가 묵을 한번 또 썰어볼까요?
0: 네.
1: 야, 청포묵 이렇게 보면 굉장히 또 새롭고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0: 요 진짜 예. 묵은
1: 탱글탱글함.
0: 예, 봄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무쳐서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거는 시원할 때 진짜 왜 우리가 냉면 찾던 그 계절에 예. 시원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리 이 계절에 예. 드셔주십사 제가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포묵찜 했는데 사실은 청포묵 하면은 녹두 앙금으로 만드는 건데 녹두가 비싸다 보니까 예. 요즘은 동부묵 해가지고 왜 동부콩 있거든요. 예. 그걸로 이제 많이들 하죠. 이것도 지금 동부묵이에요.
1: 사실 한식집에서 네. 이제 한식집 음식 먹으러 가면 이게 나오거든요.
0: 맞아요.
1: 굉장히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0: 맛있죠.
1: 또 이게 칼로리가 어떻게 되나요?
0: 이거는 100g에 37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화된 요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러게요. 네. 자, 지금 저희 3분 동안 숙주를 저희가 한번 쪄봤는데 이제 건지대가 된 것 같죠?
0: 네, 자, 3분이 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1: 그 숙주의 그 맛있는 향이 나고 있어요.
0: 네, 자 그러면
1: 어떻게
0: 나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채반에다가 바로 하면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예. 식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뜨거울 때 무침을 하잖아요.
1: 예.
0: 그럼 물이 나와요.
1: 근데 선생님 네. 찬물이 준비되어 있어서 찬물에 담글 줄 알았는데 담그지 않네요.
0: 찬물에 헹구게 되면 수용성 영양 성분이 빠져나와서 숙주 가지고 있는 향이 좀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향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도록 잠시만 두도록 할게요.
1: 자, 유의해 주시고요.
0: 네,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예. 묵을 데치면 돼요.
1: 아, 묵을 또 데쳐야 되는구나.
0: 그래서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 네. 여기다가 우리가 넣어줄 게 있어요. 소금.
1: 소금을요?
0: 넣어줄게요. 네.
1: 근데 소금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0: 묵이 약간 간이 데치는 동안이라도 예. 간이 들면 좀 더 맛있어요.
1: 맞아, 맞아.
0: 양념이 예,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1: 묵 자체 식감이 정말 좋긴 하지만 이 양념이 배야, 그다음에 간이 배야 좋거든요.
0: 맞아요. 그리고 묵은 덩어리로 하시게 되면 썰다가 이렇게 약간 물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썰고 나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색깔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어요, 선생님.
0: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1: 그러게 담그고 나서 한 5초에서 10초 사이에 건져내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이게 우리가 찬물에 헹구지만 여열로도 안에까지 스며들어서 네. 그냥 넣었다가 바로 그냥 꺼내시면 돼요.
1: 진짜 투명해지고 있어요. 약간 젤리 같으면서 식감이 정말 좋잖아요, 선생님.
0: 네, 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건지면은 네. 묵은 다 이제 완성된 거예요. 이제 양념 만들어서 버무리면 오늘의 요리 끝입니다.
1: 자, 바로 버무려 볼까요, 그럼?
0: 네,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네. 겨자가 약간 톡 쏘는 맛으로 겨자를 넣어줄 건데 네. 겨자를 선택을 하실 때는 제일 먼저 겨자랑 설탕을 넣어주셔야 돼요.
1: 겨자랑 설탕.
0: 왜 그러냐면 네. 겨자가 덩어리 지면은 약간 뭉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탕이랑 넣어서 일단 섞어주세요.
1: 일단 섞어주고.
0: 그럼 안 풀어지죠?
1: 그럼요.
0: 네, 당연히 안 풀어져요.
1: 예.
0: 자, 근데 이때 액체류가 들어가면 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예. 간장을 넣어줄 거예요.
1: 간장.
0: 이렇게 해서 간장을 조금 네. 넣고 이렇게 섞어 조금씩 넣어주실래요?
1: 네.
0: 네.
1: 이런 식으로.
0: 그러면은 겨자가 덩어리 진 거 없이 네. 골고루 다 풀리죠.
1: 그러게요. 이게 제대로 안 풀리고 뭉쳐있으면요. 씹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부분을 약간 너무 달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갑자기 알싸하기도 하고 네. 너무.
0: 여기다가 이제 깨소금.
1: 예.
0: 통깨보다는 깨소금이 더욱더 이제 고소할 것 같고요.
1: 네.
0: 참기름 약간만 넣어주세요.
1: 참기름.
0: 그런 다음에 사실 제가 양념에 소금은 적었어요.
1: 네.
0: 그런데 이 소금은 넣지 마시고 묻혀서 기호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저는 거의 안 써요.
1: 네.
0: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또 식성이 또 다른지라
1: 예.
0: 이건 조절용이다.
1: 네.
0: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식초 넣어주도록 할게요.
1: 네. 마지막에 네. 무침은 또 새콤하게 식초가 들어가야겠죠.
0: 네. 새콤하게 예. 입맛 조절하게 식초 넣어주는데 우리가 보통 겨자 들어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식초 들어가고 그 식초가 꼭 들어가요. 설탕
1: 네.
0: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금이 들어갈래 간장이 들어갈래인데 오늘 저는 약간 간장을 넣어준 거죠.
1: 네.
0: 자 그럼 자. 이제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 청포묵.
1: 청포묵. 아유, 탱글탱글해. 요즘 날씨가 더울 때가 있는데
0: 네.
1: 그것도 이거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자 일단은 이렇게 넣어서 버무릴게요.
1: 이거 할 때 좀 조심조심 해야겠어요, 선생님.
0: 근데 숙주도 진짜 살짝만 알맞게 쪄서
1: 예.
0: 예, 이렇게 통통하고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어떻게 담아야 되냐면 숙주 한 번, 청포묵 한 번 이렇게 담는다는 생각으로 아, 담으셔야 돼요.
1: 네, 담아서.
0: 그래 이게 같이 잘 섞이지는 않아요.
1: 아, 미끄러워서.
0: 네, 그래서 담을 때 이렇게 한 켠씩 담아주시는 것이 드실 때 골고루 드실 수가 있어요.
1: 원래 이렇게 무침 먹고 나면 항상 물이 많이 땡기는데
0: 네.
1: 오늘 이 숙주 청포묵 무침은 그렇게 뭔가 짜지도 않을 것 같고 아주 담백하게 그냥
0: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예. 간 진짜 심심하게 해서 물 그렇게 많이 안 드셔도 될 정도의 예. 그런 간이고요. 이렇게 자 저는 1차적으로 이렇게 담고요.
1: 예.
0: 이때 주의하실 점 뭐냐면 이게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예. 다시 굳어요.
1: 예.
0: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먹을 거라 다 같이 버무렸지만
1: 네.
0: 집에서 드실 경우에는 따로따로 놔뒀다가 먹을 때 이렇게 두 번 정도 이렇게 붙여 드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1: 드실 때
0: 네.
1: 해서 먹으면 더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
0: 네, 네.
1: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숙주 청포묵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숙주 청포묵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씨 제거한 청양고추, 홍고추는 채 썰어주세요. 팬에 숙주, 청양고추, 홍고추, 물, 소금을 넣고 뚜껑 덮어 3분 정도 쪄줍니다. 그런 다음 청포묵은 채 썰어주세요. 찐 채소는 채반에 받쳐 식혀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청포묵을 넣어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연겨자, 설탕, 양조간장, 깨소금, 참기름, 식초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찐 채소, 청포묵을 넣어 버무리고 채 썬 황지단, 백지단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숙주 청포묵 무침이 완성됩니다. 김선영의 노하우가 담긴 10분 만에 만드는 반찬 레시피. 요리 초보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본 반찬. 휘리릭 볶기만 하면 끝. 간단하지만 감칠맛은 일품인 어묵 양배추 볶음부터 날이 더워지면 더 자주 찾게 되는 입맛 도는 무침 요리. 매콤 새콤한 양념에 맛있게 비벼먹는 쫄깃쫄깃 골뱅이 채소 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미 작가 광입니다.
0: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양배추는 아삭아삭한 식감이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곁들이면 좋은 반찬이 되잖아요.
0: 네.
1: 오늘은 어묵을 넣어서 맛을 더 살렸는데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0: 네, 일단 어묵 내장 정도 네. 좀 얇은 거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양배추 200g,
1: 네.
0: 그다음에 당근, 대파,
1: 네.
0: 마늘, 오일이 필요합니다.
1: 네, 선생님. 저는 그리고 또 굉장히 궁금했던 게
0: 네.
1: 저는 이게 통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다른 거라면서요.
0: 이게 바로 통들깨예요. 우리가 들깨가루는 많이 넣어서 드셔보셨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통들깨는 톡톡 씹히는 식감이 아주 재밌어서 오늘 제가 네, 통들깨 준비했고요.
1: 네.
0: 양념은 간장,
1: 네.
0: 굴소스, 설탕,
1: 네.
0: 맛술, 통깨,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1: 네. 선생님 저도 이제 이 재료만 봐도 요리가 쉽다 아니다를 알 수 있거든요.
0: 네.
1: 오늘은 과정도 어렵지 않아서 밑반찬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어묵 네. 양배추 볶음 할 건데 자 어묵이 나와서 너무 신나요.
0: 어묵 좋아하죠?
1: 그럼요.
0: 네.
1: 정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어묵 좋아하는데
0: 네.
1: 근데 어묵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두께도 여러 가지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어묵 구입하실 때 뒤에 성분이 어육 함량이 높은 걸 구입해갖고 오시는 게 좋고
1: 네.
0: 오늘은 도톰한 것보다는 좀 얇은 거. 요게 한 장에 한 50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어묵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오늘 좀 길쭉길쭉하게 썰 거라 저는 길이로 이렇게 썰게요. 넓이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한 0.3에서 0.5 정도?
1: 네. 네,
0: 그 정도로 써시면 될 것 같고요.
1: 우리가 맨날 이렇게 먹는 왜 고구마 스틱 정도, 그 정도 길이, 그 다음에 얇게.
0: 비유 너무 좋다.
1: 그쵸.
0: 아우.
1: 사실 저도 이제 엄마가 어묵 반찬 해주면 정말 잘 먹었거든요.
0: 네. 정말 어묵은 남녀노소 정말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썰어서
1: 네.
0: 네, 제가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양배추. 예. 사실 양배추는 한 통 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볶아서 드시기도 하고 쪄서 드시기도 하고 쌈싸 드시기도 하고 예. 정말 많이들 잘들 드시고 계시는데
1: 그럼요.
0: 오늘

0: 또 어묵이랑 볶아서 드시면 또 새로운 맛이거든요. 네. 자, 요 줄기 쪽이 약간 굵어서 네. 드실 때 불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줄기 쪽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1: 양배추는 참 몸에도 좋지만 네.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0: 양배추가 보통 이제 겨울이 제철이에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이게 양배추가 좀 약간 이렇게 너플너플 되잖아요. 예. 이게 지금 알이 차려고 할 때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이제 날이 추워질수록 이제 꽉 예. 차죠. 예. 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한 이거는 훨씬 더 조금 굵게 썰어주시는 게 좋은데 예. 0.7cm나 0.5cm 정도 이렇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결대로 썰지 않고 결을 꺾어 썰었죠.
1: 그러게요.
0: 아삭아삭하라고. 결대로 썰으면은 차분해지는데 예. 이렇게 결을 꺾어 썰면은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서
1: 소리도 훨씬 더 아삭아삭 나고 예.
0: 아우 아삭아삭하다니까 내가 말을 줄이게 되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어우, 볼륨감이 이씨 네. 이렇게 이거 근데 볶아서 숨죽으면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1: 맞아요.
0: 네, 이 정도.
1: 사실 뭐 양배추 몸에 좋은 거 알고 있지만 네. 생으로 먹기가 굉장히 또 어려워서
0: 맞아요.
1: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면 좋으니까 맛있게 드셔보세요.
0: 네. 자 이제 색깔이 약간 붉은 색깔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붉은색 담장으로 자 당근을 약간만 썰 거예요.
1: 당근을.
0: 당근이 색깔이 이제 오렌지 색깔이라 네. 예쁘긴 한데 단점이 있어요.
1: 어떤 단점이요?
0: 많이 넣으면 지저분해 보여요.
1: 오.
0: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보석처럼 빛나게 그렇게 넣으려면은 적당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1: 네. 이렇게 중간중간 또 몸에 좋은 당근도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맛도 좋고 또 그다음에 보기도 좋고.
0: 그렇죠. 당근 하면 딱 떠오르는 영양 성분이 베타카로틴이에요.
1: 아, 맞아요. 베타카로틴.
0: 베타카로틴은 근데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1: 그럼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0: 아니요. 흡수를 시키려면은 기름 성분의 영양을 받아야 돼요.
1: 오~
0: 그래서 오늘 볶아서 드시는 거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1: 아, 그래야 몸에 또 제대로 이제
0: 흡수가 돼요. 비타민 A로. 네. 자, 그다음에 네? 대파. 그냥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먹었는데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게 너무 많죠.
1: 그러게요. 이 베타카로틴은 매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정확하게 흡수가 되려면 기름에 볶아야 한다.
0: 네. 지방 성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당근을 된장에 된장 쌈 같은 걸 찍어 먹는 거는 예. 된장에 지방 성분이 약간 있어서
1: 이유가 있었구나.
0: 맞아요.
1: 네. 이렇게 알아가네요, 선생님, 진짜.
0: 네. 자, 이렇게 이제 파를 예? 송송송 썰었어요. 자, 그러면 네. 어묵이 튀긴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약간의 그 기름을 좀 빼볼까 해요.
1: 기름을 빼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 뭐 뜨거운 물에 데쳐도 되지만 예. 이거를 뜨거운 물을 살짝만 그냥 껴줘서 가볍게 이렇게 해줄게요.
1: 자, 저희 커피포트에 물을 좀 끓여놨는데요.
0: 네.
1: 그냥 끼얹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0: 네, 살짝 끼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 진짜 질문 많이 듣는 게 예.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1: 자, 꼭 해야 되나요, 선생님?
0: 정답은
1: 네.
0: 그렇진 않다.
1: 오.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반찬가게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예?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1: 그쵸.
0: 그런데 사실은 하면 기름을 약간 뺄 수가 있으니까 예. 건강에 좋다.
1: 취향에 따라 또, 예.
0: 입맛에 따라.
1: 그래요, 맞아요. 네.
0: 자, 그럼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예? 양념을 먼저 만들고
1: 그럴까요?
0: 조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양념 재료가 진짜 간단해요.
0: 맞아요. 지금 뭐 조금 이 볼륨감에 비해서 네. 양념이 이렇게 과하지 않죠.
1: 예.
0: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자 간장, 양조간장. 네. 그다음에 이거 굴소스예요.
1: 굴소스 들어가면 또 풍미가 달라지죠.
0: 그렇죠. 예.
1: 감칠맛도 그렇고.
0: 근데 굴소스 없다 그러면은 그냥 간장을 더 넣어주시면 돼요.
1: 예.
0: 자 맛술. 왜냐하면 저 또 어묵도 생선이라.
1: 맞아요.
0: 네. 맛술 넣어주고요. 네. 자 굴소스하고 간장 들어가면 이제 짜단 말이죠.
1: 네.
0: 설탕 약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통깨.
1: 통깨.
0: 네, 통깨 들어가고 참기름 넣어줘요.
1: 자 근데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깨가 들어갔잖아요.
0: 네.
1: 근데 이거는 뭐라고 했죠 아까?
0: 이게 통들깨예요.
1: 통들깨.
0: 우리가 왜 들깨가루 많이 이렇게 드셨잖아요.
1: 아, 갈아서.
0: 네. 그런데 이거는 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씹어서 이렇게 드실 때 톡톡 터지는 그 식감이 재밌거든요.
1: 예.
0: 그리고 여기에는 비타민 E, 토코페롤이 풍부하게 들어서 피부 미용에 좋으니까
1: 예.
0: 요거를 여기다 안 섞고 이따가 볶을 때 뿌릴게요.
1: 이 재료를 넣는 순서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자. 저는요, 기름 두르고 파부터 넣어서 파기름을 좀 내줄게요.
1: 파기름?
0: 네. 근데 지금 마늘도 넣어서 이렇게 볶을 거란 말이죠?
1: 네.
0: 그런데 같이 안 넣고 지금 파부터 넣는 이유가 있어요.
1: 네.
0: 마늘은요, 당분

0: 이 굉장히 많아요. 사과보다 더 높아요.
1: 오, 정말로요? 네.
0: 그래서 같이 넣어주면 네. 마늘이 먼저 타요.
1: 맞아, 맞아.
0: 단맛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파부터 조금 향을 내줬다가 마늘을 넣어서 향을 내주도록 할게요.
1: 향을 조금 내고 지금 파기름 향이 너무 좋아요.
0: 네, 마늘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마늘 들어가고요. 자, 이제 바로 어묵을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왜 그러냐면 어묵이 네. 기름에 튀긴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잘 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마늘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고요. 자, 수분을 좀 날려주면서 바삭바삭하게 할 때는 열이 세면은 타겠죠.
1: 네.
0: 이때는 조금 불 좀 줄여서 네. 볶아보도록 할게요.
1: 네. 한 몇 분 정도 볶아주면 좀 맛있게 볶을 수 있나요?
0: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1: 네.
0: 네. 자, 그래서 시간을 재봤습니다.
1: 네.
0: 1분 30초.
1: 1분 30초.
0: 네. 일단은.
1: 아, 근데 선생님, 이 파기름 향과 이 어묵의 그 우리가 맛있는 향 있잖아요. 그 감칠맛 나는 향. 이게 섞여서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지금.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0: 네, 사실은 뭐 어묵도 어느 정도 간이 있어서 지금 네. 드셔도 아주 맛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더더더 맛있게 제가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1: 지금 먹으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먹고 싶은 거고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양배추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예.
1: 건강을 생각해서 더.
0: 네, 좀 더 볼륨감도 있고.
1: 예. 선생님 이제 양배추하고 이것들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당근이랑?
0: 모두 다 한꺼번에 들어가요.
1: 오, 진짜?
0: 양배추, 당근, 예? 그다음에 양념장까지.
1: 예.
0: 그러니까 요 어묵 한 1분 30초 정도 볶아주는 거는 볶아줄 수 있겠죠?
1: 그럼요.
0: 네. 네, 자, 이 정도 해서 네. 지금 기름기가 있어서 촉촉해 보이긴 하지만
1: 네.
0: 확실히 식감은 그 전에 드셨던 것보다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요.
1: 네.
0: 이때 불을 약하게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1: 네.
0: 자, 이제 다 넣어주세요.
1: 다 넣어요?
0: 네, 자, 저 불 세게 합니다. 불 올렸어요.
1: 네. 자, 그런 말, 그냥 우리끼리 쓰는 말로 다 때려 넣는다고 하죠?
0: 어우, 나 그런 말 싫어해.
1: 아, 알겠습니다.
0: 다 때려 넣는다는 말 너무 싫어해.
1: 다 쏟아 부어볼게요.
0: 네, 예. 다 쏟아서 넣어주세요.
1: 예.
0: 양념장 넣어주실래요? 이제, 예. 이제 양배추가 살짝 이제 숨이 죽었어요. 예.
1: 양념장이 이렇게 보시기에 많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괜찮은 거죠, 선생님?
0: 왜냐면 어묵에 예. 양이 약간 간이 돼 있어서.
1: 양념장 넣고 나서는 불 조절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이미 아까 양배추 넣을 때부터 불은 올렸어요. 간걸로.
1: 불 좀 올려도 되는 거예요?
0: 네, 이제는.
1: 아, 양배추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0: 네, 그리고 재료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양배추 들어갈 때부터는 불을 네. 세게 하셔도 돼요.
1: 아니, 양념이 많지 않아서 금방 타버릴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채소들에서 수분이 나와서 그런지.
0: 네, 지금 맛있게 돼가고 있죠.
1: 향이 너무 좋아요.
0: 자, 이제 통들깨 예? 제가 넣을게요.
1: 자.
0: 통들깨, 자.
1: 이야, 이렇게 늦게 자. 넣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0: 톡톡 터지는 식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네.
1: 이야,
0: 네.
1: 양배추 들어가니까 정말 푸짐해졌는데요.
0: 네. 자, 그러면은 이 통 들깨는 기호대로
1: 예.
0: 넣으세요. 좀 톡톡 터지는 식감을 좋아하시면은
1: 예.
0: 한 두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1: 네.
0: 뭐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
1: 네.
0: 자, 저 불 끌게요. 완성입니다.
1: 색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어묵이.
0: 네. 자, 불 끌게요.
1: 네. 네.
0: 자, 이렇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검은깨처럼
1: 예.
0: 보이지만은
1: 네?
0: 이따가 드실 때는 톡톡 터지는 식감은 다르다는 거.
1: 그러게요.
0: 네.
1: 선생님, 오늘은 이제 이렇게 어묵으로 했는데
0: 응.
1: 만약에 조금 적은 칼로리로 드시고 싶은 분들은
0: 네.
1: 이 어묵 대신에 어떤 걸 사용하면 될까요?
0: 네, 두부면 같은 거
1: 예.
0: 요새 왜 쉽게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두부면 같은 거로 활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1: 그러게요. 출출할 때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진짜 이렇게 탁탁탁탁 박힌 게
1: 네.
0: 정말 입에 넣진 않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톡톡 터지는 그 식감이
1: 네.
0: 느껴지시죠? 네. 자, 요거 드시면은 정말 씹는 즐거움이 있는
1: 네.
0: 어묵 양배추 볶음입니다.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어묵 양배추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어묵 양배추 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묵은 채 썰고 양배추는 줄기를 제거한 뒤 채 썰어주세요. 당근은 채 썰고 대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어묵은 체에 받쳐 뜨거운 물을 부어 기름을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양조간장, 굴소스, 맛술, 설탕, 통깨,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두른 팬에 대파를 넣어 볶다가 다진 마늘, 어묵을 넣어 약불에 볶아주세요. 양배추, 당근을 넣어 볶다가 양배추 숨이 죽으면 양념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통들깨를 넣어 볶다가 남은 통들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어묵 양배추 볶음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골뱅이 무침 하면 야식의 대명사고 네. 그 안주의 대명사지만 오늘은 비타민 가득한 채소를 넣어 건강하게 만들어주신다고요?
0: 네, 아주 밥이랑도 잘 어울리는 네. 골뱅이 채소 무침 만들어볼게요.
1: 네, 재료 볼게요.
0: 네, 일단 골뱅이 큰 캔 하나 준비해주시고요. 네. 전 오늘 오징어도 약간 넣어줄게요.
1: 아, 진미채.
0: 네, 진미채 오징어. 그다음에 채소는 네. 사실 여러분들이 다 활용하셔도 되는데 오늘 그냥 딱 제 눈에 띈 채소는 상추, 네. 적근대, 오이입니다.
1: 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선생님, 골뱅이 요리는 워낙 많이들 따라하셔서 다들 어떤 양념이 들어갔나 집중하고 보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양념 한번 볼까요?
0: 네, 일단 고춧가루하고 고추장 들어가고요. 이제 약간 짜니까 설탕 들어가고요. 네. 전 오늘 간을 소금으로 네. 해줄 거예요. 약간 붉은색이 더 붉게 보이도록. 네. 그다음에 새콤한 담당에 식초하고 매실청 들어가고요. 네. 마늘하고 깨소금 들어가고 참기름 들어가는데 골뱅이 우리 캔 국물 있잖아요. 네. 그거 한 두 큰술 정도를 좀 이용할 거예요.
1: 자, 과연 어떤 맛이 날지 네.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자, 이렇게 네. 골뱅이 캔 하나를 따서 여기다가 이렇게 빼주고 요 골뱅이를 좀 한 입에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1: 예, 아무래도 커서 좋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한 입에 들어갈 수 있게 적당한 네. 크기로 썰면 좋을 것 같아요.
0: 자, 골뱅이 썰실 때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써시는 분 계세요.
1: 맞아요. 이게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0: 그런데 골뱅이가 나 골뱅이야 하고 하려면 이렇게 표면적이 약간 좀 넓게 썰어주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1: 길이감 있게, 그렇죠?
0: 네. 아니, 골뱅이 좀 써세요. 그랬더니 땡글땡글하게 썰어.
1: 저도 그렇게 썰 뻔했어요, 선생님.
0: 네, 근데 이렇게. 그러면은 오, 골뱅이구나. 이렇게.
1: 맞아. 선생님, 네. 저도 이 골뱅이 무침에 이 맛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이 골뱅이 무침을 엄청 많이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1: 이게 또 한번 맛을 보고 정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골뱅이가.
0: 네. 이 골뱅이가 그거 아세요? 약간 그 철쭉 있잖아요.
1: 네.
0: 예, 철쭉 필 때쯤 돼서 올라온대요.
1: 오.
0: 왜냐하면 짝짓기를 하려고.
1: 요 봄에.
0: 네.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잡는데. 그래서 지금이 이제 우리는 이제 통조림이긴 하지만 네. 철쭉꽃 필 때 골뱅이들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1: 신선할 때 네. 통통하게. 네.
0: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네. 제가 이렇게 담아 놓을게요.
1: 네.
0: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요거 이제 진미채 준비를 했잖아요.
1: 네.
0: 진미채는 드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제가 썰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골뱅이 국물 요거 남잖아요.
1: 네.
0: 우리가 두 큰술을 덜어서 양념장에도 쓸 거지만 이렇게 해서 오징어채를 이렇게 네 오징어채를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1: 선생님 그냥 물을 담아도 되는데 왜 이 골뱅이 물을 넣는 거예요?
0: 골뱅이 국물에 그 맛있는 이제 맛이 싹 있잖아요. 예. 골뱅이의 그 향과
1: 예.
0: 그 골뱅이의 향과 맛을 이 오징어에도 약간 넣어주기 위해서 국물을 활용하는 거예요.
1: 근데 저희 집에는 황태포가 조금 있는데 황태포 넣어도 돼요?
0: 그럼요. 이 지금 제가 오징어채 하듯이 예. 똑같이 황태포도 이 골뱅이 국물에 이렇게 재워놓으시면 돼요.
1: 자, 이렇게 불려놨어요.
0: 네, 불려놨어요.
1: 확실히
0: 네.
1: 조금 더 이렇게 좀 부드러워진 것 같고 맛있는 맛이 쏙 빨아당긴 것 같은데.
0: 골뱅이가 쫄깃쫄깃한데 오징어도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불려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 이거 물기를 짜서 쓰나요?
0: 이따가 이제 버무릴 때 제가 장갑을 끼고 꽉 물기를 짜주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좀 같이 어울릴 채소를 한번 썰어볼까요?
1: 네. 자, 채소 이제 해볼게요. 네.
0: 자, 오이. 예. 오이 반 개 정도를 이렇게 해서 어서 썰어서 준비를 해줄게요.
1: 자, 이 골뱅이 무침하고 오이 잘 어울리죠?
0: 네, 오이 잘 어울리죠. 오이의 그 향이 네. 골뱅이의 맛을 더욱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 오이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0: 네.
1: 먹기 좋은.
0: 네, 자, 이렇게 해서 오이 이렇게 썰어놨고요.
1: 혹시 집에 다른 자투리 채소 있으면 같이 넣어도 돼요?
0: 사실은 제가 이제 재료의 양을 적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드린 거고요.
1: 예.
0: 여러분들이 있는 채소는 다 활용하셔도 돼요.
1: 말해 뭐해. 그쪽에 집에 있는 거 다 넣으면 되죠. 몸에 좋은 건데.
0: 그렇죠. 만약에 깻잎 있다 그러면 깻잎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미나리, 당근 뭐 이런 거 다 활용하셔도

0: 그렇죠. 네.
1: 자, 이렇게 해서 접근대까지 해놨고요. 네. 자, 상추.
0: 상추.
1: 이때도 또 이렇게 제가 요거 썰면은 네. 청상추만 요 지금 이 적상추잖아요. 예. 청상추는 안 되나요?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됩니다.
0: 어디서 이렇게 자꾸 질문이 올라오지?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1: 네. 예. 네. 자, 그러면은 예. 이렇게 올려볼게요.
0: 자, 채소까지.
1: 네. 그럼 이제 양념장을 예. 만들어서 버무리면은 와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0: 예.
1: 자, 무칠 거라 그냥 큰 볼에다가 만들도록 할게요. 자, 자. 일단은 네. 칼칼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고춧가루. 그 다음에 고추장.
0: 예, 이 골뱅이 무침은 확실히 매콤해야 더 맛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1: 맞아요. 두 큰술씩 넣어주고요. 예. 여기다가 보통 이제 간장으로 간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저는 오늘 소금을 넣어줄 거예요. 오. 이유가 있어요.
0: 어떤 거예요?
1: 소금을 넣어주게 되면은 간장을 넣게 되면 색깔이 약간 검게 되잖아요.
0: 맞아요.
1: 소금을 넣게 되면은 이 붉은색이 더욱더 붉게 보여서 저는 오늘 이렇게 소금을 넣어주고요.
0: 색감을 생각해서.
1: 네. 자, 설탕 약간 네. 넣어주고요. 이제 골뱅이 무침 하면 좀 새콤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식초 넣어줘야 되고요.
0: 새콤 달콤 예 매콤.
1: 또 매실청. 이 매실청이 골뱅이 무침에 잘 어울리는 게 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골뱅이 무침에 매실청은 골뱅이와 양념장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더라고요.
0: 제일 중요한 역할이네요.
1: 정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 골뱅이 무침에 매실청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는 틀려요. 이 매실청이 골뱅이의 그 약간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예? 그거를 싹 상쇄시켜줘요.
0: 매실청.
1: 네, 그래서 있으시면 예? 네, 있으시면 꼭 넣어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고요.
0: 네.
1: 자, 여기다 마늘은 정말 약간.
0: 마늘 약간.
1: 자, 깨소금.
0: 예.
1: 그다음에 참기름.
0: 네.
1: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따가 우리가 골뱅이도 무쳐야 되고 채소도 무쳐야 되고 이러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양념에 중량을 조금 늘려야지만. 그 부피가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버무릴 수가 있어서.
0: 그거 아까 골뱅이 물이었죠?
1: 네, 골뱅이 국물.
0: 골뱅이 국물.
1: 이렇게 두 큰술 정도를 넣어서 양념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0: 양념장만 봐도 벌써 먹음직스러운데.
1: 네.
0: 선생님.
1: 네.
0: 자, 아까 이 진미채 골뱅이 물에 좀 담가 놨는데 이거 짜신다고 했잖아요.
1: 네. 일단은 먹을 때는 예. 이제 요거를 꽉 짜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0: 자. 꽉 짜야죠.
1: 네. 자, 지금 예. 이 골뱅이 국물이 들어가서 맛도 들었지만 양념이 들어올 길도 열어줬을 거예요.
0: 오.
1: 자, 이렇게 해서 네. 넣어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채소까지 넣어서 다 함께 버무리잖아요.
0: 네. 네,
1: 저는 안 그렇게 해요.
0: 왜요?
1: 그냥 골뱅이는 골뱅이가 딱 보여야지 골뱅이구나라고 느낀다 그랬잖아요.
0: 아.
1: 그래서 완성 그릇에다가 예. 바로 담아 보도록 할게요.
0: 그쵸.
1: 이렇게 해서 골뱅이하고 진미채하고 일단은 이렇게 버무려서
0: 네.
1: 그냥 처음부터 이 예. 완성 그릇에 이렇게 담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채소가 부피감이 더 있으니까 이 넓은 곳을 예. 채소한테 양보하고.
0: 야, 아, 이렇게 다 따로 네. 따로 이렇게 무치니까 확실히 양념도 잘 배는 것 같아요. 따로 따로.
1: 맞아요. 그리고 같이 섞어서 먹을 때가 훨씬 더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섞어서 먹는 것보다.
0: 예.
1: 요즘은 먹을 때도 약간 재미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본인 취향도 있는 거고.
1: 그렇죠. 예. 그래서
0: 푸짐하네요, 선생님.
1: 이거 캔 하나면은 예. 정말 양이 푸짐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 소면 같은 거 만약에 넣어서 드실 경우에는 양념만 조금 더 추가로 해서
0: 네.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이 진미채랑 그다음에 골뱅이 무칠 때는 좀 다르게 조금 부드럽게 하세요 지금은.
1: 네, 슬쩍 버무려서 이거를 이렇게 담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0: 먹음직스럽게. 야, 선생님.
1: 네.
0: 밥 반찬으로도 최고고.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술안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뭐 행복이 따로 있나요?
0: 그럼요.
1: 이런 게 행복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골뱅이 채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골뱅이 채소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골뱅이는 체에 받쳐 골뱅이 국물을 분리한 뒤 슬라이스해주세요. 진미채에 골뱅이 국물을 부어 불려줍니다. 반 가른 오이는 어슷 썬 뒤, 적근대, 상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고춧가루, 고추장, 소금, 설탕, 식초, 매실청,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골뱅이 국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진미채는 물기를 짜낸 뒤 양념에 넣고 골뱅이를 넣어 함께 버무려주세요. 그릇에 양념한 골뱅이, 진미채를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양념에 오이, 적근대, 상추를 섞어 곁들여주면 골뱅이 채소무침이 완성됩니다. 온 가족 몸보신을 위한 최고의 도라지 요리 한상. 호흡기 건강에 좋은 도라지. 밥에 올렸더니 최고의 영양밥 완성. 밥 한 그릇에 배도 채우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 도라지 솥밥부터 도라지 요리 최대의 고민, 쓴맛 없애는 손질법 대공개. 쓴맛 없이 새콤달콤한 맛에 인생 반찬 등극할 도라지 깻잎 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막내 아들 광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0: 선생님, 네. 이 갓 지은 밥은 윤기도 자르르 흐르고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기력을 보충해줄 도라지가 듬뿍 올라갔더라고요. 도라지 솥밥에 필요한 재료들 볼게요.
1: 네, 일단 도라지 120g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부추, 그다음에 요거 들기름하고 참기름이에요. 네. 이따 도라지 볶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쌀을 2컵을 30분 정도 씻어서 불리잖아요. 그럼 네. 3컵이 돼요. 네. 물도 3컵을 넣어줄 거예요.
0: 네, 비율이 아주 적당한데요.
1: 네, 1:1 비율이에요.
0: 네, 외우기도 쉽고. 네. 자, 원기 회복에 부추만큼 또 좋은 게 없다고 하는데 이 양념장에도 부추를 넣으신다고?
1: 네, 일단 우리가 왜 솥밥을 딱 하면은 네. 비벼서 드셔야 되잖아요.
0: 양념장.
1: 네, 양념장. 간장, 식초, 맛술, 네. 참기름, 통깨, 그다음에 부추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야, 도라지 솥밥에 양념장 쓱쓱 비벼 먹으면 끝내주겠는데요. 네. 자, 향긋한 풍미에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도라지 솥밥 네. 시작할 텐데 어떤 거 먼저 해야 될까요?
1: 일단 도라지가 오늘 주인공이니까 네. 도라지 손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1: 자, 도라지. 저 오늘 껍질까지 쓸 거예요.
0: 껍질까지?
1: 네.
0: 껍질까지 먹어보는 건 처음인데.
1: 도라지 껍질은 뭐 이렇게 얇아가지고 네. 식감에 거슬릴 것도 없고 네. 씻을 때 솔로 이렇게 씻어가지고 하시면은 영양 성분도 더 섭취할 수 있으니까 좋으니까 네. 오늘 껍질째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흙만 잘 털어내면 되는 거죠?
1: 네, 흙만 깨끗하게 씻고 주방용 솔로 이렇게 문질러서 씻으시면 돼요.
0: 예.
1: 자, 그러면 오늘 이따가 솥밥 할 때 네. 위에다가 좀 싹 얹을 거 있잖아요.
0: 네.
1: 나 도라지야 하고 얹을 거 요거 두 개만 이렇게 예. 비주얼 담당 딱 놓고요.
0: 분위기를 내줄.
1: 나머지는 조금 큼직큼직하게 썰 거예요. 네. 여기 내두라고 그래서 끝에만 이렇게 좀 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세요.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 거예요. 도라지 밥이 네. 향긋함과 더불어 아 이게 도라지가 단맛이 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거
0: 씹을 때.
1: 맞아요. 그래서 아니 도라지 밥이 이렇게 단 거야 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네. 솥밥은 강원도에서 시작한 토속 음식인데
0: 네?
1: 이게 얼마나 맛있으면 전국적으로
0: 그러게.
1: 예, 번져서 이제 맛있는 건강 밥이 됐죠.
0: 사실은 저도 도라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도라지를 어떻게 또 요리해 먹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도라지를 좀 많이 먹어보려고 해요.
1: 네, 우리가 밥은 늘 먹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밥을 할 때 도라지랑 같이 해서 드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도라지 섭취하니까
0: 네.
1: 좋고 이 도라지에는 사포닌 성분이 또 풍부하잖아요.
0: 네.
1: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갱년기 여성들한테 참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0: 근데 제가 그리고 또 감기에 걸렸을 때 도라지즙을
1: 맞아요.
0: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감기랑도 조금 연관이 있어요?
1: 네, 이렇게 하얀 채소인 도라지는요. 네. 기관지나 폐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0: 여러 가지로 또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자, 도라지 손질했고 이제 부추를 손질해볼까요?
1: 네, 부추는 송송송 썰어서 오늘
0: 네.
1: 밥에도 도라지 밥에도 올리고 비빔장에도 같이 섞어줄 거예요.
0: 이 비빔장 항상 이 비빔장에는 이 부추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 부추 향이 참 좋잖아요.
0: 맞아요.
1: 오늘
0: 식감도 좋고.
1: 네, 부추 식감도 좋고 향도 좋고 더군다나 이 부추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해서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해준다 그랬잖아요.
0: 맞아요. 네.
1: 칼륨성

0: 부추전이 저도 공부하면서 놀란 게 예? 채소 중에 가장 높아요.
1: 어, 제일 높아요?
0: 네, 부추가.
1: 어, 꼭 먹어야겠네. 맛도 좋은데.
0: 그다음에 뭔지 아세요?
1: 그다음 뭐예요?
0: 정말 놀라웠던 게 대파예요. 아, 그래서 모든 음식이 대파가 들어가는 게 향도 향이지만
1: 이유가 있어요.
0: 칼륨 성분이 많구나. 고맙더라고요. 대파한테 괜히.
1: 언제 한번 아는 척 해야지.
0: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네. 됐습니다. 자 그럼 불로 이동해서 예? 도라지 솥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솥밥을 만들어 볼 텐데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냄비밥.
0: 아, 네. 냄비밥.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도라지를 볶을게요.
1: 아, 도라지를요?
0: 네, 자.
1: 어, 그냥 얹는 게 아니고요?
0: 오, 네. 도라지 볶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도라지 향이 훨씬 더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참기름하고 예. 들기름을 이렇게 약간 넣어줄게요.
1: 그런 다음에 원래 조림이나 찌개 할 때도 재료를 한번 볶고 넣으면 맛이 좋다고 하잖아요.
0: 도라지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도라지를 넣고 네. 도라지가 120g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밥을 떠서 드실 때 네. 그때 도라지가 딱 들어가면 아이들도 이게 도라지가 네. 단맛이 나서 잘 먹을 거라고 생각이
1: 그러게요,
0: 들어요.
1: 그러게요. 네.
0: 그리고 이 들기름의 향이 이 도라지에 싹 스며들면 도라지가 더 향이 좋아요. 그리고 도라지는 사실은 약간 사포닌 성분이 쌉싸름한 맛이 나서 네. 맛에 조금 안 좋게 느껴지잖아요.
1: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0: 네. 그런데 요렇게 익혀주면은 사포닌 성분이 착해져요.
1: 그래서 들어주는구나.
0: 쌉싸름한 맛이 단맛으로 변하니까 이렇게 예? 밥으로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 선생님, 네. 제가 보기에는 이따가 이 쌀도 볶으실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아니, 이렇게 시간 단축하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한 번에 이렇게 볶아버리면 안 돼요, 같이?
0: 아니, 한꺼번에 볶게 되면은 예. 이 쌀의 부피감이 더 크고 수분도 약간 있어서 예. 도라지가 볶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살짝 도라지를 먼저 볶다가 예. 쌀을 넣어서 볶아주면 쌀도 볶아주면서 도라지도 볶아지게 되니까 이게 확실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때
1: 어느 정도까지 볶아주면 돼요?
0: 1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되는데 자 1분이
1: 너무 좋아요.
0: 됐죠? 예. 자 여기서 제가 뭐를 건질 거냐면 예. 자 비주얼 담당할 거
1: 두 뿌리
0: 두 뿌리 요거 살짝 건질게요. 이렇게
1: 자 이 두 친구 비주얼을 네. 시켜줄
0: 이렇게 하고 예. 자 밥을 볶을게요. 자 이제 기름
1: 아 요 위에
0: 네. 쌀 넣어주세요.
1: 아
0: 기름 남은 것도 다 넣어주고 예. 쌀 넣어주세요.
1: 쌀 넣을게요. 네. 자 30분 정도 불려 넣었던 쌀이죠.
0: 네. 두 컵을 씻어서 불리면은 예. 세 컵이 된다라는 거.
1: 네.
0: 네. 도라지 굉장히 많죠.
1: 네. 이 밥을 넣고는 한 몇 분 정도, 시간 얼만큼 좀 볶아주나요?
0: 이거는 1분 정도만 볶으면 되니까 예. 사실은 다 볶았어요. 이제 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1: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냄비밥 할 때 밥물을 잘못 잡으면 3층 밥이 돼요.
0: 예? 네. 자, 우리가 불린 쌀이 3컵이었으니까 물도 예. 3컵.
1: 3컵.
0: 자, 넣어주시는데.
1: 예.
0: 자, 물 양도 정말 중요하지만 밥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스러운 게 도대체 이거를 몇 분 정도 끓여야 되는지.
1: 아, 맞다. 시간이 또 중요했다.
0: 전기밥솥은 전기밥솥에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이 밥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예.
0: 자, 그러면요. 자, 강불에서 하면 안 되고요.
1: 예?
0: 중불에서. 자, 중불에서 몇 분을 할 거냐면 5분을 해줄 거예요.
1: 중불에서 5분?
0: 그러고 나서 5분이 지났죠?
1: 예.
0: 그러면 다시 또 중약불로 5분.
1: 네.
0: 그 다음에 5분이 또 지났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약불로 해서 5분.
1: 아, 5분 법칙, 5분 네. 법칙.
0: 15분이 지나면 됩니다.
1: 오,
0: 네.
1: 이러면 자, 쉬운데요?
0: 자, 중불에서 5분.
1: 네.
0: 중약불에서 5분.
1: 약불에서 5분.
0: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정말 밑에 살짝 누른 분. 왜 누른 밥도 이렇게 긁어 먹는 맛이 있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네. 그 정도.
1: 네.
0: 자, 그러면 네. 뚜껑을 닫고 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선생님 밥이 지어지는 동안 저희는 맛있는 양념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0: 네, 같이 쓱쓱 비벼먹을 양념장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양념장, 일단 기본적으로 간장이죠.
1: 네, 이런 솥밥 맛있게 만들어두고 양념장만 있으면 다른 반찬 안 해야 돼요.
0: 간장 3큰술에 저는 식초가 약간 들어가야지 상큼하니 맛있다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네. 맛술이요. 맛술도 이렇게 한 스푼 넣어주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맛술에 약간 단맛이 있어서 그런지 훨씬 더 맛이 깔끔해지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다음에 여기다가 통깨.
1: 통깨.
0: 그다음에

0: 파슬리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다가 저는 부추 이렇게 썰은 거를 정말 넉넉하게. 이렇게 많이? 그래도 이따가 밥 비벼 드실 때는 전혀 더.
1: 칼륨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네. 그렇죠?
0: 이렇게. 예. 자. 이 정도로. 정말 넉넉하죠?
1: 선생님, 이 양념장은 다른 솥밥 할 때도 써도 되나요?
0: 그럼요. 그 어떤 솥밥에 비빔장으로 해서 드셔도 네. 좋고요. 정말 이렇게 짜지 않게 드시기 위해서 제가 식초랑 맛술을 약간 넣었으니까 네. 절대 짜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자, 이렇게 맛있는 양념장이 준비가 됐고요. 네. 도라지 솥밥이 얼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0: 네. 자, 일단은 5분, 5분, 5분 하라 그랬잖아요.
1: 5분 법칙.
0: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15분이 지나서 제가 불을 방금 전에 껐어요.
1: 예?
0: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죠.
1: 이야.
0: 이렇게 됐죠. 자, 오, 도라지 향.
1: 너무 좋아요.
0: 도라지가 아까 분명히 섞었는데 예. 이렇게 도라지가 왜 다 이렇게 떴을까요?
1: 모르겠어요. 선생님 일부러 올리신 거 아니에요, 위로?
0: 아니에요. 아까 이렇게 섞었잖아요.
1: 자기가 주인공이 싶으니까.
0: 아니. 중량이 쌀보다 가벼우니까.
1: 아니 알아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 주니까 너무 좋네요, 선생님.
0: 그렇죠. 비주얼 담당한 거 이렇게 예. 사실 도라지는요 우리가 그냥 생으로도 먹을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주얼 담당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부추를 얹는데 부추는 가장자리로만 이렇게 줄게요. 왜냐하면 가운데다 뿌리게 되면 도라지가 가려지더라고요.
1: 그러게요. 아니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밥인데 이렇게 솥밥에 도라지를 넣어서 하니까 뭔가 대접받는 기분이고 네. 분위기가 다르네요.
0: 이렇게 해서 자 뜸을 한 5분 정도만 들이면 이제 솥밥이 완성이 됩니다.
1: 네.
0: 5분 정도 있으면 좋은데 5분. 자 일단은 광희 씨 성질이 급하니까 예. 2분 있다가 네. 자 이렇게 됐는데
1: 네.
0: 그렇다고 뭐 5분이 지난다고 부추가 숨이 확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1: 그러게요.
0: 네. 자 우리가 생 부추도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쓱쓱 비벼 먹으면 맛있죠.
1: 저희가 만든 양념장을 한번 옮겨 담아 볼게요.
0: 네. 자 절대 짜지 않은 양념장.
1: 선생님,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고 싶을 때 네. 이렇게 만들어서 식탁에 내면 정성이 들어있고 마음이 전해질 것 같아요.
0: 정말 사실은 제일 음식이 맛있는 집이 밥을 잘 짓는 집이에요.
1: 그러게, 그러게.
0: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양가 있는 네. 도라지를 넣은 도라지 솥밥을 손님한테 대접하거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드시면은 건강도 챙기고 행복도 생길 수가 있죠.
1: 그러게요. 네.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도라지 솥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도라지 솥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도라지에 노두를 제거한 뒤 엿을 썰고 부추를 송송 썰어주세요. 달군 냄비에 참기름, 들기름, 도라지를 넣어 볶은 뒤 통 도라지는 덜어내줍니다. 남은 참기름과 들기름, 불린 쌀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물을 넣고 중불에 5분, 중약불에 5분 끓인 뒤 약불에 5분 더 끓여줍니다. 진간장, 식초, 맛술, 통깨, 참기름, 부추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통 도라지를 얹은 뒤 가장자리에 부추를 얹고 5분 정도 뜸들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종지에 양념장을 담으면 도라지 솥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사실 저에게는 네. 도라지 나물이 익숙한데요. 이 도라지 깻잎 무침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0: 네,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깻잎 향과 도라지 향이 잘 어울리는데요.
1: 네.
0: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보게 되는 손질된 도라지에 소금으로 좀 주물러서 약간 쌉싸름한 맛을 빼줄 거고요.
1: 네.
0: 거기다가 설탕하고 소금하고 식초를 넣어서 좀 밑간을 좀 미리 할 거예요.
1: 네. 네,
0: 물기가 좀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1: 네, 같이 들어가는 재료는요?
0: 같이 들어가는 재료는 깻잎, 파프리카 약간 색깔 담당 네. 이렇게 해줄 거예요. 우리가 네. 보통은 이제 오이랑 많이 드시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오늘 깻잎을 선택했습니다.
1: 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 새콤달콤한 양념 재료도 한번 알아볼까요?
0: 네, 일단 고춧가루에 칼칼함 주고요.
1: 네.
0: 간장, 고추장, 설탕, 물엿, 다진 마늘, 식초, 통깨만 있으면 됩니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네.
1: 이 날씨가 더워질 때면 새콤달콤한 반찬에 손이 가거든요.
0: 맞아요.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도라지가 나왔는데
0: 네.
1: 선생님, 이건 아까 봤던 도라지랑 조금 모양이 달라요.
0: 네, 아까 거는 껍질이 있는

0: 도라지라고 해서 피 도라지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껍질 벗겨져 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사오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드실 수 있게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이 도라지에 사포닌이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포닌이 몸에 좋은 걸 알겠는데 너무 약간 쌉싸름한 맛 때문에 조금 맛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1: 쌈맛이 좀날때
0: 그쵸?
1: 있으니까.
0: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과도하게 쓴맛을 소금으로 넣어서 빼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소금을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거, 소금은 좀 약간 쓴맛을 빼기 위한 거고요. 자, 여기 좀 기다린 동안에 말라 있어가지고 제가 물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해서.
1: 바락바락하나요?
0: 네, 바락바락.
1: 근데 선생님, 저도 도라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 볼때 이렇게 손질이 된 도라지를 좀 구매했던 기억이 나요. 잘
0: 네.
1: 나오더라고요, 그렇게도.
0: 맞아요. 이렇게 딱 손질된 거를 구입을 하면은 조리하기가 엄청 편하죠.
1: 아무래도 손이 좀덜 가게 되니까.
0: 그렇죠.
1: 지금 바락바락, 지금. 아주
0: 네.
1: 꼭꼭하고 계세요.
0: 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내가 좀 팔이 아프다 싶잖아요? 그러면은, 잠시 두세요. 잠시 두시면은 소금이 싹 스며들어가지고 훨씬 더 이렇게 버무리기 때 훨씬 더잘 버무려지거든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1: 벌써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0: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아까 소금을 한 큰술을 넣었어요. 짜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헹궈주도록 할게요.
1: 또 너무 짜면 안 되니까.
0: 그렇죠. 양념을 묻혀야 되는데 이 소금 맛으로 먹을 순 없잖아요.
1: 그리고 도라지 본연의 향을 좀 느껴야 되는데,
0: 그렇죠.
1: 우리가.
0: 자, 할 때도 이렇게 손으로 바락바락 주물러서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꼭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 물기만 이렇게 제거해서 이거를 밑간을 해줄 건데, 밑간이 왜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왜 아까 그 도라지 무침에 수분이 없게끔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분이 없으려면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양념에 들어가는 수분으로 되는 양념을 좀 미리 넣어주면 돼요. 자,
1: 아,
0: 네.
1: 미리.
0: 그게 뭐냐면,
1: 아까 세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0: 네. 일단은 소금. 소금 반 큰술 하고요. 설탕은 두 큰술이에요.
1: 자, 이 조합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0: 네, 식초도 두 큰술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양념만 넣고 이거를 조물조물 해줘요.
1: 오, 근데 밑간이 짠 것만 아니라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0: 네, 그래서 이거 양념에 들어가는, 그렇다고 이따가, 들어가는 식초가 안 들어가고 설탕이 안 들어가냐?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만큼을 빼니까 그만큼 양념의 수분 함량이 줄어드니까 수분이 덜 생기겠죠.
1: 그리고 미리 간도 잘 배게끔 만들고.
0: 맞아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잠시 두자고요.
1: 한몇분 둘까요?
0: 이거 우리 뭐 채소 썰고 양념 만드는 그 사이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1: 그럴까요? 자, 그럼 잠시 내려두고 다른 재료들 한번 손질해 볼게요.
0: 자, 일단은 저는 이제 깻잎을 선택을 했어요.
1: 너무 좋아요, 선생님.
0: 왜냐면 그 도라지 하면은 저희 엄마가 해줬을 때는 오이였어요. 이렇게 이쪽은 이제 두고요. 이거를 이렇게 반을 썰어가지고 이거를 포구에 한 1cm 정도 들어가게.
1: 선생님, 이 도라지 향도 좋지만 이 깻잎 향도 좋거든요. 좋은 향들이 더해지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훌훌 이렇게 털어가지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요.
1: 고기 먹다 남은 깻잎도 있거든요.
0: 그래요? 그 다음에 좀 약간 비주얼 담당. 우리가 도라지가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붉은기하고 노란 색깔의 파프리카가 들어가면은 예쁠 것 같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도록 할게요. 채 썰게요. 많은 양은 필요 없고요. 4분의 1 정도? 이렇게만. 포인트 되게.
1: 맞아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막 들어갔을 때 보기도 예쁘고 맛도 좋아지고.
0: 네.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양념을 만들어서 묻혀보기만 하면은 이제 오늘 도라지 무침 완성입니다.
1: 야, 자, 그럼 일단 양념을 만들 큰 볼에. 자, 양념장 정말 중요합니다.
0: 네. 자, 일단은 칼칼하게 매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춧가루.
1: 고춧가루.
0: 그다음에 고추장.
1: 네, 섞어서 쓰시네요.
0: 네. 일단은 고춧가루랑 고추장이랑 들어가면은 농도도 맞지만 빨갛게 붉은색을 더욱더 붉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1: 색감도
0: 네.
1: 좋고.
0: 그리고 아까 우리 소금으로 밑간을 했기 때문에 간장은 요만큼만.
1: 간장. 오, 미리 간이 있으니까.
0: 맞아요. 그다음에 설탕도 정말 액에 요 정도만.
1: 오.
0: 식초는 2큰술이 들어가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집에 뭐 2배씩

0: 식초나 있다. 예. 그러면은 두 배 식초 넣어주시면 더 좋죠. 음식점에서는 두 배 식초 아니라 세 배 식초를 사용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요거 물엿이에요. 물엿은 진짜 한 스푼 정도만.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마늘.
1: 마늘.
0: 마늘 약간 한 작은술 정도. 네. 그다음에 통깨.
1: 이야.
0: 자, 요게 이제 양념장인 거예요.
1: 보세요. 안 내요, 선생님.
0: 보세요. 수분감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예? 많이는 없는데 도라지에 밑간한 거. 그리고 물기가 있는 오이를 사용하기보다는 예? 물기가 없는 수분기가 없는 깻잎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1: 그러게, 그러게.
0: 그렇지만 오이보다는 깻잎 향이 저는 도라지랑 더 잘 어울린다고
1: 저도요.
0: 생각해.
1: 네. 뭐니 뭐니 해도 무침은 이 물기가 없어야 되니까.
0: 맞아요. 네.
1: 자, 일단 그러면 아까 도라지 저희가 여기에 이제 밑간을 좀 해뒀는데
0: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꽉 짜는 거예요.
1: 어, 그래도 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0: 어, 당연히 채소니까 채소에서 삼투압에 의해서 간이 들어가면 수분이 계속 생기죠. 이거 물기가 안 나올 때까지 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1: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게 네. 저희가 이 도라지에 설탕하고 식초랑 소금으로 밑간을 해서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오이 안 들어가고 깻잎 예. 들어간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도라지부터 묻혀줄게요.
1: 아.
0: 도라지는 네. 바락바락 주물러도 괜찮겠죠?
1: 네. 제가 예전에 최고의 요리비가 할 때는 이런 도라지 같은 거 많이 안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뭐 도라지, 더덕 이런 거 나오면 미쳐왔는데 나이가 든 건가요?
0: 아, 진짜. 성숙해졌다고 표현할게요.
1: 아, 그러게. 역시 선생님. 말씀도 예쁘게 잘해주셔가지고. 성숙해졌나요,
0: 네, 제가? 네, 성숙해진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이제 고기 반찬보다 이런 도라지, 더덕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점점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예. 이런 걸 찾으면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게.
0: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도라지 하면은 많이들 드실 때 네. 약간 쌉싸름해서 좀 먹는 김이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새콤 달콤하게 밑간을 해서 수분기 없고 이거 보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1: 예.
0: 지금 물기 안 새는 거는 너무 당연해요. 오히려도 그래요. 그런데 예. 이거를 내일 드셔도 수분기가 별로 안 생겨요.
1: 오, 확실히 수분을 잡았기 네. 때문에.
0: 맞아요. 그리고 깻잎이 얇아서 예. 수분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예. 향도 좋지만 수분이 별로 안 생기니까 내일 드셔도 기분 좋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예. 이렇게 해서
1: 아, 밥 반찬으로 그냥 자격일 것 같아요, 선생님. 입맛 요즘 날씨가 좀 더워서 입맛 없을 때는 요 도라지 깻잎 무침.
0: 이거요, 진짜 뜨거운 밥에 먹어도 맛있는데
1: 예.
0: 이거 물 말아가지고 딱 얹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1: 다른 반찬 필요 없겠어요.
0: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리 포인트가
1: 네.
0: 향은 향대로 취하고
1: 네.
0: 수분은 수분대로 없으니까 먹는 분들이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도라지 깻잎 무침입니다.
1: 예. 자, 이렇게 너무나 향긋한 도라지 깻잎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도라지 깻잎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라지에 소금을 넣어 주무른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그런 다음 도라지에 소금, 설탕, 식초를 넣어 밑간에 버무려줍니다. 깻잎은 2등분한 뒤 채 썰고 노랑 파프리카와 빨강 파프리카를 채 썰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추장, 진간장, 설탕, 식초, 물엿, 다진 마늘,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도라지에 물기를 짜낸 뒤 양념에 넣어 버무려주세요. 여기에 깻잎, 노랑 파프리카, 빨강 파프리카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도라지 깻잎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천상현 셰프의 담백한 소고기 미역국부터 아삭한 마늘종 무침까지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만능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최근에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 1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모였습니다. 단일 전시로 최다 관객이고요. 매주 금요일날은 야간 전시도 했고요. 전시 기간도 일주일을 연장하는 또 이런 기록도 세웠습니다. 한 작가가 평생 만든 패션 아트 작품들을 기증하면서 열린 특별 전시였어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옷, 네, 철사나 구슬로 만든 옷,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패션 아트의 그 아름다움과 매력을 한껏 뽐내고 계신 우리 금기숙 작가 함께 만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0: 그렇게 많은 관객이 몰릴 줄 모르셨죠?
1: 몰랐죠.
0: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도 잘 모르죠.
0: 아이, 그래도 뭔가 비결이 있지 않을까요?
1: 아마도 관객들께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건데 예쁘기까지 하고 그리고 보면서 이제 그 작가의 수고를 좀 느끼면서 예, 예. 감동하시고 그게 입소문을 타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0: 어디서도 못 보던 건데 예쁘고.
1: 예, 그렇죠.
0: 예쁜데 보니까 참 이거 만들기 힘들었겠다.
1: 그렇죠.
0: 그런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술에는 여러 가지 장르도 있고 형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엉뚱하게 철사로 옷을 만들고
0: 그러게요.
1: 그러니까 이건 뭐지 하고 왔다가 보고 많은 분들이 약간 환상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간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에도 많이 올라왔고요.
0: 예.
1: 매스컴에서도 많이 주목해 주시고 또 SNS로 젊은이들 퍼나르고 또 이제 학생들이 와서 보고 부모님 모시고 오고 또 어른들이 보시고 자기 자손들 또 데리고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증폭돼서 네.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0: 네. 패션 아트를 한마디로 개념 정의하면 뭐가 됩니까?
1: 그러니까 패션에는 이제 아주 실용적인 측면하고 예. 예술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0: 그렇죠. 근데
1: 저희들은 그 패션의 예술적인 측면을 극대화한 작업을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저희는 패션 아트라고 일단 명명을 하고 활동을 해온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의상, 패션의 이미지, 그야말로 의상, 뭐 복식, 뭐 이런 형태를 띠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그게 궁극적으로는 예술 활동을 하는 거죠.
0: 그렇죠. 네. 일상적으로 입는 옷을 만드는 게 아닌 거죠.
1: 네. 입는 옷도 만들기도 하는데
0: 예,
1: 예. 예, 예술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디자인 컨셉을 정할 때 아트의 방점을 두고 작업을 한 거죠, 저희들은.
0: 네, 네.
1: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라면 실용성도 중요하고 이제 입는 목적에 따라 옷을 디자인하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서 출발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훈련시킨다거나 패션 컨셉을 잡을 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발전시킬 건가 이런 쪽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예술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고
0: 예.
1: 우리가 스스로 감동하는 거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 패션의 예술적인 측면을 강화시킨 작품을 만드는데 그거를 명명하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0: 그걸 패션 아트라고.
1: 네. 그래서 패션 아트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르면서 활동을 하고
0: 그
1: 있습니다.
0: 그 이름을 누가 붙인 거예요?
1: 사실은 이제 의상, 미술 의상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0: 미술 의상?
1: 네. 웨어러블 아트, 아트 투웨어. 이게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미국 서부 쪽에서 미술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왜 예술은 꼭 벽에 걸어야만 돼? 왜 어디 위치에다 놓아야만 돼? 입을 수 있는 예술은 없을까?
0: 그렇죠.
1: 그런 데서 이제 미술 의상 운동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보시는 평론가나 기재, 매스컴에서도 저걸 뭐라고 부르지? 괴상한 옷을 막 만들고 입고 다니고 막 핀을 막 꼽은 그런 작품 같은 그런 조형물을 이제 만들고 이러니까 아, 입을 수 있는 의상이래. 웨어러블 아트.
0: 웨어러블 아트.
1: 아트 투 웨어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한 1, 2년 하다가 없어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들풀처럼 막 번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0: 네.
1: 저희 나라에 소개된 게 1980년대예요.
0: 아.
1: 그래서 소개되면서 이제 패션 디자이너와 패션 디자인을 가리키는 선생들 사이에서 수용이 돼서 저희들도 너무 좋은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 패션 아트라고 붙이게 된 것은 그것을 웨어러블 아트도 아니고 아트 투어도 아니고 새로운 명칭이 필요한데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패션 아트라고 해놓고 이걸 약간 왜 우리는 한글을 써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당분간 그런 패션 아트라고 하자.
0: 아.
1: 쓰던 게 지금에 이르게 예, 됐죠.
0: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웨어러블 아트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입을 수 있어야 되는데
1: 그렇죠.
0: 패션 아트는 그거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을 그렇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패션 아트를 한 거죠.
0: 그렇죠.
1: 맞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향수도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향수를 입고 잔다고 한 배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패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꼭 입고 입을 수 없고가 아니라 영상도 패션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필름 같은 거.
0: 네.
1: 네. 그리고 뭐 쇼하는 그 퍼포먼스도 패션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대상을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0: 네. 우리 작가님도 패션 디자인 쪽으로 출발하신 게 아닌 거죠?
1: 저는 그쵸. 학문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0: 학문도
1: 거고.
0: 학문도 그러니까 미술, 예술 쪽으로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1: 네. 그러니까 복식 미학을 하고 이제 그걸로 학위는 받았는데
0: 아.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드로잉 같은 거 또 그 디자인, 패션 디자인 그쪽을 주로 가르쳤죠.
0: 네,
1: 패션
0: 네.
1: 조형 이런 쪽을 가르쳤죠.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술 쪽에 위상을 많이 갖는 과목들을 가르쳤고 또 그런 패션 아트 활동을 할 때 함께 참여하게 된 거죠.
0: 네, 네. 맨 처음부터 철사로 만드신 거 아니죠?
1: 아니죠.
0: 처음에는 뭘로 만드셨어요?
1: 아니 저희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들도 전시회를 하잖아요. 교수들도. 근데 저도 이제 전시를 하고 그러다가 1995년에 1회 광주 비엔날레가 열려요.
0: 예, 예.
1: 네. 그때 저희들도 우리도 좀 거기 가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파인 아트라는 개념이 강해서 저희들이 갈 자리는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 리더였던 고 배천범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이화여대 교수님이었는데 그분하고 박재원 도트말 패션 디자이너가 광주 패션협회 회장님이셨거든요.
0: 어허.
1: 두 분이 합심해서 비엔날레 측과 이제 회의를 하고 요청을 해서 부대 행사로 저희들이 끼게 된 거예요.
0: 예, 예.
1: 95년에.
0: 예.
1: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것들이 힘이 모아져서 그 결과가 너무 좋아서 협회를 만들게 돼요. 저희가. 그래서 한국 미술의상협회를 하고 사단법인 등록하고 그 안에 참여하면서 이제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커 나간 거예요.
0: 어허.
1: 그중에 저도 이제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철사로. 아니,
0: 그러니까 그 철사로 시작한 게 95년 그때란 말씀이신 거예요?
1: 그때는 철사로 시작한 96년도.
0: 96년?
1: 네, 95년 말 96년도고요. 처음에는 광주 비엔날레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작품에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제가 처음 거기 광주 비엔날레 출품했던 것은 그러니까 청자, 진사, 연화문, 주전자 있죠.
0: 네.
1: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드레스를 만들었던 거.
0: 고려 청자를 모티브로.
1: 고려 청자. 네. 진사 이렇게 연꽃문이 있는.
0: 예.
1: 국보 133호인.
0: 예.

0: 뭐 패션이 너무 소비가 많아서 뭐 지탄받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고, 그래서 우리도 재활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 주변에 리사이클링 할수 있는 게 뭔가 전 찾았죠. 어떤 동료는 스펀지를 찾았고, 어떤 동료는 다른 소재를 찾았는데, 저는 제 주변에 보니까 철사가 있는 거예요. 꽃 철사. 그러니까 꽃다발 만드는 철사가, 꽃다발 받으셔 보셨죠? 그럼 이제 꽃다발을 이렇게 받으면 이걸 묶을 때 철사를 묶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풀러서
1: 버리죠.
0: 종이를 또 풀어내면 그 안에 또 철사가 있어요. 꽃을 이렇게 야무지게
1: 예, 맞아요,
0: 만들려고.
1: 맞아요.
0: 그걸 풀러내면 종이가 하나 있고 또 철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묶는 꽃다발에 철사가 수북해요. 그래서, 아, 이것도 재활용 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형태라는 것은 선이 옆으로 가면 형이 되고 면이 되고, 그게 이렇게 되면 입체가 되니까 형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이 선을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철사를 가지고 엮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걸 뭔가를 메꿔야 되니까, 그때 생각한 것이, 아, 그러면은 그 한복에 쓰이는 그 얇은 소재, 실크 소재, 그러니까 노방이 생각이 나서 그걸 가지고 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형태가 나온 옷이 됐는데, 그거는 연화 드레스라고 만들어서 제가 철사로 만든 첫
1: 첫
0: 번째
1: 번째
0: 건데,
1: 작품이
0: 네,
1: 연화 드레스.
0: 연화 드레스. 근데 그것을 덴마크 코펜하겐 박물관에서 전시할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가서 전시됐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1: 연꽃이 피었다.
0: 아니, 갑자기 이 작품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되게 옷감으로 만들면 이렇게 설치해 놨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철사로 만드니까 이렇게 잡은 게 그대로 있잖아요.
1: 풍성하게 있겠죠.
0: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나왔냐.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놀라는 걸 보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1: 하하하. 금 작가님, 이전에 누군가 철사로 만든 옷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0: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본계 미국 작가가 옛날 분인데, 부드러운 동선 같은 걸 이렇게 크로시한 것은 있어요.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보지를 못했죠. 저는 이제 빳빳한 철사를 만들고, 그분은 이렇게 왜그 코바늘 뛰기 한거 있죠. 그 크로시에로 한 그런 작품을 만들었었죠. 그분은 작고 하셨지만.
1: 그다가 또 구슬도 이용하기 시작하신 건
0: 네.
1: 언제부터입니까?
0: 그거는 제가 구슬을 한 거는 한 97년, 8년. 그때가 우리가 굉장히 불안했던 시기예요.
1: 외환위기.
0: 그러시구나. 저는 세기말 현상. 그러니까 뉴 밀레니엄. 그래서 그때는 1990년대가 이제 2000년대로 들어가면 앞에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기가 말썽을 해서 뭐 하늘에서는 어떻고 바다에서는 어떻고.
1: 뭐 난리 난다고 그랬었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막 불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아, 정말 이게 망하나, 이 세상이 망하나,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 마당에 나갔는데 나무에 낀 거미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줄에 아침이니까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1: 그렇죠. 영롱하게 빛났겠네요.
0: 그렇죠. 영롱이 빛났죠. 그래서 너무, 아, 예쁘다 하면서 싹 돌아서는 순간 물방울 안에서 무지개를 본 거예요. 근데 무지개를 보면서 제 머리를 딱 때리는 게, 아, 무지개는 약속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만은 살려두면서 뭐 세상을 다 이렇게 물로 씻어, 홍수로 씻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너무 슬픈 나머지 내가 다시는 인간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너와 나의 약속이다라고 보여준 게 무지개였잖아요. 그러고서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어머, 그러면 이 무지개가 희망이 되겠구나. 앞으로 멸망하지 않겠다. 저 혼자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물방울 모양의 비즈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한 1990.
1: 거미줄 이슬로 시작한
0: 그렇죠.
1: 거군요.
0: 그러니까 98년, 99년 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영롱하고 예쁘고, 그래서 그다음엔 다른 구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란 것도 붙이고, 네모진 것도 붙이고, 좀 길쭉한 것도 뭐 붙이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죠.
1: 작가님 작품 가운데 아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다본게 2018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눈꽃 요정 그각각 나라

0: 대표팀 그렇죠. 들고 피켓
1: 들고 피켓 요원들 네.
0: 그 요원들이 입고 있었던 옷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그 제일 유명할 거예요 아마 작가님 작품 중에
1: 그렇죠.
0: 네. 이 작품의 영감은 어디서 얻으셨어요?
1: 워낙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막판에 확 결정이 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 혼자는 도저히 못하고 이렇게 92개국이 참여했고 엔트리는 91개 한 번.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가 예. 같은 동일 팀으로 입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91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피켓 도우미들을 30명만 뽑아서 패션쇼 하듯이 3번 돌리자. 아.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이 사람들한테 역할도 세 번 하니까 또 더 재밌어 할 거고.
0: 어차피 나왔다가 들어가서.
1: 네, 네. 네. 그래서 요 피켓만, 나라 이름만 들어가면 이렇게 바꿔주면 다시 들고 나와.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 번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번이라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에 그걸 만드는 건 너무 어렵죠.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도우미들 한 10명쯤 이제 해서 같이 이제 만드는데 아무래도 그 친구들은 나중에 왔다 가는 거고 저 혼자 이제 나머지를 막 마무리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걸 하면서 이제 딴 생각은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 나이에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굉장히 초조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마무시한 뭐라 그럴까 압박감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완전히 그냥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막 그런 압박감 속에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어렸을 때 정말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서너 살 됐을까? 마당에 감꽃이 작게 떨어져 있는데.
0: 감꽃?
1: 감꽃.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다란 무명실을 주셨어요.
0: 실.
1: 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꼬마니까 질질질 바닥을 끌면서 가서 감꽃을 하나씩 다 끼웠어요.
0: 실에다가?
1: 실에다가 껴서 이렇게 갖다 주면.
0: 그럼 목걸이가 되네요?
1: 그렇죠. 엄마가 뒤를 묶어줘서 목에 걸어주면. 어허. 또 실을 주면 그것 또 가서 이렇게 하고 또 뜯어먹기도 하고 어허. 또 끼고 이랬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두 개, 세 개 걸면서 놀았던 생각이 갑자기 팍 떠오르면서 그 긴장되고 막 이렇게 초조하던 시간에 아니, 내가 오늘 이걸 하려고 60여 년 전에 그 작업을 했던가? 네, 네. 그 생각이 나오면서 갑자기 혼자 막 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긴장을 털어내고 다시 작업을 했었죠.
0: 그 다음 또 대표작이 백매.
1: 아, 이번에 드레스, 전시된 거.
0: 예, 네. 드레스 형태인데 네. 매화꽃을 형상화 하셨다고요?
1: 네. 그, 이제 뭐 연화, 뭐 매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 특히 백매는 저희 마당에 매화 나무가 있거든요. 그 매화가 필 때는 나무 가지에 꽃이 먼저 펴요.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꽃
0: 그럼,
1: 먼저.
0: 그렇죠.
1: 네, 꽃 먼저 피는데 그게 얼마나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꽃이 팍 피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생명력에 감탄을 하게 되죠. 누구나.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 매화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어있는 모습은 너무 맑고 깨끗하고 네. 게다가 향기까지 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닌가. 누구나 어려움을 안 겪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예. 나름대로 다 어려움도 겪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 사연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있는 매화 자체, 그 꽃 자체는 너무 의연하고 당당하고 아름답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매랑 국죽에 매가 그래서 처음에 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매화를 담고 싶은 심정에서 매화 드레스를 만들었죠.
0: 그게 이제 백매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연화 드레스. 이거는 아까 설명하셨던 90년대에 만들었던 네. 그걸 다시 재해석하신 거죠?
1: 네. 그러니까 처음에 연화도 마찬가지 그건데 재활용 소재를 가지고 철사로 이걸 처음 만든 연화를 만든 것도 그러니까 연화가 다른 꽃보다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꽃들은 보슬보슬한 땅에서 새싹을 낳아서 이렇게 피는데 연화는 진흙 속에 묻혀있다가 새싹이 올라왔는데 물을 만나고 그다음에 올라와서 높이 올라와서 꽃을 피는 모습이
0: 예, 예.
1: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의 그런 과정 들을 연상시키면서
0: 맞습니다.
1: 그럼에도 또 연화가 피어 있는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고상하고 깨끗 흠결 없이 깨끗하고 이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어떤 그런 인격체.
0: 네.
1: 뭐 그런 건가? 이래가지고 저 혼자 막 상상을 하는 거죠.

0: 매화, 연화.
1: 네.
0: 뭐 이런 건 이제 서양 드레스 형태인데.
1: 네, 그렇죠.
0: 한복도 한복 형태도 많이 만드시잖아요.
1: 그렇죠. 그거는 2009년도에 처음 만들었어요.
0: 어.
1: 근데 재미난 것이 처음에 제가 만든 거는 드레스 형태를 만들었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패션 디자인을 가리키는 그런 경험을 배경으로 하다 예. 보니까 당연히 드레스가 화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드레스를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중국에 1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학교 때문에 이제 가 있으면서 치파오의 아름다움을 보고 치파오를 만들었고
0: 중국 치파오?
1: 네, 치파오. 돌아와서 오히려 한복을 제일 나중에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한복을 이제 당의를 만들어서 선을 보였죠.
0: 예, 예.
1: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학회에서 하는 전시회 출품을 했었는데 모든 선생님들이랑 보는 사람들이 사실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어떻게 했냐 이래서 뭐 상도 주고 그래서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한복을 그때 만들게 됐는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한복에서 보이는.
0: 그렇죠.
1: 그리고 더 디테일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한복을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개를 만들게 된 거죠.
0: 그 한복 작품 중에는 그 협찬받아서 보석을 사용한 그런 작품도 있다고요?
1: 네네. 그들이 이제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전시회를 할 때 이제 작가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것이 아기 옷, 까치. 까치 두루마기라고 하는 색동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0: 네네네. 그렇게 서양식 드레스 복식, 그다음 뭐 중국식 치파오, 한국식 한복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넘어서서는 일종의 설치 미술 형태로 꼭 옷이 아니라 그런 작품들도 많이 하시죠.
1: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제 경우는 하나를 쭉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면 좀 실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0: 누구나 그래요.
1: 아 그래요?
0: 예.
1: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표현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냥 놓여있거나 이렇게 걸쳐있는 그거 말고 벽에 딱 붙이는 부조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0: 그렇죠.
1: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부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옆으로 나가면서 환조를 다시 시키면 공중에 매달 수 있지 않을까 위에 그런 생각도 하고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0: 그렇죠.
1: 공간을 활용한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됐죠.
0: 그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작품은 그림자가 떨어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 그림자까지 작품이라면서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조명을 어디에다 쏘아야지 그림자가 어떻게 맺히나
0: 그렇죠, 그렇죠.
1: 이거를 보아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이 우리가 이제 대상을 어떤 대상을 볼 때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너머에는 어떤 의미라든가 더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 네, 네.
1: 그 대상만 보기 때문에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도 있다. 그런 것도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그림자를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더
0: 달라지죠.
1: 네, 멋있어질 수도 있겠다
0: 예.
1: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면 일단 해보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게 되고 이런 방향도 하게 되고 이렇게 전개된 것 같습니다.
0: 네. 그 옷 형태의 작품들도 대부분 그 허공에 이렇게 띄워놓으시잖아요.

0: 전시하실 때 역시 그것도 그림자까지 생각하시는 그쵸. 그런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복들은 이게 납작하잖아요. 평면 재단이니까 평평한데 벽에 딱 붙이 는 것도 재미있지만 조금 띄우면
0: 공간에
1: 네 공간에 띄우면 이게 두 개가 돼서 작품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0: 네, 네.
1: 그리고 조명을 양쪽에서 이렇게 주면 세 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작품 하나 가지고 세 개 효과를.
0: 네, 네. 전시 공간이 매우 중요하겠어요.
1: 그렇죠.
0: 어떤 공간에서 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1: 그렇죠.
0: 그죠?
1: 네. 그럼요. 당연히 그 중요하죠.
0: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특별 전시 하실 때도 전시 공간을 직접 가셔 보시고. 작품 위치랑 이런 거 하나 결정하시는 과정도 굉장히 고민되셨겠어요.
1: 그렇죠. 거기는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것이 보통 때 제가 개인전을 할 때는 저 혼자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유치해 주셔서 네. 하게 되면 거기 팀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의견을 교류하면서 예, 예.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또 제가 갖지 않은 어떤 노하우가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0: 아, 물론이죠. 전시 공간에 네. 대해서는 그분들이 또 전문가니까.
1: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고 네. 그래서 효과적인 그런 전시를 한 것 같습니다.
0: 자,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차례인데 그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다 하시는 거죠?
1: 그렇죠.
0: 꾸물렸다 폈다.
1: AI는 뭐. 못해요.
0: 아, 그러니까. 그죠?
1: 네, 그렇습니다.
0: 혼자 하세요? 아니면 뭐 도와주는 조수들이 있으세요?
1: 아, 평소에, 요즘 같은 게 평소에는 혼자 하는데 일이 많아지거나 기회가 돼서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가 있거나 그러면은 많이 도움을 받죠. 제가 교수로 있을 때는 제 조교하고 같이 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데 네. 대부분은 혼자 하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0: 그 혼자 하신다고 생각하면 드레스 한 벌을 만든다고 치면
1: 네.
0: 얼마나 걸려요?
1: 아, 이번에 이제 저는 한 번도 그걸 계산을 안 해봤어요. 이상하게 그냥 무조건 만들었는데 이번 공예박물관을 하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 그런데 이제 다시 연화드레스 그걸 하나를 만드는데 네 번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와서 엮는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어느 정도 형태가 완성된 거 하고 리본 묶고 이런 것들을 네 번으로 나눠서 해서 한 달에 완성해야만 했어요.
0: 한 달?
1: 한 달에. 그러니까 네 번 촬영을 했으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서.
0: 그래요.
1: 계속 해야 되니까 어쨌든 시간을 맞추는. 그래서 앞으로 한 작품에 한 달 걸렸다고 하자 그냥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0: 근데 원래는 한 달보다 좀 더 걸리는군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몰입해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0: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드신 작품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1: 글쎄요. 뭐 제가 뭐 30년, 40년 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하신 게 아니라 네.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작업도 또 많으니까.
1: 그렇죠. 그거는 이제 평창올림픽 그것도 벌써 한 10명 가까이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30벌.
0: 그렇죠.
1: 그리고 저쪽에 또 뭐 크루즈 같은 대형 설치에 들어갈 때는 34벌.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치면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그 많은 작품들 중에 이번에 또 공예박물관에 특별히 기증을 많이 하셨잖아요. 왜 결심을 하셨습니까?
1: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살 만큼, 아니, 이렇게 말하면 조금 외람되지만, 어쨌든 뭐 평창 올림픽 때도 너무 많은 그 칭찬도 받았고, 또 저도 많은 즐거움을 느꼈고
0: 네.
1: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이 그 패션 아트라는 장르가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이것이 그냥 공공의 어떤 공간에서 담론으로 형성돼서 서로 평가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그런 계기가 자산으로 남으면 예.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작품이 아무도 없이 아무 곳에도 남지 않고 없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이유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서울공예박물관이 신생 박물관이지만 저희가 하는 작업이 사실은 공예 일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패션 자체가 공예가 모두 총 집결된 하나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거기다 기증을 하고 그러면 그곳을 찾는 많은 공예하는 작가들이나 네. 패션하는 뭐 학생들이나 와서 보고 참고하고 아이디어 얻고 이러면 저도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증하게 됐습니다. 네.
0: 혹시 우리 작가님을 뒤이어서 그런 철사나 구슬을 이용한 드레스, 패션 아트를 그 뒤이어서 하는 그런 후학들은 혹시 없어요?
1: 후학은 아직은 없는데요. 그게 이제 예술 분야가 그걸 그대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0: 하긴 남이 한 걸 똑같이 한다는 건 좀 네. 그렇죠?
1: 그거는 그의 독창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기
0: 그러니까
1: 때문에.
0: 그러니까 또 다른 네. 소재를 또 택해야 되겠네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뭐 계속 자연주의 화풍을 가다가.
0: 맞아요.
1: 네. 누구 거 비슷한 걸 하면 저건 누구 아래다 네. 이런 걸 이렇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작가라면은 똑같이 하고 싶어 하진 않을 거고 예. 새로운 방법을 어떻게 또
0: 도전하겠죠.
1: 하겠죠. 네네. 네.
0: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철사 가지고 하는 게 힘드니까 또 안 하려고
1: 아니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이게 붐이 돼서
0: 혹시 그거 이렇게 하시다가 네. 막 철사에 찔리고 막 그런 적은 없습니까?
1: 아, 당연히 있죠.
0: 그죠?
1: 눈도 스치고.
0: 근데 제가 이렇게 손을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손이 고우세요. 저는 막 굉장히
1: 막 발라요. 아. 핸드크림 막 바릅니다.
0: 아니 저는 막 철사를 가지고 하루 조금 몇십 년을 만지셔서 네. 굳은 살이 막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렇지는 않네요.
1: 아 처음에는 이거 이제 이게 딱 면물이 돼야 되니까 장갑을 끼는 게 어색했어요. 저 젊었을 때 초창기엔 그래서 정말 맨손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지문이 없어져서 왜 이거 지문 날이 날 때는 아주 난감.
0: 지문이 아예 사라졌어요.
1: 아예 없어지죠. 다 달아서 이렇게 달아서 없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장갑을 끼고 요새는 합니다. 네.
0: 장갑을 끼시면서부터는 네. 지문이 살아났습니까?
1: 네. 지문 있습니다. 네.
0: 아까 잠깐 언급하신 네. 게 그 외국의 대형 크루즈 선박의 작품이 여러 걸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또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시도 많이 하셨겠고.
1: 네, 네 단체전도 하고 개인전도 하고. 네.
0: 그렇게 전 세계 여러 전시나 또 그런 그 작품이 현재도 걸려 있는 이런 것들 중에 좀 뭐랄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달까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디가 기억에 남으세요?
1: 아무래도 처음 말씀하신 크루즈.
0: 크루즈?
1: 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선박을 두 채를 만들었다고 돼서 특필된 그런 건데 거기에 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우연히 저에게 의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34점이 들어갔죠. 거기에 유토피아라고 정했는데 크루즈 선박에 타시는 분들이 다 전 세계에서 오시는 분들이
0: 그렇죠.
1: 타는 네. 거고 또 그분들이 뭔가 즐거움을 찾아서 거기 왔기 때문에 하나의 유토피아 세계를 구현하는 곳이 아닐까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고 공존하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드레스를 34벌을 이제 그 에이트림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 있잖아요. 예, 또 앞에 예. 올라가는 거기 한 30m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34벌의 드레스가 올라가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0: 허공에 매달려서 네, 그 공간 올라가게
1: 네.
0: 그죠.
1: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6대가 양쪽에 있는데 올라가면서
0: 구경하는 거죠. 거죠.
1: 네, 구경. 여기 그러니까 크루즈가 조금 환상적인 네. 공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이제 공감을 하죠.
0: 그리고 또 해외 다른 전시 중에서 기억에 남으시는 게
1: 아 가까운 데는 북경 포스코, 그러니까 포스코 본부, 북경 본부 거기에 이제 이렇게 3층 되는 곳에 한 이렇게 둥근 그때는 이렇게 약간 아메바 스타일인데 사실 드레스가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추상적인 걸 해보자고 그래서 위를 잘라내서 이렇게 아메바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커다란 거를 형태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올려가죠.
0: 네.
1: 근데 그거의 장점은 뭐냐면 양쪽이 유리예요.
0: 양쪽이 유리요?
1: 네, 건물의 앞하고 뒤가 유리예요. 여기 또한 건물이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출근하는 입구가 이게 동쪽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침 햇살을 통해서 그 작품을 보니까 햇빛에 비쳐서 조명이 반짝거리는 걸 보고
0: 네.
1: 퇴근할 때 또 석양을 따라 퇴근하니까 또 그런 장점이 있고
0: 위치가 아주 좋군요.
1: 위치가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다는 이제 흑경을 깔아서 위에 것이 밑으로 떨어져 보이게 그렇게 또 설치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명소가 됐습니다.
0: 네. 네. 관객들 가운데도 기억에 남는 관객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서도 그렇고.
1: 뭐 그렇죠.
0: 어떤 관객들이 기억이 나세요?
1: 이제 해외에서 전시라면 오마이갓을 많이 외치는
0: 예, 그렇겠죠.
1: 오마이갓은 갓이 너무 길어. 오마이갓 그런 분들도 전시 나면 이렇게 그런 분들을 보면 뒤에서 따라오는 남편 보는 막 불안해하시죠. 어머, 저거 어떡하지? 저거 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불안하다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기억에 남고 또 굉장히 점잖으신 노부부인데 거기 작품에 계속 머물면서 정말 구슬을 세듯이 뚫어져라고 쳐다보시는 분들도 너무 아름다운 풍경으로 아, 저렇게 오랫동안 잘 살아오셨구나 이제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하고 아, 이번 전시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 기억하기는 그렇지만 아주 유명한 분으로는 우리 영부인하고 룰라 대통령도
0: 브라질에 예.
1: 방문해 주셨고 더 제가 이제 인상적인 송승환 감독
0: 평창 동계올림픽 때 송승환 감독이
1: 감독하셨죠.
0: 총연출을
1: 총감독,
0: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1: 총감독하시고 저희는 의상 감독, 미술 감독 이제 감독단을 데리고 일을 하셨는데 어려운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추웠어요. 네,
0: 맞아요.
1: 너무 너무 추웠어요 그 당시. 그리고 처음에는 왜 호응을 좀못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왜 여기서 하느냐 뭐 이런 것부터. 그래서 올림픽 오프닝하는 스테디움도 야외였어요. 거의 지붕이 없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추웠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또 끝나고 나서 마구 칭찬을 하니까 우리도 어리둥절해서 정말 잘했나 막 이제 그런 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뭐 동지애
0: 그렇죠.
1: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송 감독님 오셔서 좋아하시고 저도 좋았습니다.
0: 지금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
1: 네.
0: 하나하나의 어떤 기회가 아니랄까? 아이디어? 이런 건다 어디서 얻으세요?
1: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뭘 하려면 정말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기획을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데 저는 주로 이제 뭐 생각했던 거, 내 생활.
0: 생활?
1: 내 생활.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막 부딪히는, 이렇게 살면서 부딪혀지는 내 삶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0: 허허.
1: 예를 들어서 기쁠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아름다움을 만들기도 하고 또뭐 예를 들어 손주가 태어났다. 너무 기쁘잖아요.
0: 그렇죠.
1: 손주 있으세요?
0: 아니요, 없어요.
1: 없어요? 또 다른 그 생명의 그 경이로움을
0: 아,
1: 보면서
0: 그렇겠죠.
1: 너무 신기한 거예요.
0: 그럼 또 그게 작품으로 또,
1: 그렇죠. 그럼 애기옷이 막 나오죠. 저는 손주인데 남자애들 애기 옷 이렇게 나오다가 뭐 거기 꼭 아기니까 얘 친구가 되면 여자 애기 옷 원피스도 만들고 또 다른 뭐 애기 옷 저고리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돌이켜 보면
0: 생활에 부딪히는
1: 네
0: 일상 속에서
1: 그쵸
0: 느껴지는
1: 네
0: 감정.
1: 네 그러니까 치파오도 제가 이제 연구년을 맞아서 이제 중국에 가 있을 때안 갔으면 아마 치파오는 안 만들었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본 아름다움 때문에 만들었고,
0: 그렇겠네요.
1: 그 치파오의 아름다움이 있듯이 한복은 한복의 아름다움이고, 각자 고유한 의상의 아름다움들 있잖아요. 아름다움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나면 또 그걸 만들고.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다 그때그때 에피소드가 제 살아온 하나의 궤적이라고 그럴까?
0: 그리고 작가님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 색깔도 어떤 건 아주 파란색, 빨간색, 그 색깔은 어떻게 구현하시는 거예요?
1: 그것도 그것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하는 거죠. 거기에 맞게 좀 정열적인 어떤 그런 걸 표현하려면 좀 그런 색깔로 고르고 좀 이성적인 느낌의 작품을 하고 싶으면 조금 그런 쪽 어느 게 거기에 적합할까를 골라서 색도 고르고 그리고 BJ 종류도 투명한 걸 할지 불투명한 걸 할지 아니면은 골드를 할지 뭐 실버를 할지 이런 것들도 작품의 컨셉에 맞게 작품 의도에 맞게 형태나 소재를 고르는 거죠.
0: 나 근데 예를 들어서 철사에 뭐 빨간색, 파란색을 일부러 입히시는 거예요? 아니면
1: 아, 빨간색 초록색, 검정색 철사는 나와요.
0: 아.
1: 나오는데 흰색 철사는 종이로 된 것만 나와요.
0: 아.
1: 그러니까 한계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검정색에 검정 비즈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0: 네.
1: 그렇게 했었으나 검정에 빨강을 써도 무난하다.

0: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는 여러 가지 색깔을 그냥 쓰죠.
1: 아, 빨간색 철사가 또 따로
0: 있어요.
1: 나오는군요.
0: 예. 그리고 이게 너무 부드러우면 못 써요, 철사도. 그러니까 동으로 된건막 휘잖아요. 알루미늄 된 것도 그렇고. 그런 거는 형태를 잡아놓으면 이그러들으니까. 그게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야말로 철로 된 철사를 쓰다 보니까 색깔은 한계가 있어요.
1: 알겠습니다. 나에게 패션 아트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0: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1: 원래 제일 어렵습니다.
0: 그러니까. 그러게요. 뭐. 저에게 패션 아트는 내 꿈을 실현시켜준 것?
1: 그러네요. 그리고 뭐 이제 인생 거의 전체가 되신.
0: 그쵸.
1: 그렇죠.
0: 제가 이제 꿈을 꿨다는 거는 옛날에 이제 83년도에 미국 가서 디즈니랜드를 갔었어요.
1: 네.
0: 그런데 학교에, 아니, 어렸을 때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에 대한 책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가 했는데 막상 거기에 가보니까 그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 현실로 만들어 놨잖아요.
1: 네.
0: 막 동굴로 들어가고 막 현란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쇼크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이게 환상적이고 그 당시에 내가 느끼기에 환상적이고 이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패션 아트를 하면서 그 기회를 가진 것이 평창되고,
1: 그러네요.
0: 네.
1: 그러네요.
0: 그리고 이번 전시회가 또 그렇게 된 거야. 결국은 사람들이 뭐 환상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너무 아름답다고 울먹울먹하고 저한테 다가오는 관객들을 보면서
1: 그래서 꿈을 현실로
0: 현실이 됐어요. 너무
1: 만들었다.
0: 감사하죠.
1: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뭐 계속 하는데,
1: 꾸준히 만든다.
0: 네, 꾸준히 뭔가 내 마음 따라서
1: 네.
0: 만들어 나가겠죠. 크고 작고.
1: 그렇죠. 아무튼 훌륭하고 멋진 작품 계속 많이 보여주시기
0: 아유, 감사합니다.
1: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아,
1: 고맙습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패션 아트. 여러분 조금 생소한 분야긴 한데 오늘 새롭게 배웠고요. 아무래도 철사로 만든 옷, 구슬로 만든 옷 어디 가서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오늘도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선 가족이 있습니다.
1: 깎아주네. 깎아주.
2: 아이고, 이거 쓰레기 다 이렇게 버리면 어떡해. 방금 깡통대로 버려야지. 여기서
0: 누군가에겐 버려진 물건이지만 이 가족에게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라는데요.
2: 그 깡통을 팔아서 반짝값에도 하려고 듣고 있습니다요.
3: 엄마!
2: 왜? 아이, 공부하지 뭐로 왔어? 응? 뭐 살러 왔어?
3: 궁금해서 왔어.
2: 궁금해서 왔어? 도와주려고?
3: 응.
4: 응. 아유, 착해라. 아유.
2: 여기 있다, 엄마. 아유, 고맙다. 잘 주셨네. 너무 좋네. 아유, 잘 줬네, 정훈이.
0: 정훈이도 엄마 아빠를 돕기 위해 고사리 같은 손을 보탭니다.
3: 엄마, 엄청 좋아요. 그리고 깡통을 줬으면 뭐가 보물 찾기 하는 것 같아요.
4: 아, 마음 약하죠. 저렇게 깡통을 주려고 제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 도움을 주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하죠.
0: 몸이 아픈 아빠를 위해 더 많이 움직이는 착한 아들인데요.
3: 엄마, 저희 아빠는요, 제 소중이 뭐냐면 다리도 아프신데 깡통을 줘서 주시니까 고맙죠. 저희 엄마는요, 제 소중이 뭐냐면 요리도 알려주시고 깡통을 죽을 때 도와주셔.
0: 매일 희망을 줍는 13살 정훈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훈이는 올해 13살 어린 나이지만 몸이 아픈 아버지와 고생하는 엄마를 먼저 생각하는 기특한 효자입니다. 정훈이 하루는 조금 특별한 보물찾기로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작은 희망을 찾아 나서는 정훈이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오래된 빌라. 여기 반지하 집이 세 식구의 보금자리입니다. 엄마 경희 씨는 아침부터 식사 준비로 바쁜데요.
2: 아, 정훈이가 계란국을 좋아해서 계란국 끓이려고요.
5: 계란 좋아해요?
2: 네. 정훈아, 아빠 깨워 약 빚어라.
3: 네.
0: 아빠 약을 준비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정훈이. 매일 빼먹지 않고 꼼꼼하게 챙깁니다.
3: 아프고. 아빠 빨리 일어나요. 약 먹어야죠.
2: 빨리 나 약 먹을래. 일어나고 빨리. 물 따주고 서나 아빠.
0: 몸이 불편한 아빠 인성 씨는 잦은 통증 때문에 독한 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루에 먹는 약만 해도 종류가 10가지가 넘는데요.
3: 아침에는 좀 많이 아파하고 비 오는 날은 더 아파요. 다리랑 당뇨 때문에 이빨이 다 빠지셨대요.
5: 이가 다 빠지셨어요?
3: 네.
6: 예, 이렇게 그 대장포지경이 걸려갖고 아유, 이렇게 심해요. 퍼져갖고 이렇게 심해요, 지금도. 당뇨가 있으니까 이게 당뇨 있는 사람들이 좀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리는 없고 고관절인데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너무 심해갖고 다리가 삐물 박으니까 이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잘.
3: 아빠 시원하지?
6: 아유, 시원해. 아유, 좋다. 아유, 좋아.

0: 아우, 살살.
1: 아, 괜찮아. 이 정도면 좀 고잡이 왜 이렇게 많아요?
2: 어린아들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아빠의 마음은 미안함으로 무겁습니다.
0: 착한 아들이죠. 아빠 꼭약 주시라고, 약 먹어야 사람이 빨리 낫는다고 그렇게 맨날 깨우더라고요. 난 진짜 아들 보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2: 집에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정훈이. 깡통 줍는 일로 고생하시는 엄마를 위해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데요. 귀찮을 법도 한데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 엄마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3: 도훈아,
1: 응.
3: 가지고 가. 이건 아빠 거, 이건 네 거, 이건 엄마 거.
1: 맛있겠다.
3: 맛있겠어?
2: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4: 잘 먹겠습니다.
3: 많이 먹어?
1: 네.
3: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엄마도 봐봐. 김치도 먹고 다 먹는 너는 김치 안 먹잖아.
2: 가족에겐 이
3: 엄마도
2: 밥상이
3: 먹니?
2: 너무나 소중하다는데요. 몇해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순간입니다.
3: 그래도 모텔에서 몇년 살았는데 화장실에서 쌀 씻어서 갖고 나와서 냄비 뭐야 불닭가스에다가 밥 올려서 해 먹고 정원이도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정원이를 바깥에 안 내보냈어요. 방에서만 놀게끔 했어요.
2: 과거 페인트공이었던 아빠는 갑자기 추락사고를 당하면서 고관절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늘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삶. 세 식구는 모텔 생활을 전전해야 했는데요. 그 안에서 어린 정훈이는 참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1: 태권도에서 그 심사 비 내야 한다고 그 편지를 줬어요. 그거를 아빠가 그 읽었는데 돈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 심사 보지도 못했어요. 아직까진 돈을 못 내니까 기분이 뭐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애들이 놀리지만 꼭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 소원은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5: 돈 많으면 뭐 하고 싶어요?
1: 저희 가족은 여행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돈이 생기면 여행을 가고 싶어. 너희도.
3: 정훈이한테 제일 미안할 때는 돈을 못 주는 게 제일 미안한 게. 다른 애들은 다돈 갖고 뭐 사먹고, 그리고 놀다가 오는데, 그게 조금, 뭐예요.
2: 틈만 나면 깡통을 줍는 새 식구.
3: 됐다.
0: 돈이 되네.
2: 정훈이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말려도 자꾸만 돕겠다며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는데요.
1: 같이 도와주니까 힘도 많이 나고, 뭐가 더 평온해지는 것 같아.
2: 오늘은 냄비까지 주워서 고물값이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기대가 크답니다.
1: 합쳐서 한 18,000원 아니야. 언제나 22,000원 정도 벌 거.
5: 되게 잘하네.
1: 네.
5: 많이 팔아봤어요?
1: 네.
3: 천천히 와.
0: 나 가서 천천히 가.
2: 다리가 아파 오래 걷기 힘든 아빠 인성 씨. 하지만 아내와 아들과 함께하기 위해 아픈 다리를 이끌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0: 사장님, 이거 내려놓을게요. 야, 7천원인데 어떡하냐? 돈이 모자랄 것 같다. 응? 돈이 나왔으면 좋은데. 괜찮아?
1: 응.
0: 네, 괜찮대요.
2: 저 오늘 실망했어요?
1: 네.
2: 아, 왜?
1: 10kg 나올 줄 알았는데 7kg 나왔어요.
3: 14,000.
0: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에 더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예, 예, 예.
1: 아니, 10,000원, 12,000원, 3,000원, 4,000원.
0: 정훈이 소세지 반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집 그거, 살라고.
2: 문제집이 요새 좀 비싼가요?
0: 네.
4: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5: 아우, 나 쉬었다 갈게.
1: 다 응? 아파?
0: 아파? 쉬었다 간다고?
5: 아우, 죽었어. 죽었어.
4: 결국, 아빠의 다리가 또 말썽인데요. 통증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0: 걱정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돈도 없고 그래서 병원을 못 가고 있어요.
1: 저희 이제 차도 없어가지고 병원 가는 것도 힘들어요.
2: 아, 차 없어요?
1: 네.
2: 몇 년 정도 되셨어요?
0: 10년 됐죠.
2: 아, 병원 안 가신 지 10년 되셨어요? 네.
4: 통증이 점점 심해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 제작진의 권유로 병원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부디 큰 이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 우리 몸은 뭐 잘 안 좋게 나올까 봐 걱정이 돼.
6: 위로 조금 더 올라가세요, 위로. 한 번 더. 한 번 더요. 하나, 둘.
4: 과연 아빠의 다리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7: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걸어 다니면 아프세요?
5: 네, 막 애리고.
7: 그래서 지금 아프신 이유가 이게 이제 고관절 요 컵 부위가 골반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고 이제 원래 이제 고관절 수술하면은 골반에 뼈가 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푹 들어가면서 컵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그래요.
5: 그때는 뭐 다리가 마비가 오는.
7: 그러니까 저 다시 인공 관절을 저거 뽑아내고 이 안에 뼈를 좀 넣은 다음에 인공 관절 수술을 이렇게 다시 이쁘게 해줘야 돼요.
5: 수술을 만약 안 하면 어떻게?
7: 수술을 안 하면은 이제 그 지금 인공 고관절이 골반을 자꾸 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저게 이제 골반에 파손될 수 있어요. 그 기계가. 그리고 못 걷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주 못 걷게 되면은.
4: 수술이란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 지금 환자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왼쪽 고관절이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인공고관절 머리 부분이 변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잘 못 걷고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해서 인공고관절 재치환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미루게 되면은 이제 고관절 저 부위가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고관절을 뽑아내줘야 돼요. 그렇게까지 이제 심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5: 수술을 안 하면 걷지를 못한다니까 그게 걱정이죠.
4: 생계비도 힘든데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0: 엄마 아빠가 병원에 간 사이 홀로 집을 지키는 정훈이는 집안 청소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1: 전기요금 때문에 빗자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 청소기계가 없어요.
0: 작은 것이라도 부모님께 힘이 되고 싶지만 아직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 정훈이 역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0: 자리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훈이의 진심 어린 마음이 엄마 아빠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1: 뭘로?
0: 그런데 청소에 구슬땀을 흘리던 정훈이가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들었는데요.
2: 그거 뭐예요?
1: 깡통 죽고 그리고 신부 음에서 얻은 돈이고요.

0: 엄마 아빠에게 부탁드리지 않고 몰래 문제집을 사기 위해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건데요. 한창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놀고 싶은 나이인데 정훈이는 그 많은 시간을 조용히 참아왔습니다. 요즘 영어 공부에 푹 빠졌다는 정훈이. 학원을 다니진 못하지만 문제집 욕심이 점점 생긴다는데요.
1: 영어 문제집 보라고 왔어요. 영어 교과서로 하라고 하고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영어 문제집을 해가지고.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2: 아, 많이 비싸요?
1: 네.
2: 뭐 어떻게 할 거예요?
1: 좀 더 모아야죠.
0: 결국 다음에 돈을 다시 모아서 오기로 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한 정훈이. 저금통만 조용히 만지작거리는데요. 이 작은 저금통에는 속상함과 간절함,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걱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1: 요즘 공연은요, 아빠는 다리가 아픈데 꾹 참으시고, 그리고 엄마는 깡통을 주는데 그 말로는 안 힘들다고 하는데 모습으로는 힘든 것 같아요. 대학생이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집 사드리고 치료비 내드리고 가고 싶어요.
0: 오늘도 정훈이는 원하는 것보다 참고 견디는 법을 먼저 배워갑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온 시간. 엄마의 하루는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어린 아들과 아픈 남편 몰래 다시 깡통을 줍기 위해 나온 건데요.
2: 어머니, 요거 네. 한 봉지 채우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3: 한 10시간 걸려요.
2: 10시간 정도? 네.
3: 힘들어도 아빠가 대 아프니까 집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정훈이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나오는 게 편해요.
2: 마음 편하세요?
3: 네.
0: 엄마 역시 오늘을 버티며 살아갈 뿐입니다. 매일 밤 정훈이는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희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마음속에는 커다란 꿈과 희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1: 그런 데서 엄마 아빠가 태우자고 싶어. 아빠가 다리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0: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1: 엄마 아빠, 제가 저를 키워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꼭 어른이 돼서 엄마 아빠 효도할게. 사랑해.
0: 부디 정훈이네 가족의 삶에 따뜻한 빛이 가득한 날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 걱정에 눈물 흘리는 정훈이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훈이네 가족은 과거 모텔에서 생활할 정도로 오랜 시간 생활고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깡통을 주우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아빠의 다리입니다. 치료가 늦어질 경우 걷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 고관절 재수술이 시급한데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비와 깡통을 팔아보는 한 달 수입만으로는 생계비도 부족한 상황이라 수술비 마련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훈이네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뇌병변장애로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본 적 없는 6살 다윤이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어려운 형편에 다윤이에게 더 많은 치료를 해주지 못해 눈물 짓는 엄마 아빠의 안타까운 모습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3살 정훈이는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참 많은 아이입니다. 그라운드를 누비는 야구선수가 되고 싶기도 하고 아빠처럼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도 되고 싶다는데요. 하지만 그 소중한 꿈들이 차가운 현실 앞에 가로막혀 좌절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훈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아빠가 건강을 되찾고 온 가족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정훈이 가족을 오랫동안 지켜봐 온 사람입니다. 정훈이 가족은요, 여인숙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지금 이런 보금자리에 이렇게 옮기게 되었는데요. 정훈이를 위한 그런 사랑은 너무 큰데, 두분다 너무 아파요. 두분다 어쨌든 소득 활동을 지금 못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훈이가 정말 본인의 꿈을 정말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응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종합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2: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를 통한 마약 중개 밀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적발된 마약 밀수량의 33.8kg, 636억 원어치로
1: 잠시만요. 선생님, 캐리어에 자물쇠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2: 어머, 제가 뭘 가르쳐준 적이 있나요?
1: 아,
2: 학생!
1: 폐관 검사대로 같이 가실까요?
2: 아니, 야, 그런 뜻이 아니고 제 키링이에요. 캐링, 캐링.
1: 자, 가세요.
2: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까?
1: 일단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움직이지 않아요. 펭수! 말 잘 들어주세요.
2: 아, 이거 그거 그 댄스 게임 아니에요, 이거?
1: 아니에요.
2: 아니구나.
1: 팔을 조금 올리고 움직이면 안 돼요. 뱃속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다 꺼내보세요.
2: 뱃속에 있는 걸요?
1: 네.
2: 잠시만요. 여기서 싸도 되나? 오, 저 오늘 많이 먹었는데요? 어? 이거 뭐야?
1: 전부 다 가루네요?
2: 이건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무슨이고 뭐하는냐.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아! 이거 뭐냐면, 주겸이에요, 주겸. 주겸으로 양치하면 주겸조야! 이거는 베이비 파우더, 단백질이에요. 제가 이거를 가져,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어떡할 거야 보니까 가져왔어요. 조심합니다. 아, 이거 부끄러운데, 이거.
1: 선생님, 이거 다 명품 아니에요?
2: 명품 같죠? 아, 이거 산 게 아니고요.
1: 어? 구찜?
2: 네, 아구찜이요. 어, 그거 아니야! 아, 이거는, 아니, 잠깐만요. 아, 이걸, 아유,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는 제, 저기,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입었던 속옷이에요.
1: 알겠어요.
2: 아! 어, 그건 안 됩니다!
1: 아, 저보세요.
2: 이런 건 돼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럴 수가. 걸려버렸구만. 그거는 쑥떡입니다.
1: 이게 랩에 쌓여있어서 마약처럼 보였나봐요.
2: 사실 마약이라고 볼 수도 있죠. 둘이 먹자.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떡이니까.
1: 가방 가지고 가시면 돼요.
2: 이분야.

0: 저 이분이 입사한 탱수입니다.
1: 세관 직원이 세관에 걸리면 어떡해요?
0: 아니 제가 또 반대 입장이 되어봐야 또 이해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1: 첫 근무니까 같이 일할 파트너를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0: 오 좋습니다.
1: 따라오세요.
0: 가시지요. 선배님이 제 파트너는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그건 안 되고.
1: 오늘 함께 일할 파트너 마를리예요.
0: 어, 마를리 반가워요.
2: 저는 마를리 아니고 이 친구가 마를리. 이제

0: 강아지가 말이에요?
1: 그렇죠.
0: 어머, 말리 안녕. 오, 반가워, 파트너.
1: 먼저 한번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0: 오, 좋아요. 어떻게 친해져요?
1: 우리 마를리는 장난감으로 하는 놀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언니. 같이 하면서 한번 친해져 볼까요?
0: 알겠습니다. 네. 마를리.
1: 가자.
0: 나랑 같이 걸어보도 될까? 나랑 같이 가.

0: 저기 굿보이, 굿보이. 파트너가 네. 강아지 한 명이랑 사람 한 명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1: 네, 한번 우리는 파트너가 되면 한지연이 은퇴할 때까지 어머. 같이 평생 파트너입니다.
0: 이야, 마를리 착하구나. 근데 마를리 있잖아요.
1: 네.
0: 그 1단인가요? 월급인가요?
1: 친구들 1급인데요. 네. 매일 신선한 사료와 그리고 넓은 초지에서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0: 아...
1: 안 되나?
0: 마를리 이러면 안 돼. 너 계약서 썼어? 앞으로는 계약서 쓰고.
1: 일단 한번 친해져 볼까요?
0: 네.
1: 우리 친구들이 오! 이거를 진짜 좋아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마약을 찾는 거거든요.
0: 야, 진짜 좋아하네요. 거의 꼬리가 지금. 야, 사방팔방 그냥.
1: 자, 우리 펭수가 먼저 해봅시다.
0: 야, 말리.
1: 말리 하면서 부르면서 한번 줘보시겠어요? 앉아서. 앉아서.
0: 말리.
1: 마루. 이걸 되게 좋아해요.
0: 오, 잘한다.
1: 자, 여기를 이렇게 잡고 한번 당겨 보실래?
0: 한번 당겼어요. 야,
1: 당겨, 당겨.
0: 그럼 저도 부리러 가겠습니다.
1: 같이 부리러 가세요. 야. 야, 이제 당겨주는 척. 그렇죠.
0: 오.
1: 우리 친구는 업무가 아니라 이 보상물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0: 아, 그러면은 그 마약을 찾는 게 놀이겠네요.
1: 그럼요. 이곳은 곧 놀이터죠. 입국장은 놀이터, 마약 찾는 건 놀이이죠.
0: 마를리도 그래도 제가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1: 아, 제가 봐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 지금부터는 후각을 사용해서 마약 같은 위험한 물품을 찾아볼 건데요. 펭수가 찾아볼 수 있겠어요?
0: 저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참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1: 참치 찾을 수 있다고요?
0: 네, 5km 전방에 떨어진 곳도 찾아요.
1: 참지견은 사람보다 1만 배 더 좋은 후각을 갖고 있거든요.
0: 1만 배나 돼요?
1: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0: 제가 또 부위가 좋아요.
1: 아, 그러면 지금부터 마를리랑 찾기 대결 한번 해볼까요?
0: 오! 그거 좋은 소리군요.
1: 펭수가 마를리랑 같이 놀고 있으면 제가 참치랑 숨기고 올게요.
0: 알겠습니다. 마를리 잠깐 나랑 있자.
1: 제가 숨겼는데요. 펭수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먼저?
0: 좋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0: 진짜 현란한데요?
1: 오!
0: 아! 그거예요?
2: 이거에 있을 것입니다.
0: 그러면 이번엔 펭수가 마릴리랑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3: 찾아!
2: 마릴리 찾아!
0: 자,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서 좀 따라가주면 돼요.
2: 예. 오오오오! 냄새가 나? 오! 오, 뭐야!
0: 한 번만 더 반응해볼까요? 예. 확실하기 위해서.
2: 마릴리 찾아!
0: 어?
2: 오, 찾은 것 같은데요?
0: 먼저 마릴리가 찾은 거 한번 봐볼게요.
2: 오!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이걸 선택했거든요?
0: 자, 어? 어때요?
2: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0: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세요?
2: 네.
0: 근데 이 속에는 사실 우리 시중에서 유통되는
2: 어머!
0: 대마초가 있습니다.
2: 이거 진짜 마약이에요?
0: 이건 진짜 마약이에요.
2: 어머!
0: 우리 탐지견들은 항상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료 실전 마약을 놔두고 다닙니다.
2: 이야, 근데 이렇게 맡으면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0: 이거 냄새 맡는 정도로는 중독되지 않아요.
2: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우리 탐지견들이 훈련할 때도 냄새를 맡는 정도는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펭수가 찾은 거 한번 봐볼까요?
2: 네. 저도 의심의 여지 없이 200% 확실합니다. 나와라, 참치!
0: 야.
2: 아우!

0: 펭귄 불이 무시하지 마세요. 어, 덮어, 덮어. 어,
1: 덮어. 펭수, 우리 이제 훈련은 충분히 된 거니까 실전 한번 해볼까요?
0: 좋습니다. 준비 완료입니다, 지금.
1: 우리 일반인 여객분들 상대로 한번 탐지를 해볼게요.
0: 오.
1: 자, 파이팅!
0: 파이팅! 마들리, 우리 한번 제대로 찾아보자. 할 수 있지? 헐! 거기야. 마들리, 짐 엄청 많아.
1: 자, 찾아.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하면서. 어때요? 코 킁킁 쓰는 느낌 나지 않아요?
0: 야, 완전 지금.
1: 찾아.
0: 열일 중이에요, 열일 중.
1: 그쵸. 찾아.
0: 자, 현재 마약을 찾고 있습니다. 왜, 냄새나? 어머!
1: 어디?
2: 어디? 아니야, 아니야. 잘못 찾았어.
0: 오, 앉았어!
2: 전 제작진이에요.
0: 아! 아!

0: 어디야?
1: 마를리 아니야.
0: 여기구나.
2: 어, 자. 여기래요, 여기, 여기.
1: 어어어어.
0: 이거 뭐야? 이거 뭐야?
1: 모래주머니.
0: 모래주머니 같아.
2: 조심.
0: 찾습니다.
1: 아, 마를리. 아, 마를리 잘하는구만.
0: 씨, 우리 마를리 너무 잘합니다. 정말로 빈틈이 없네요.
2: 항상 우리 탐지견들이 공항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0: 마를리 고마워. 안녕.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부름을 받고 여기로 왔습니다.
3: 여기 보면.
0: 오, 뭐야. 거다. 그 이어폰.
3: 우와. 일반번호가 다 같거나 이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0: 아, 이거, 이것도 가짜예요?
3: 네네. 확인해보고, 저희가 판단한 게 맞다면 전략 폐기될 겁니다.
0: 그럼 폐기를 여기... 저한테 해주시는 건 안 되고,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3: 그건 절차에 의해서 펜수한테 안 주고.
0: 이거 선배님한테 갑자기 누가, 네. 네. 이거 진짜하게, 가짜하게 하는, 네. 알 수 있어요?
3: 현장에서 봐도 바로 판단이 가능한 물건 특별 많습니다.
0: 자, 일단은 한지로 붙인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4: 근데 이건 박스가 너무 정확하다.
0: 풀로 붙인 것 같죠? 자, 열어볼게요.
4: 아,
0: 이거 재질이 뭔지 아십니까? PC방 의자예요. 이거 PC방 의자로 만든 거예요. 아, 왠지 모르겠지만 마음만은 든든하네요, 여기 오니까.
4: 왜?
5: 왜 든든해?
0: 아니, 이렇게 볼 수 있잖아. 한 곳에 다 두고. 선생님, 여기 근데 진짜 엄청 많잖아요.
3: 네네.
0: 와, 이런 게 나온다고 했던 게 있으세요?
3: 무생물이잖아요.
0: 그쵸, 그쵸.
3: 웬만하면.
0: 생물이 있어요?
3: 검색 장비를 통해서 보면 지네를 통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순대 같은 게 보이거든요. 또알이 들고 있는 거. 속옷 안에 포유류 새끼를 넣어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비싼 값으로 팔리는 파충류 종류나 곤충 같은 거 들고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적발해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0: 가져오면 안 되는 것들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4: 형수, 네. 고생했어. 오늘 세간 우리 일당.
0: 오!
6: 신입사원으로 왔는데 왜 일당 받냐고 안 물어봐요?
0: 제가 언제 이틀이라는 거 봤어요?
4: 맞긴 해.
0: 제가 이렇게 돈을 받았지만 이 오늘의 일급은 마를리 간식으로 기부하겠습니다.
4: 진짜로?
0: 저도 오늘 참치 많이 찾았으니까 저한테 기부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편! 뭔 말로 할게, 문 열어. 에이, 받아요. 또 하네. 이야.
3: 맛있어?
4: 응. 야!
3: 빨리 가, 빨리 가.
0: 아우, 갑자기. 아!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일말로 할게. 문 열어. 여기 받아 이거. 어, 하네.
2: 야.
1: 맛있어?
3: 야!
4: 빨리 가, 빨리 가.
1: 어우, 갑자기. 아! 어우. 아! 야. 좋은 동네, 좋은 동네야. 어? 야, 이거 올라가다가 이거 굴러 떨어지면 그대로 돌아가겠어, 집에. 아우, 이 산미행. 야, 잠깐만. 몇 층이야, 이거? 층수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받아. 받아. 안 받아.
5: 여보세요?
1: 컬러링을 해놨어?
5: 왜?
1: 층수를 말해줘야지. 층수도 모르는데 네가 뭐 여기 건물주야?
5: 동생 층수도 모르냐? 17층.
1: 17층이 어딨어? 딱 봐도 지금 10층도 안 되고 있는구만.
5: 2층.
1: 몇 호?
5: 둘 중 하나야.
1: 알았어.

0: 열어라.
1: 아이, 뭐야?
0: 아, 이거 받아.
1: 아, 살찐 거 봐, 이거 살.
0: 이거 받아.
1: 뭔데?
0: 받아, 빨리. 아,
1: 뭐야?
0: 뭐가 이렇게 많어, 이거?
1: 내 집이야.
0: 물 줘, 물.
1: 아, 벗고 와야지.
0: 왜, 아,
1: 벗고.
0: 귀찮아.
1: 아, 벗고 와야지, 지금. 아, 더러운 거 아니야, 구미에서.
0: 아, 되게 깔끔한 척 하네. 아, 나와, 나.
1: 왜 왔는데?
0: 이건 뭐야?
1: 뭐?
0: 크리스마스 지난 찍었는데 곧 있으면 여름이야.
1: 아, 니가.
0: 아주 꼴값 떤다, 꼴값 떨어. 아이고, 힘들어.
1: 아, 그 옷, 그 벗고 앉아.
0: 아, 싫어.
1: 옷 벗고 앉으라고.
0: 야, 이거 입는 얼마나 고생인지 이걸 바로 벗어.
1: 아, 귀찮아. 뭔데,
0: 야,
1: 이거?
0: 그, 저기, 한, 이거 확인 좀 봐라.
1: 뭔데?
0: 이거, 그, 전국이랑, 김치찜이랑, 저기 소고기 먹고.
1: 어?
0: 소고기 입국.
1: 다시 한번 얘기해봐.
0: 이거.
1: 다시 한번 얘기해봐.
0: 이거 전구지랑.
1: 전구지랑.
0: 김치찜이랑.
1: 김치찜이랑.
0: 저기 소고기 입국.
1: 연습 많이 했네.
0: 지금 뭐라 그거 엄마가 저기 올라갖고 갖고 왔으니까.
1: 야, 야 그거 진짜 엄마가 해준 거야?
0: 엄마가 해준 거야. 그건 이제 소고기 입국. 야, 그거를 바로 먹냐, 이때고.
1: 하. 엄마 해주고 만대.
0: 맛있지?
1: 응, 이제 가야지.
0: 기다려봐. 이거 인증샷 찍은 거니까.
1: 무슨 인증샷?
0: 웃어라. 이거 엄마 보내줘야 되거든. 자, 자, 이거 봐. 아우, 왜 이렇게 크게 나와?
1: 그, 니 얼굴밖에 안 나오잖아.
0: 야, 저거 찍어!
1: 아, 보내서 뭐 하는데, 이거?
0: 야, 빨리 데리고 찍어.
1: 웃어, 웃어.
0: 웃어. 아우, 할 거 다 있다, 할 거 다 있어.
1: 아, 왜 이렇게 덥냐, 진짜. 펭귄 아랄까봐, 이거. 가자, 가. 더우네.
0: 야, 나 눈 빠졌다.
1: 야, 소원 나올 렌즈 끼고 왔네, 또. 또 촌에서 왔다, 또 렌즈 끼고 온 거 봐. 아유, 씨.
0: 야. 똑바로 붙이라.
1: 자,
0: 그래.
1: 가.
0: 아, 얼뜨기.
1: 가야지.
0: 야, 가. 근데, 이거는 왜 안 치우는 거냐?
1: 뭐? 치우면 뭐해? 1년 뒤에 또 설치해야 되는데.
0: 아, 야. 너 뭐 여자친구 생겼냐? 너 남사스럽게 이런 걸 다 하고 있냐?
1: 왜? 나 혼자 파티하면 안 되니?
0: 발도 혼자 했겠다.
1: 그럼 너는?
0: 야, 나는 웨이팅 있어.
1: 생겼어?
0: 생긴 게 아니라 항상 있었어.
1: 아. 아우. 뭐야?
0: 아우, 갑자기.
1: 아!
0: 아우!
1: 아!
0: 아!
1: 아!
0: 아! 니 갖다 낼 때까지 낀다.
1: 아무 소리 자연스럽게 잘 끼네. 어? 진짜 낀다.
0: 껴봐.
1: 너 진짜 2분만 기다려.
0: 야, 어떤 사람이 방구를 2분 기다리고 껴.
1: 야, 여긴 안 돼. 아.
0: 이야, 옷이 많네. 야, 이것도 예쁘네. 이거 놔줘.
1: 내 거. 아, 입을 수 있으면 입어봐. 너 살짝은 옷 입잖아, 어차피.
0: 야.
1: 뭐?
0: 야, 이거 내 거 아니냐?
1: 내 거야.
0: 이거 내 이름, 어? 이거 내 거잖아.
1: 아, 똑같은 거 샀어, 누나 입는 거.
0: 참나? 왜?
1: 아, 사면 안 되냐?
0: 침대 좋은 거 사니?
1: 뭐 좋은 거 사?
0: 야, 나무냐? 이거 원목이야?
1: 근데, 오동나무.
0: 오.
1: 아!
0: 아!
1: 야, 씻고 누워야 될 거 아니야!
0: 야, 이선민. 야, 배고픈데 나가서 먹자.
1: 아, 엄마 반찬 가져왔잖아.
0: 아, 그거는 너가 알아서 먹고. 야, 뭐 먹을래?
1: 아, 집에서 먹자니까.
0: 아, 뭐 맛있어, 여기. 야,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 좀, 어? 밖에서 뭐가 되는 거 아니냐?
1: 족발?
0: 아, 족발 별로 안 땡긴데.
1: 아니, 막창.
0: 아, 막창 안 땡긴데. 아니, 뭐 맛있는 거 없냐고.
1: 포케.
0: 포케? 포케 싫어.
1: 아.
0: 와! 떡볶이 먹자! 서울 떡볶이!
1: 아, 그럴 거면 집에서 먹지, 무슨 떡볶이야. 아, 그거 정말. 먹자.
0: 뭐. 자, 뭐 먹어. 아, 뭐, 일단 떡볶이 하나 담고.
1: 뭐?
0: 튀김?
1: 튀김?
0: 응. 아, 살 텐데.
1: 야, 허리 둘레 복을 얘기해.
0: 야, 그러니까 살 찐다고.
1: 그럼 누나 뭐, 뭐 떡볶이만 시켜?
0: 아, 나 떡볶이만 먹어야겠다.
1: 그럼 내가 시키는 거 먹지 마. 한 입만 하지 마.
0: 한 입만.

0: 먹어.
1: 한 입만 하지 마, 얘기했어.
0: 저기요, 저 관리하는 펭귄이에요. 빨리 시켜, 배고파.
1: 맛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떡볶이만 야, 먹는 거야.
0: 다들 나 몇 키로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1: 몇 키로?
0: 나보고 50키로 같대. 너 요즘 그 연기도 하더라? 거기 그 트와이스.
1: 트와이스의 다현 씨.
0: 맞아.
1: B1A4 출신의 진영 씨.
0: 그니까. 그 사이 너가 어떻게 했죠?
1: 학생으로 낀 건 아니지. 담임 선생님. 그 역할로 해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대한항공의 기본 영화 서비스가 있는데 그 내 작품이 나오는 거야. 어머나! 이 비행기에도 내가 나오는 거야. 그때야.
0: 우리 소민이 컸다 진짜.
1: 근데 그때 눈물이 나가지고.
0: 야, 비행기에 너가 나와?
1: 비행기에 내가 나와.
0: 대박이다.
1: 근데 그게 아마 되게 성적이 좋은 영화였으면 비행기에 없었을 거야.
0: 야, 왜 그렇게 생각해? 작품이 좋아가지고 비행기에서 저기 가져온 걸 수도 있지. 그리고 무려 대학생이면서.
1: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넓혀가는 거지, 나도.
0: 그래.
1: 연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
0: 야, 그러면은 코미디 연기랑 그 일반 그 영화 연기랑 한번 좀 비교해가지고 똑같은 거 한번 해볼래?
1: 일단 정극으로 따지면 뭐 잘못했어? 내가 엎드려 뻗쳐. 이게 정극이야.
0: 아, 이게 정극이야?
1: 이게 정극이었어. 코미디를 본 거야?
0: 아니야. 정극이었고. 자, 코미디어는?
1: 뭐 잘못했어? 내가 엎드려 뻗쳐.
0: 야! 이건 그냥 다르게 하려고 한 거잖아.
1: 어떤 포인트에서 웃었어?
0: 아니, 설득력이 있네. 너 연기.
1: 누군가 쫓기고 있는 느낌이 웃었지, 누나? 방금 이 연기는 최민식 선배님도 못할 거야.
0: 와.
2: 그냥 더 주문하신 떡볶이랑 튀김 드릴게요.
1: 예. 고맙습니다.
0: 야.
1: 와. 누나. 요거는 같이 먹는 거 이렇게 중간에 놔두고 요거 내 거니까 여기 놔둘게.
0: 오, 너 뭐 많이 시켰다.
1: 자, 먹어야지.
0: 야, 맛있게 먹어라.
1: 아, 맛있게 먹어.
0: 와. 어우. 야, 이거 점도 많아.
1: 내가 먹어볼게.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0: 야. 우와. 우와. 야, 그래, 너 배우가 나중에 또 그 광고 찍으려면은.
1: 응?
0: 자, 광고 들어왔습니다.
1: 야, 이야, 이거 쌀보세요. 물리에서 들어가가지고. 우와! 정말 맛있다!
0: 야, 들어오겠다.
1: 방금 들어오겠어?
0: 우와!
1: 누나,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튀김 광고가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
0: 튀김 한번 해봐.
1: 누나 한번 보여달라고.
0: 아니, 너가 해. 아니, 너가 해줘.
1: 튀김 또 소리가 중요하거든.
0: 그치.
1: 내 인생 마지막 한 점.
0: 어머.
1: 우와! 바닥바닥하냐!
0: 뭐라고? 야, 넌 그것도 틀려?
1: 누나는 바닥바닥이나 하지 마.
0: 이게 소떡볶이구나. 와. 맛있냐? 한번 줘봐.
1: 장난하지 마.
0: 아니, 장난이 아니고 줘봐.
1: 뭐를?
0: 줘보라고.
1: 자.
0: 방금 먹은 거.
1: 아니, 뭐.
0: 아니, 줘보라고.
1: 어, 누나가. 어? 야! 내 거냐! 한 입만 하지 말랬지.
0: 어, 맛있네. 야, 그리고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야.
1: 니께 어?
0: 니께 내 그래. 거고 니께 내 거고.
1: 아니, 내 건 내 거고
0: 니 건
1: 내 거야.
0: 니건 나 거 나 거라고.
1: 니 건 내 거. 내 거. 아! 왜 이렇게 정확한 거야? 아! 김말이! 마지막이!
0: 야, 됐고 이거 먹고 우리 노래방 갈 거다.
1: 아, 뭐 노래방이야.

울고 참아야 했다. 그동안 내 눈을 막아 힘이 들.

0: 내 파트잖아.
1: 아, 좋았다. 아.
0: 아니, 내가 그거 부르려고 이거 부른 거 아니야.
1: 아, 됐어. 이제 내 차례야.
0: 왜 이렇게 잘 부르냐, 근데?
1: 참을 수가 없다, 야.
0: 내 마음.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 아니, 소리 이거 음정 낮춘다는 거 미안해, 누나.
1: 거기랑 취소랑 멀 텐데?
0: 아니, 손가락이 다섯 개잖아. 그러니까 뭐, 헷갈릴 수도 있지. 왜 그래? 아, 잘못 눌렀다니까?

0: 뭐야. 느낌 있는데? 예. 따라와, 들어와. 나 에너지 지쳐 못해, 지금.
1: 아니, 어딜 갈 건데?
0: 아, 따라와봐. 누나, 살 좀 빼야 돼. 자, 일단 어깨부터 풀어줘야 돼, 이렇게. 응? 풀다가 좀 심심하면 이렇게 엄발라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어?
2: 응.
0: 보고 있냐고.
1: 빨리 해.
0: 자, 해봐, 누나. 누나, 빨리 와서 해봐.
1: 아, 너나 해.
0: 아, 빨리 해봐. 운동하기 전에 이게 스트레칭 해야지 안 다치지. 아... 그거 말고 내가 어깨 푸는 방법이 있거든?
1: 못해한 건 이게.
0: 아, 섀도우 복싱 이런 말이야, 이렇게. 응? 자, 자, 자, 하이. 자, 자, 하, 자, 하이. 어깨 풀리잖아, 이렇게. 잘하네. 그치, 그치, 더, 스텝을, 그치. 어깨 다 풀리잖아.
1: 아, 힘들어.
0: 누나가 문제가 뭔지 알아?
1: 뭐?
0: 하체가 너무 얇아.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지금 너무 얇잖아.
1: 아, 난 장점이야, 이게.
0: 아니야, 아니야. 누나 이러다가 바로 종아리 부러질 수 있어, 일로. 10개, 헛!
1: 하이!
0: 헛! 바, 바, 헛. 잘하네, 그렇죠. 둘, 셋, 보여줄까? 자,
3: 헛자,
0: 헛자,
3: 헛자,
0: 헛자, 헛자. 자, 어머님들이 지금 응원해주자는구나. 헛자.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헛자.
1: 감사합니다.
0: 헛자. 우리 누나 잘하죠?
4: 잘하죠.
1: 아, 감사합니다.
0: 헛자.
1: 헛자.
0: 헛자. 오, 딜리셔스. 네. 우. 이스. 으이씨.
1: 아, 언제 끝나?
0: 으이씨.
1: 하루 종일 하겠네, 진짜. 아, 여기 가자, 이게 빨리.
0: 뭘 가. 마무리 해야지.
1: 뭘 또 마무리 할까, 이게 마무리 되네.
0: 모자라.
1: 뭐가 모자라?
0: 아, 나 운동 좀 할게.
1: 어, 알아서 해. 진짜 모자란 것 같아, 진짜로.
0: 아, 네. 헛지, 헛지, 헛.
1: 여보세요? 엄마, 뭐 하고 있냐고? 으이, 하고 있어. 갈 거냐고? 나 지금 집 갈 거야, 엄마. 가서 봐. 어. 어우, 쟤는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어? 아니, 무슨 고릴라 같아. 아우,
0: 시간이다.
1: 아, 편! 사실, 저도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요? 신경 원장님? 시켜줘. 피부과 VIP.
5: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8명이 산다는 공동주택. 반갑을 목전에 둔 이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답니다.
1: 굉장히 깜짝 놀랐었죠. 아, 서울에 이런 건물이 대박 신봤다.
2: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1: 돈이다.
0: 아파트를 탐구하게 될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것도 1967년생 아파트를요.
2: 정해진 예산이 2억밖에 없어서 그 돈으로 좀 마련을 하다 보니까
0: 서울에서 2억에 내 집 마련한 성공 신화.
2: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이런 집 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저희 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3: 저희 집 한복에 다 들어가는 거.
2: 왜 그러지? 나는 이게 좋은데.

0: 여기가 어디래요? 딱 80년대 홍콩 영화 속 같은데? 어머야, 장국영이야, 양조비야. 내가 아는 그 사람 맞죠? 집 찾아 도시 뒷골목을 헤매는 건축계의 하이아나, 김호민 소장님 아니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아니, 저는 뭐 집 탐구 안 하고 오늘 홍콩에 여행 오셨어요?
1: 명문 본석에 장국영 갔나요?
2: 약간? 네.
1: 아, 여기 뭐 홍콩이나 태국 같죠?
2: 네. 네,
1: 근데 놀랍게도 서울에 을지로입니다. 아, 요새 젊은 분들은요, 여기를 힙지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밤 되면요, 완전히 동네가 바뀌어요.
2: 오늘 집 탐구 하셔야죠.
1: 아, 참. 그럼 오늘 집 어디죠?
2: 네, 오늘 탐구할 집 바로 저기입니다.
1: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은 세운상가의 한동인데.
2: 저 건물이 바로 우리나라 1세대 주상 복합 아파트입니다.
0: 그 유명한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했다는 세운상가? 아담하다요. 사람 길이랑 찻길을 따로 만든 당시로서는 최첨단 건축물이었어요. 위쪽에는 1세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쫙, 지금으로 치면은요, 타워팰리스 급이었죠.
2: 첫째는 상량부터 찾아볼게요.
1: 상량이요? 아니, 이거 지어진 지가 67년인가 그럴 텐데 그때 쓰인 상량문이 남아있을까요?
2: 찾아보시죠. 있습니다.
1: 일단 한번 가보죠.
0: 집탐구 사상 아파트를 탐구하는 것도 처음인데 다짜고짜 상량부터 찾으라면 찾아지나요? 한옥도 아니고 60년대래도 최첨단 아파트였는데 그런 게 있어서도 지금은 없어졌겠죠.
1: 여기 10층인데 아니 보통 상량문을 이렇게 보에다가 새기거든요. 근데 다 하얀 페인트 칠해져 있어서 천장도 노출이고 없는 것 같은데요? 잘못 하신 거 아니세요? 뒤요? 상량문이 여기 있네? 아, 확실한데요? 67년 12월 25일? 야, 정오, 상량. 용과 거북이. 이 용은 사실은 이제 하늘, 비, 이런 거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거북이는 장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세지 말고, 오래오래 이 자리 그대로 있기를 바라면서 이 상량을 쓰신 것 같은데, 이제 거의 60년 돼가니까 성공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나저나, 오늘 갈 집 어디죠?
3: 오늘 탐구할 집은 공용 베란다로 가보시면 됩니다.
1: 공용 베란다요? 공용 베란다? 여긴가?
0: 60년대 아파트에는 이런 공간이 있었대요. 엄마야, 이거는 언제적 풍경이야?
1: 야, 여기 공동 마당 같은데. 이 화단도 그렇고 장독대도 그렇고 화분도 그렇고 다 일일이 이 호스가 붙어있네.
0: 환갑을 앞둔 수상복합 아파트가 만들어낸 정겨운 풍경. 분명 낯선데 낯설지가 않네요.
1: 야, 아파트가 정말 맞긴 맞나 보구나.
0: 옛날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였다니까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건축탐험가 김호민입니다.
4: 예, 반갑습니다.
5: 연예인하고.
1: 저 연예인 같으신데.
4: 아유, 잘 말씀이야.
1: 너무 힙하신 거 아니에요?
4: 아유, 잘 말씀을.
5: 우리가 힙지로라.
1: 아, 그래서 그렇구나.
5: 힙해야 되지 않을까. 68년생 아내 변재희입니다.
4: 68년생 남편 권용식입니다. 네.

0: 이거는 상상 외가 아니라 배신이죠, 배신. 아니, 녹슨 창살에 이불 빨래 펄럭이다. 안에서는 스테인리스 싱크대가 웬 말이야? 분명 저 풍경을 보면 21세기가 맞는데? 벽 색깔 정말 예술이다. 집이 아니라 이거 아뜰리에 같아요.
1: 집이 분위기가 완전히 상상 외인데요?
2: 좀 반전이 있었나요?
1: 왜? 거기다 특히나 이제 바닥을 네. 좀 이렇게 타일로 하셔서 네. 그리고 좀 따뜻한 색감을 쓰셔가지고
2: 테라코타 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빚어서 만든 타일이고.
1: 아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면적이 가늠이 안 되거든요.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2: 3m? 10m?
1: 아, 이 폭이 3m에 깊이 10m?
3: 네, 여기가 층고가 높아서 좀 답답함이 덜할 거예요.
1: 아, 천장고. 그렇네.
2: 그랬을 거예요. 야, 아마 이런 천정고는 어느 아파트나 뭐 원룸이나 그 오피스텔 가셔도 만나실 수 없는.
1: 어 그러겠네요. 네. 아니 근데 희한하게 지금 이게 앞에 지나가는 게 콘크리트 보 같은데.
3: 그렇지. 보가 어마어마하죠.
0: 요즘 아파트는 벽이 집을 지탱하는 벽식 구조인데 옛날에는 기둥과 보가 지탱을 했구만요. 벽을 치면은 두 집을 한 집으로도 만들 수 있는 구조. 근데 천장이 원래는 낮았구나.
3: 저희가 처음에 네. 이 집을 매매를 해서 들어왔을 때는 천장이 닫혀 있었어요. 오. 아내가 천장을 털겠다. 네. 그 뒤에 상황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0: 두고 보니 이건 그야말로 건축 진품 명품 발굴 현장 부동산이몽의 시작이었죠.
2: 아니 딱 뜯었는데 진짜 1m 높이의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는 3분의 1을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새로 생긴 느낌? 와 진짜 대박 신박다.
3: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2: 이 돈이다.
3: 그리고 뜯었을 때 천장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위에 지나다니는 배관, 전선, 공간이 확보된 것만큼 위로 올리기도 하고 스프링쿨러도 공간이 확보된 것만큼 천장 위로 더 올려야 되다 보니까 스프링쿨러를 올리려면 이 7층에 물을 다 빼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빼고 스프링쿨러 공사를 하고
2: 그러네 생각해보니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못해요.
0: 주물 배관에 세라믹 액자까지 건축 진품 명품 맞구만요. 살릴 배관은 살려서 올리고 못 쓰는 배관은 뜯어내는 대공사. 그 생고생 덕분에 이런 천고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1: 근데 요새는 아파트들이 다 이미 이 천장 속을 공간을 줄이려고 그래야 이제 층수를 더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 구조로 짓다 보니까 이 천장을 뜯어도 별로 이렇게 실익이 없거든요.
2: 저희는 거의 1m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와 이건 대박이다.
3: 10평을 샀으나 15평이 된 것 같은.
4: 그렇죠. 예, 예.
2: 저희가 그래도 층고가 높으니까 아, 이 높은 층고를 좀 활용해서 뭘 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0: 이 좁은데 뭔 공간을 또 만들어내셨어? 설마 저기 저 철구조물이요? 이건 또 뭐에 쓰는 물건인고?
2: 뭐 여긴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설마 이 부엌 짚고
2: 네, 이렇게
1: 올라가나?
2: 장을 타고
1: 그거죠?
2: 계단은 바로 소재용 뒤에 있습니다.
1: 설마 이게 계단이라고요? 아, 모양은 계단이긴 한데
2: 네.
1: 아니 이게 철로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3: 한번 올라가 보시죠.
2: 보자 올라가 보시죠. 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도전이라고 하니까 더 무섭잖아요.

0: 생각보다 안정적이죠.
1: 그렇네. 네.
2: 따로 장인한테 맡겨서 제작했대요. 아우, 내가 잊고 있었네. 여기가 그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는 세운상가잖아요. 이야, 너무 아늑하다.
3: 저희가 사실 이 다락방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1: 네.
3: 그래서 그 낮은 그 천정에서 주는 그 안정감이 좀 있거든요.
1: 와, 생각보다 되게 아늑한데요?
3: 어떠세요?
1: 이야. 아니, 저는 딱 이 정도 공간이면 될 것 같은데요. 밑에도 필요 없네. 이야, 하루 종일 뒹굴뒹굴해도 되겠다.
3: 거기서 만화책도 보고, 뭐, 듣고.
1: 진짜 아늑하다.
0: 조금 전에 소장님이 밟고 올라가신 계단이 네? 제가 이 공간에서 가장 좋아하는 오브제 중에 하나예요.
2: 그 이유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온 집안을 감싸 안으면
3: 고마워.
2: 용식 씨 커피 들고 어디 가시려고요? 어우, 침대 올라갔다 흘리면 어쩌시려고 저런? 아, 거기 앉으시게요. 장식장도 됐다가 계단도 됐다가 영화 감상용 의자도 됐다가 빔 프로젝트 거치대도 됐다가 이야, 이게 대체 일석 몇조래요?
0: 나름 또 신선한데?
2: 1960년대생 집에서 감상하는 1920년대 영화라 두 분 진짜 오래된 거 좋아하시는구나.
4: 오래된 게 왜 좋은
0: 거예요? 오래됐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잘 만들어진 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좋은 건 거죠.
3: 뭐 강남에 뭐 아파트 뭐 이렇게 우리가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저는 이 오래되고 낡았지만 그 당시 굉장히 고급 아파트였거든요. 그 당시에 진짜 엘리베이터 걸도 있었을 거고 뭐 복도에 다 카페트가 깔려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이 로케이션에 너무나 그 센터에 이런 곳이 이렇게 버려진다고? 방치되어 있다고? 아무도 거들떠 안 본다고? 그게 너무 신났어요, 사실.
2: 귀한 것을 알아볼 줄 아는 눈. 그 특별한 재주 덕분에 부부는 이 집을 한눈에 알아봤고 이 집 또래의 물건들로 집을 채웠답니다.
1: 와, 아니 근데 보니까 이 가구들이 편해 보이면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0: 여기 있는 가구들이 그 미드센츄리 모던 시대 디자이너들 가구예요. 앞에 있는 식탁 같은 경우 그 한스 베그너 디자인이고요. 의자도 마찬가지로 196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가구들이에요.
1: 아, 너무 우아하다.
0: 네. 소장님 뒤편에 있는 그 잉베 익스트롬 디자인인데요.
1: 네.
0: 테이블을 올려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가공인 거 거죠.
1: 아, 다리가 너무 멋있네.
0: 예. 요 세라믹 인형이 그 플라스틱은 1800년대 중반에 개발되기는 했지만 상용화되기 전에
1: 네.
0: 뭐 아이들이 목욕하면서 가지고 놀던
1: 아이들이 이런 걸 갖고 놀았다고요? 거의 예. 귀족 아니에요?
0: 예.
1: 이야. 예.
0: 저는 순수 미술을 전공을 했고요.
3: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을 했고.
0: 저는 지금 빈티지 가구 컬렉터고요.
2: 조형 예술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둘은 지금 전 세계를 돌며 빈티지 가구를 수집하는 일을 한답니다. 건축에 가장 좋은 재료 역시 시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른 집 마저 탐구해 볼까요?
1: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침실이죠?
3: 그렇죠. 저기 침대 공간이 있습니다.
1: 아, 10평 공간인데 이렇게 또 분리까지 하셨네요?
3: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외부에서 또 조금 네. 퍼블릭하게 손님이 오셨을 때는 뭔가 침대 공간이 바로 보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1: 아, 원룸인데도?
3: 네. 살짝 가려줄 수 있도록 지금 벽을 설치했습니다.
1: 그럼 좀 답답하지 않나요?

0: 않을까요?
1: 근데 또 이걸
0: 벽만 하고는
1: 또
0: 그 자리
1: 움직일 수 있습니다.
0: 이야, 이 벽이 움직여요?
2: 아내가 벽이었다, 문이었다 이렇게 변신하는 걸 좋아해요.
0: 트랜스포머를 좋아하시는군요.
2: 예.
3: 좁은 집 넓게 쓰는 법. 첫 번째는 영원한 벽은 없다? 물론 영원한 문도 없죠.
0: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복도가 좀긴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10평 원룸이면 그렇게 큰게 아니어가지고, 야, 좀 답답한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 웬일이야. 이게 다 움직이는 가벽이었던 거네요. 참 좋네요.
2: 근데 소장님이 놀라실 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0: 또 있다고요? 아니, 뭐, 10평 공간에.
1: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0: 아, 그래요?
1: 네.
0: 와, 거기 옷장 아니었어요? 오, 뭐야? 이야, 화장실이 있네?
3: 이 집은 화장실 기능별로 다 분리를 했대요. 세면대 따로, 샤워실 따로, 물론 변기실도 따로. 그래야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다른 용무가 있는 사람이 난리가 안 나니까요.
0: 오, 그렇게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요?
1: 아, 소장님 여기서부터 잘 보시죠.
0: 뭘요? 뭐야, 이거 벽이 문이 돼서 움직이네요? 아, 이렇게 복도가 되고 현관을 또 가로질러서? 다시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2: 예, 여기 있어요.
0: 순환 동선이구나. 이야. 그래서 보니까 지금 미닫이 문하고 여닫이 문두 개를 활용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공간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간의 구획을 바꿔버리는
1: 그렇죠.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면서 열려 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복도 공간처럼 활용이 된 공간이 됐다가 다시 닫으면 독립된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또될수 있는 그런 다변성을 주려고. 아, 이렇게 협소하고 정말 오래됐고 한계가 많은 그런 이제 공간이 주어졌을 때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때 이걸 풀어나가면서 얻는 또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조명을 같이 잘 활용을 하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더욱 극명해지면서 공간을 더 이렇게 분할해 줄수 있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 이 어두운 공간이 예를 들면은 소극장 같은 느낌인 건 거죠.
3: 좁은 집 넓게 쓰는 비결 두 번째. 공간 분할은 벽이 하는 게 아니라 조명이 한다는 거. 맞네. 소극장에 무대 연출하듯이 조명 들어오는 곳이 지금 사용하는 공간이 되는 거네요. 벽으로 막을 필요가 없죠. 빛이 경계를 만들어주는데.
2: 그 빈티지 가구 여행을 떠나면 보통 두세 달 유럽에서 머물다가 또 한국에 들어와서 들어온 가구들을 정리를 하고 또 가을에 또 두세 달 여행을 떠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가면은 늘 저희한테 집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서 친구들이 들어오면은 호텔에서 묵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공간을 내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도 했었어요.
1: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또 연결돼서 아, 좀 나중에 작가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작업도 할수 있게 하고 전시도 할수 있게 하고 여기 스테이도 할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을 충무로 살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살롱 문화를 만들고 싶은 거죠. 예술인들이 모이는.
1: 네.
3: 아, 그러게 기쁜 뜻이 두분참 생각이 멋진 분들이었네.
1: 멋있겠지.
3: 아낌없이 내어준 집에 머물러 본 이들이 만든 특별한 집이네요.
1: 잘 먹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지금 완전 여름이야. 이렇게 있으니까 서울로 여행 온것 같지 않아?
2: 뭐 여행이지 뭐 여행 온
1: 그렇지.
2: 것처럼.
1: 그러니까.
3: 나도 덕분에 이 집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오가는 여행을 한것 같아요.
1: 되게 오래된 그 건물들이 지금 남아있는 동네라 50년대, 60년대.

0: 60년대, 70년대가 막 겹쳐져가지고 레이어드 된 느낌도 되게 낯설고 새롭고.
1: 점점 지금 공구상가도 그렇고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이 없어지는 서울의 마지막을 지금 즐기고 있다고 할까요? 이곳에서? 예.
0: 그렇지. 없어질 풍경을 우리가 이제 부여잡고 있는 느낌?
2: 신세를 졌던 외국 친구들이 여기 머물면서 하는 말이 있었대요. 한국에 오랜 속살을 보려거든 경복궁보단 충무로 살롱이라고요. 근데 내가 이 집 다 탐구하고 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 아파트도 100년 가옥이 될 수 있어요.
1: 돼야 되지 않을까요?
0: 그쵸?
1: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많은데요. 지어놨는데 100년 가옥이 안 된다면 100년. 계속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0: 너무 슬픈 얘기인데요.
4: 아파트? 사실 콘크리트 수명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30년밖에 안 씁니다. 근데 100년입니다. 100년. 을지로가 힙지로가 됐잖아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가회동의 한옥? 다 싫어했어요. 다 뭔가로 바꾸고 싶어 했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40년이 지난 뒤에 저 가회동 북촌을 그나마 지켜내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서울의 자산, 대한민국의 자산 하나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었던 아파트들을 되돌아보자. 100년 가옥 충분히 될 수 있다.
2: 두 번째 공동주택을 찾아서 서울 서대문구로 갑니다. 아따 집 많다. 정말 네모난 세상에 네모난 풍경이네.
5: 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주택가에 왔는데요. 거의 주택 전시장처럼 공동주택들의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갈 집이 다세대주택이라면서요?
6: 네, 1986년도에
5: 만들어진 집. 86년이요? 오, 그때면 우리 아시안게임 또 올림픽 한참 준비할 때라 이 단독주택지들이 다 공동주택지로 바뀌고 있을 때거든요. 거의 1세대 같은데요?
6: 외부 계단을 찾으세요.
5: 외부 계단? 아직 남아있나요? 어, 그래요? 야, 외부 계단집. 야, 요새 흔치 않은데.
2: 빌라라면서요? 근데 계단이 밖에 있어요? 소장님, 외부 계단 있는 빌라집 찾으셨나요?
5: 아, 외부 계단을 도대체 어디서 찾지? 어? 어, 이거 외부 계단이다. 이야, 이거 옛날에 진짜 많았는데 요새는 없는데. 와, 계단 참 잘 만들었다.
2: 그러게, 나도 기억나네. 이게 아직 있네.
5: 아, 요렇게 해서 6세대가 있는 거구나.
2: 86년이면 아시안게임 올림픽 줄줄이 치러야 돼서 다세대 주택 규제가 잠시 풀렸던 시절. 그래서 반지하도 있는 거래요. 필로티 있는 빌라는 이후고요. 소장님, 위 좀 보셔.
7: 어, 소장님.
5: 어, 안녕하세요. 아, 어, 나와 계셨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7: 내려가겠습니다.
5: 네.
2: 집은 연식이 있는데 주인장들은 젊어요.
8: 아이고,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네, 건축탐험가 김홍민입니다.
8: 안녕하세요.
5: 아니, 이 다세대 주택이 86년생이라고 들었거든요?
10: 제가 89년생인데
5: 89년생? 네, 오.
10: 저보다 형님인 집이거든요?
5: 이거 한참 형님이네.
10: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예산이 2억밖에 없어서 그 돈으로 좀 마련을 하다 보니까 저보다 형님인 집을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5: 2억이요?
10: 네.
5: 정말?
11: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2억의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남편 서준혁,
12: 아내 최세진입니다.
11: 네,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에 맞게 고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그게 오래돼도 상관없고 오히려 더 좋고 집에 매력이 있는 매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12: 네, 5년 전에 약한 1억 5천 정도에

0: 매물을 찾게 돼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1: 아무리 5년 전이라도 그렇지. 2억에 내집 마련한 거면은 성공한 거죠. 서울에서 이게 되네요. 근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2: 처음에 딱그집 모양을 봤을 때 중앙에 있는 그 외부 계단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계단이면 퇴근하고 집에 갈 때마다 되게 단독주택 같은 느낌이 들겠다, 뭔가
0: 뿐만 아니라 그 경사 지붕도 그랬고 또 내민창.
1: 특히 맨 꼭대기층에 마음을 뺏긴 거는 저 경사 지붕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철물점부터 갔다는 거 아니에요?
2: 저희가 가계약을 하고 나서 너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빠루를 먼저 샀습니다.
3: 빠루면 혹시 그새 지렛대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4: 맞습니다.
2: 네.
3: 방침 모르겠네. 그럼 올라가 볼까요?
4: 한번 올라가 보시죠.
3: 예. 야, 집주인이 깜짝 놀랐겠는데요? 아, 가계약했다고 빠루를 사? 여기예요? 야.
1: 그러게요. 조폭 영화도 아니고.
3: 정말 집 안에 들어가면 알수 있는 거죠? 오, 현관부터 다르네.
1: 1986년생이면은 올해로 마흔 아닌가? 어떻게 변신? 아니, 부활을 했는지? 같이 한번 탐구해 봅시다. 아우, 깔끔하다. 거기다 저거는 한지 붙인 장지문 아닌가요? 엄마야, 천장은 왜또 저렇게 높아? 빌라에 이런 천장이,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이 정도면은 환골탈태. 지은 사람도 못 알아보겠네. 특히 저 천장고는 요즘 지은 빌라라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소장님?
3: 와, 천장고. 야, 지붕 모양을 그대로 살리셨네요. 들어와 보니까 왜그 소위 빠루가 필요했는지가 이해가 되네요. 저게 4m, 4.5?
2: 3.8m입니다.
3: 아,
2: 네.
3: 그래요?
2: 원래 저희가 처음 왔을
3: 천장고인데.
2: 때는 다 2.2m로 평천장으로 돼 있어요.
3: 천장고. 예.
1: 2.2m면은 보통 집의 천장고. 평천장 위 공간을 확신한 부부는 새 지렛대로 천장부터 뚫었답니다. 근데 막혀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0: 근데 그딱 빠루로 구멍 이렇게 뚫고 봤을 때 너무 반듯한 연화조가 딱 나왔거든요. 벽돌이 딱 보였거든요. 아, 그때 진짜 소리 지르죠. 소리 완전 지르면서 환호했어요.
1: 오늘 앞집이나 뒤집이나 대단한 분들이셔. 투신 능력이 있으신가? 어떻게 막힌 천장 속을 꿰뚫어 보죠? 덕분에 4m가 다 되는 새 천고를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우, 그런데 이 등은 좀 그렇다?
3: 아니, 근데 천장을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보통들 펜던트 되게 예쁜 거 등을 사서 해놓으시잖아요? 이게 뭔가요? 옛날 70년대 화장실처럼.
2: 그게 저희가 이 집의 주인공이 천장이기 때문에 천장 자체를 좀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아예 갓까지 빼버리고요.
3: 아, 그래요? 일부러?
2: 네, 맞습니다.
3: 오.
2: 그리고 아예 여기에는 조명도 없습니다.
3: 아, 그렇네. 매입등 하나도 없고.
1: 주둥도 없이 과감하다, 진짜.
0: 왜 내가 이 천장고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었지? 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항상 아파트 생활을 했었거든요. 딱그 정해진 높이. 뭐, 낮으면 2.3, 높으면 한2.4 정도 되는? 이제 진짜, 내 뜻대로 집을 고쳐보자 했었을 때, 좀 다른 점이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해보니, 그런 것들. 천장고, 혹은 뭐, 마감재, 뭐 이런 것들.
1: 자세히 보니까 마감재도 예사롭지 않네요. 뭔가 한옥 느낌 안 나요? 거실과 부엌을 나누는 문은 장지문이고 바닥은 어디선가 봤던 깔기 방식인데.
3: 근데 이제 이 마루재라 그러죠? 이 폭과 길이가 제가 보통 보던 폭하고 길이가 아니거든요? 우리 약간 대청마루 깔던 방식을 좀 응용하신 거잖아요.
1: 그러네. 대청마루 봤다 했어, 내가.
2: 또 이런 한식 깔기 스타일로 마루를 깔면 네. 저 끝에서부터 문을 열어두면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느낌이 좋아서 이런 깔기를 또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3: 근데 진짜 효과는 좋다. 이 마루 재도 좋고 패턴도 좋고.
1: 진짜 대청마루가 부엌부터 거실까지 쭉 이어져 넓어 보여요. 부부가 이런 디테일까지 아는 이유, 둘 다 건축으로 밥 먹고 사는 건축사들이랍니다. 어쩐지 가계약한 집 천장을 아무나 그렇게는 못 뚫지 않요.
0: 저희가 처음 그 집을 구할 때 아주 좋은 매물이 있다고 너무 잘 왔다고 그래서 간 게 그 경의중앙선 있죠. 그 철길 옆에 있는 원룸인 거예요.
2: 근데 거의 새벽 3시 반부터 하루 종일 기차가 다니더라고요.
0: 알고 보니까 경의중앙선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화물 차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잠깐 눈만 감으면 덜덜덜.
2: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드럼 칠 때 치는 헤드폰 같은 거 끼고.
1: 엄마야, 기차 끼려고 막사리가 여기 있었네요. 아이고. 결국 대출 끌어모아서 구축 아파트를 샀죠.
0: 뭔가 매력이 없더라고요. 평면 자체나 그런 획일화된 구조가 저희가 뭐 가구적으로 풀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한계가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하고자 구축을 찾아보게 됐었어요.
1: 건축사들이니 층층이 똑같은 아파트 구조가 자꾸 눈에 거슬렸을 터 이 집은 원껏 고쳐보자 했답니다.
3: 야, 이거 온실처럼 하셨네. 오.
1: 이 온실 닮은 베란다에도 힘을 좀 줬죠.
0: 제가 또 빨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3: 빨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0: 그래서 이제 약간 이 공간은 약간 저의 공간으로.
3: 아니 근데 왜 블라인드를 단 거죠? 보통 샌드위치 판넬이나 뭐 지붕이 그런 이렇게 막힌 재료 아니에요?
0: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단독주택의 느낌을 내고자 이 하늘을 갖고자 네. 여기에 천창을 설치했습니다.
3: 이게 천창이에요?
0: 네.
3: 설마 자동으로 열려요? 리모컨?
0: 네, 자동으로 열립니다.
3: 바로 오신데? 오, 와, 여기를 창호를 다 설치를 하셨구나.
0: 네, 약간 썬룸처럼.
3: 이야, 네, 이렇게 썬룸을 해주면 네, 겨울에 특히 좋고요. 사실 여름이 조금 문제긴 해요.
0: 네. 그러긴 합니다.
2: 저희도 처음에는 이걸 유지하려고 블라인드를 안 달았다가 여름에 한번 너무 더워서
3: 너무 덥죠.
2: 네,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3: 아, 그냥 자동으로 하시지.
2: 설치도 그냥 제가 했어요.
3: 좋다.
0: 제 자동입니다.
3: AI 좋네. 미래 로봇?
1: 아이고, 왜 놀리고들 그러셔. 만능 로봇 진 역시 진땀 나겠으리.
3: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환하고.
0: 여긴 비 오는 날도 굉장히 예쁘고요. 네. 눈이 오면 또 여기 눈이 쌓여요. 그래서 또 겨울에 또.
3: 좋고.
1: 창 열어놓고 살기 힘든 따닥따닥 빌라촌에서 찾아낸 작은 행복. 이 집 사계절은 천창으로 와서 문 두드린답니다.
3: 와, 이쪽으로는 진짜 그 옛날 서울 전경이 쫙 펼쳐지는데요.
0: 네.
3: 아니 그리고 보니까 완전히 시간의 레이어가 네. 네, 산부터 아파트, 다가구, 네. 4세대 이런 식으로 쫙 시간의 레이어가 있어서
2: 저희도 되게 정겨운 풍경이라 생각하고 네. 자주 내다보고 있습니다.
3: 네. 이것도 그럼 처음부터 고려를 하신 거예요?
2: 이거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3: 덤으로.
2: 네, 덤으로.
3: 야, 뭐 완전히 참 이런 걸 서울에서 얻기가 참 어려운데 두 분 참 대단하시다.
1: 덤이 하나면은 서운하죠. 또 어디다 덤을 감춰 놓으셨을라나?
0: 이쪽으로.
3: 여기. 오, 문이 있네요.
1: 아, 저기가 덤이구나.
3: 근데 어떻게 올라가요, 저게?
4: 대박. 와, 나 처음 봐. 와. 사다리를 붙잡고 계신 거 보니까.
2: 네.
4: 저보고 올라가 보라는 거죠?
2: 맞습니다.
4: 아, 그래요? 야, 이거 극한 직업인데? 야, 사다리. 오, 약간 흔들흔들 하는구나. 야,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오, 잘 열리네. 오.
1: 옛날 집엔 이렇게 다락이 있었어요. 온갖 잡동사니들 차지어서 그렇지. 여기도 그럼 천장을 뚫어서 만든 거예요?
2: 처음에는 네? 저기에 되게 보지 못한 좀 특별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4: 저 위에요?
2: 네.
4: 설마 고양이? 고양이 집.
2: 뭘까요?
4: 저기에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지?
2: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4: 에? 진짜 보물상자들이 있네?
1: 뭐야, 저건 뭐래요? 아니, 빈 천장이 아니었구나. 대체 뭐냐, 너는?
0: 철거를 하니까 다락에 물탱크가 6개가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 지금 저희 이제 다세대 주택이 6세대인데 6세대에 예전에 쓰던 물탱크가 거기에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물탱크는 싹 걷어내고 나니까 공간이 있었어요.
2: 그래서 옆집도 한번 까보고 싶긴 한데 네, 진짜 기회가 되면 까보고 싶습니다.
5: 옆집에 고양이 사는 집이요?
1: 아니, 누가 건축사 아니랄까 봐. 그 탐구 전신 덕분에 이 다락도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복희도 도움을 얻은 공간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여긴 남들 다 만드는 수납 공간마저 없애버린 것 같은데. 그래, 상부장이 없어요? 아니, 부엌짐들 다 어떡하시려고?
4: 아니, 근데 방금 수납장이 부족해서 저 다락을 그렇게 살려내려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여기 상부장 했으면 또 많이 들어갔을 텐데 여긴 또 이렇게 주렁주렁 다 매달고.
1: 이게 또 요즘 스타일이구나. 열매 달리듯이 주렁주렁 찾아서 쓰긴 쉽겠다마는 내 스타일은 아니다.
4: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뭔가 이제 집이 앞뒤는 안 맞다 이거죠.
0: 네. 아무래도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주방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또 이제 필요한 것들은 저쪽으로 수납했습니다.
4: 아,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주시고.
2: 맞습니다.
4: 숨기고 싶은 건 숨기시고.
2: 네. 네.
0: 그래서 이제 주방에는 선반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리도구는 이렇게 벽에 건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꽃병이라든지 뭐 와인 따기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놨어요.
1: 상부장을 없앤 거 말고는 보기 힘을 준 게 이 상판. 언뜻 보면 스틸 느낌 나게 회색으로 골랐대요. 그러네, 빛으로 오니까 스틸 같다.
4: 그러고 보니 좀 옥에 티가 있네요.
2: 어떤 거죠?
4: 저 창문이 좀 더 컸으면 어땠을까? 투명하게 하면 어땠을까?
2: 저희가 원래는 창이 이렇게 큰 창이 있었어요.
4: 아, 훨씬 더. 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4: 근데요?
1: 뭘 보여주시려고? 창 뒤에 뭐가 있어요?
4: 아이고야. 아, 가깝긴 하네요. 와, 섬전 놀라겠는데요, 서로?
1: 이 정도면 옆집이 아니라 옆방이네. 원래는 창이 더 컸대요.
0: 거기를 이제 창으로 이제 바꾸려고 털어보니까 옆집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요리하면서 눈망아치들 시선교환하면서 칼질하겠다 싶어가지고.
1: 그래서 창을 떼어내고 과감하게 벽을 더 늘리기로 결정. 붉은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답니다. 이 큰 창이 이렇게 작아진 비결. 빌라도 안전성 문제만 없으면은 창을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가 되네요.
4: 야, 한 뼘도 버리지 않는 공간 기법. 오, 아늑하네. 이쁘다.
1: 아, 여기가 부부 안방이구나. 저쪽 선룸이 비뚤어오는 남향이었으니 뭐 여기는 북향? 주말이면 해충천에 들 때까지 늘어지게 잘 수 있겠어요.
4: 여기도 천장고가 상당히 높네요. 여기도 높이신 거예요?
0: 네, 여기도 높였고요. 그 대신 여기는 침실이니까 좀 더 아늑한 공간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천장에 이렇게 합판 마감을 덧댔습니다.
4: 이야, 그 느낌이 정말 확실히 따뜻하네요. 예. 근데 이 창, 오, 창이 좀 특이하네요.
2: 네, 길을 걷다가 벽돌 빌라들을 잘 보시면 이렇게 네. 앞으로 툭 나온 그 창들이 특징이거든요.
4: 맞아요.
1: 그런데 이 창은 좀 다르게 생겼다.
2: 근데 보통은 그게 두 겹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한 겹으로 바깥으로 빼서 창을 만들고 이쪽은 선반처럼 쓰려고 이렇게 네. 좀 새롭게 만들어봤습니다.
4: 아, 일종의 이제 약간 윈도우 시트처럼 아, 쓰고
1: 밖에서 보면 집만 잔뜩 쌓아놓던데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요?
4: 이 공간사옥 아시죠?
2: 네.
4: 김승근 건축가의 공간사옥에서 처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 벽에 이 굉장히 얇고 긴 창을 살짝 내미셨어요. 내밀고 거기는 이제 단판 유리로 처리를 해서 거의 프레임 없이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네, 이제 그게 유행처럼 정말 퍼져가지고 일반 그 단독주택들도 그 디테일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오리지널로 돌아가서 그 창을 그대로 살리신 것 같아요.
2: 제가 이사를 하고 유튜브를 보다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이런 집 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저희 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0: 저희 집 한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2: 뭐 예를 들어
0: 연화조, 붉은 벽돌, 내민창 뭐 그런 것들 결국 나중에 연식이 지나면은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2: 어쨌든 그런 연식이나 구조나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왜 그러지? 나는 이게 좋은데.
1: 누군가에겐 낡았으니 불편하고 오래됐으니 버려야 할 것들이 두 사람에겐 그냥 좋은 것. 사는 방식이 제각각인 것처럼 살고 싶은 집도 제각각인 게 맞죠. 안 그래요?
0: 저는 뭐 기초만 잘 다져 있고 또 구조가 잘 서 있으면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된 것이더라도 잘 가꾸고 보완하면은 충분히 그 가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백년 가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젊었을 땐 힘이 넘쳐 버티는데 나이 들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열정이 사라지니까 연륜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지는 노을도 괜찮거든요. 얼어 죽어도 신축엔 다 못 살아요. 얼죽신 아니어도 살고 싶은 집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면은 아파트도 100년 가옥 되는 날 오지 않을까요?
6: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7: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8: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9: 평생 사는 데 빚은 거반냈어.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8: 돈보다 더 좋은 회사 하는 게 좋잖아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7: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6: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7: 자전거.
6: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7: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6: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7: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7: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6: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7: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6: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7: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6: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7: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6: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7: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6: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7: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6: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7: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6: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7: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6: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7: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6: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7: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0: 근데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 과정 안에서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네팔하면 히말라야 산맥, 그중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산군에 위치한 마락마을. 바로 저기가 아빠의 고향집입니다. 씩씩한 두 아들과 고모네 가족, 할머니, 삼촌까지 모두 10명의 대가족.
1: 아마 보니 아무 보니. 아마.
2: 아주. 아주.
1: 아무 보다 있나.
2: 기대 있나 봐.
1: 아무 나야. 서버 밀려라 보다 있네. 버스냐.
0: 아이들이 훌쩍 자라는 동안 아빠는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됐습니다. 열 식구의 생계라는 무거운 짐이 아빠 수감 씨 두 어깨에 지워져 있기 때문이죠.
3: 이찬 안타깝 100개씩 엔장과 알을 가지면 우리나라에 가야 돼요.
0: 고민이 많은 요즘 가족 한번 만나지 못한 채 3년을 견뎌온 아빠에겐 언제쯤 봄날이 올까요? 여기는 충청남도 보령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연간 900만 대 이상의 엔진 부품을 공급하며 설계부터 생산까지 자동차의 심장이 잘 움직이도록 책임지는 회사. 이곳이 오늘의 아빠 수감 씨의 일터입니다.
4: 아, 도초 확인하고, 예. 저기 책임 확인하고, 예. 유물질이나 보고 이렇게만 하면 돼.
5: 천천히 걸려, 천천히.
0: 품질 검사와 포장을 담당하는 곳. 입사한 지 3년이 다 됐다는데 재교육 중이신가요? 일이 영 손에 익지 않는 모습입니다.
6: 그 토퍼 라인에서 일했는데 지금 이 라인에서 들어왔는 지 얼마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하는 지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0: 자동차 엔진의 진동과 충격을 잡아주는 핵심 부품인 댐퍼 플리를 생산하는 공정.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이 부품이 묵묵히 버텨줘야만 엔진도 비로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제 몫을 다해낸 끝에 새로운 업무를 배울 기회를 얻게 된 아빠의 모습도 어쩐지 참 닮아있는 듯합니다.
5: 조금만 더.
0: 열심히 일했으니 먹어야죠. 삼시세끼를 함께하며 의지해온 네팔 형님인데 오랜만에 마주 앉은 식사랍니다.
7: 다이아니 네팔 비다자니 말고 개개 거래라는 거 있던데. 다음 소년 거래라는 분. 어렸을 때 뭐 정리를 한번 해야
8: 되나?
7: 기전 되나? 걸민 되나? 기절로.
0: 평소 말수가 적다는 수감 씨의 질문 공세가 이어집니다.
7: 이제 봐도 술로 가다.
0: 며칠 전 고향인 네팔을 다녀

0: 형님이 많이 부러운 거겠죠? 그도 그럴 것이 아빠는 한국에 와단한 번도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향한 곳, 히말라야 절경이 아름다운 네팔의 두 번째 도시, 포카라! 기도를 드리러 종종 사원을 들른다는 수감 씨의 가족. 아내 레카 씨고요. 그리고 똘똘한 첫째 앙쿠스와 천방지축 둘째 시완입니다. 네팔 힌두 사원에서 충성과 용기의 상징인 원숭이는 하누만 신을 의미하고요.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랍니다. 소원을 말해보렴. 엄마를 따라 네팔 전통식으로 곧잘 기도를 올리는 아이들. 연기는 예쁜 사람한테만 간단다.
1: 아니 바발레 벤나만 라게서
0: 언제나 바라는 가족의 소원은 아빠를 만나는 걸 텐데요. 애타는 심정을 말로 다할 수 있을까요?
1: 마바가 그 타고 갔다 따라 올라야 돼. 가 벌써 올라.
2: 바보.
3: 아치.
1: 바와가 그 타고 갔다 벌써 올라. 코리아 갔다 벌써 올라.
3: 아치.
0: 보고 싶은 마음이 차올라도 그저 마음속으로만 불러볼 뿐 쉽게 표현하는 법이 없다는 첫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삶아떼며 지낸 시간은 고작 4년. 다시 없을 시간일 텐데 아빠 없이 산 세월도 3년이나 됩니다. 서로밖에 없어서인지 우애 좋은 형제.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공차기. 집 앞 골목이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4: 나 이상해서 뭐 이렇게 놀아만 했어?
5: 오, 근데 너 공이 너무 커 보이는데?
4: 뭘 둘러왔나?
0: 그럼 어디 한번 실력 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깡은 보통이 아닌데. 이제 보니 3살 꼬마 시완의 매력은 허당끼네요. 숨가쁘게 공을 쫓는 형제 곁에 함께 공을 받아줄 아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6: 아우아우 가자 하나.
0: 자, 이제 그만 놀 시간. 엄마 말 들어야지. 아니,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이 집은? 아빠의 한국행 3년 만에 벌써 집을 지은 건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겠니?
3: 안가루 엄마, 마이 몸이 슈네룸이요. 여기는 부부룸이요. 부부, 부사오, 아이사이사 슈네룸이요.
0: 첫째 앙쿠스의 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고모와 조카들까지 함께 고향 마을을 떠나 대도시로 과감히 터전을 옮긴 거랍니다.
1: 나는 바라띠리로 모시고 바라띠로자 띠로자띠 좀 해서 있고 뭐 가오마 스쿨 람로 차이나 바보고 바발리네 두이자나 바보라이 람로 성업 보람 보내라네 이한리로 바보고 라이 모시고
0: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결단을 내린 아빠지만 안타깝게도 아빠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공간.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만 미소 지을 뿐입니다.
7: Non-living things.
0: 지금은 앙쿠스의 영어 과외 시간. 아빠의 고생을 알기에 스스로 더 열심히 해보려는 아들입니다. 놀랍게도 더 잘하고 싶다며 앙쿠스가 직접 요청한 수업이거든요. 속 깊은 마음씨만으로도 이미 100점 만점인데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하네요.
1: यो मेरो बाबुले पढेर अनि

0: 보아서 먹어서 두 개를 이스쿨만.
1: 우와, 세상에. 단한 학기를 제외하고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네요?
2: 와, 자랑스러우시겠다.
0: 엄마들이 굿이 밀바구리 람모버리라서 이디 람모거리라서 되레 굿이죠.
1: 운동으로 받은 상까지 대도시 생활비에 교육비까지 만만치 않지만 이 말하면 최고의 선택인 듯 싶습니다. 멀리 있는 아빠도 피로가 싹 가시겠어요. 아유, 기특한 녀석. 참 잘했어요. 아들 덕분에 기운 나는 아빠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고향 음식 해먹는 날이래요.
3: 이거는 밋 고기. 고기 마살라요. 고기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맛이 좋아요, 이거.
1: 오늘의 요리 당번은 아빠 수감 씨와 한국 생활 최고참 타파 씨. 메뉴는 그리운 고향 냄새 물씬 풍기는 치킨 커리와 네팔식 감자볶음입니다. 1단계는 손질한 재료 볶기. 가열된 프라이팬에 기름을 부었을 텐데 뭔가 이상합니다.
4: 기름 아닌데 이거 싹 식초인데 이거.
5: 아니 지금 뭘 부으신 거예요? 아우 힘들어.
4: 기름.
5: 이거 뭐였어요?
1: 어허, 통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또 카메라가 있어서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기일전하여 다시 요리에 돌입하는데? 식용유 양이 0, 이거 괜찮은 건가요?
6: 아, 우리 원래 대구에서 먹어요.
5: 아, 튀겨서 먹는 음식이에요. 식용유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1: 드디어 어설픈 두 남자의 요리가 시작됩니다. 이제 숨겨둔 실력 발휘해야죠. 낯선 땅에서 고향의 맛을 재현하는 이 시간, 아빠들에겐 가장 달콤한 휴식인지도 모릅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조금 걱정되지만,
4: 그런 것 같아요.
1: 작은 실수가 웃음이 되고, 그 웃음이 양념처럼 버무려진 저녁. 고향 음식으로 차려진 소박한 한 끼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자 최고의 사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리를 직접 한 아빠의 맛 평가는?
3: 맛이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5: 아니, 맛있어야지. 먹을만하면 어떡해요?
3: 먹을 수 있어요.
1: 고향 음식인데 뭔들 맛이 없겠습니까?
6: 바이팅 그렇고 비자국 기운에서부터 많이나 보니 아이폭에서 라스트 걸려오래.
3: 더 배우라도 봐. 더러 우리 대사람으로서는 다 보였나.
7: 너 섭디니 됐어도 너 라네나데?
6: 어부 너 탑도 보니 삭제 컴퍼니 뭐 됐어도 온저.
7: 뭐라?
6: 바이 아보 팀라키 아보 마닐라 아보 팀이 또 아보 야 아보 혼자 하나 러고 혼자 따라 마닐라 아보 팀 바이나 원팀 기획하는 비자 썼다. 아네 걱정입니다.
1: 요즘 아빠의 가장 큰 고민은 비자 현장. 조용한 성격에 소갈이 중인데요.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용기를 냈습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1: E9 비자로는 3년을 일할 수 있고 회사와 협의해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한데요.
8: 그러면은 지금 허가가 안 나와요?
1: 당장의 내일을 알수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요.
8: 우리는 지금 한 달밖에 없어요. 11일까지.
1: 성실함을 인정받았으니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아빠는 무엇보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8: 보이샤 네팔마다 초라 그리고 스쿨피 아니 러타가보라 하나 보여요. 아니 포카라마 보시라 벌천 거르바라 아니 가오마체 이 거르 벌천 이스티마.

0: 1년.
1: 나는 참
0: 너무 아.
1: 맛있게
0: 해가는다. 뭐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야?
1: 풀만찐잎이잖아.
0: 아?
2: 지금 안 돼 우리.
1: 풀만찐잎이잖아.
0: 예, 풀만찐잎이 안전. 아무래 가디가 굿대 가디가 줄라이 살이 내 속속 나가라. 무슨 소화가 왜 그래?
1: 맞아.
0: 아, 얘 맞아. 너랑 무슨 사람을 하는 거죠? 그래라.
2: 놀라.
1: Thank you.
0: 아, 놀라.
2: 놀라. Goodbye.
1: Bye.
0: 내일 한번 하는 거죠?
3: 아빠의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0: 아, 화장실도 좀 멀어서 아, 어머니가 어머니 다리는 좀 다쳤어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3: 어머니가 다쳐도 가볼 수 없어 속상한 수감 씨. 대신 손자들이 할머니에게로 향합니다. 해발 2,000여 미터 산 중에 있는 저 집, 바로 척입니다. 다 왔나 싶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한다네요.
4: 비슷하네, 비슷하네.
1: 슝, 비슷하네. 루가 떼부스, 루가나.
4: 비슷하네, 산호. 지도 있네, 비슷하네.
3: 네팔에서는 아픈 분을 뵐 때 과일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1: 알리오가 되어야 진짜 올라가. 나와, 진짜. 나와, 진짜.
3: 온 산 중에 선포를 하는구나.
5: 나머스테.
4: 나머스테. 일로,
5: 일로. 나머스테.
3: 6개월 만에 보는 할머니, 오랜만에 보는 손자들이 허리 숙여 정중히 예의까지 갖추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반가울까요?
6: 호실라야사 아저데, 내 호실라야사 말라이, 나티 부아리, 레베티라, 내가 루이다 나티, 내 호실라야.
3: 레카 씨는 시어머니의 발부터 살핍니다. 병원 가기도 힘든 첩첩산 중 얼마나 아프셨을까 싶습니다. 금세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 포카라 월세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수감 씨의 누나. 고모와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누이와 올케 사이. 요거 쉽지 않잖아요. 아홉 식구의 생계를 모두 짊어진 한 남자의 빈자리 때문인지 남겨진 가족들은 오히려 더 끈끈해졌나 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아빠 수감 씨의 진심이 전해집니다.
7: 아마 너거래 전제 오는 자라 뭐번이야 전제 주 아버 가옹가르마 아프노 캘거리라, 스와스티코 캘거리라, 감건놀라, 뭐야, 내가 감건이 더 이해요. 아일레, 이때, 람로성어 쩔리라서 감, 뭐보니, 손지추. 더봐, 그, 아실바드 버릇살리가다, 몰라요, 저, 감건이 법, 오살라민서, 내래 마야, 내래 섬전에서, 아프노 캘거리라, 버스놀라,
3: 지금의 평온한 일상이 한국에 있는 아들의 땀물을 일궈낸 것임을 알기에 어머니 늘 아프고 미안한 마음일 겁니다.
7: 시모티 지울라니 내래 마야 내래 검전에서 버짜라이 스와스티고 결 짓대 뱉네 아서 뭐 짜내 벌게 나오는 줄 아니 짜내 뱉으면서 아무노 결과는 올라 아무노 결과는 내래 마야 내래 섬전에서

0: 결국 오열하고 마는 아내 레카 씨. 내색하지 않았던 그리움 끝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으로 간절했나 봅니다. 네팔과 한국 같은 달빛 아래 고단한 하루를 마친 아빠는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쉬기보다는 펜을 들었습니다.
1: 되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일 시장에서 빚을 살 겁니다.
0: 비자 연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한국어 공부.
1: 직장에서 이야기할 때 괜찮아요. 2단계부터 3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나오면 포인트 좀 많이 줘요.
0: 이번 연장을 넘어 전문 취업 비자를 따는 것이 아빠의 목표라는데 가족의 미래를 더 단단히 지키고 싶다는 희망이 아빠를 더 노력하게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안일에 나선 레카 씨. 다친 발로 고생했을 시어머니를 위해 구석구석 쓸고 닦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남편 없이 지내는 며느리와 아빠 없이 커가는 손자들을 볼 때면 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듯 합니다. 만질 수 없는 아빠를 마음으로만 불러본 세월 3년. 함께 지낸 시간과 맞먹을 만큼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만남이 간절한 가족에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전달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앙쿠스.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실감했는지 내내 씩씩했던 아이가 쏟아내는 눈물이 더 짠하게 다가옵니다. 가족의 한국행 소식을 알 턱이 없는 아빠는 주말을 맞아 네팔 동료들과 배드민턴 삼매경입니다. 최고찬 선배인 타파 씨가 마련한 자리.
2: 동생들 비자 고민 많이 있어가지고 그중에서도 수검 씨가 고민이 많아요.
0: 스트레스 상황인 동생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해소법입니다. 아우,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1: 건강도 좋아하고 좋고 우리 스틸트도 불러요.
0: 설레는 날 아침. 네팔의 가족은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천 스카프 카다로 안전을 빌어주는 할머니. 생후 5개월에 헤어진 둘째는 아빠를 알아는 볼 수나 있을는지 걱정도 되지만 손자들이 아빠를 만난다 생각하니 기쁩니다. 가족의 축복 인사를 받으며 비탈진 산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수도 카트만두까지는 차로 15시간이나 걸리지만 그게 뭐 대수일까요? 그저 신이 나고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가족은 아빠와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이곳은 경유지인

0: 인도 델리. 비행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한국어 공부 중인 가족. 쉽지 않죠. 반면
1: 아빠, 만 알아?
0: 오, 발음 좋은데?
1: 엄마, 내게 아빠, 아빠 만나러 왔어요.
0: 난생 처음 보는 신문물이 신기한 아이들. 남다른 사용법 보여주고 그렇게 가족은 한국으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 야간을 번갈아 일해야 하는 공장에서 주간조는 언제나 아침 체조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짧지만 찌뿌둥한 아침잠도 깨우고 집중력도 끌어올려 하루를 움직일 힘이 되어줍니다. 반복 작업이 많은 공장일. 아빠의 무덤덤한 성격이 이럴 땐 장점이 되는 듯한데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 드디어 가족이 먼 하늘길을 날아 한국에 다다랐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그런 기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 아이고, 오시는 길이 되게 힘들었어요.
3: 가루도 대디에나 뭐 바보고 바와라이 뱃네 번에 버치 이디 가루 잡아야나.
1: 감사합니다.
0: 얼마나 좋으면 둘째 시완이는 동실동실 춤이 절로. 기쁨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는데 그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첫째 앙쿠스가 나섭니다.
1: 안녕하세요. 중랑보령 어떻게 가나요?
4: 중랑보령? 중랑보령은 철로 가는
3: 헬로.
4: 헬로 버스.
3: 헬로.
0: 버스 행선지가 한글로 적혀 있다 보니 쉽게 색상으로 알려주신 것. 덕분에 한 번에 버스를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5: 이쪽으로 돌아서 티켓 여기 매표기 있거든요. 매표로 보령차 매표 끊으신 다음에 요절 기다리시면 돼요.
0: 그런데?
3: 야?
0: 예기치 않은 난관은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엄마도 태어나 처음 본 것. 무엇을 쓰는 물건이고 난감하던 찰나. 귀인이 나타나셨습니다.
1: 중랑보령.
6: 중랑보령?
1: 네.
6: 알겠어요.
0: 앙쿠스의 정확한 발음 덕에 소통 완료. 엄마 뿌듯하시겠어요. 아이들은 유심히 지켜보며 호기심 충족과 지식 충전 중인데요. 얘들아, 신기할 때가 아니야. 5분 뒤에 버스 출발한다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 서두르자. 앉자마자 출발하는 버스. 보령까지는 3시간가량을 달려야 합니다.
7: 뭐할래? 뭐하고 언월 댁다길 거슬락산이 팀라지.
1: 멀리 바바라이 댁다 내려 거슬락차. 뭐 바바라이차 블랙인조.
0: 설렘도 잠시,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요, 좀 자둬요. 인천공항을 출발해 보령시에 당도하면 가족은 아빠 회사가 있는 관창 일반 산업단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3시간 뒤, 여긴 어디? 보령시에 입성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빠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하는 가족. 근데 아직 잠이 덜 깬 듯한데? 둘째 시완이 잠을 확 깨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스크림!
1: 뭐요, 한 줄이요?
0: 그렇게 좋아요?
3: 야오, 바빠 먹어.
0: 당황한 엄마, 무인점포라 계산을 키오스크에서 해야 하네요.
3: 야, 마사님 부재는 깜깨 걸네요.
0: 어쩌겠니. 네? 엄마도 너무 사주고 싶지만 기계랑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요.
3: 나자, 이 아이스크림 우리라 함러. 나자, 와라 함러.
1: 대라 함.
3: 나자, 나자 아이스크림라 함. 아버 보살님 만지 차이나 몰라. 아이스크림 우리라 함러.
0: 아이스크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둘째 시완.
3: 보샤, 보샤 너 드려라.
0: 엄마와 신랑이 끝에 목표를 바꿨습니다.
3: 그래도 보샤.
0: 똘똘한 녀석. 제작진 이모야를 애교로 녹이는 데 성공. 키오스크 익숙해지라고 바코드 찍어보는 경험도 하고 결국 아이스크림을 얻어내고야 맙니다. 아빠는 뒷전인 요 녀석들. 엄마 마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죠요?
3: 아저님 아주 늦게 달리 하시네.
8: 엄마는 지금 빨리 아빠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1: 엄마 가는 거 지치다니요. 엄마 뒷도 봐봐라 맥주.
0: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당 보충해 보자고. 자 다시 아이들의 아빠 찾아 산말리가 시작됩니다. 동생 말에 출동.
9: 안녕하세요.
0: 멋져.
9: 한국어 후고구 아들이 가나요.
10: 어디 갔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0: 회사 이름이 좀 어렵긴 해요. 어째 물어볼 사람 찾는 게 더 어려운 동네. 가족 모두 지쳐갈 때쯤 갑자기 앙쿠스가 전력 질주합니다. 찾았다.
9: 안녕하세요.
0: 작전 변경. 아빠 회사 이름이 적힌 수첩을 보여주면.
11: 한국 후쿠오카는 어떻게 가나요?
0: 오 기대감 상승 중.
12: 이쪽에 직진 가시면은 아, 네 버스를 잡아온다. 미리 한번 잠깐만요.
0: 모를 땐 여보.
12: 후쿠 저 관창공단 가는 데가 어디서 타지?
13: 관창공단.
12: 자기 산마차.
13: 산마차.
12: 네, 산마차.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
13: 오늘 모셔다 드려요.
12: 이쪽으로.
0: 아내의 한마디에 잠시 생업을 멈추고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주시겠답니다. 너무 아름다운 부부상이네요.
13: 감사합니다.
14: 아유, 세상에. 조심히 가요.
0: 아이고, 보령 인심 살아있구먼요.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게 30분은 걸렸을 텐데 말이죠. 덕분에 시간도 절약하고 편하게 왔습니다. 한국 아줌마 아저씨의 정을 아이들이 오래도록 기억하면 참 좋겠네요.
11: 아빠 잘 만나고 가. 재밌게 놀다가.
9: 감사합니다.
0: 아유 인사도 잘하고 예뻐요.
9: 감사합니다. 바이.
0: 아빠 회사까지는 이제 버스로 6코스만 남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깜짝 놀래켜드릴게요. 오후 업무가 끝난 시간.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회사 앞마당은 사진 명당이라는데 무덤덤한 성격의 아빠도 예쁜 걸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15: 이거 가족들한테 보내고 싶어서 지금 꽃사진 찍고 있어요. 애기들이 생각나요.
0: 통신이 불안한 시골집에 있을 아내에게 언제 닿을지 모를 사진으로 안부를 대신합니다. 이렇게 회사 코앞까지 온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제 걸어가는 길만 잘 물어보면 됩니다. 하지만 어허 여긴 사람도 하물며 차도 없는데요. 어떡하죠? 수첩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상황. 얼마나 더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경찰에 도움이라도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머! 제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를 봤답니다. 당당하게 스스럼 없이 경찰차로 다가가

0: 난 앙쿠스.
1: 청소년부장인데 여기 앉아있으면 위험한데.
2: 감사합니다.
0: 좀 전에 요긴했던 한국어가 적힌 노트 등장. 마법이 펼쳐질까요?
1: 꼬꾸에 누구 만나러 가요?
0: 아빠 회사를 아시나 봅니다.
1: 여기 저희가 경찰차로 아빠 있는데 태워놔줄게요.
0: 긴 기다림에 대한 보답이라도 받듯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진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나 할까요? 얘들아, 대한민국 경찰차 타보니까 어때?
3: 네, 고시랑.
0: 이보다 안전할 순 없겠죠.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아빠 회사로 출발합니다. 네팔 산골 마을에서 이곳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죠.
1: 여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아빠 있는 곳이 거의 다 왔어요.
4: 봐봐, 여기 봐봐. 봐봐.
0: 아빠라는 말에 밖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아이들.
3: 근데 봐봐서 깜고리 참다.
4: 봐봐, 깜고리 참다.
0: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오늘이 가기 전에 꼭 만날 수 있겠죠? 마지막 행성지인 아빠 회사 앞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5: 대리, 문이 안 열려가지고. 저 대리 뭔데? 주심 사오니까. 사오니까 주심.
0: 인적 드문 낯선 길 위에서 마주친 뜻밖의 호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1: 좋은 추억 만들고 가.
3: 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0: 가족은 몇 번이고 인사를 합니다.
3: 바이바이.
0: 가족들의 방문 소식을 미리 전해들은 회사 관리자분은 입구까지 직접 나와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3: 아빠 만나러 왔어요.
5: 아빠가 누구예요?
3: 저는 지금 씨의 아들입니다.
5: 반가워요.
3: 반가워요.
5: 박수. 반가워.
6: 나 굿거라. 굿거라.
5: 반가워.
6: 수감 같아서.
7: 수감 어디 있네요?
5: 아, 지금 저녁밥 먹으러 밖에 나갔어요.
0: 만남도 타이밍인데 길이 엇갈렸네요. 오늘 공장장님이 수감 씨에게 긴급 전달 사항이 있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랍니다.
8: 식당밥은 어때요? 네. 먹을만해?
9: 먹을만해요.
8: 먹을만해?
9: 네.
8: 식당이 맛있어, 여기 맛있어.
9: 이거 맛있어요.
0: 식사가 끝나갈 무렵 뭔가 꺼내는 공장장님? 금일봉?
5: 어, 열어봐.
9: 예.
0: 한 장짜리 러브레터? 어, 뭔가요?
9: 아, 비자가 연장했네요.
8: 연장 비자야.
9: 예.
8: 수감하고 더 네. 길게 하고 싶어. 가능해?
9: 예.
8: 오케이?
9: 예.
8: 그래, 우리
9: 고맙습니다.
8: 예, 네. 그래.
0: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 1년 10개월을 더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9: 진짜 마음이 진짜 좋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너무 애심이.
8: 나도 고생했고.
0: 하지만 가족 만날 날은 또 기약이 없으니 차마 마음껏 기뻐할 수만은 없나 봅니다. 걱정 말아요. 가족이 아빠 기숙사로 향하고 있거든요. 아빠 혼자 쓰는 방 안. 영상통화로만 봤던 곳을 마주하게 된 가족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아빠가 쓰던 물건을 만져보고 침대도 누워보고 아빠 냄새를 찾기 바쁩니다.
5: 수감이 보는 책.
7: 수감이
5: 일기장이네. 일기장인가 뭔지 모르겠고.
0: 남편의 노력이 묻어있는 흔적들. 혼자 견뎌온 고달한 세월이 느껴집니다. 남편의 익숙한 체취. 사진 속 모습보다 더 생생하게 전해지는 온기에 눈물이 흐릅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너무 외롭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때 기쁜 소식을 듣고 생각보다 이르게 귀가한 아빠. 지금 가족들이 아빠 방에 있는데 한 발짝 한 발짝 점점 다가오는 아빠. 이대로 가족은 상봉하는 건가요? 어? 불 꺼진 방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로 갔지? 그런데 연신 두리번거리는 수감씨.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한데요? 가족이 왔다 간 걸 눈치라도 챈 걸까요? 한참을 침대를 뚫어져라 본 이유는? 평소에 아빠는 이불과 베개, 침대 시트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개 위치가 달라진 거죠. 왜? 앙쿠스가 아빠 목베개를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깜짝 만남 작전은 이렇습니다. 꼬마 신사 첫째가 아빠가 매일 문을 여는 장롱 안으로 몸을 숨기고 엄마는 꼬마 대장 둘째와 함께 회의실에서 아빠를 기다리기로 한 것.
10: 둘로 절하라 온다니 사는 절하라이 점이 나면 절이라 한다고. 둘로 절하라 온다니 사는 절하라이 대해라는 기원한다. 내리 구시우는 자라 두.
3: 봐봐.
11: 봐봐거니. 근데 봐봐거니 구시우는 자 봐봐.
10: 아주로는 자.
0: 의심은 내려두고 씻을 준비를 하는 아빠. 옷장으로 다가가는데 앙쿠스를 지나쳐 옆 칸문을 활짝. 와, 아빠 지금 밀당하는 거 아니죠? 바로 옆 칸에 아빠를 기다린 아들이 있다고요. 이대로 작전 실패? 이번에는 과연? 마침내 아들 발견!
12: 어디라고?
0: 꼬박 3년 만에 아들을 안아봅니다. 많이 크고 많이 무거워졌죠?
12: 갑자기 봤어요.
0: 너무도 똑 닮은 아빠와 아들. 그렇게 보고 싶던 아빠인데 얼떨떨한 반응도 부전자전입니다.
13: 좋아요, 아들 보니까.
0: 기쁘고 벅찬 마음이 너무 커서 멍해진 거겠죠?
12: 그래도 왜?
3: 왜?
12: 거의 꼬리블라야고 해, 여름만.
3: 어인데라고?
12: 거의 하루.
0: 아내와 둘째가 있는 회의실로 향하여 얼마나 보고 싶으면 20kg이 넘는 첫째를 안고 한다름에 달려가 봅니다. 눈물은 삼키고 그리움은 행동으로 전해집니다.
12: 멋지게 보내셔. 오예.
0: 드디어 사랑하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2: 하셨지요?
3: 응?
12: 응?
3: 아니다, 안 해주니까.
12: 누구냐고?
0: 둘째에게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빠라는 이름. 사랑하는 아내도 안아줘야죠.
12: 들어와.
0: 기쁘니까 우는 겁니다.
12: 뭐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갑자기 이렇게 만나서 내가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0: 서울 나들이에 나선 가족은 잠수함도 구경하고 귀한 경험들을 쌓아갑니다. 마음껏 색칠하는 시간조차 아이들에겐 작은 선물 같은 순간인데요. 바다가 없는 네팔에선 상상하기 힘든 늠름한 해군도 되어봅니다. 더 큰 꿈을 품길 바라며 직업체험관도 방문했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상식을 배우고 운전면허증도 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와우 엉꿀
0: 전기차도 직접 몰았다니까요. 앙쿠스 완전 신났겠는데? 아빠도 덩달아 신났습니다. 시완도 같이 해볼 차례. 형제가 함께 맞춤형 자동차 만들기 체험까지. 낯선 땅에서의 특별한 경험들이 아이들의 인생에 단단한 밑거름이 되어주겠죠?
2: 너무 좋아요. 가족들은 너무 행복해요.
0: 다양한 체험으로 꽉 채운 하루. 아빠가 건넨 사랑과 꿈을 꾸게 해준 오늘을 아이들도 오래도록 추억하겠죠? 너무나 짧았던 8박 9일. 씩씩했던 아이들도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가슴 아픈 이별. 무너지지 않으려 엄마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출국장으로 향합니다. 재회의 순간 기쁨의 눈물조차 아꼈던 무뚝뚝한 아빠도 멀어지는 가족의 뒷모습에 속수무책입니다. 슬픔이 밀려오지만 아빠는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기에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세요.

0: 있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1: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미스터 츄는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잖아. 일어나, 아니 일어나야지 오빠. 아. 앉으면 안 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

0: 왔다. 6살 반 에이든입니다.
1: 네, 에이든, 엘레나 너무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너무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에이든은 되게 똑똑하고 배우는 걸 좋아하고 되게 룰 팔로워, 그 FM 탁탁탁탁 사랑이 너무 많고 섬세하고 딸 같은 아들.
0: 왜 지금 안 찍는다고 했잖아 TV 볼 때.
1: 응? 오빠가 제 가운데 남자예요.
2: 자기는?
1: 나는 옆에. 그 오빠가
2: 이렇게 했어요 엄마 쪽. 에이든, 알레나, 아빠, 라이언입니다.
1: 에이든, 엘레나, 엄마, 고민지입니다.
2: 우리는
1: MZ 커플입니다.
2: 네.
1: 어때?
0: 엄마, 기다려.
1: 엄마, 멈춰. 가서 이모 잘 부탁해요. 얘기하고 와. 그래야 엄마가 청소를 덜 하지. 엘레나, 이모님 왔어.
0: 피야.
1: 밑에 있어, 지금. 너 밑에. 여기 응? 밑에. 왔다. 왔다. Enjoy. 먹어. 짠. 짠. 먹어.
0: 짠.
1: 할머니가 오면 이제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그랜드래피즈가 비얼시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양조장이 80개? 그 정도로 맥주로 되게 유명한데, 그 사실 이제 그랜드래피즈가 엄청 미국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 중에 상위권에 있어요. 사실 아이 키우기에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도 남편이 어렸을 때 자랐던 학교 초중고가 다 있고 되게 좋아요. 살기 사실 좋아요. 사실 너무

0: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엄마이기 전에 나는 저 시카고 도시 냄새가 좋은 여자.
1: 그럼요. 네. 사실 저도 도시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 있으면 데이트 나이 하면 어떡하지? 할 게 없어요. 아, 시카고 보고 싶어요. 근데 아, 어쩔 수 없어요. 그 첫 번째는 애기들, 그치?

사실 저희 집엔 특별한 무언가가 또 있어요. 1층에는 거실과 넓은 주방이 있고 2층에는 아이들 방하고 우리 부부 침실이 있어요.

0: 노래방 가고 춤추고 육퇴하고 우리 둘도 좀 놀아야겠다. 그래 그러면 하자. 가자. 태지.
1: 맞아요. 한국에서 샀어요. 그 배달로 왔어요.
0: 진짜 노래방 너무 좋아요. 네.

0: 매일 요일마다 다른데요. 화요일은 6시 반에 나가고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수업이 있어요.
1: 쳇바퀴 쳇바퀴
2: 뭐
1: 달려 달려 달려 달려
3: 두부야 왜이래? 누워줘. 아직 일어날 시간 아니야. 엄마 일해야 돼서 일어났어.
0: 앉아 일어나 그냥. 일어나 그냥.
3: 알았어.
0: 어차피 라이언도 일어나야 돼. 도시락 싸야지. 어 일어나.
4: I'm still tired.
3: You're still tired? 하얀 우유 줄까? 얘는 가서 준비.
0: 애들 너도 가서 학교 가 준비해. 옷 입고 세수하고 체크하고. 제일 고마운 거가 아침잠 진짜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남편이 바로 튀어나가요.
4: Is she going to work right now?
3: 엄마 곧 가야지.
4: 응. Hey, that was nice.
3: 어, whipping cream, whipping cream. 자, 먹어줘.
5: 안 돼. 아빠 이거.
3: 이거 뭐야, 레나? 어, 젤인가, 잼인가?
4: 잼.
0: 잼.
3: 잼.
4: Wait, I eat jam before with bun.
3: 맞아. 맛있지?
4: Yeah. It 지금... was so yummy, but not with peanut butter.
3: 조금, 에이든 세 개만 필요해. 하나 남았을 거야. 봐봐.
4: 하나,
3: 둘, 셋,
4: 하나,
3: 둘, 셋. 얘는 다 먹지? 누가 먹을래?
0: 아빠. 얘는 먹어. 감사. 발포 비타민. 피곤할 때 이걸 마셔야 좀 힘이 나. 내 보약 어딨지? 홍삼도 먹어야 돼. 아니면 이거? 경고?
3: 이미 열었어 이거. 마셔. 나비. 커피 커피.
0: 커피.
3: 우리 MZ 맞아요. MZ니까. 아, 우리 온라인으로 만났어요, 사실. 앱으로. 앱으로. 저는 그 한국말 배우고 싶었어요. 그 사람 한국말 하고 영어 배우고 싶어요. 저는 영어 알고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0: 얼굴도 몰랐어요.
3: 네. 네. 사진도 없었어요.
0: 네.
3: 그때 처음 봤을 때, 와, 예쁘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놀랐어요. 네. 아. 어떻게? 어떻게? 너무 예쁜데?
0: 고개를 들 수가 없겠다.
3: 예. 그래서, 뭐, 행복하게, 뭐.

0: 아일랜드에 어학연수를 가면 어떨까? 어차피 젊었으니까. 그래서 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나 아일랜드로 어학연수 갈까 봐 했더니 남편이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1: 맞아요. 싫었어요. 왜 아일랜드 가? 아일랜드 제가 아일랜드 갈수 있을까? 못 가요. 그래서
0: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제가 아일랜드 가면 영영 안 돌아올 것 같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프로포즈를 했고 미국에 오는 삶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0: 애들, 오늘 먹어?
1: 아침이야, 아침. 어? 나. 토끼랑 같이 먹어. 이렇게, 넉넉이랑. 엄마는 간다, 이제.
2: 잘 가. 아빠는요? 나도.
0: 파이팅.
1: 이따 봐. 안녕.
2: 봐요.
1: 바이바이. See you soon.

0: 저는 미국에서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있는 필라테스 선생님입니다. 첫째 낳고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몸 회복을 하려고 필라테스를 시작했다가 완전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 필라테스 가르치면서 제 삶이 생긴 거잖아요. 엄마가 아닌 이제 나로서의 삶이 생겨서 진짜 미국 사람들하고도 더 교류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삶도 좀 느껴보고.
1: 알레나 놀고 있어? 에이든이랑? 잘 되고 있지?
2: 이하!
1: 모르겠어.
3: 어디 다쳤어?
2: No!
3: 난 깨끗해.
2: 아니, 저...
1: 이제 5분!
2: 어?
1: 5분이야! 5분 남았어! 아니야, 알레나, 알레나, 가. 너 학교 안 가지, 오늘? 너 버튼 가자.
2: 뿅!
1: 너 학교 가고 싶어? 아니, 추워서. 오케이.
2: 아우.
1: 데리고 가자, 에이든. 가자.
0: 이 동네가 제가 좋았던 이유는 이제 아이가 걸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0: 이어서 그래서 저도 왔죠.
1: 가자, 가자.
2: 어, 오늘 와인 없어? 그냥 들어가면 돼. 비 때문에. 죄송해요.
1: 가자, 가자, 가자.
3: Hey, stop it. I'm gonna step in the puddle.
2: You step in the puddle?
1: 아, 무슨 일이야?
2: You're my boots. 좋아. 어디 가자. 봄이 어디 갔어? 시간 있어?
1: 오케이. 가.
2: 에이든. 에이든 잠깐만 뽀뽀. I love you. 어. 바이. 다음에 이제 바이. 어? 어 뵀어. 에이든 들어갔어. 이제 너네는 학교 안 가도 돼. 가서 놀까? 가자. 어?

0: 저는 변호사입니다. 콜룸 가는 뚝뚝뚝 한 변호사 아니고 저는 파이낸스 합니다. 이제 cheaper for the client, which I think is a win. We'll get a draft of that enforceability opinion out shortly, and we'll be close to wrapping up. So that's where we should enter into the transaction. We'll have to bring that up with the bank. I don't know to what extent they encumber for purposes of setting the levels in the term sheet. Going down. What you had in your model. That's all I got.
1: Can I do a photo computer?
0: Yes, you can do a photo computer. Are you going to work with Appa? 이런 방에 있어. 가져와. 응. You got your computer? You going to work with me?
1: Yeah, I can work right here.
0: Okay.
1: Are you surprised that I'm going to work too?
0: I'm surprised, yeah. 너는 일하고 있어?
1: And be quiet.
0: Okay.
1: I'm gonna work like you. I get the writing.
0: Okay.
1: I'm gonna send the email.
2: Chokka!
1: Chokka! Two. I have to go poop.
0: 알았어. 와야소 사자.
1: I'm going to just close this.
0: Okay. Come on.
1: Daddy, why you don't got a pet with me?
0: A what? A pet?
1: Yeah.
0: I have a different pet.
3: Elena, 여기 있지? 다 숨었어? 찾는다. 다 했어. 보고 싶었어.
4: 이제 뭐 하고 놀까? 어때?
1: 엄마 기다려.
4: 엄마 멈춰. 시작. 시작.
1: 하나 둘 셋.
4: 어때? 몇 초였어? 내가 엄마한테도 막 엄마가 네가 어른인데 애한테 왜 그래 이러면 나도 엄마 애기야 막 그러면은 엄마는 되게 물론 철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엄마 아빠의 딸이기 때문에 저도 엄마 아빠 오면 되게 철이 없어집니다.

0: 엘레나, 마셔. 엘레나, 금요일 불금이지. 다시 한번 자. 짠, 너가 해봐.
1: 짠.
0: 자. 그렇지. 먹어, 이제. 얼른 밥 먹어. 에이드 와서 앉아.
2: 할머니 너무 자고 싶은데 못 잤네.
0: 얼른 와서 공부하고. 엄마 뭐라 했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2: 할머니는 잘 수 있어.
0: 무슨 헛소리? 바보가 된다 했잖아.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 이리 와.
2: 아니 근데 나
0: 너 한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공부를 매일매일 하는 거 알아 몰라? 얼른 와.
2: 할머니 잘래.
0: 하나. 네, 여기 별표고요. 별표까지 하는 거야. 에이든. 말하면서 읽어봐.
2: 기기. 이번에는 마가리가 자료를.
0: 잘했네. 형제가 뭔지 알아? Brother. Brother.
2: 응?
0: 그러니까 동생하고 형이 있는 거야.
2: 가져다 놓아줘요.
0: 애들한테 철저한 제 그게 있어요. 무조건 한국말이 절대 교포 발음 나오면 안 되고 현지인 발음 되는 것이 목표.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늘 전화를 했죠. 제발 와서 도와달라. 딸을 좀 살려달라.

0: 또 아기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와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같이 둘째 임신했을 때 같이 가서 산후조리도 해주고, 걔가 미국 가서 우리한테 손을 내밀 때 우리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을 쪼개서 할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1: 전화 왔다. 안녕!
2: 잘 있었어?
3: 안녕.
4: 아이도 뭐지?
2: 에이든 신났네? 좋아?
1: 앉아?
2: 엘레나.
1: 좋아? 앉아? 엘레나하고 에이든 보러 가려고 하는데 좋지?
4: 이만큼 좋아.
1: 얼만큼? 니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에이든, 엘레나?
4: 할머니, 약과하고 듬뿍 사와.
2: 약과 듬뿍듬뿍 사갈게.
1: 많이 샀어. 꼬부깃도 할머니가 두 개 샀어.
5: 거북이집 아니고 꼬부깃집?
1: 아, 꼬부깃집. 엘레나는 뭐 먹고 싶어, 할머니랑?
4: 나겠지.
1: 맥앤치즈. 그래, 우리 맥앤치즈.
2: 맥앤치즈?
1: 응. 맥앤치즈 좋아하지.
6: 알았어.
7: 조심히 오세요.
6: 조심히 오고.
7: 데리고 갈게요.
1: 알았어.
6: 할머니.
4: 할머니 사랑해요.
7: 할머니는?
4: 사랑해요.
6: 사랑해요. 해봐.
4: 사랑해요.
1: 우리 곧 보자.
8: 놀죠?
4: 안녕!
1: 잘 자, 잘 자.
2: 자, 이제 짐 싸자고.
1: 응, 짐 싸요. 순자가 좋아하는 약과, 미니 약과, 꼬부기. 꼬부기 초코칩. 요즘에 애들 핫한 김장조끼.
2: 김장조끼?
1: 이름이 김장조끼래.

0: 김장조끼. 짐 다 쌌네.
1: 다 챙겼습니다.
2: 우리 미국 간다.
0: 엘레나 1군 곱보자.
1: 비행기를 타고 한 9시간 정도 소요해서 시애틀에 중간 기착하고 다시 또 비행기를 갈아타서 시카고까지 가는 여행입니다.
2: 에이비 카드 놀이 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0: 그치.
1: 안녕하세요. 시애틀에서 경유해서 시카고까지.
3: 시애틀에서 시카고 가는 항공기가 연결 시간이 안 돼요.
1: 환승할 때는 3시간 반 이상의 텀이 있어야 된대요. 저희가 3시간 조금, 거의 3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아마 30분 늦게 떠났는가,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승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발권하는 데서 안 해주려고 했었어요. 안 된다고.
2: 쉽게 되는 게 없네.
3: 고객님, 지금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자리를 두 번째 줄로 앞자리로 당겨드려서 빨리 나올 수 있게끔.
4: 네.
3: 그리고 짐은 빨리 연결되게끔 조치를 할 거예요.
4: 네.
3: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짐보다는 이쪽보다는 둘이 얼마나 기면이야. 그거에 따라서 걸리는데, 만약에 못하면 그 다음 편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이제 따로 알아보셔야 되는 거야.
1: 예, 알겠습니다. 또 두 개 갖고 있지?
0: 다섯 개. 다섯 개, 총 다섯 개입니다.
1: 들어가야지.
2: 고맙습니다.
0: 여라유 포인트 어디에 있을 거냐? 마이 패밀리 우리 민진의 집에. 미국은 해마다 올 때 그 전날 생각나요. 한 이틀 전에 이거 심사 안 하면 못 들어간다. 못하면 빠꾸 당한다고 하니까 뭐 한 달 동안 들었어요. 발음이 빠르니까 어떨 때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5: 질문들이 뭐 어떤 거?
0: 뭐 하우롱 어디에 있을 거냐 하는 거하고.
1: 하우롱 얼마 동안
0: 있을 거냐? 웨어라도 어디에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왜 왔느냐? 페퍼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5: 그러면 왜 왔냐 물어보면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돼?
0: 왜 왔냐? 빨간 날로 왔죠. 더러. 입국 심사한 분보다 잘 만나서 무탈하게 잘 준다.
1: 그러니까 입국할 때요, 집사람이 입국 창고가 한 다섯 개 정도 되잖아요. 유심히 딱 봐요. 그러면 어느 한 군데는 별로 안 물어보고 막 통과시켜. 그럼 야, 저기로 가자. 거기 가서 줄 서요. 그러면 백발백중 별로 안 물어봐. 그런 촉이 아주 잘 발달됐어요.
0: 대답해봐.
1: 응?
0: 페퍼즈.
1: 응?
0: 페퍼즈. 어디에 있을 거냐?
1: 퍼플?
0: 응. 어디에 있을 거냐?
1: 미지스. 어? My family.
0: 하고.
1: About one month. About one month.
0: Where are you going to stay?
1: My daughter's house in Michigan.
0: How about once? Where are you going to stay?

0: 시작했어. 시애틀에 왔네. 눈 많이 왔어. 눈이 많이 왔어.
1: 비행기 아프겠지, 그래도.
0: 그치.
1: 밖에서 문 열어줘야 돼.
0: 열어주겠지. 우린 여기 옆으로 가.
1: 일로 일로 해야 됩니다.
0: 일로 해야 된다 그랬어.
2: 저기 시카고 가신 거죠?
1: 네. 예, 예.
2: 시카고? 델타 항공이시죠?
0: 네, 네.
2: 예. 밤 한 11시인가 10시로 지원해요.
0: 그럼 1시, 2시, 3시에 내린다는 소리네.
1: 얼마나 지연됐나 봐가지고.
0: 2시에, 12시에 탄대잖아요, 한 12시에.
1: 밤 12시에?
0: 비행기를.
1: 아, 12시에 도착이라 그런 거 아니었어?
0: 12시에 타는 거.
1: 그래?
0: 아이고.
3: 주빈은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팬티를 모자처럼 머리에 썼거든요. 엄마, 이제 다 됐어요. 주비야, 티셔츠를 거꾸로 입었구나. 별미니?
4: 별미.
3: 티셔츠랑 할머니가 사주신 바지를 입어야지. 엄마, 티셔츠는 나 혼자 입을래요. 그러렴.
4: Can you just, can you just, 1, 2, 3, 4, 5.
3: 공주, I love you. It's time to sleep.
4: No.
3: Hug. I love you.

0: 수고.
1: 자기도 잘했어.
0: 수고.
1: 고마워. 여보, 수고.
0: 수고.
1: 잔.
0: 잔.
1: 드디어 먹자. 자기 오늘 좀 힘들었어?
0: 어.
1: 피곤해?
0: 꿀잠 오늘.
1: 꿀을 어떤 장에 넣었어?
0: 응?
1: 꿀을 어떤? 사랑해. 왜?
0: 그자.
2: 그자. 델타, 시카고, 시카고 오예요. 아우, 이게 캔슬이네?
3: 캔슬? 그거 이제 대기인가 봐, 스탠바이.
2: 언제가?
3: 스탠바이, 이제 지금 못 가고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야. 오늘 못 간대잖아.
2: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민지야. 뭐 어떡하냐. 지금 하루가 딜레이래. 늦대이네. 있죠?
0: 어떡해. 내일 몇 시 비행기인데?
4: 내일 똑같이 5시.
2: 대기. 스탠바이 아니야?
3: 그러니까 오늘 네. 5시에 타려고 하는 걸 내일 타야 된다고.
2: 내일 몇 시? 내일 오후 5시래. 하루 딜레이 된 거지.
3: 어? 하루 딜레이 되는 거야.
0: 아니 그러면은 엄마 아빠 오늘 어디에 가 있어? 그 짐을 들고. 그 시애틀 공항 안에 호텔이 있어?
2: 몰라 아직. 이제 여기 판정 받은 거라니까 비행기 없다고.
4: 그걸 알아봐. 호텔 안에 아니 공항 안에 호텔이 있는지.
2: 타임캡슐 같은 거?
0: 타임캡슐?
1: 아니 그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2: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 많지. 미국에는 그런 게 없겠지. 아니 그 캡슐 그 호텔 있잖아.
1: 아니 여기 바로 앞에 호텔 아주 많아.
0: 그 아빠.

0: 되게 많아, 호텔이.
1: 아주 많아.
0: 그, 잘 찾아봐, 엄마랑 둘이요.
2: 참 힘드네.
3: 괜찮아. 참 힘드네, 그치?
0: 만나기 힘드네. 타임캡시 타고 와. 어쨌든 상황을 계속 알려줘. 일단 공항 안에 호텔을 좀 찾아봐.
2: 아유, 수고해. 아무튼 여기 이제 찾아보고.
0: 알았어. 바이.
2: 그래.
0: 바이.
2: 참, 어떻게 하냐, 이제.
4: 뭐, 그냥. 아, 예. 이렇게 된 거 즐겨야지. 언제 또 시애틀로 와보겠어. 안 그래?
2: 눈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네.
4: 투 비지트 마이 패밀리. Going to Chicago.
2: 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4: 멋있게 오는 거. 언제 또 시애틀에 와서 이렇게 이런 추억을 만들겠어요.
2: 그래도 지나가는 겨울 끝에 눈 보니까 좋긴 좋네.
4: 그렇지, 그렇지.
2: 눈이 참 멋있게 오긴 멋있게 온다.
4: 네. 들어갑시다. 안녕하세요.
2: 오케이. 이제 덥네.
4: 어제 눈도 많이 오더니 오늘은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갈 일만 남았네요. 그죠?

0: 아이고.
1: 공항에 좀 늦게 도착하더라고, 밤 12시쯤에. 근데 내가 그래서 호텔 하나 잡아놨어, 공항 근처에. 호텔 가서 체크인 하고 자면 돼. 그럼 내가 아침에 데리러 갈게.
2: 알았어.

0: 됐어.
1: 나 할 수 있어. 어?
2: 이제 가자. 가자. 자, 신발.
0: 인 시카고 to pick up 할머니 and 할아버지.
2: 그 말인즉슨 너네가 한국말을 계속 써야 된다는 거 이거지?
1: 알았어.
2: 옳지. 아빠.

0: 안 보이는데. 아.
1: 안 했을 때 하는 거야.

0: 됐어? 네, 알겠습니다. 아마.
1: 아이고, 애기. 아이고, 보고 싶었지? 그냥.
2: 여기 왔어요.
3: 고생 많았어요. 아이고.
4: 치워!
0: 치워, 치워.
4: 치워!
3: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운전만 하고 됐어요.
5: 할아버지랑 집에서 놀고
6: 난 할머니랑 집에 놀고 싶어.
5: 좋아, 좋아. 그럼 우리는, 우리는 우리 둘이 놀까?
3: 그래.
5: 야,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 같다고 완전 애교쟁이가 됐네? 특히 엘레나?

0: 들어오세요.
1: 바뀐 건 없네.
0: 아니야. 내 청소 좀 했는데.
2: 애기였는데요.
0: 어때? 집이 좀 깨끗해? 깨끗해졌네. 청소 좀 했는데.
1: 로봇이 했나?
0: 뭘 기스케라는 거야? 엄마. 먼지는 안 털었어. 어때? 요것도 새고. 요것도 다 바꿨어. 로고도 바꾸고. 잘했네.
1: 배치가 바뀌었구나.
0: 그치, 또 바꿨지, 내가.
1: 먼지는 의자가 일로 갔구나.
0: 여기로 갔고. 앉아있어, 이제.
3: 저기 앉아.
0: 수고하셨어요.
3: 고생하셨어요, 아유. 다들.
1: 아이고, 혼자 하고 고생했다.
0: 아, 짐이나 좀 풀까? 아, 그 전에, 얘들아. 너네 할머니한테 쓴 카드 줘야지. 어디 가자, 가자.
4: 할머니, 너는 어디지?
1: 헬레나, 어디가?
4: 이거 들고 있어. 할아버지.
1: 땡큐.
0: 엘레나가 한글을 썼어.
1: 한글.
3: 아, 고마워. 한번 볼게.
0: 봐봐, 이거.
1: 응? 아, 이거 에이미니?
0: 너무 부끄러워.
1: 뭐라고 썼어, 여기다?
4: 몰라.
0: 헐레나라고 썼어. 응? 헐.
4: 아니.
0: 고마워.
1: Thank you. 엘레나, 에이든, 선물 줘야지. 자, 개봉. 고민지. 이거 뭔지 알아?
2: 귀여워.
0: 이거?
3: 심장 쪽지.
1: 엘레나 거.
3: 엘레나 거?
0: 엘레나 거? 엘레나, 할머니가 너, 이거 엘레나 이거 입어볼래?
1: 한번 입어봐.
0: 한번 입어봐.
2: 손 들어가.
0: 오.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1: 맞아? 요즘 한국에서 유행이야 그거. 엘레나, 이거 뭐지? 오. 이거 또 엘레나 거. 이거 또 엘레나 거.
0: 아, 이건 라이언 거다.
1: 그래?
3: 에이든, 할머니가 에이든 것만 먹을 거를 갖고 왔어.
0: 뭘까? 뭘까?
4: 몰라.
0: 뭐가 줬어?
4: 봐봐. 뭐지?
3: 죽이지?
0: 와. 아, 이거 에이든 거?
4: 에이든 옷. 야, 바지.
3: 에이든 좋아하는 마늘종.
0: 맞아, 에이든 마늘종 좋아하잖아.
1: 자, 이거 에이든 거.
4: 뭐야?
1: 이거 뭘까? 약과.
4: 내가 오피너즈 뜯을 거야.
0: 할아버지, 고마워요.
1: 자.
3: 조건부야?
5: 조건부야?
0: 고마워, 엄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해? 아빠?
1: 불났어요. 아니, 안 났어.
0: 불났어.
1: 물 되는 거.
0: 근데 안 돼. 뭔가 연결돼 있어. 가자, 마이어 가든으로.
6: 출발!
0: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애기 나비.
4: 너무 좋아, 나비.
6: 잘 먹겠습니다. 먹어.
0: 엘레나, 에이든. 오늘 엄마, 아빠는 미팅 가야 되거든?
4: 아니요.
1: 왜 이렇게 턱을 부딪혀? 애들 이제 조정을 못해서 그래.
5: 그건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4: 할머니 어떻게 써?
0: 할머니?
4: 안녕.
0: 합니다. 그리고 뭐 사랑해요 이런 거 쓸까? 사랑해요. 이제 오빠 봐봐. 오빠 제 그림 좀 보여줘.
4: 하트나.
0: 헐. 헐 썼네? 잘했어. 자,
4: 좋아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7: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8: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를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턱.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 안고.

새벽부터 넌 이말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파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

0: 스탄 컴발 컴발 스탄 스탄
1: 일단은 양치기 소년이 되고 싶었고 제가 양띠거든요. 그래서 왔습니다.
2: 늠름한 양치기 경과 함께 약몰에 도전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양치기라고 약만 먹는 건 아니겠죠? 먹이를 챙기는 일부터 양털깎기와 같이 동물을 관리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목장 소리는 기본, 중장비 운전까지 척척해내는 오늘의 베테랑 이가람님입니다.

0: 바쁘디 바쁜 양치기의 하루. 동물들을 돌보는 일부터 목장 시설을 관리하는 일까지 쉴 틈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작업복을 입고 양치기가 될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곳은 동물체험장. 관람객들이 제일 먼저 동물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1: 들어오시죠.
0: 첫 입문은 바로 타조 우리 청소.
2: 저 앞에
3: 네. 아, 이 타면 되는 거예요?
2: 네네. 돌이 조금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3: 아, 네.
0: 딱딱하게 굳은 타조의 배설물을 치우는 작업. 첫 입문치고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3: 왜?
2: 궁금해서 지금
3: 왜?
2: 얘네들은 궁금한 애들이고.
3: 왜?
0: 역시 제 착각이었을까요? 그나마 막아주는 베테랑님 덕분에 청소를 이어갑니다.
2: 빨리 치워.
3: 근데 이거 진짜 힘드네요, 이게. 매일매일 이 똥 치우는 게 이것도 엄청난 일이겠네.

0: 진짜.
1: 똥이 또 은근히 무게가 돼가지고.
0: 야, 똥이 무겁다 이거. 똥이 무거워가지고.
2: 사조들의 눈치를 살피며 겨우 똥과의 전쟁을 끝내고 드디어 목양경과의 훈련을 시작하나 했지만
1: 여기가 양사인데 오늘 여기 양들한테 옆에 있는 건초를 급여할 거예요.
2: 거대한 건초도미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양들의 소화 건강을 위한 필수 식단이라고 합니다.
1: 여기 위에 부터 먼저 따요.
0: 네.
1: 위에부터 칼을 칼집을 내가지고 그 옆에 세 번 갈 거거든요. 네, 요걸 해주시면 돼요.
0: 네, 네, 네.
1: 네, 칼 드리고.
0: 네. 아, 이게 생각보다 두꺼워요. 비닐이. 안 돼요.
1: 되게 쉽게 했는데.
0: 뭐지?
1: 이게 비닐이 안 뚫리는데요?
0: 네?
1: 비닐이 칼에 안 되는데요? 왜 안 되죠?
0: 안 돼요.
1: 잘 해보세요.
0: 아, 진짜로. 진짜로 안 돼요, 진짜.
1: 네?
0: 이렇게 되는데요?
1: 이렇게. 세게 하셔야지, 세게. 긁으면 안 되고.
0: 네.
2: 한 손으로 쉽게 뜯는 베테랑님과는 달리.
0: 아니, 이게 진짜 비닐인데 왜 안 되지?
2: 제 손에는 좀처럼 잘 뜯기지 않는데요. 그 사이 쉴 틈 없이 건초가 추가됩니다.
0: 오, 뭔가 맞는 거가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끝났는데 지금 세 개가 추가된 거예요.
2: 보다 못해 나선 베테랑님.
0: 어디 한 손으로 그렇게 하세요?
3: 빠져도고 이렇게. 와, 이렇게 천천히 하면 안 돼.
1: 아, 당연히 안 되죠. 아, 여태까지 봤던 분 중에 제일 느립니다. 이건 제가 깔게요, 그냥.
2: 화 한 번 안 내는 좋은 선배님. 베테랑님의 도움으로 겨우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4: 저기 저 안쪽에 문 보이시죠?
1: 이거요?
4: 그거 말고 저 안쪽에 있는
1: 문. 아, 저거요?
4: 네, 그 네. 열어가지고 양들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1: 네.
4: 그 지금 그 열문
1: 네.
4: 그거 닫아주시고.
1: 아, 네, 알겠습니다.
0: 네? 네? 뭐지? 방탈출 게임인가? 아, 힘으로 하는 곳이구나.
2: 우선 양사문을 열고 안쪽으로 작업한 건초를 옮긴 후 다시 외부문을 닫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문단속을 끝내고 양들이 행복하게 건초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0: 아, 근데 안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진짜. 그죠?
1: 네.
2: 말릴 틈도 없이 뛰어나가 버린 양대. 사실 아까 문을 닫을 때 힘이 부족해서 잘 못 닫았더니 양들이 탈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1: 네. 야, 산티고 뭐 한 채야 이게.
2: 첫날부터 대형 사고를 친 저, 어쩌죠? 그런데 베테랑님은 여유 만만해 보이시는데요. 드디어 출동하는 베테랑님. 탈출 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4: 스탑!
2: 소동이 정리되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 아, 힘드시죠?
0: 네.
1: 양들이 사람보다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사람이 절대 못 잡아요.
0: 아니, 느려 보였는데 아, 한 마디 못 잡더라고요.
1: 네,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몰이 개가 네. 그 저희 사람이를 도와주는
0: 역할을 아, 이 진짜 짝꿍이네요.
1: 네, 그렇죠. 저도 오늘 짝꿍 개를 한번 아, 맺어줘가지고
0: 아까 그 멋있게 다 이렇게 양몰이 했던
1: 예, 네, 이렇게 이름이 제스거든요.
0: 아, 제스요?
1: 네. 네.
2: 멋지게 상황을 정리한 이 친구는 올해 8살 제스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제스는 오직 영어로만 명령을 알아듣는데요.

0: Welcome.
1: 한번 불러보실래?
2: 불러볼까요?
1: 예.
2: 뭐라고 불러요?
1: 제스히어 이름.
2: 제스히어.
1: 네.
2: 제스히어. 제스히어.
3: 멋지게 달려오는 제스. 신기합니다.
2: 히어.
1: 라이더. 오케이. 웨이트.
2: 누나요?
1: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2: 아, 사람 진짜요? 좋아해요. 예. 사람 좋아요?
1: 네네.
2: 처음 본 사람도 좋아해요?
1: 예.
2: 저 개와. 너 힘이. 아야. 아. 개발 처음 만져봐요. 오.
1: 오. 냄새도 한번 맡아보시죠.
2: 아, 냄새까지 굳이. 아까 열심히 뛰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1: 간단한 명령 한번 네. 배워보시겠어요?
2: 네, 좋습니다. 아이. 근데 일단, 눈을 안 마주치네.
1: 아까 해보셨지만 일단, 부르는 게 이제 히어.
2: 네, 네.
1: 히어.
2: 제스, 히어!
1: 으아. 이제 엎드려라는 게 있는데 명령어로는 라이다운.
2: 라이다운.
1: 예, 네. 라이다운 하면은 라이다운. 이렇게 엎드리고요.
2: 네, 네.
1: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있고
2: 네,
1: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있다는 거죠.
2: 네, 네.
1: 그 두 개 정도만 알면은 네.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2: 아.
1: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네. away예요.
2: away.
1: 네. 네. 그리고 네.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2: 컴바이.
3: 과연 제스가 제 말을 잘 들어 줄까요?
2: 제스 히어! 히어! 그렇지. 물지 마.
1: 한 번 더 해볼게요. 가까이 오면은 라이다운까지 한 번.
2: 아, 라이다운까지. 히어! 히어! 오. 제스? 제스? 히어? 제스? 제스야? 안 먹히는데요?
3: 생각보다 더 쉽지 않습니다.
2: 제가 할 만한 팁이 있을까요? 이제 훈련을 좀 계속 하고 싶은데.
1: 제스랑 호흡을 많이 맞춰봐야 돼요.
2: 그럼 뭐 저도 같이 산책을 하거나 좀 간식을 주거나 그래도 되나요?
1: 괜찮죠.
2: 제스요. 제스요.
3: 저희 둘 친해질 수 있을까요?
2: 제스요.
3: 1과가 끝나고 가끔 이렇게 야식을 드신다는데요. 저도 참여해보았습니다. 함께한 이분은 1년차 양치기 지수 선배입니다.
4: 네. 목장에서 일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5: 목장에 온 건 조금 넓은 곳에서 탁 트인 곳에서 일해보고 싶어서 온 것도 있는데 양치기도 이제 배워보고 싶어서.
4: 네, 자격증이 있어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5: 아니요,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오는 막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좀 열정적이고 동물을 좀 좋아하면은 다 알려주시니까.
4: 아, 그 베테랑님이 다 하나는 알려주시네.
5: 네, 와서.
6: 좋습니다.
4: 그럼 저에게 이제 기본에 대해 팁을 주신다면은 혹시 네.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지.
1: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훈련도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4: 네.
1: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기초적인 방법들을 알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 이 훈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 그런 걸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 무슨 일이든 역시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4: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일하시면서?
5: 뭐 제가 뭐 훈련 같은 걸 하면 제 뜻대로 안 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든 거는 뭐 그냥 저녁에 퇴근하고 술 한 잔 하면 다 잊혀지고.
4: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 네, 26살입니다.
4: 아, 26이시구나.
5: 네.
4: 아, 근데 벌써부터 이제 어쨌든 술로 이제 하루를 잊으시네.
5: 아, 그건 아니, 진짜 네. 힘들 때만 마셔.
4: 아, 그리고 저도 오늘 진짜 정말 네. 쇼핸디거든요. 솔직히
5: 맞아요.
4: 힘들어가지고.
1: 맨날 먹는 거 알고 있는데.
4: 아, 진짜
1: 집안. 매일매일 힘든가 본데.
4: 혹시 누구 때문에 힘드신지?
3: 아침 일찍부터 훈련을 위해 모셔온 특별한 분은
7: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 네.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십니까. 네.
3: 양치기의 대부로 불리는 선생님입니다. 아직 강아지가 어색한 저를 위해 도우미 견들도 함께했습니다.
7: 산책하시면서 네. 저한테 이제 팁 혹시 알려주시면은
9: 예 네, 하시면서
7: 네, 네.
9: 뭐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 아 네.
9: 예.
7: 네.
9: 좋습니다.
7: 네.
9: 오우. 강아지를 막 이렇게 안아보고
7: 네.
9: 이런 것도 이제 훈련을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7: 이따가요?
9: 이제 밀착하면서
7: 네.
9: 그런 이제 서로 정을 두껍게 쌓아나가는 거죠. 아. 그런 것을 다 쌓아놓고 네. 그러고 이제 어떤 명령을 시작하는 거죠.
3: 훈련보다 교감을 우선시하라고 하시는데요.
9: 늦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7: 네. 제가 거의 많아요.
9: 배를 저거 하면 못 네. 만지면은 네. 그 양물이 못 하는데.
7: 그죠. 만져야죠.
2: 아, 예, 예.
7: 아, 예. 물 만져. 너 왜 입을 벌려?
9: 그러면요, 여기 저 맛있는 거 한번 쳐보세요. 손바닥으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벌려서 주세요.
7: 손바닥
9: 이거 오므리 좀 하시고 펴서.
7: 아, 이렇게 펴서? 네, 네 이렇게 펴서.
9: 네, 제주에서 저 네, 이쪽으로 오셔서. 네. 맥주세요.
7: 물릴 것 같은데.
9: 아니요, 손바닥 펴면.
7: 아, 여기, 여기.
9: 야, 가지도 못 주시네. 가까이 이제 손을 아주 얘 입질.
7: 잠깐만요.
9: 어, 떨어지네.
7: 내가 잠깐만. 진정해.
9: 가까이.
7: 아, 좀 물었어. 물만 돼. 진정.
3: 강아지가 어색한 제겐 살짝만 닿아도 치명상입니다.
9: 물지 않고 먹이달라는 거예요.
3: 강아지들과의 스킨십부터 차곡차곡 익숙해져야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강아지가 늘 저희를 기다립니다.
7: 저렇게 멀리 가지도 않고 어쨌든 기다리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별 말씀도 안 하시는데 거의 고수의 경지에 다다르면 말도 없이 그냥 행동만으로 그냥 다 조종이 되네요. 강아지들을.
9: 이제 가급적이면 네. 이제 그 얘네들 언어를 쓰려고 네. 노력을 해요. 뭐 하지 마라, 경고하라 하라 하는 것도 뭐 네. 노라는 단어가 있지만 네. 그 노 하기 전에 네. 그 쟤들 소리를 내죠.
7: 오. 네. 저도 좀 이따 연습 한 번만. 예. 저도 한 번만. 이렇게.
9: 예, 예. 그러면은 딱 보고 이제 네. 눈치를 봐서 아, 이걸 하지 말라는구나. 그런 이제 판단을 쟤들이 하죠. 아.
7: 그래도 쟤네가 똑똑해서 그거가 다 이해가 되는 거겠죠?
9: 그러면 어쨌든. 네. 반복을 잘 안 하고 중도에 네. 포기하니까 그런 거지. 아. 계속 하면은요. 다 언어로, 얘네들 언어로 사용할 수 있어요.
3: 선생님만의 특별한 비법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 진짜 비결은 기술보다 아끼고 사랑하며 진심이 통할 때까지 기다려온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침 특훈이 끝나고 어김없이 양치기 일과가 시작됩니다.
0: 오늘은 양을 양목지로 내보내는 일을 할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네. 우리 제스하고 같이 네. 뒤에서 물면서 양목지로 아~ 나갈 거예요.
8: 저는 오토바이 같이 타는 건가요?
0: 이건 1인용이기 때문에 저 뒤에서 따라오면서 차 타고 할 일이 있거든요.
8: 아, 그 차 예. 근데 제가 이 트럭 운전을 못하는데
0: 지수 씨가 같이
8: 아 지수 씨 지수 선배 옆에서 이제 같이 그 보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0: 예 네, 맞습니다.
8: 선배님
10: 안녕하십니까. 아.
8: 저희는 어떤 거 하러 가는 건가요?
10: 양을 몰다가 네. 늙거나 다친 양들이 있으면 네. 낙오가 될 수 있거든요, 무리해서.
8: 아, 네네네.
10: 그러면 저희가 뒤에서 네. 낙오되는 양을 실어서 따로 트렁크에 침칸에 네. 실어서 양들을 아. 방목지에 합류시킵니다. 오.
3: 양사의 문을 개방하자 기다렸다는 듯 양들이 출발합니다. 그 뒤를 따라 출동하는 제스와 데카연이. 저희도 놓칠세라 따라갑니다. 밥먹지로 양떼를 몰아가는 베테랑이. 낙오한 양이 생기자 바로 선배님이 출동을 합니다. 역시 한 방에 양을 잡는데요.
8: 하나, 둘, 셋! 자.
3: 빠르게 제압에 성공합니다.
8: 머리부터. 엉덩이 들어. 저거 또, 제 또 나고예요? 저렇게 네 마리나?
11: 네? 그런 것 같아요.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쟤는. 쟤, 도로, 얘 돌아가야 돌아서.
10: 쟤는.
8: 아, 또 출동이네요.
10: 반대쪽으로 가서.
8: 네. 와, 진짜 저 살 빼야지, 저 양 저거. 이동한 양.
11: 삐진님, 거. 네. 거기 막아주시고.
8: 여기 막을까요? 네. 네. 와, 범인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재밌네.
3: 긴장되는 순간.
8: 오!
3: 하지만 바로 체포에 성공합니다.
8: 경찰서 온 것 같아. 진정해. 어우 얘 살봐. 와 여기 힘이 너무 세. 아까 애보다 더 센데요. 말 안 듣는 애 같아. 야.
12: 야. 진짜 얘도 지쳤네요.
8: 야, 오늘 살이 너무 많이 쪘다. 야 이거 뭐야. 야 와. 저도 같이 될까요?
12: 잠시만.
8: 네.
12: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3: 무게만큼이나 고집이 대단합니다.
10: 네, 지쳤어요. 얘도. 네. 앞에 이렇게 다리랑 해서 드시면
8: 네.
10: 제가 뒤에 드리겠습니다.
8: 잠깐만.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와, 아, 진짜 너무 무겁다.
10: 쉬고 와. 싶을 때 말하세요.
8: 와, 저 벌써 쉬고 싶은데. 아, 자. 배봐라, 배. 고추 다 뺏어 먹었지. 하나, 둘, 셋.
3: 둘이 들어도 진심 벅찬 무게입니다.
8: 자, 친구한테 가라.
10: 잠시만 잡고 계세요.
8: 네. 아이, 안 돼. 야, 너 안 돼. 안 돼, 임마,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진짜 그 너무 세다.
3: 와. 마지막 뒷팔 차기까지 야무지게 반항하는데요.
8: 이 정도면 몇 킬로야? 아이고, 이거 때리지 마, 때리지 마.
3: 각 체중 암컷 양은 100kg 이상도 나간다고 합니다.
10: 오케이.
8: 와, 이거를 성공하네.
7: 아, 진짜 감정이 격해지는 무게였고요. 진짜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너무너무 무거웠고 무거웠어요. 네.
11: 스탑! 레콘! 웨이트! 내려둠! 웨이트!
3: 베테랑님과 제스도 한 마리의 낙오 없이 무사히 밥목지로 양떼를 몰아넣었습니다. 제스도 푸른 초원을 가로질러 원없이 질주하는데요. 풀이 풍성하게 자란 쪽으로 양대를 끝까지 몰고 나서야 드디어 임무 완수, 한숨 쉬어갑니다. 풀을 뜯는 양대를 보니 제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7: 바람은 많이 불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평화롭고 좋네요. 진짜 사람들이 꿈꾸는 낭만의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11: 아, 네, 맞아요.
7: 그 제스도 되게 편해 보이고 양들도 지금 되게 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11: 초지가 확실히 넓다 보니까 네. 동물들이 좀 편안해 하는 그런 게 있죠. 저희 내일 리허설 할 건데.
8: 아, 리허설, 리허설.
11: 공연 네. 리허설 할 건데.
8: 어, 네, 네.
11: 그때 한번 네. 제스를 한번 해보시고 네. 제가 상황을 봐서 네. 가능하겠다 싶으면 네. 미션 한 개 정도 수행해 보는 걸로.
8: 아, 미션이라고 하면 어떤?
11: 저희 공연에 미션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8: 공연이요?
11: 네, 그 중에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 목양견과 함께 양을 돌보는 목장인 만큼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로 양몰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무대에 설 수 있다니 설레는데요.
8: 제스요. 제스요.
11: 자, 양은 저 있는 방향으로 데리고 와보세요.
8: 가자. 그래서 오이.
3: 뭔가 잘 되고 있는 걸까요?
11: 지금 제스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7: 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3: 어쩐지 운이 따른다 했습니다.
11: 내일 가능해 보시죠.
8: 리허설 가기 전 열심히 연습해야겠네요.
11: 네, 그렇죠.
8: 네.
7: 어우, 제스야.
3: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동안 선배님들의 조언에 따라 제스와 우선 친해지러 나왔습니다.
7: 아이고. 제가 개 산책을 처음 해봐가지고. 아니, 강아지 힘이 세네요, 확실히. 어우, 어디 가는 거야? 이럴 때 잡아 당겨야 되나? 목 아플 것 같은데?
3: 그래도 어설픈 제 곁을 따라와주는 제스. 잠깐 함께 지냈다고

0: 그렇지. 히어 너무 잘했어. 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히어 너무 잘했어. 히어 너무 잘했어. 자, 우리 히어 잘했으니까. 자, 제스. 오웨이. 아닌데. 제스 히어. 라이 다운. 그렇지. 라이 다운. 라이 다운 잘했고. 제 말을 조금씩 따라주는 제스. 칭찬도 아끼지 않습니다.
1: 제스. 제스. 오웨이. 아웨이. 아웨이. 아웨이. 아웨이. 제스 히어. 제스 히어.
0: 멀리서도 곧장 달려와주는 감격의 순간.
1: 아, 너무 잘했어. 힘들지?
0: 칭찬과 간식의 효과가 엄청난데요.
1: 그렇지. 풍경이 좋긴 하다, 그지? 제스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개껌 하나 줄까? 너 말해봐. 간식이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야? 말해봐. 간식이지, 너. 그렇다고 갑자기 뽀뽀하지 말고. 너 심장이 빨리 뛴다? 이거 뜯자마자? 지금 몸을 붙이고 있어서 심장 소리가 들리는데. 아야야.
0: 처음엔 무섭게 느껴지던 제스가 이제는 점점 귀엽게 보입니다.
1: 이게 사실 꿈꾸던 양치기의 삶이 아닌가?
0: 저도 제스 곁에서 잠시 눈을 붙여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공연에 함께할 양을 분류해야 합니다.
2: 유도라인이라는 건데,
3: 유도라인이요?
2: 한 마리 한 마리씩 양들을 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3: 네.
2: 여기에 줄을 세워가지고
3: 네.
2: 한 마리씩 빼면서 분주를 하는
0: 먼저 양들을 좁게 가두고 딱한 마리씩 지나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양을 몰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2: 먼저 양들을 이쪽으로 좀 몰아 넣어야 돼요.
3: 네.
2: 네, 그래서 지수 씨랑 같이 들어가서 양들
3: 네.
2: 이쪽으로 몰아주시면은
3: 네. 제가 문을 닫을게요.
2: 천천히 몰아보세요. 한 마리.

0: 그 분을 조금씩 이쪽으로 좁힐게요.
1: 이렇게 좁히는 거예요?
0: 네. 다른 거예요, 그 분. 네.
2: 서서히 몰아지는 양들. 이제 문을 닫습니다.
0: 저 앞에서 좀... 거기서 일단 닫읍시다. 거기서 일단 닫아봐.
3: 네, 일단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4: 네.
3: 들어가 보세요.
4: 한 마리씩.
3: 네, 들어가 보세요. 아이고, 바로 뒤에 있는 양까지.
4: 네.
3: 예. 밖으로 내보내 주면 돼요. 저기 지수식 쪽으로.
4: 네. 친구야, 일로 와. 일로 와. 야, 아니, 잠깐만. 아이, 아, 팔 아파. 아이, 고집이. 아,
5: 이제 일로 가야 되죠. 야, 너 일로 와. 너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봐. 공격자는 일로 와.
0: 이제 양몰이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뒤에서 나가면 양은 이쪽으로 가잖아요.
5: 아.
0: 네, 그럼 반대쪽에서 미는 게.
5: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0: 네.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5: 네.
0: 저쪽으로 밀면은 양이 나가겠죠? 좀 밀어볼게요.
4: 밀어. 가자, 가자. 가자, 갈 수 있다. 가자.
5: 가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4: 야, 네, 저기, 야, 하면... 세상은 넓게 봐. 가자.
0: 네, 그렇습니다.
4: 가자, 가자.
0: 네, 그렇게 뒤에 있는 양들도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4: 가자, 가자.
0: 바로 다음이요.
4: 다 바로 다음이요.
0: 오케이. 예, 쭉 밀고 가세요.
4: 야! 공동이. 아.
2: 양을 분류하고 있는 건지, 제가 분류당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4: 됐어. 힘들어.
5: 와. 이렇게 하면 진짜 하루 종일 걸리겠네요.
0: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걸리죠. 네. 충분해.
4: 오, 진짜 꼼짝을 안 하는데 숨으니까.
0: 와,
4: 진짜 무거워요. 그냥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이. 고개를 돌릴 생각이 없어요.
2: 오. 무리해서 떼내려 할수록 점점 더 뭉치기만 한 녀석들.
5: 백형님, 얘네들은 네. 이렇게 살게 놔둬도 되지 않을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지금.
0: 너무 애들이 껴있어요. 지금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5: 양이 원래 이렇게 고집이 센가요?
0: 어, 양도 고집 있죠. 아... 착하긴 착한, 순한데 고집 있어요.
4: 진짜.
0: 마지막까지.
4: 가자, 가자, 가자! 아!
0: 어어!

0: 아, 야, 오, 무빙이. 아,
1: 얘, 얘 나갔고요. 네.
2: 됐다. 얘까지 나가고, 운동장 나가고, 나머지 다 저쪽으로 넘기면 돼.
1: 아, 네.
2: 편하시죠?
1: 아, 네.
2: 뭐, 양 들지도 않고 편하지 않아요?
1: 아, 들은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아까 들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 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2: 드는 것도 하셔야죠.
1: 그냥 밟히니까 아파요.
3: 온순해 보이지만 본 모습은 다른 양들. 하이씨! 저 마지막까지 행복한 양치기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4: 동물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는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그냥 힘든 거고, 뭐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없었던 것 같고, 뭐 따뜻하기도 하고요. 네, 뜨겁기도 하고 말 안 되는 거 화나기도 하고, 예, 이쁘기도 하고, 그렇죠. 예.
3: 오늘도 산책에 나선 제스와 저, 제법 제 말을 잘 따라주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동안의 연습이 빛을 발할 대망의 리허설 날입니다. 이곳은 양무리 공연장인데요. 양과 개가 함께 뛰어다니기에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먼저 양떼를 몰아 울타리를 에워싸는 것이 첫 번째 미션. 두 번째로는 양대를 허들 사이로 통과시키고, 세 번째는 양떼를 다리 위로 건너게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울타리 안으로 양대를 몰아넣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양떼를 터널로 통과시키면 미션 클리어. 다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5: 오늘도 아!
2: 그죠. 한번 작가님 한번 해보세요.
5: 계속 그냥 도망가 안 돼. 제스, 히어. 제스, 히어.
6: 어, 진짜?
5: 라이 다운.
2: 준우 씨 한번 해보세요.
6: 제스, 히어. 제스, 히어. 제스, 히어.
5: 제스, 델두. 델두. 으잇. 위. 델두. 제스. 쌍.
3: 신기할 정도로 제 말에 따라주는 제스. 자신감이 좀 생기는데요.
7: 이제 제가 리허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리허설 하는 거 보시고 이제 쇼에 설 수 있는지.
8: 예, 리허설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고, 네.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본 다음에, 네, 그다음에 공연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스, 아웨이. 오.
5: 딴.
8: 럭.
5: 딴.
8: 컴발.
3: 베테랑님이 나서자 마법처럼 양들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5: 웨잇!
3: 베테랑님과 제스의 합이 엄청난데요. 그렇게 순식간에 리허설이 종료되었습니다.
4: 근데 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도 저렇게 못 움직일 것 같아요.
9: 그 시계 반대 방향하고 시계 방향으로, 네, 돌면서, 네, 이렇게 양들이 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 그러면서 제가 데려가고 싶은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4: 지휘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다. 네. 그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제가 하나 정도 시도해보면 좋겠다는 번호가 있을까요?
9: 만약에 반복적으로 뭔가 한다고 하면은, 네, 지금 3번이 그래도 가장 나아 보여요.
4: 아, 3번이요?
9: 네.
3: 그동안의 성과를 보일 절호의 기회. 성공한다면 제스와 함께 무대에 오를 기회가 주어집니다.
5: 오이! 오이! 오이! 워컨!
3: 생각보다 빠르게 입구까지 몰고 왔는데요. 과연?
5: 색!
4: 아유.
5: 웨잇! 웨잇! 색!
2: 좀 해보세요.
5: 오이! 오이!
8: 셋! 지금으로서는 안 될 것 같은데.
5: 컴바이! 오케이, 셋! 셋!
9: 어느 정도 막혔으면 라이다운이나 웨이다운 시켜가지고, 네,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유도해야 돼요. 컴바이하고 좀 가만히 있으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려가지.
5: 아, 그러네요. 네,
9: 체력만 빠져요.
5: 네. 라이다운! 라이다운! 아, 너무 빠졌다.
9: 늦었습니다.
5: 아, 컴바이! 라이다운!
9: 늦었어요, 늦었어요.
5: 아, 늦었군요. 네.
9: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 아,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5: 네.
9: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5: 아, 여기서요?
9: 네. 아. 그만큼 갔잖아요. 여기서, 네, 멈췄어요.

0: Yes, very do. Yes, very do. Very do. Very do. 라이더, 라이더.
1: 아이고.
0: 너무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1: 아, 네. 아, 너무 힘드네요. 이거 대세 아프다. 어떻게 이게. 베테랑님은 차차차 가셨는데 저는.
0: 양이랑 있으면은 네. 그 흥분하기 때문에 네. 통제를 조금 더 잘 해야 돼요.
1: 어떻게?
0: 또 단호하고.
1: 단호하고.
0: 예, 네. 또 이렇게 더 많은 교감도 필요하고. 아.
2: 다리 하나 건너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1: 제스랑 교감이 좀 많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쇼에 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봐야죠.
0: 아, 솔직히 안 될 것 같고요. 솔직히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2: 미숙한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한 제스. 고마운 마음을 담아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3: 제스를 위해서
2: 부족하지만 정성을 담아 제스가 먹기 좋은 크기로 재료들을 손질했는데요.
1: 끓으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또 다 넣겠습니다.
2: 단백질이 풍부한 대항오리에 건강한 채소들을 듬뿍 넣은 제스 전용 오리백숙 완성!
1: 제스 힘들까봐 잘 보이려고 보양식을 준비했다.
0: 자, 제스 먹어!
1: 순삭이야, 순삭. 그래서 싹 비어. 와, 그래서 싹 비었어, 싹. 핥아먹어, 핥아먹어.
2: 마냥 행복해하는 제스를 보니 저 또한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이 마음이 잘 전달됐을까요?

0: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공연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1: 오늘 이제 공연을 하는데 혹시 저에게 팁을 마지막으로 주실 게 있다면?
2: 알고 있는 걸로 하실 수 있거든요. 하실 수 있는데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다 시도해보세요. 하고 싶은 만큼. 네, 실패해도 괜찮죠. 뭐.
1: 네, 알겠습니다. 네.
0: 감사한 마음에 저도 도움이 돼보려 합니다.
1: 그럼 일단 저가 그 손님들을 좀 모셔오겠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 정보를 해서. 괜찮을까요?
2: 예, 그렇게 하시죠.
1: 네, 그럼 홍보를 해서 이제 곧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이거 아이스크림 너무 잘 먹었습니다.
0: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기 전에 그냥 나가면 아무래도 심심하겠죠? 이날을 꿈꾸며 제스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빨간 스카프 공연 커플룩. 우리 제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1: 3시에 공연 오세요, 공연. 네, 공연장 공연 오세요, 공연. 첫 공연이에요. 맞아요. 네, 위쪽에 저 공연장인데 올해 첫 공연이에요. 네, 올해 첫 공연. 라이더.
0: 팬 서비스가 꽤나 먹힌 것 같습니다.
1: 3시에 저쪽 공연장에서 공연하거든요. 네, 공연 보러 오세요.
3: 양모리 공연.
1: 양모리 공연하는 거예요.
3: 만져봐도
1: 돼요? 네, 만져보셔도 돼요. 네.
0: 홍보의 효과일까요? 관람석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4: 어떠세요? 떨리지 않으세요?
1: 떨립니다. 너무 떨려요. 지금 사람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또 공연에 패를 끼치면 안 되는데
0: 막상 공연을 앞두니 떨리는데요. 드디어 공연의 막이 오릅니다.
1: 이 프로그램이 PD가 직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테랑님한테 이 양치기를 배웠는데 실제로 3번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일반인 PD가 하면 어떨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은 또 그것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0: 국내 최고의 양치기 선생님 등장하시겠습니다.
1: 네, 그러면 바로 저희 브로콜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스!
1: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스의 양머리 공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제스 아웨이.
1: 네, 빠르게 달려가는 제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스에게는 몇 가지 미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 양들을 VIP석 앞까지 몰고 내려오는 겁니다.
2: 스탑! 됐어, 컴바이! 컴바이!
1: 스탑!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미션 진행해볼 건데요. 일단 2하고 더 팀워드 2개가 보이실 겁니다. 가운데 가운데를 양들이 통과해 보도록 할게요.
2: 컴바이!
0: 컴바이! 스탑!
1: 네, 양들의 방향을 가운데로 돌려주면서 두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2: 워컷.
1: 스탑. 이동시켜주고 있어요.
2: 스탑. 컴바이. 스탑. 웨잇.
1: 네, 한 마리까지 들어가면서 네 번째 미션도 성공했습니다.
2: 내려두.
1: 네, 실제로 저렇게 양들을 좁은 공간에 가둬두는 이유는요, 백신이나 예방접종 등 건강 상태를 관리하거나 양털을 깎을 때 한 마리씩 작업하게 됩니다. 이제 양들을 어떻게 빼낼까요?
2: 제스
1: 업! 네, 점프!
2: 아이노!
1: 네, 멋지게 들어가 주었고요. 네, 제스는 양들처럼 걸어나온 멋이 없죠?
2: 아, 왜?
1: 멋지게 나와줬습니다. 양들도 햇빛이 뜨거나 비가 올 때는 그늘이 있는 동굴 같은 데로 피해야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스탑.
3: 순식간에 모두 성공한 미션, 이제 제 차례입니다.
2: 제스 웨이!
1: 네, 3번 미션은 저희 피디님이 진행해 볼 거예요.
2: 웨이! 어웨이! 어웨이! 스택! 어마이! 스택!
1: 어웨이! 물소리를 왔다 갔다 했지만 양들이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2: 어웨이! 어웨이! 웨이! 워컷 라이더 아웨이
1: 다리 라이더 양들을
2: 몰아주고 있어요. 워컷
1: 네 마리가 다리를 지나가지 못했는데요.
2: 라이더
1: 네, 양치기가 쉽지 않다는 걸 피디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2: 컴바이.
3: 모두가 집중하던 그 순간.
2: 워컷.
1: 레더. 네, 양들이 모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2: 제스요. 제스, 레드. 제스 라이더.
0: 아우 고마워. 오케이. 자,
2: 어휴, 어떻게 성공한지 모르겠는데 성공해버렸네요. 베테랑님이 잘 알려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베테랑님이 리허설 때부터 악팁도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게 아닌가.
1: 아이고.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손님을 저희도 상대를 하는 일이잖아요. 저희한테 잘 봤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게 참 보람차죠.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저희가 공연을

0: 관람하시는 분들 한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의견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어요. 매년 1년치를 모아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 보호를 하는 곳에.
1: 사실 제가 개를 무서워했거든요. 물릴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제가 노력을 하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까 이 친구도 마음을 열어주고 그랬던 것 같아서 뭔가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느낌?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고 내가 마음을 다 쓰면은 그쪽도 마음을 열어준다는 걸 알게 되었고.
2: 서툴고 어설펐던 첫 만남에서 진심이 통하는 친구와 데이까지 제스에게서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 어쨌든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양치기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건강하시고 네. 네, 제스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3: 2천만 원.
1: 아, 나보다 훨씬 비싸.
4: 칼 한 자루에 현신의 힘을 담다. 미트 마스터 고기 전문가죠. 저는 요리 안 하겠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죠.
5: 엄청 복잡한데요?
6: 이야!
7: 아, 이거 몸살나겠는데?
8: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이게 진짜, 진짜 어려워요.
7: 맛있게 드세요.
9: 고기 반찬!
10: 아, 고기 반찬! 우리는 처음에 무슨 일인지 아세요?
11: 눈으로. 귀로. 코로. 마지막 입으로.

0: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은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0: 그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자,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속칭 빌런이죠. 악랄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네. 우리 어른이 돼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별의별 범죄들이 갈수록 좀 진화되고 악랄해진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 인간을 모르겠다.
1: 그럼요.
0: 인간은 과연 선한가? 악한가?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인간은 원래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냥 악하다?
2: 네.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네. 사회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요. 선하게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0: 자, 우리 정영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당연히 인간을 악하다라고 하겠죠?
3: 아, 무슨 말, 저는 인간이 선하다고.
0: 뭐예요?
3: 네.
0: 진짜요?
3: 네. 왜냐면 우리가 약하고 선하고가 아까 말씀대로 교육 때문에 판별을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악하다 보는 거지 네. 생존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저는 되게 숭고하고 선하다고 보고 무엇보다 저는 굉장히 착하게 태어났어요.
0: 그거는
4: 왜 키웠죠?
0: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누군가가 나 착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쉽게 하진 않아요.
3: 아, 저도 진짜 선하게 태어났어요.
0: 일단 태어난 건 선하게 태어났다. 네. 네, 중간에 이제 약간의 어떤 뭐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5: 그렇죠. 그렇죠. 네. 선과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편입니다.
0: 아예. 예.
5: 네, 오히려 선과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래서 오히려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가 아니라 선과 악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특수한 종족이다.
0: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성선설을 믿었어요.
2: 네.
0: 뭐 항상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한 어린이가 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아, 인간은 악하다.
2: 네.
0: 인간이 이제 악하게 태어났는데 이게 착한 걸로 착한 척이라고 그러죠. 착한 척을 계속 하면서 착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착한 척을 하다가 사기꾼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2: 있죠.
0: 예.
5: 그나저나 오늘 우리 취미는 철학 가는다니까요.
0: 아니. 예, 취미는 철학은 안 돼요.
2: 어떤
0: 힘들 것 같고. 과학자분들이 혹시 이런 거는 좀 연구를 안 하시나요? 왜냐면 이게 철학 쪽인데 이런 주제를 좀 연구를 좀 과학적으로 하시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의문도 좀 들어요.
5: 과학자들도 이런 선한 본성 혹은 악한 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탐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0: 아, 그래요?
5: 그래서 오늘 우리 데프콘님의 고민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릴 연구자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0: 좋습니다. 철학이나 심리학이 아니라 과학에서도 인간을 연구하시는 분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나와주시죠! 야!

0: 네, 반갑습니다.
1: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의 네. 영장류 행동 생태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영장류 학자 이은정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아, 이 교수님, 한국의
3: 제인구다.
1: 제인구다. 와. 그 저기 뭐야, 그 유인원의 어머니.
3: 어, 예.
1: 예.
3: 아.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야생 밀림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현장에서 영장류를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1: 장기 연구를 하셨다고요?
2: 맞아요. 밀림에서 2년 정도 제가 살면서 직접
1: 밀림에 사셨다고요?
2: 네.
1: 와, 장기용 밀림에서 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2: 아, 너무 재밌어요.
1: 아, 재밌어요?
2: 네, 재밌어요.
1: 이 교수님, 이분 찡이시네. 아니, 근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영장류를 연구하게 되신 거예요?
2: 학부 때는 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1: 아.
2: 그래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아하. 야생 동물의 심리는 어떨까라고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 대학원 때는 전공을 바꿔서 최재청 교수님의 제자로 행동생태 연구실.
1: 아, 최 교수님 제자분이세요?
2: 네,
1: 아,
2: 예. 네,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야생 영장류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 심리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1: 아, 동물의 심리를 알고 싶었는데 오히려 인간을 알게 됐다. 그러면 진짜 오늘 저희의 그 물음에 네. 정확한 답을 좀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4: 맞아요.
1: 좋습니다. 아... 자, 인간 본성의 차 심연의 밑바닥까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장류를 연구하면 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걸까요?
2: 우선 인간이 영장류예요.
1: 아, 우리가?
2: 예, 그러니까 영장류가 인간이 속한 종인데요. 예. 인간 본성은 좀 숨겨져 있어요.
1: 맞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밑바닥까지 가야 이제 본성이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2: 그래서 인간과 진화적으로 가까운 영장류를 연구를 해보면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인간의 진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 영장류가 만물의 영장할 때 그 영장 맞습니까?
2: 네, 맞아요.
4: 아, 어, 그래요?
2: 네. 최고의 종이다. 이런 아, 최고의 동물군이다. 이런 뜻이에요. 18세기에 식물학자 린네가 현재의 그 학명 체계를 만들면서 인간이 속한 분류군은 최고의 분류군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해요. 왜냐면은 뭐 포유류는 젖을 먹는 동물들.
1: 그러니까, 예.
2: 설치류는 뭐 이빨을 갈아야 되는 동물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름만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영장류는 그냥 최고의 종이다 하면 좀 너무 잘난 척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3: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르시스적인 우리가 영장이야
1: 우리가 짱이야
3: 그리고 너희도 껴줄게 하면서 주변에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 껴준 그 분류군이 영장류인 거죠
5: 이 영장류라고 이름을 지은 그 바닥에도 인간의 본성이
1: 그렇죠.
5: 들어가 있는 거죠
1: 네, 우리가 짱이야 우리가 탑이야
2: 현재까지 알려진 영장류 종은 한 500종이 있는데
1: 우와 너무 되게 많네요 500종이요?
6: 생각보다 많네
2: 영장류 안에 들어가는 그 분류군을 보면은 맨 처음이 원숭이가 있고요.
1: 원숭이.
2: 그 다음에 유인원이 있고요.
1: 유인원.
2: 그 다음에 원원류라는 좀 원시적인 형태를 아직도 지니고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1: 원원류요?
2: 네. 원시적으로 약간 혼자 다니면서 밤에 활동하고 후각을 많이 사용하고 원원류. 이런 게 원원류.
1: 원원류. 그리고 네. 이제 약간 무리 지어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는 애들이
2: 맞아요. 원숭이와 유인원인데 그 둘도 구별하는 특징이 있어요.
1: 뭡니까?
2: 꼬리에 유모.
1: 아, 꼬리가 있냐 없냐? 아.
2: 그래서 꼬리가 있는 게 뭘까요?
1: 꼬리가 없는 애들이 유인원이죠.
2: 그렇죠.
1: 어, 침팬지.
2: 네, 꼬리가 침팬지. 있는 애들이 원숭이, 없는 애들이 유인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아. 쉽습니다.
1: 야, 그럼 인간도 꼬리가 없기 때문에 꼬리뼈는 있어요.
2: 네, 꼬리뼈 있지만.
1: 근데 유인원이죠.
2: 유인원이죠.
1: 인간도 유인원이다.
2: 유인원에 속하는 종들은 6종이 있어요.
1: 6종이요.
2: 인간 있고 침팬지 보노보,
1: 오랑우탄, 고릴라,
2: 김팔원숭이.
1: 김팔원숭이.
2: 네.
3: 이 중에서 오답인 것은 하면 6번 김팔원숭이.
5: 잠깐만 김팔원숭이는 왜 원숭인데?
1: 그럼 이 원숭이라면 김팔 유인원이라고 해야지.
5: 그렇죠.
1: 그렇죠.
2: 그렇죠. 이름이 잘못됐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동물명들은 일본어에서 번역을 해온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본에서부터 이미 김팔 원숭이라고 이름이 지어져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3: 그러니까 영어로 기번이라고 하죠.
2: 그렇죠.
3: 아 영어에는 기번. 멍키가 없네요.
2: 그렇죠. 다른 유인원들 이름 생각해 보시면 뭐 고릴라, 오랑우탄 이거 다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게 아니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기번은 김팔 원숭이로 좀 잘못 번역이.
1: 고릴라 영어로 뭐예요?
0: 고릴라.
1: 고릴라죠. 그럼 인간은 왜 침팬지나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인 걸까요? 같은 그룹으로 묶인 이유가 있나요?
2: 인간과 원숭이, 유인원 이런 것들이 다 공통조상에서 분기가 되어서 그래요? 나온 거예요. 이 역사를 좀 살펴보면
1: 말씀해 주세요.
2: 공통조상에서 원숭이가 분기해서 나왔고 유인원과 네. 유인원 중에서도 긴팔원숭이가 분기를 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이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가 인간이랑 분기된 게 600만 년 전.
1: 600만 년 전. 그 영장류하고 인간의 어떤 유전자의 공통점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 인간이랑 뭐 침팬지가 DNA가 얼마나 비슷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1%밖에 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몸에 많은 단백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단백질들은 침팬지랑 우리랑 진짜 똑같은 단백질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98%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80%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하긴 하는데 뭐 우리 인간이랑 뭐 개 뭐 이런 다른 동물의 차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말 가까운 친척들이다.
1: 다른 종에 비하면 침팬지나 이쪽이랑 우리 인간이랑은 좀 비공통적인 부분들이 좀 일치하는 게
3: 엄청나게 많다.
1: 엄청나게 많다라는 건데 이제 인간과 영장류가 이제 유전적으로는 그러니까 약간 사촌 관계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영장류가 다른 동물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 이 뭘까요?
2: 영장류 학자 로버트 여키스가 한 말 있어요.
1: 네네.
2: 한 마리의 침팬지는 침팬지가 아니다.
1: 아, 그 말은?
2: 그 말은 바로 복잡한 사회성.
1: 사회성, 사회구조. 예.
2: 이 영장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영장류는 사회적인 관계들을 맺는 존재들이다.
5: 이것도 영장류란 이름에 같이 부여한 것처럼 좀 과장된 건 아니에요. 근데 늑대 같은 동물도 사회활동을 한다고 그렇죠. 알려져 있고 되게 그렇게 사회

0: 사회를 구성하는 동물들이 많은 걸로 왔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1: 돌고래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2: 개미와 꿀벌.
3: 그렇게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데 명장류의 그런 무리 생활은 특별해요. 왜냐하면 늑대나 들개 같은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그 사회 구조가 좀 단순하고
4: 단순하다.
3: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장류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유연해요. 이 유연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환경에 따라서 그 사회 구조를 잘 바꾸는 거예요. 살아남기 좋은 구조로.
5: 잘 배신한다는 뜻 아닌가요?
6: 그러니까 이게 사기친다는
7: 이게 뭐냐면 하극상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신, 배반, 뒤에서 모사하고 막 각종 그 사회적인 걸 다 복잡하게 갖고 있다는 거 그런 의미 아니에요?
3: 네,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게 맞는데 좋게, 네, 좋게 표현하면은 유연하다, 환경에 따라서 유연하다.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게 특징이고 영장류가 사실 그 몸집 대비 뇌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종에 비해서 큰 뇌 그리고 고등 인지 능력 네. 이런 것들이 사회 생활을 하느라고 커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4: 아, 쉽게 말해서 이제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되니까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쪽으로 진화했다. 맞아, 맞아.
3: 예를 들면 뭐 침팬지도 그룹 수가 50마리 정도고 개코원숭이는 120마리, 뭐 황금원숭이는 뭐 600마리까지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 사실 누가 내 그룹인지도 기억을 해야 되고 나와 이 개체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근데 이 개체와 다른 개체의 관계까지도 신경을 써야 돼요.
6: 흔히 말하는 라인 탄다라는 게
3: 그래서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순간 기억력.
4: 아, 순간 기억력. 네. 아, 독특하다 보니까.
3: 침팬지가 순간 기억력이 진짜 정말 인간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6: 아, 어느 정도예요?
3: 일본 영장류 센터에서 그 터치 스크린으로 침팬지 영구
4: 실험을 했구나.
3: 네, 실험을 한 적이 네.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면 이 숫자를 1부터 15까지를 무작위로 스크린에 배치를 해놔요. 그리고 정말 0.1초를 보여주고 그거를 다 똑같은 네모로 가려요. 네. 침팬지는 뭐 딴짓하면서 그냥 훌쩍 보고 0.1초마다 그게 가려지면 아 여기 1이 있었고 여기 2가 있었고 이거를
5: 우와, 순서대로 다
3: 네, 순간 순서대로
4: 엄청나구나.
3: 네, 거기서도 이제 대학원생도 시켰어요. 대학원생 인간도 시키고 또 침팬지랑 했는데, 시켜가지고 했는데 이제 했는데. 비교가 안 되는
4: 안 되죠, 안 되죠.
3: 이게 또 사회성이랑 연관이 있는 게요. 예. 자기 그룹에 있는 개체들을 기억을 하고 또 그 개체들이 어디 있는지도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뭐 부장님이 여기 계시고 과장님이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순간적으로
4: 싹 이 사회를 네. 그냥 딱 완전히 알아야 되는구나. 직원들도 이제 빠릿빠릿한 사람들은 그만큼 사람 그렇죠, 같듯이 그렇죠,
5: 근데 그 사회생활의 사실 핵심이 사회생활 잘하는데 핵심이 요거잖아요. 그래. 요거를 잘하는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지. 사실 사회생활을 잘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회생활 잘하는 다른 영장류들도 진짜 언어 능력이 탁월한가요?
3: 영장류도 네. 언어가 당연히 있습니다.
4: 아, 있습니까, 언어가?
3: 네. 예를 들면은, 침팬지 언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내는 소리를 분류를 했다고 아~ 해요. 그래서 오, 그. 되게 잘하시네요. 네, 그거를 또 조합을 해서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하고요.
4: 아, 그렇구나.
3: 또 침팬지뿐만이 아니라 그 남아메리카에 사는 마모셋 원숭이도 걔네는 또 자기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기 전에 자기 이름을 말하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누가 누구를 부를 때 그 개체 이름을 부르는 거죠.
4: 그걸 어떻게 근데 발견해냈지? 그거를? 아, 그게 너무 신기한데요?
3: 소리를 계속 녹음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네. 특정 개체가 항상 처음에 내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서로 보일 때는 잘 안 내는데 서로 안 보이는 상황에 있을 때 좀 누군지 소리로서 알려줘야 될 때 그 소리를 더 많이 내는 거죠.
4: 그러니까 그런 거네. 항성이는요, 네. 지금요, 홍제는요,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태안이는 지금 사랑이 고파요,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3: 네.
4: 아, 항상 앞에 이름을 지어놓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3: 문화도.
4: 아, 문화요?
3: 문화요? 문화도 있어요. 침팬지가 털고르기를 할 때,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손을 이렇게.
4: 그 뭐예요, 이게?
3: 왜냐면 이거는 이제 한 명이 보이고. 그냥 손 들고 이렇게.

0: 그러니까 손을 잡고 있으면 둘다 털고르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문화가 그룹마다 다른 게 오른손을 잡는 그룹도 있고요. 왼손을 잡는 그룹도 있고요. 손목을 잡는 그룹도 있고요. 그게 그룹마다 다 다르고
1: 달라요.
0: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도 있고, 버비 원숭이 그 문화 실험을 한 것도 있는데, 빨간색 색소를 집어넣은 과자랑 파란색 색소를 집어넣은 과자를 야생 버비 원숭이한테 줬어요. 그런데 빨간색은 좀 인위적으로 설탕을 넣어서 맛있게 했고, 파란색은 좀 쓴맛을 넣어서 빨간색을 좋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빨간색, 파란색 다 줘도 파란색 먹지도 않고 빨간색만 먹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파란색 먹지도 않아요.
1: 아예 애기들은 학습이 돼버린 거네.
0: 네, 학습이 돼서 빨간색만 먹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버비 원숭이 그룹한테는 그거를 바꿔서,
2: 반대로 바꿔서
0: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집단에는 파란색만 먹어요. 그런데 이 집단에 있던 애가 첫 번째 집단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 다들 빨간색 먹잖아요. 그러면 먹어보지도 않고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해요.
1: 그 순간적으로 딱 그 대세를 따라가는구나.
0: 학습이 다른 동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맛있는 거, 저게 맛없는 거. 근데 그거를 유연하게 바로 바꿔서.
1: 유연하다.
0: 다른 사람들을 보고 또.
1: 걔는 유인원이 유연원이네. 유연하게.
3: 또 있어요?
4: 또?
0: 네, 네. 또 다른 개체의 감정도 이해하고, 심지어.
1: 감정?
0: 네. 의도도, 얘가 뭘 하고 싶은지 의도도 다. 파악을 합니다.
1: 야, 의도를 파악하는 건 좀 소름 돋네. 감정까지 이해해도 의도를 파악한다는 너무 소름 돋는데요.
5: 어떻게 그 감정이나 의도를 파악을 해요?
0: 침팬지를 다른 우리에 가둬놓고 한 마리한테는 여러 가지 도구를 줘요. 근데 도구가 필요한 애는 옆에 애예요. 옆에 있는 애가 뭐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는 도구를 이제 다 줘요.
6: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마음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0: 맞아요,
6: 아닌가요?
0: 맞아요. 마음 이론이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사실 인간도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라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해요.
5: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3살, 4살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만 하지만 4살에서 5살 정도 돼야 아,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은 뭐 슬프겠구나 아니면은 상처를 받겠구나 이런 것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1: 명장류가 이렇게 복잡한 사회성이 있다는 건 이제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0: 사실은 이거를 몰랐어요.
5: 왜냐하면
0: 명장류는 남반구 적도 근처에 많이 사는 종인데 옛날에는 이제 북반구 유럽 연구자들이 많았죠. 그러면은 남반구에 내려가서 명장류를 오래 관찰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잡아서 표본으로 데려가서 해부하고 그런 생리적인 실험을 하고 그런 정도였는데 1960년대부터 제인 구달 박사
1: 그분께서
0: 탄자니아의 침팬지 서식지에서 오래 살면서 침팬지 연구를 하셨어요. 자연 상태에서 오래 연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복잡한 사회성은 알기가 어려워요.
1: 아예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군요.
0: 네. 개체가 누구랑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어디 다니고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이거를 알려면 일단 그 몇백 마리 되는 개체 구별이 다 돼야 되고
5: 그렇죠.
0: 그거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 얘는 이 그룹, 얘는 저 그룹. 이게 그냥 단순히 단기 연구만으로는 알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연구를 직접 야생에서 자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1: 잘한 거죠.
0: 또 이렇게 복잡한 사회성이 있는 것도 알게 됐고 도구를 쓰는 것도 알게 됐어요.
1: 옛날에는 도구를 쓰는 거를.
0: 네, 옛날에는 도구 쓰는 게 인간의 고유 특성이다 이랬는데
1: 그렇죠.
0: 도구 쓰는 동물들이 발견이 되면서 아 그러면 도구를 쓰는 동물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도구를 만들어 쓰는 거는 인간밖에 없을 거야 했는데
1: 인간이 자존심을 계속.
0: 근데 침팬지 다 도구 만들어서 쓰거든요.
1: 침팬지 도구를 만듭니까?
0: 아예 나뭇가지부터 꺾어서 그 나뭇가지를 다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도구를 만든다는 것도 이제 알려졌죠. 이런 게 자연 상태에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 이제 영장류 대항해 시대가 열린 거죠.
1: 근데 우리 교수님도 야생에서 이제 영장류를 연구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0: 네.
1: 그럼 교수님은 어떤 곳에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0: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에서 2년 정도 있었는데요.
1: 열대우림에 그러면 거기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0: 네, 열대우림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있던 그 국립공원이

0: 걔네들하고 이제 2년 동안 그 근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거기서 머무신 거잖아요. 텐트 치고 천막 치고 빗물 아, 천막, 받아먹고.
1: 천막을 치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있던 곳이 국립공원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곳에 국립공원이 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아~ 거기에 집을 빌려다가 그래서 그 집에서 살면서 빗물을 마시진 않았는데 강물을 끌어다가 이제 썼어요. 이제 흙탕물로 이빨 닦고 따뜻한 물 전혀 없고 가끔 도롱뇽도 딸려서 들어오고.
0: 자연인이셨네요. 거의 자연인처럼.
2: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으셨네요, 진짜.
0: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밀림에서 이제 영장류 연구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 그냥 계속 보이면 쫓아가가지고. 적고 또 어디 쫓아가죠 막 적고 막 이러는 건가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맞아요. 궁금하거든요.
2: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네.
0: 야생에서 긴팔원숭이를 어떻게 연구했냐.
1: 긴팔원숭이가 야생 동물이니까 당연히 인간이 관찰을 하려고 하면은 네. 도망가요.
0: 도망가겠죠. 아... 빠르죠 걔네.
1: 엄청 빨라요. 팔이 길죠? 이름 그대로 길어요.
0: 그래도 이렇게 다니는 애들 아닌가요?
1: 네, 이렇게 건너 다니는데 그 팔이 인간의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그 정도로 길어요?
1: 다리보다 훨씬 굵고 힘이 좋아서 점프도 진짜 잘하고요. 최고 속력이 55km.
3: 55km?
1: 시속 55km가
3: 날아다닌다고요?
1: 네.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그냥 사라지는
0: 순식간에
1: 거예요.
0: 순식간에 와.
1: 여기가 험하긴 한 게 지형이 이제 긴팔원숭이는 나무에서 다니니까 그냥 똑바로 가면 되는데 밑에서 인간은 땅이 이렇게
0: 그렇죠.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긴팔원숭이는 쭉 가지만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그렇죠, 올라갔다 그렇죠. 내려갔다 하면서 그때 2년 살고 왔더니 종아리가 세 갈래로 갈라졌어요. 제가 야. 근육이 엄청 발달해서
0: 그냥 자연적으로 운동이 엄청 되셨겠네요. 그죠? 사진도 봤을 때는 엄청 지쳐 보이시는데 좀 몇 시간을 뛰어다닌 거예요? 하늘만 보면서.
1: 저 때 한 10시간 정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야생동물을 연구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인간 연구자에게 익숙하도록 만드는 거를 익숙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긴팔원숭이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걸렸어요.
0: 와, 친해지는 데만요? 아니, 이렇게 눈에 드는 데만?
1: 네. 그 1년 동안 주구장창. 그냥 계속 따라다닌 거. 네.
0: 얘들아 나야 네. 좀 친하게 좀 지내보자.
1: 이게 포기할 6년, 때까지.
0: 6개월에서 1년.
1: 네. 네. 이제 김파원숭이들 포기하고 아 인간 연구자가 있고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해치지 않는구나 이거는 알았고 김파원숭이가 깨기 전부터 그 자는 나무가 있어요. 그 자는 나무에 가서 깨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네. 자는 나무에 들어갈 때까지 네. 12시간 정도 따라다닙니다. 그냥 숲에서 정말 하루 종일을 아유, 보내는 거죠.
0: 힘들죠. 생고생이죠.
1: 그럼 저희도 이제 점심 도시락을 가져가요. 네. 근데 김파원숭이가 좀 오래 쉴 것 같다. 아니면 이 나무에서 오래 먹을 것 같다 하면은 저희도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0: 어떤 거 드세요, 도시락은?
1: 도시락은 인도네시아의 밥이랑 쌈발이라고 진짜 매운 소스 있어요.
0: 쌈발?
1: 네, 땜빼라고 콩 요리 볶은.
0: 먹으면 그냥 쌈발 나와요, 막. 아, 쌈발 막 그 정도로 매워요.
1: 아,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0: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연구가 되나요? 계속 쫓아다니는데?
1: 네, 계속 쫓아다니면서 제가 2년 있으면서 네. 그 연구 노트에 따라다니면서 적었는데 데이터북을 100권을 썼어요.
0: 100권이요?
2: 우와, 100권이요?
0: 그게 뭘 적을 게 이렇게 많았나요?
1: 데이터북을 한번 보시겠어요?
0: 우와!
1: 제가
0: 수첩같이 이렇게
1: 굉장히 많았는데 일부만 가져왔어요.
4: 만져봐도 되는 거예요?
1: 네네.
0: 약간 뭐 저축통장같이 생겨가지고.
2: 우와.
0: 이게 잠깐만 이게 뭐야?
4: 이게 다 되고 못해 못하겠다 이거 내용이.
0: 야 근데 이게 잠깐 암호처럼 돼 있는데요? 막 뭐지 이게?
2: 그렇죠.
0: 부아, 아하리, HR.
4: 이름이에요. 네. 두둑 이런 거?
1: 네. 세랑가. 세랑가. 맞아요. 이게 10분마다 모든 개체의 모든 행동과 모든 위치. 어떤 나무에 있었는지를 GPS를 다 따요. 두둑 이런 거는 앉아있다. 이런 얘기고. 네. 세랑가는 곤충인데요. 곤충 먹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쓰요.
0: 근데 이게 영장류학이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
2: 그러니까요.
0: 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거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거를, 와.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한 땀 한 땀 관찰하고 연구를 해서 영장류에서 어떤 인간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1: 자연 상태에서 야생 영장류 연구하다 보면, 네. 알 수 있었던 거. 네. 제일 주목받은 게 바로 서열에.
0: 서열. 아, 서열이요. 예.
1: 침팬지들을 자연 상태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서열이 1위부터 뭐 50위까지 쭉 있는 거야. 근데 수컷은 수컷대로 서열이 쫙 있고요. 네. 암컷은 또 암컷대로 서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서열이 높은 개체만 좋은 먹이를 먹을 수 있고 수컷 같은 경우에는 서열이 높아야지 짝짓기도 그렇죠.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이 가장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인간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0: 서열 문화가 네. 우리 인간계도 이게 서열 문화가 좀 어느 정도 있듯이.
1: 네.
2: 근데 보통 우리 그 다른 동물들도 그래요. 서열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집에서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운다고 하면 강아지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듯이. 근데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서열이 다른 거예요? 영장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열이 다른 거예요?
1: 침팬지의 서열은 정치적이에요. 이 정치적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힘만 세다고 해서 서열 1위자가 될 수 있는
0: 거예요.
1: 네. 뭐 힘도 세고 뭐 크기 몸집도 커야 되고 이거는 맞는데
0: 기본인데.
1: 이제 네트워킹도 잘해야 돼요.
0: 야, 정치.
1: 네. 연줄도 좀 있어야 되고.
3: 야, 인간이네.
4: 연줄?
1: 또 뭐 가족 뭐 엄마나 아빠의 랭킹이 어떤지. 와.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0: 집안도 중요하고.
1: 딱 서열이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변할 수 있다.
0: 침팬지가 보통 보면은 애들 좀 이렇게 보면 막 그냥 두들겨 패고 막 이러던데 힘센 애들이 막 약한 애들.
1: 그게 서열을 정립할 때 많이 나타나는 행동인데요. 예. 이제 침팬지가 뭐 한 14살, 15살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힘겨루기를 시작을 해요. 그때 나이가 약간 인간으로 치면은 뭐 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성인이 돼가는 시기거든요. 쫓아가서 때리고 못 살게 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그 상대가 똑같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쫓아낸다 하면은 좀 싸움이 붙게 되는데 그래 너가 나보다 더 세 라고 하면은 복종하는 이제 표현을 해요. 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쭈구리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등을 보여주면
0: 복종하려한다.
1: 그러면 이제 서열이 높게 정립된 개체가 아 그래 너가 나한테 복종한다는 거지 하고 손을 내밀어서 이 개체를 뭐 쓰다듬어주고 털고르기를 해줍니다.
0: 이긴 애가 털고르기 서비스가 좋네. 이긴 애가 털고르기를 해줘가지고
2: 그러니까요.
0: 털고르기 해주고 이렇게.
1: 네, 너가 나한테 복종했으니까 우린 이제 문제 없고 나를 계속 지질 잘 해라 이런 의미로 또 해줍니다. 서열이 딱 정립이 되면요, 서열 낮은 애가 무조건 먼저 가서 인사를 해요.
2: 아, 인사를 해요 진짜로?
1: 서열 높은 애한테.
5: 인사를 어떻게 해요?
0: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선배님 오셨습니까?
2: 조폭입니까 조폭?
0: 그러니까, 선배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1: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팅이라고 이렇게 이런 소리 내면서 먼저 다가가서 바로 이렇게 보면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서열이 낮은 개체가 높은 개체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요.
0: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네.
1: 그러면 그 서열이 높은 개체가 그 손을 입으로 물어요. 근데 살짝 물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그렇게 그런팅을 하면서 인사를 받아주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을 서열이 높은 개체한테 주면서 서열이 높은 개체는 내가 네 손가락을 물어 뜯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너의 인사를 받아주는 거다.
0: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4: 인간도 비슷한 게 악수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게 내가 오른손에 너를 해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로 서로 마주보고 흔들었다 그러고 손들어 해가지고 무해하다는 걸 보이라고. 사실 사회생활이니 행동이니 다 인간이랑 너무 똑같아서
0: 그러니까
4: 오히려 계급이 만들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인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0: 그죠.
4: 무서운데 좀.
0: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2: 그러니까요.
0: 그게 이제 인간계에도 적용이 되니까. 서로 좀 친해졌다고 생각할 때 좀 이렇게 하는 행동 같은 것도 있을까요?
1: 우리가 유대감을 증진시킨다고 하면은 뭐 같이 뭐 털 골라주고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카푸친 원숭이도 이제 남아메리카에 사는 카푸친 원숭이는
0: 카푸친 원숭이.
1: 그런 유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톱으로 서로 누나를 이렇게 찔러요.
0: 에? 누나를 찌른다고요?
1: 네.
0: 그건 누나를 실명 아니야 그러면?
1: 눈 꼬리 있죠 앞에 네. 부분. 거기에 손톱 이렇게.
0: 왜 그래요?
1: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아까 그 연약한 부분을 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믿음이 있는 관계라는 거를 보여주는.

0: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인간 사회에서 이 서열과 폭력이라는 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걸까요?
1: 사실 침팬지가 먼저 연구가 되면서
0: 네.
1: 서열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0: 서열.
1: 공격성. 그래서 인간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되게 신나했어요, 사실은. 아, 이렇게
0: 인간하고
1: 네, 피
0: 비슷하다.
1: 터지게 싸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연구를 더 진행을 해보니까 또 다른 종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다른 종이 바로 보노보.
0: 보노보.
2: 보노보.
1: 보노보예요.
0: 보노보.
1: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침팬지 아니고 보노보를 먼저 발견했으면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바뀌었을 수도 있다. 침팬지는 공격적이고 서열이 뚜렷하고 하다면 보노보는 훨씬 더 평등하고 평화로운
0: 아, 얘네들
1: 종이라는 게.
0: 평화로워요? 보노보가 평화로운 비결이 있습니까? 얘네들은 왜 평화로울까요, 좀?
1: 이제 침팬지는 갈등을 해결할 때 공격성을 사용을
0: 공격성으로 하고.
1: 한다면은 보노보는 갈등을 해결할 때
0: 네.
1: 화해를 굉장히 잘하는
0: 아, 화해를
1: 기법이 있어요.
0: 먼저 이렇게 좀 자주 합니까?
1: 네.
0: 아.
1: 서로의 생식기를 비비면서 갈등을 해소를 해요.
0: 무슨 말이죠, 그게? 서로의 생식기를 비빈다는 게뭐 어떻게 비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비비는 거예요, 뭐예요?
1: 서로 같이 하는 거죠.
3: 남자끼리요?
1: 남자끼리도 하고 여자끼리도 하고 성별과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0: 아, 같이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예, 비빈다는 얘기예요?
1: 네. 어떤 먹이를 발견했다 하면은 침팬지는 무조건 서열 높은 애가
0: 가서
1: 아 이거 내
0: 먹는데
1: 거,
0: 내 거.
1: 너네는 못 먹어라고 한다면은 보노보 같은 경우는 먹을 게 많다 하면은 일단 생식기 비비는. 생식기를 비비는 행동을 지지러빙이라고 하거든요.
0: 지지러빙.
1: 제니탈 제니탈 러빙이라고
0: 아,
1: 해서 굉장히 즐기고 있다는 거를 볼수 있어요. 되게 신나하고 들떠 있어요.
0: 자, 이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연령대가 지금 전체 연령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보는데 왜 비빌까? 그냥 바로 그냥 야, 와서 먹자 하면 되는데.
1: 사실 영장류가 먹이를 나눠 먹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보노보 같은 경우는 성별 따지지 않고 나눠 먹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평화롭게 하는 거는 인간과 보노보밖에 없어요.
0: 아, 음식을 나누는 거는
1: 네.
0: 이 영장류 중에서는 인간하고 보노보밖에 없다.
1: 부모가 자식한테 먹이를 주는 거는 인간은 정말 흔하잖아요.
0: 동물도 있잖아요. 그 어미가 새끼한테 뭐 주는 거.
1: 근데 영장류에는 흔하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제가 연구한 김판 원숭이도 엄마가 애기한테 먹을 거를 이렇게 준다? 한 번도 본적 없어요. 네.
0: 그럼 어떻게 키워요?
1: 그냥 애기가 엄마 먹는 걸 가끔 뺏어 먹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거를 그냥 그래 먹어라 라고 하는 게 그들에서는 사랑인 거예요.
0: 야, 이건 인간보다 더 심하네.
2: 그러니까 주지는 않대. 네가 뺏어 먹으면은
1: 허용을 하겠다.
2: 아. 근데 침팬지나 다른 영장류들은 저런 지지러빙 같은 생식기를 비비는 행위가 나타나지는 않는
0: 없죠?
2: 거잖아요.
1: 침팬지는 엉덩이를 맞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흔하지 않고 보노보는 시시때때 아무 때나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으면 바로 온갖 군데서 일어난다.
0: 보노보가 침팬지를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침팬지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예, 예, 예.
3: 침팬지랑 보노보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유전적으로는 가까운.
1: 네, 맞아요.
3: 진짜 가까운 자매종이잖아요, 둘이서.
1: 그렇죠. 이 침팬지랑 보노보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침팬지랑 인간이 600만 년 전에 분기했다고 했는데, 침팬지랑 보노보는 한 200만 년 전에 분기했다고 합니다.
0: 이게 유전자적으로 참 비슷한데도 어떤 종은 폭력으로 서열을 나누고 어떤 종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3: 사랑과 전쟁이네
0: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1: 그 이유는 먹이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0: 먹이 자원?
1: 네, 침팬지와 보노보 둘 다 아프리카에 사는 종이고
0: 아프리카
1: 대신에 서식지가 콩고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콩고강의 왼쪽에는 보노보가 살고 오른쪽에는 침팬지가 사는데 그러니까 침팬지는 한정된 먹이 자원이 있고 보노보는 침팬지에 비해서 좀 먹이가 풍부한 데 살아요.
0: 아, 그래요?
1: 또 침팬지 서식지에는 고릴라가 같이 살거든요.
0: 아, 막세다.
1: 그러면은 고릴라도 다른 종이지만 먹이 자원을 두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먹이 자원이 없는데 또 다른 종도 있고 하니까 각박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보노보는 고릴라가 서식지 없어요. 그래서 종간 경쟁을 안 해도 되고 그 지역이 좀 먹이가 풍부한 데여서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게 이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0: 좋은 대사니까.
3: 곡간에서 임신나네요.
0: 곡간에서 임신난다. 딱 그거네요. 곡간에서 임신. 예.
2: 그런 게 진화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아요?
1: 그렇죠. 약간 이타적인 행동이잖아요. 네. 근데 다른 동물 중에서 이타적인

0: 행동은 혈연관계이거나 바로 나한테 즉각적으로 이득이 있는 경우에만 진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영장류는 오래 살죠. 그리고 사회 구조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즉각적인 이득이 없어도 언젠가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남을 도와주고 나눠 먹는 그런 행위가 진화를 하게 된 거죠.
1: 그게 T4TET 그 게임 이론으로 이런 행동 진화 볼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제일 좋은 전략인데 첫 번째 출발점은 일단 잘해줘라.
0: 일단 잘해줘.
1: 일단 잘해주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잘해줬는데 잘 못하면 복수해라 라고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전략이니까 낯선 개체를 만났을 때 일단 호의를 베풀어서 네, 호의를 보는 게 게임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제일 효율적인 전략일 수가 있겠네요.
2: 이 영장류 행동들을 통해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점점 또 이해도 되고.
1: 그래도 또 야생동물의 생태와 행동에서 아마도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짝짓기가 아닐까 싶은데.
2: 아, 짝짓기.
1: 어떤가요? 이 짝짓기를 하게 되는 것과 앞에서 말씀하셨던 사회성, 무리, 서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련이 되나요?
0: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잡한 사회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인원 여섯 종들 사회구조가 다 달라요.
3: 오, 다 달라요?
0: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알파 수컷이 한 마리가 대장. 있고 그다음에 암컷들이 여러 마리 있는 네. 사회구조고 침팬지 같은 경우는 수컷도 많고 암컷도 많고 그런 사회구조고 오랑우탄은 엄마랑 아기는 같이 다니지만 수컷은 따로 다니다가 짝짓기 시기에만 나타나네. 암컷을 만나고 다니는 그런 사회구조고 제가 연구하는 긴팔원숭이는 일부일처제예요.
3: 오, 일부일처제예요?
0: 긴팔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족처럼 살거든요. 네. 엄마, 아빠, 자식.
2: 아, 저게 이제 가족 사진이에요?
0: 네, 부부 사진인데 어느 쪽이 암컷, 어느 쪽이 수컷일까요?
3: 전혀 모르겠는데.
0: 위에 있는 게 엄마예요.
2: 아,
0: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기 네. 머리가
3: 아, 있는 거예요?
0: 네.
3: 무릎 있는 쪽에
0: 무릎 있는 쪽에 아기를 안고 있어요.
4: 아, 배 나온 게 아니라.
0: 네. 요거는 정말 이제 아기들이랑 같이 새끼들. 찍은 사진인데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엄마고 엄마. 왼쪽에 있는 게 한 4살, 5살 정도 된 청소년이고요. 네. 엄마 배에 아기가 또 네, 매달려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밖을 이제 내다보고 있죠.
2: 화목해 보이네요, 진짜. 영장류 중에서 일부일처가 지금 몇 퍼센트나 될까요?
0: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영장류에서의 일부일처 확률이. 호율만 따지면은 9% 정도가 일부일처인데 영장류의 경우는 거의 30%가 일부일처제입니다.
1: 일부일처 성향을 보이는 영장류가 나타내는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0: 이제 김팔원숭이는 이 암컷과 수컷 부부가 이중창을 같이 해요.
3: 이중창이요?
0: 네.
2: 뭐래요?
0: 네, 듀엣을 해요.
2: 어떻게? 그대 안에 긴팔 이런 걸 부르나?
3: 아, 그대 안에 긴팔?
2: 난 팔이 길어. 뭐 이렇게 뭐 그런 건가? 듀엣을 부른다고요? 만평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0: 네.
2: 저기 안에?
0: 네.
2: 셀린 디온 같이 부르네. 와. 약간 저기 돌고래 그 초음파 소리도 나요 좀. 어 저기 같이 노래 부르고.
4: 이웃도
2: 뭐야? 아 이웃집에서 노래를 불러요? 어.
0: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장류 소리랑 굉장히 다르. 정말 노래라고 할만하죠.
4: 그 계셨던데 1,200마리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0: 네, 영역이 이제 흩어져 있지만 멀리서도 이게 이 소리가 거의 1km 넘는 데서도 들려요.
2: 언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부부가?
0: 이 상황은 이제 그룹 간의 싸움이 있을 때 부부 관계를 광고를 하는 거예요.
2: 어떻게? 아,
0: 우리 부부가 이만큼 사이가 좋고 우리 이 사이 좋은 우리가 이 영역을 지키고 있으니 너네들은 섞어져라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2: 우리 사이 부부 사이 좋아, 우리의 단합력 좋아, 결속 좋아. 함부로 이곳에 들어오지 마.
0: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부가 같이 노래를 한다는 거는 암컷이 불렀다가 그 다음에 수컷이 불렀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인간 언어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턴테이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차례에서 내가 말하고 그 다음 차례에 다른 사람이 말하고 네. 이렇게 해서 대화를 주고 받는. 그게 듀엣에서도 들어가 있고 또 듀엣을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타이밍이에요. 왜냐면은 듀엣을 같이 하면은 그 사이에 쭉 들어가서 같이 노래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암컷이 노래를 하면서 잠깐 숨을 쉬는 사이에 수컷이 그때 또 노래를 한다고.
2: 치고 들어가고.
0: 그래서 이게 이 짝간의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
2: 와, 대박인데 바람 안 펴요?
0: 바람 많이 핍니다.
2: 아, 바람을 많이 피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일부일처다.
0: 공식적으로는 일부일처.
1: 아니, 바람을 많이 피면 일부일처가 아니잖아요.
0: 아, 그게 사회적 일부일처제랑 성적 일부일처제로 나눠져요.
2: 네?
0: 그래서 사실 우리 새의 연구도 새들이 짝을 이뤄서 서로에게 평생 충실하면서 산다라고 했는데 이제 유전자 검사해보니까
1: 혼외자가 많아요?
0: 혼외자가 많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2: 네.
0: 그런 경우는 사회적으로는 일부일처제지만 성적으로는 일부일처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룹 간의 싸움이 붙었을 때 네. 수컷들은 바빠요. 왜냐하면 수컷들끼리 서로 쫓기면서 굉장히 멀리 갈 수도 있거든요. 그 암컷이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성체 수컷 두 마리는 바쁠 때 이 그룹에 좀 덜 다큰 자식.
2: 아.
0: 약간.
2: 아니, 전투에 나가기 좀 아직은 네. 좀 무리익지 않은.
0: 네. 그 개체가 와서 암컷이랑 혼의 정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 빈틈을 노린다.
0: 싸울 때 듀엣을 하면은 그 부부 사이를 광고하는 것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역할이 있는데 뭐냐면 바람 피는 거를 막아줘요.
2: 아.
0: 왜냐면은 한 번 한 마리가 듀엣을 시작하면은 다른 개체가 따라 해야 되잖아요.
2: 네.
0: 안 하면은 지금 뭐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2: 여보! 여보! 어디서 뭐 해? 어, 장례식장! 뭐 이런 거겠지. 영상통화.
5: 아,
2: 그래. 에이, 이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어디야 지금?
5: 어, 옆에 비춰봐봐. 이런 거잖아.
2: 어디야? 이런 거죠, 이런 거. 아니, 바람도 핀다면서 굳이 일부 일처를 선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여러 가지로 또 가설이 설명이 되는데 네. 첫 번째는 다시 먹이 자원이에요.
2: 먹이, 예, 먹이.
0: 사실 암컷은 번식을 할 때 먹이가 가장 중요하고
2: 그쵸.
0: 수컷은 먹이보다는 암컷이 어디에 분포해 있느냐가 번식하는 데 중요해요. 그런데 암컷 한 마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 넓다 하면은 암컷과 암컷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죠.
2: 네.
0: 그러면 수컷이 이 두 영역을 다 거느리기가 힘든 거예요.
2: 그렇죠.
0: 그런 경우에는 이 넓은 영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러 마리 암컷과 짝짓기를 하느니 그냥 이 한 마리랑 같이 살면서 이 영역만 보호하는
2: 지키겠다.
0: 게 이득이다. 두 번째 가설은 또 뭐냐면 무리 생활의 이득이 있잖아요.
2: 네네.
0: 원시적인 사회 구조는 혼자 다니는 네. 구조였어요. 그러면은 이 그룹 생활을 할 때랑 비교해서 안 좋은 점이 잡아먹히기가 쉬워요. 근데 그룹으로 살면은 일단 보는 눈이 많죠.
2: 그렇죠.
0: 보는 눈이 많고 또 잡아먹혀도 나는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친구가 잡아먹히지 내가 잡아먹히진 않을 수 있는데
2: 네네.
0: 안 좋은 점이 있다면 한 번 질병이 돌면은
2: 아, 다 같이 그냥
0: 몰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혼자 다니는 거의 이점과 무리 생활을 하는 거의 이점을 둘이 뽑아서 그 가운데의 밸런스가 일부일처다라는 가설도 있어요.
2: 영장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떤 점이 인간이랑 비슷하고 어떤 점이 또 좀 다른 것 같은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장류 학자 입장에서 인간은 어떤 영장류라고 생각하세요?
0: 저는 영장류를 연구하다 보니까 네. 아까 인간의 밑바닥 본성을 보게 됐다고 했는데 사실 제 밑바닥 본성도 좀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2: 어떠세요, 밑바닥이?
0: 되게
2: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 교수님이 밑바닥은 어떤가요?
0: 근데 불편해요. 그래서 밑바닥을 보게 되니까 네. 오히려 이거는 나랑은 달랐으면 좋겠다.
2: 너무
0: 이렇게
2: 적나라하다.
0: 네, 너무 적나라한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본능을 아예 없는 것처럼 간주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쵸. 공격성이라든지 아니면 서열을 따지는 본성도 있지만 또 사실 그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도 있는 거예요. 그 유연하기 때문이죠, 그거는. 그래서 인간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환경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진 종인 것 같아요.
4: 저는 보노보에서 약간 희망을 봤는데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을 정도로 착한 애들이 멸종당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도 그렇게 그냥 행복하고 착하게 살다 보면은 결국에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안 되면 지지 러빙인 거.
2: 네, 우리 교수님 앞으로도 멋진 연구 계속 많이 많이 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영장류의 세계를 좀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네.

0: 암호 빵! 빵!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1: 크롬병, 류마티스 관절염,
2: 건선도 그렇죠.
1: 탈모도
2: 1형 당뇨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3: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4: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1: 예.
4: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3: 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1: 흉선.
3: 교육을 시키는 훈련 기간.
1: 학교예요?
3: 예, 맞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1: 어.
3: 나에 대한 것들.
4: 야. 어떤 적들이 예, 와도 예, 다 예, 그냥 맞짝 맞짝 뜰 수 있는 진짜 최종의 부대가 예, 예, 예. 완성이 되는 거네요.
1: 예. 아,
4: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왔으면 공격을 하게 만들면 되는데.

0: 꽃이 많이 폈어요.
1: 진짜 예. 벚꽃도 잘 피고
0: 자연이 너무 좋습니다. 오는데 밖에 다 산만 보여요. 산만 보이고 진짜 그야말로 첩첩산중인데
1: 여기 건물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네네. 같진 않은데 한번 가볼까요?
0: 네. 자,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1: 약간 북악상도 있고
0: 이쪽엔 또
1: 마네킹.
0: 마네킹이 약간 갤러리 느낌도 네. 있고
1: 특이한데요, 여기?
0: 뭐야, 깜짝이야. 뭐야. 깜짝.
1: 패션쇼!
0: 갑자기. 갑자기 이게 뭐지?
1: 갑자기 이렇게?

0: 약간 한복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의상이 너무 예쁘다.
1: 아니 예쁜 거는 예쁘신데 여기 산 속에서 갑자기
0: 너무 뜬금없죠?
1: 너무 놀랬는데 아니 살짝 추우시겠어.
0: 너무 얄팍한데. 네.
1: 이게 무슨 상황인지가

0: 아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혹시 오늘의 백만장자신가요?
2: 백만장자인지 천만장자인지 모르겠고요.
1: 네. 네.
2: 저는 옷이 억수로 많습니다.
0: 우리 옷 백만장자 요 가운데
1: 네. 여기로 오세요.
2: 네네.
0: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너무 어리둥절합니다, 지금. 네. 굉장히 여기 산속인데
2: 네.
0: 갑자기 저희가 오자마자 패션쇼를 네. 보게 돼서 정확하게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0: 아, 최복호 선생님.
2: 네, 복호인데 우리가 발음은 복호로 나죠. 예. 그래서 복호, 이니셜입니다.

0: 아니 근데 성함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1: 과수 채백화학은 조금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나 친합니다.
0: 아,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1세대 디자이너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해요?
1: 79 꽃띠입니다.
0: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시는데.
2: 네, 그래요? 하셔서. 예, 예.
1: 1973년도에 제가 데뷔해서 지금 또 50년간 현역에 활동하고 있어요.
0: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1: 아, 그러셨어요? 예.
0: 아, 근데 여기가 어디죠? 여기
1: 산속의 양장점이에요.
0: 산속의 양장점.
1: 네. 보통 도심 속에 양장점을 하잖아요. 네. 저는 18년 전에 이곳에 양장점으로 터를 잡았어요.
0: 아이고. 제가 굉장히 크시네.
2: 제가 예. 덕후바가 돼가지고 지금.
1: 네.
0: 제가 최근에 누구를 이렇게 보기는 그러니까. 처음인데. 예.
1: 봄 컬렉션인데 소재는 네오프렌과 오간자로 봄 분위기를 나타낸 옷이고요. 또 이거는 좀 더 미술적인
2: 네.
1: 화선지의 먹물과 또 물감을 흐트러진 것처럼 이렇게 프린트를 한 원피스입니다.
0: 네. 아주 멋집니다. 아주 네. 멋지고 약간 우리 오늘 컬러가 전체적으로
2: 네.
0: 약간 벚꽃 맞아요. 같은 느낌도
1: 네.
0: 좀 있고
1: 네.
0: 추우시죠?
2: 네. 코가 빨개지실 것 같아서 아,
0: 죄송합니다. 네, 정말.
2: 빨리.
0: 네, 저도 추운데
2: 네.
0: 예, 어우 추우실 것 같아요.
2: 네. 소재 자체가 진짜 얇아서
0: 이 산속에 이렇게 양장점을 지으셨는지
2: 네.
0: 굉장히 궁금합니다.
1: 네.
0: 안에는 또 뭐가 있는지 좀
1: 네.
0: 한번 볼까요?
2: 가볼까요?
1: 예, 예. 들어가시죠.
0: 예.
1: 네. 입구가 좀 독특합니다.
0: 네, 여기도 조형물이.
1: 예.
0: 마네킹을 네, 이용했는데
1: 네. 네.
0: 얼굴의 모니터에는 선생님 얼굴.
1: 네.
0: 예.
1: 많은 손님이 찾아오기 때문에
0: 네, 네.
1: 제가 또 없을 수도 있고 해서 미리 마중 나왔습니다.
2: 선생님 미소로 반겨주시니까
1: 네.
2: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1: 네.
2: 아, 곳곳에 선생님이.
1: 또 있죠?
0: 네. 아, 여기는 홍상이.
1: 네. 네, 김영태 작가님이
0: 네, 네.
1: 저를 보시고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0: 아.
2: 진짜 딱 선생님
1: 그래요?
2: 너무 비슷해요.
1: 네.
0: 아, 여기 모니터가 있는데.
1: 네.
0: 분명히 선생님인데. 분명히 선생님인데. 뭔가.
1: 비밀이에요, 비밀.
0: 약간 AI 느낌이에요.
1: 네. 잘 맞추셨어요. 네, 제가 AI 작가가 되었어요.
2: 네.
1: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다섯 개를 구독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2: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1: 네네.
2: 오, 근데 되게 역동적인 모습으로.
1: 제가 지금 칠해도 못 쳐요. 제 꿈을 저기서 심었어요. 런웨이도 걷고 모델도 되어보고 그렇게 춤을 추고 싶어요.
0: 네.
2: 곳곳에 아주 선생님으로 가득합니다.
1: 네.
2: 이 편에도.
1: 네.
0: 이거는 스트리트저널의
2: 기사화된
0: 기사가 나오죠.
1: 미국에 아주 유명한 신문이라고
0: 네,
1: 그래요.
0: 네.
2: 그러니까 정 가운데 딱 선생님
0: 예.
2: 사진인데요.
1: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제가 2013년도에 뉴욕 맨 컬렉션에 작품을
0: 예.
1: 발표하러 갔는데
0: 네.
1: 그때 그 가는 디자이너들이 한국에서 5명을 선정했어요.
0: 네.

0: 디자인들이.
1: 네, 제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디자이너입니다. 이것은 우간자예요. 또 바느질 기포도 우리 한복에 하는 깨끼 바느질을 네. 여기 차입해서 응용을 했어요. 예.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쿠웨이트에 수출한 네. 옷이에요. 아하. 2004년도 첫 수출한 작품이에요. 쿠웨이트는 문화가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0: 네.
1: 올 블랙
0: 그렇죠,
1: 입잖아요. 그렇죠. 네. 그 속에 그 옷을 벗고 화려하게 네. 그들이 파티를 하는 문화가 네, 있어요. 네. 그럴 때 내 옷이 어떻게 팔리느냐 쇼핑센터를 네. 다녀보니까 네. 세상에 여섯 군데의 차복꽃을 파는 거예요.
2: 아~
1: 복고 스타일, 복고 스타일.
0: 그 이 옷은 그러면 중동에서 한 벌에 얼마에?
1: 아, 이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0: 300만 원.
1: 네.
0: 굉장히 고가네요.
1: 네.
0: 예. 중동의 부호들이 있는.
1: 아, 백만장자가 네, 네. 많아요. 거기에는 부호들이 참 많아요.
0: 네, 네.
1: 집집마다 다녀보면 보통 한 집에 차가 다섯 대 정도 넉대 네. 정도 있더라고요. 네.
2: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입은 옷은
1: 네.
2: 직접 만드신?
1: 아, 아니요. 저는 바빠서 제가 쇼핑을 가지 않습니다. 이 바지는 아내가 사준, 인사에서 사준 바지입니다.
0: 진짜.
1: 아내가 해준 대로 코디를 들어가서 모델이 됩니다.
0: 갑자기 인사.
2: 젊은 친구들이 네. 많이 입는 브랜드. 네.
1: 그래요?
0: 선생님, 그 머리에 쓰신
1: 네.
0: 모자는.
1: 독특하죠?
2: 네.
0: 이거는
2: 네.
1: 우리 어머니가.
0: 어떤 트레이드 마크.
1: 트레이드마크를 우리 어머니께 만들어주셨어요.
0: 네.
1: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이 뜨개질을 잘 하셔요.
0: 네.
1: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야야 모자를 한 다섯 개 내가 떴다 보여주는데 너무 고운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흰머리를 감추고 제 이니셜 마크를 만든 거죠. 제가 얼굴이 동그랗잖아요. 거기에는 앤틱의 동그란 안경이 안 좋겠나.
0: 네.
1: 그래서 안경도 컬렉션이 수십 가지가 돼요.
0: 아, 네. 아 여기도 테이블이 있는데.
1: 네.
2: 화려하네요, 역시나. 네.
0: 그럼 이런, 이 의자, 아이고, 아이고. 아, 얘도.
2: 귀여워.
0: 얘도 옷을 입었는데.
2: 옷을 입었는데요?
0: 안녕.
2: 안녕.
1: 요걸 하나씩 주세요.
0: 아이고, 안녕.
2: 요걸 하나 줄까요?
1: 네.
2: 먹어볼래요?
0: 얘 옷도 선생님 디자인한 옷입니다.
1: 네, 제가 야. 저도 복고 스타일로 입혔어요.
0: 아이고, 네. 너 아주 호강한다.

0: 들어가시죠.
1: 네.
2: 지금 옷들이 엄청 화려한데요?
0: 네, 제 작품들입니다.
1: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아주 화려하고 강렬한 네. 그런 디자인.

0: 이 친구는 맨날 여기에 있는 거예요?
1: 얘는 우리가 함께 사는 게 10년 됐는데 네. 이 동네에서 유기견이에요. 그래서 얘가 6월 달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입양해서 이름을 유월이.
2: 유월이.
0: 네.
3: 춥다고 미안해. 내복도 입었네. 어? 야, 야. 이 이쁜 옷에, 어?
0: 진짜 이런 산속에 양장점을 지으리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1: 엉뚱한 발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시내 건물을 팔아서 네. 이곳에 틀을 잡을 때 얼마나 무력하는지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게 올해가 18년째예요. 네. 모든 고객들 백화점에 몰려갔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맞춤했던 그 시절에 고객과 나누었던 커뮤니케이션이 사라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백화점 시스템 속에 나는 디자인실에 갇혀 사는데 나는 옛날 그리운 고객이 그리운 거예요.
2: 아니 근데 다 좋은데 문제는 네. 여기까지 옷을

0: 사러 오는 사람이 있나요?
1: 아니, 그럼요. 평소에 1,000명, 많을 때는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0: 한 달에?
1: 예. 아. 월 매출도 5,000에서 6,000 찍습니다. 아.
0: 아. 네. 기분 전환하러 오시기에 네. 너무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네.

0: 저는 노방이에요. 자, 한달 가졌으네. 천천히 한번 털어보세요. 아, 와, 네. 예, 이거 좋아하시는데, 아, 예, 예. 잘 받으신다, 팔의 한계를. 팔의 한계 참 잘 받네요. 네. 신발도 있고.
1: 선생님 세대는 남성 패션 디자이너가 흔치 않았을 때인데. 그렇죠. 어떻게 처음에 옷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0: 우리 어머니가 50말에 멋쟁이였어요. 양장점에서 옷을 맞춰 네, 입으셨었으니까.
1: 네. 어머님께서 옷을 아주 네. 세련되게 네. 입으셨어요.
0: 아주 정결하게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제가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1: 아, 예, 예. 네. 아, 예. 네. 제가 잠깐 네. 봐도 될까요? 사진을?
2: 슬쩍 봐도 엄청 패셔너블 하셨네요. 오.

0: 제가 어머니 뱃속에 8달째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게는 어머니 한 분뿐이지 없었으니까. 오로지 내게는 어머니가 우상이고 그 어머니 속에서 자랐으니까 어머니의 새 옷은 항상 뭔가 호기심이 갔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 어떻게 산 거야? 야야 양장점에서 맞췄단다. 제 어린 마음에 그 빨간색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어요. 때로는 몰래 엄마 옷도 내가 입어봤어요. 네. 상의 짝에 스카트를 못 입잖아요. 무슨 우에 것은 제가 몰래 입어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좋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1: 옷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 네. 당시에 남자가 그 패션 디자인 배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때 너는 예배당에서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장식하는 거 보면 손재주가 참 많아. 네.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앙드레스 선생님을 만드는데 앙드레스처럼 그렇게 양장을 한번 해봐. 그때 패션이 없어. 양장을 해봐. 네, 네.
2: 또 앙드레긴 선생님처럼 좀 꿈을 꾸게 되신 걸까요?
0: 네. 그때 선생님이 아주 유명할 때라 앙드레스 선생님의 그 삶을 보고 야 이게 내가 가야 할 삶이야. 내가 맞을 것 같아. 한번 해보고 싶어. 아 이게 내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남성이면서도 우리나라 인류의 양장 디자이너인 안드레 김 씨가 크리스마스 특별 자선 의상 발표회를 열고

0: 그 시대에 사실 갑자기 그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어서 이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한 번에 뛰어드셨을 수 있을까요?
1: 그 바람이 난 거죠. 아. 과감하게 학교를 중퇴하고 네. 이 양장 분야에 네. 한번 투자해보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내가 필이 딱 꼽힐 때 다른 거 보이잖아요. Only one, 한 길로 들어가는 게 원웨이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0: 대학을 중퇴하시고 네.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0: 했는데 그럼 옷 만드는 이거를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1: 네, 10살 찰나에 네. 군대 가게 됐어요. 아. 군에 가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뜻을 이뤄볼까 네. 해서 서점에 가서 패션 잡지를 샀어요. 네. 그 잡지를 들고 군에 가서 이면지가 있잖아요. 네. 그 속에 그림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죠.
0: 한 3년 동안 계속
1: 그림을 그리고
0: 그리다
1: 잡지
0: 보니까...
1: 속에 여자 옷을 매일 보는 거죠. 따라 그리면 하루 10장 정도는 그려요. 그럼 한 달이면 300장이죠.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것이 의상 공부한테 기초가 된 거죠. 네, 네. 제가 전방에서 근무했는데 군인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좀 낮에는 행군도 하고 꼭 저는 그 불출근 시간이 남들이 다 잘 때 2시에 어두운 불빛 속에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재밌었죠. 제가 좋아하는 거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꼭 이뤄내고 마는 그 성격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0: 다 남자들이라서
1: 그렇죠. 조금 그렇게 맨날
0: 놀리기도 맨날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1: 가시나 무슨 말을 그랬지. 네, 네,
2: 네. 아, 여자 옷만 그리고 네, 있으니까요.
1: 네. 맨날 놀림 받았어요. 그때 네. 그때도 그 저를 가시나 무슨 말 하면서도 양장쟁이라 그랬어요. 네, 네. 일찍이 훈장을 단 거죠. 네. 네.
0: 군대에서 뭐 독학으로 옷을 따라 그렸다고 사실 바로 옷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1: 그렇죠. 상상이지.
0: 그러면 이제 제대하시고는
1: 서울국제복장학원이 입학하게 됩니다.
0: 국제복장학원.
1: 그 국제복장학원은 예. 안드레스 선생님을 네, 길러낸 네. 복장학이 우리나라 대자나 그렇죠.

0: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1: 한 2천 명 될 거예요. 2000명. 우리 반에 50명이었으니까.
2: 남자가 몇
1: 명? 6명.
2: 2천 명 중에 6명.
1: 예.
0: 모두 다 앙드레김 선생님처럼 잘 되고자 했을 것 같은데.
1: 꿈이었죠?
0: 네. 선생님의 실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1: 제 데뷔작이 네. 히트를 쳤죠. 아.
0: 데뷔작부터요?
1: 예. 그때 사진이 옆모습이 잠깐 났는데 작품의 이름을 공해 오염 분해기.
2: 이게 몇 년도 오신가요?
1: 74년도.
2: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74년으로 치면 네.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1: 그러니까 이게 화제가 된 거죠.
2: 네. 네.
1: 스타였어요. 네. 그거는 뭐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거죠.
2: 굉장히 유명하신 분한테 스카우트 되셨다.
1: 네. 최경자 이사장님께서 그 학원을 경영하고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0: 눈여겨보셨던 모양이에요. 네. 어느 날 저를 불러가 최복호, 넌 와서 내 문화생으로 일을 해. 그래서 선생님 밑에 내려갔죠. 아, 미스터 채, 와서 일을 좀 안 해볼래? 다른 소리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아주 매몰차게 꾸짖으면서 키워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닮아하는, 예, 너는 안드레를 쫓아봐. 안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아? 안드레는 이렇게 했는데 넌 좀 더 고치고 수정해봐. 예, 미스터 최, 너는 안드레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 돼. 그 말씀 한마디가 그때 저한테 마음이 바뀌었어요.
1: 그게 또 새로운 자극이 된 거죠.
0: 그렇죠, 저한테는. 그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경자 선생님 밑에서 제가 오늘에 계속 묵색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워낙 좀 하드 트레이닝 받으시고 실력도 좋으셨으니까 인정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1: 일주일 만에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2: 저희 백지 수표를 주는 거예요. 네.
0: 자연스럽게.
2: 800원.
1: 네.
2: 그 당시 돈으로 네. 800원을 받으신 거네요.
1: 그렇죠.
2: 800원이면 지금 어느 정도 돈일까요?
1: 그때 짜장면이 한 그릇에 100원이었으니까.
2: 아, 그러면은 한 3, 4만원 예. 정도 되는 네, 돈 네. 정도. 이게 뭔가요, 800원이?
1: 그게 일주일간 일했으니까. 네. 일주일간의 인건비지.
2: 이거 받고 그럼 나가라고.
1: 그렇죠.
2: 아.
0: 진짜요?
1: 네, 그래서 쫓겨났죠.
2: 왜 나가라고?
1: 일주일 만에. 그래서 이걸 갖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2: 아니, 이유가 뭐예요?
1: 미스터째 퇴근 시간에 앉아봐. 그래서 하얀 봉투를 주시면서 그래 오늘까지만 일해. 얼마나 청청 벼룩 같아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하숙방에 있는데 이거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하늘이 캄캄했어요.
0: 아니 왜 쫓겨나신 거예요?
1: 제가 경험이 없잖아요. 어리벙벙하잖아요. 막상 옷으로 재단을 해보니 그림은 그리는데 옷이 안 되는 거예요.
2: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을 원했는데 선생님은 디자인을 잘하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좀 서로 생각이 좀 달랐던 거네.
1: 그렇죠.
2: 네.
1: 그래서 쫓겨나서 그 돈으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네. 명동의 하늘이 노란 거예요. 네. 내가 이칼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나.
2: 기억하기도 싫은 돈일 텐데 왜 네. 백지 수표에 800원 쓰셨어요?
1: 이런 치욕을 다시는 겪지 않아야 되겠다.
2: 아하.
1: 그게 저한테 마중물이 된 거지. 네, 마중물이 네. 되면서.
0: 큰 깨달음이네요. 800원. 네.
1: 아, 그럼요. 그게 없었다면 또 대뚝대뚝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2: 네.
1: 그렇게 해서 양장점을 아는 분한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나는 월급을 원하지 않는다. 제발 일을 하게 해도
2: 네, 네.
1: 내가 열심히 할게. 그렇게 하니까 그 실습생으로 받아줬어요. 아침 일찍 가서 양장점에 청소도 하고 장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손님을 접대하면서 완성하는 방법, 주문을 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익히게 되죠.
2: 월급을 안 받고 일하셨고.
1: 그렇죠. 그 5개월도 예. 한 5, 6개월을 연습을 하고 있는 중에 이대입구에서 디자인을 구한대요.
2: 이대입구.
0: 이대입구. 네,
1: 그때는 예, 예. 이대입구 굉장히 화려한 양장점 예. 거리였어요. 그날로 제가 또 취업을 하게 됩니다.
2: 아.

0: 일을 못해가지고 잘리셨었는데 이제 정식 디자이너가 되시고 이번에는 일을 좀 잘 하셨나요?
1: 디자이너가 1번 디자이너, 예. 2번 디자이너, 예. 저는 3번이에요. 예. 자,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해서 그 이대입구 거기 200개 가게가 있어요. 네.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윈도우를 다 공부해요. 그때는 카메라도 없어요. 네, 네. 윈도우에 잘 팔린 옷을 스케치하고 암기하고. 안 그러면 또 쫓겨나니까.
2: 그쵸.
1: 손님이 들어오면은 내가 먼저 뛰어나가. 어서오세요. 왜? 그것도 경쟁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죠. 뛰어나오면 우리 내 위의 사수는 좀 질투하지. 그걸 이제 잘 순번을 우선 챙겨야 생존해요.
0: 선생님이 거기다가 스케치를 바로 해가지고.
1: 그렇죠.
0: 어? 요 정도, 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마음에 듭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 해가지고 자, 바로.
1: 손님이 오면은 원단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하는데 뭐 5분에 안 걸려요. 주문을 가장 잘 맞는 걸로 인정을 받았어요.

0: 근데 이 지금 이런 많은 작업들을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1: 제가 하는 장소가 여기 비밀 장소가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2: 선생님의 작업실. 안쪽에 이런 공간이 있었네요. 네. 예.
1: 여기가 제 패션 작업실.
2: 아마 이 작업실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좀 보내실 것 같아요.
1: 아, 예. 제가 늘 여기서 출근해갖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0: 짜투리 천으로
1: 네.
0: 패치워크로,
1: 패치워크로 그림을 그리다.
0: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1: 예. 그래서 이 원단들이 이렇게 불을 붙이면 저렇게 소매가 나오죠.
0: 네네네.
1: 이 나시에서

0: 회사 비밀 다 오픈된. 일주일 내내 해요. 쉬는 날에 저 혼자 와요. 컬렉션을 있을 때는 밤을 새워서 해야 돼요. 컬렉션은.
1: 30대인 저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0: 바쁜 게 즐거운 게 아니겠어요? 그 창작의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요.

0: 이대 입구에서 그렇게 네. 이제 패션 디자이너로 자리를 잡아가고 계셨는데
1: 네.
0: 언제 대구로 내려오시게 되신 거예요?
1: 명동에서 유명한 기성복 회사를 운영하는 그 대표께서 프포즈를 했는데 네.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어머니가 핀탄다는 소식이 아. 들어온 거예요.
0: 아.
1: 그래서 허둥지둥 대구에 내려와서 네. 서울로 못 올라가게 됐죠. 아.

0: 근데 서울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는데 대구로 가는 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내가 대구에서 어떻게 이 디자인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때 생각, 오픈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때 이 대구의 백바지가 유익했어.
2: 백바지?
3: 백바지가 바짝 붙는 옷을 얘기하시는 거죠, 선생님?
1: 그렇죠.
3: 하얀 바지
1: 백바지,
3: 얘기하는 게
1: 백바지.
3: 아니라.
0: 진짜 하얀 바지
3: 그죠?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왜 이걸 알지?
1: 기억나죠?
0: 입어본 거 아니에요?
3: 아니, 이게 바짝 붙는 옷을 백바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0: 약간 스키니진,
3: 스키니진
0: 같은 거죠.
3: 맞아요,
0: 요즘의 스키니진. 스키니진.
1: 네. 이렇게.
0: 그래, 이
1: 바지가
0: 나팔바지처럼,
1: 여기가 붙고 네. 밑에 약한 나팔바지였어요. 네.

0: 적어도 내가 아는 분들은 거의 강산 옷만 하던 양장점을 했으니까.
1: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튀고 파격적인 옷이니까.
0: 그 백바지가 히트를 치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유행인데 지방까지 안 내려왔어. 그런 전문점이 없었어. 제가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대구에 전파를 한 거네요.
0: 그렇죠.
1: 굉장히 히트를 치셨다라고 했는데 옷값이 꽤 비쌌을 거 아니에요?
0: 가봉을 하니까 비쌌죠.
1: 그러면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0: 괜찮았죠. 손님이 벅적벅적했어요. 그 시대에는 지방의 스타였어요. 그때 이미 대종의 최복호의 이름은 알려져 있었으니까 패션의 파급력은 어느 정점이 있었다는 거죠.
2: 나중에 백화점에 루픽 가게까지 되셨죠.
0: 그래서 양장점이 다음 뭐를 하면 될 것이라는 모피라는 아이템을 찾게 됐어요. 가야 백화점에 모피점을 차렸는데 그 모피점이 불나게 잘 되는 거예요.
1: 그러면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0: 그 옷을 히트를 치고 있는데 세상에 불이 난 거예요.

0: 빚을 갚아야 되니까.
1: 네, 네.
0: 그렇게 해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1: 네. 어떻게 다시 가게를 내셨어요? 그러면?
0: 아, 2년 가차에 다 포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1: 네.
0: 야, 빨리 나와. 너 백화점 지금 인테리어 들어가고 있는데.
1: 아, 이제 저 청소 다 됐고. 아니, 근데 이제 가게는 다시 백화점에서 자리를 주셨는데.
0: 네.
1: 돈이 이제 없으시잖아요.
0: 그렇지.
1: 원단이 있어야 옷을 만들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원단은 어떻게 샀어요?
0: 내 디자인 동기들이. 네. 예. 저한테 옷을 맞추라고 원단을, 자체 원단을 저한테 줬어요. 한마, 두마, 세마, 네마. 그 다음에 재료, 소재를 파는 서문시장. 그분들이 제 약속을 잘 지키는 그것을 보시고, 야, 내 가게에 있는 옷의 재료들을 갖다 써. 너 회사 그려줄게. 저를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복구씨, 이거 내가 쓰던 원단이야. 옷 한 벌 할 수 있는 거, 두 벌 할 수 있는 거를 차게차게 일곱, 여덟 개를 저한테 가져와서, 복구씨, 이거 사용해. 평생 못 잊죠. 많은 주변의 도움으로 제가 오늘 생존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에요.

0: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0: 어서 경기가 어때요? 아이고, 이거 누구야? 아이고, 세상에.
2: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아, 오래됐죠, 최복호라니.
1: 네, 오래됐어요, 정말.
0: 사모님은 한 30년 됐죠?
1: 30만 넘었어요.
0: 넘었죠? 네. 예. 그때는 매일 선물시장 오는 거예요, 아침에. 감회가 깊어요. 울컥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1: 세상에.
0: 아, 오셨네.
1: 아, 네.
0: 아이고, 반갑습니다.
1: 아, 선생님, 이사님. 오랜만이세요.
0: 우리 인연이 몇 년이고?
1: 47년이에요.
0: 아이고.
3: 딴 사업체들은 조금만 이렇게 돈이 보이고 이렇게 회전이 돌아가면 원단 사입을 전부 다 소수하셨어요. 그런데 이날이 때까지 선생님께서는 거의 성원시장을 살리던 이 인형으로 우리 상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1: 감사해요.
4: 그분들이 또 네. 원단도 주시고 이렇게
0: 그렇죠.
4: 하셔서 이제 다시 재기를 하실 수 있게 된 거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네. 소비자한테 어떤 옷을 만들어서 어필해서 히트락을 만들 네.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때 제가 영감을 받아서 가짜 가다마이를 제가 디자인하게 됩니다.
4: 가짜 가다마이요?
0: 예, 가짜 가다마이. 가다마이. 아, 이 어깨가 뽕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예, 이렇게 뽕이 들어가는.
4: 아, 가짜 가다마이.
1: 가짜 어깨처럼.
0: 히트한 것보다는 일반 자켓보다
4: 더 큰.
0: 예, 더 큰. 50% 더 큰.
4: 어깨가 이만한.

0: 이제 이렇게 어깨가 넓고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는 옷들을 많이 입으셨었거든요, 예전에.
1: 엄마 사진에서 본 거 같아요. 예,
2: 한가람한 자켓, 이 자켓을 개발해서 윈도우에 걸어놓으니까 이 추종 세력들이 이 옷을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옷을 입고 싶었죠.
1: 새로우니까 또.
0: 아니, 그러면 다시 또 대박이 나셨겠네.
2: 그렇죠. 예.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죠.
0: 그럼 브랜드, 그 당시에 브랜드 이름은 그냥 꼭
1: 가게 여러 개 하셨겠네요.
2: 아, 그럼요. 월 1억을 파는 브랜드로 성장하면서 이제 점점 백화점으로 영업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0: 언제인데 월 1억을?
2: 84년, 5년 정도.
0: 80년대 초에 1억이면은 야,
1: 가늠이 안 되죠.
0: 1억이면 웬만한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었을 텐데, 서울에서.
2: 거기에 힘을 입어서 서울 롯데 백화점, 잠실 백화점,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을 했죠.

0: 회사는 어떻게 하시고 일로?
1: 시스템은 저는 들어오시고 회사를 이 세대들한테 넘겨주고 네. 저는 여기서 작업만 하는 거죠.
0: 처음에 여기 내려오신다라고 그럴 때 가족분들이 반대 안 하셨어요?
1: 산속에 양장점을 짓는다니까 좀 우아했죠. 매출이 올라가니까.
0: 네네. 네.
1: 이제 침묵이 됐어요.
2: 매출이 제 나오니까.
1: 놀이터가, 제 놀이터가 된 거죠.
0: 그, 아까 이제, 앙드레 김 선생님이 롤 모델이셨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1: 네, 찾아뵈서 네. 서울에 가서 심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네, 그때 네. 선생님이 오셨어요. 네. 선생님 오셔서 정말 대우 컬렉션이 국가적인 행사를 발돋움하는데 큰 기여를 해주셨어요.

0: 어릴 때부터 롤 모델이셨는데 네. 직접 만나서 이렇게 같이 함께 일을 하시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1: 네. 네. 네. 선생님 말고도 감히 전심들 갖지 못했어요.
2: 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힘을 쏟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1: 그래서 자투리 원단을 갖고 인형을 만들어서 사산단체에게 꾸준히 기부해왔죠. 네. 오랜 세월에. 아이고 늙어서 이제 이게 잘 되려나?

0: 짜잔, 짜잔, 됐다. 인형 눈을 만들고 있어요. 인형 눈은 옷을 하고 나서 남는 단추로 눈이 되는 거예요. 짜투리 천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이웃돕기를 그동안 오랫동안 해봤어요.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예? 자, 뚝딱 하나 만들어집니다. 짜잔! 아이고, 눈이 달렸다. 아, 잘 보이지? 보세요. 얼마나 멋져, 이쁘잖아요.
1: 근데 선생님, 눈이 조금 짭짤이 같은데?
0: 제 실력이 그거니까. 저는 디자인하지, 바느질은 실력이 없어요.

0: 대구의 패션을 이끌어 오신 우리 최복호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1: 저는 아직 소년이에요. 질문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저는 매일 결심합니다. 뒤처지지 않고 살겠다고.
0: 뒤처지지 않는.
1: 박수 칠 때 떠나라 하는데 저는 안 떠나요.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폼나게 늙고 싶다는 얘기죠. 무대에서 죽고 살고 싶다는 얘기죠.
0: 사람이 누구나 자기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1: 네.
0: 우리 최복호 선생님은 정말 본인의 적성에 잘 맞는 일을 선택하셔서
1: 감사합니다.
0: 행복하게 즐겁게 일을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큰 성공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선생님한테 너무 잘 맞는 옷 같아요. 그런 생각이.
1: 아이고 눈물이 난다.
0: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저를 움직이는 거는 어제와 결별을 하는 용기예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2: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3: 누가 오시는데요?
0: 카트 타고 오시는?
3: 약간 골프장 카트처럼.
0: 굉장히 큽니다.
4: 안녕하세요. 족발부자 신신자입니다.
0: 족발로만 연매출 400억 원.
4: 우리는 뭐 맛은 자랑하지 못하는
3: 방금 썰어주신 부분 너무 맛있어요.
4: 질려요 근데
3: 좋아하는 쫀득쫀득하고
4: 근데 감칠맛은 없어요. 담백하기만 해요.
3: 그래서 좋아요.
0: 별명이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이래요.
4: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일용직 직원들을 정식 직원 만들어준 거였어요. 우리 직원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고 싶어서 땅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소망은
5: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6: You need some hot water?
7: Oh, yes.
5: 어린 학생들이
6: This one.
5: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8: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9: 앉으세요.
5: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첫
2: 성교육. 성교육이야.
0: 야, 신납니다. 저는 매주 이 시간을 기다리는데 오늘 특히나 뉴페이스가 한 분 나와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Nobody, nobody but you. 오! 예!

0: 이제는 아이돌이 아닌 아이둘의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어떡해, 혜리 씨가 아이돌의 엄마.
1: 아니, 저도 TV에서 봤는데 남편분이 그 태권도 선수 맞죠?
0: 맞아요.
1: 아, 그럼 여기 성교육 방송, 네. 이, 그 출연 제안 받았을 때 어땠어요?
0: 시우가 이제 22년생인데 요즘에 좀 자기 신체, 몸에 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 됐다. 가서 많이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2: 자, 오늘 주제는요. 저희 의상의 답이 숨겨져 있는데
1: 저는 일단 그 드레스코드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약간 출애사 같은 느낌? 신랑 다시 하기 좀 그럴 것 같고
3: 출애사 옳다, 오라. 네.
4: 저는 오늘 그 결혼식 사회자로
5: 그냥 단정하게 예, 톤 다운해서 네,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2: 잘 어울려요. 네. 저는 약간 하객룩 느낌으로 왔어요. 하객룩 좋아요.
5: 그쵸. 네.
2: 저는 약간 상반신은 신부의 마음, 밑에는 하객. 콜라보를 저는. 나름 콜라보를.
4: 밑에 뭐라고요?
2: 하객, 하객.
4: 아, 하객.
2: 하객과 신부의 어떤 그런.
4: 아, 섞으셨구나.
2: 네, 많이 섞어봤어요. 새롭게. 예. 예. 예. 아, 교수님 잘 어울리신다.
6: 사실 이렇게 입고 줄에도 서요.
4: 오!
2: 아, 네. 줄에를?
6: 줄에도 네 번 섰어요.
2: 와, 교수님이 멋져요.
4: 그 뭐라 해야죠? 세컨 웨딩이라고 하나?
0: 리마인드 웨딩.
4: 아 그렇지, 리마인드
2: 웨딩. 죄송한데 경규 씨, 나 많이 창피해요. 나 많이 창피해요.
4: 미안해.
2: 혜림 씨 앞에서 많이 얼굴이 빨개지네.
1: 조금 위험한데, 세컨 웨딩.
4: 리마인드 웨딩.
2: 혜림 씨가 우리가 좀 부족한 것들을 많이 잡아줄 예정이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아마 다들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0: 아빠랑 결혼했어.
1: 남들은 막 잘생겨서 그런지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2: 엄마가 아빠랑 결혼했는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3: 왜 엄마가 아깝냐?
4: 정자와 남자가 만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
1: 우리 부부 커플의 점수를 한번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2: 아이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3: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5: 엄마 뱃속에 지금 셋째 있대.
0: 빨리 나와, 빨리 나와.
3: 빨리 나와.
1: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되기까지 다 역사가 있잖아요.
3: 맞습니다.
1: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죠.
2: 그렇죠. 예. 뭐 하고 다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요즘은 그냥 네. 주름 생기는 것만 보고 옛날에 어떻게 사는지.
1: 그래서 저희가 리마인드를 하시라고 사진을 준비해봤거든요. 맞아. 나 되게 예뻤다 그때.
3: 예쁘다.
1: 예뻤어요.
4: 공동 임신 같은
1: 저희 남편 같이 임신해가지고 마음이 착해요.
3: 형님 배꼽이 진짜 크시다.
1: 1년 좀 지나고 바로 아이를 낳았고 와.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고 이제 둘째
3: 어머어머.
1: 둘째도 낳았죠.
3: 아 이제 쌤 형.
1: 나 이제 쌤, 예, 쌤 씨.
2: 13년.
1: 쌤 씨 말랐다.
3: 형 많이 얼었는데 지금.
1: 많이 말랐어. 네. 쌤씨도 같이 임신했네. 같이 임신했네.
2: 화살표에다가 맥주 써 있어요.
3: 어머어머.
2: 이렇게 와이프 거비에 베이비 써 있고, 내거 맥주.
1: 비어. 아, 맥주 배. 네. 오, 일벤져스. 와. 오, 귀엽죠, 애기들.
3: 진짜.
2: 그럴 때도 있었구나.
1: 자, 이번에는 정민 씨네. 2015년에 결혼하셨네요.
3: 맞아요.
1: 사진만 봐도 서로가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지죠.
3: 땡스로 하다
1: 딸 둘, 진리와 자유. 이름도 너무 예뻐요. 자, 이번에는 우리 혜림 씨. 혜림 씨가 20년에 결혼했네요. 20년도에.
6: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1: 그러게요.
3: 혜림 네. 씨가 배만 이렇게 나왔잖아.
1: 배만 나오시면 너무 예뻐요. 우리 혜림 씨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네.
6: 근데 저 임신했을 때 20kg 쪘어요.
3: 어?
6: 무섭구나.
3: 그거였나?
6: 20kg. 네. 68kg.
1: 이제,
3: 돌잔치.
6: 돌잔치. 저는 한복에 한옥 이런 꼭 하고 싶었어요.
3: 아, 그렇구나.
1: 잘 어울려요.
6: 시안이. 둘째는 좀 힙하게.
1: 너무 멋있다.
6: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1: MZ 느낌 있어요.
6: 24년 12월.
1: 완전체 이렇게 예식구가.
3: 남편이 또 엄청 멋져요.
1: 잘생기셨어요.
3: 네.
1: 아니 근데 진짜 그 사진을 보니까 언제 저럴 때가 있었나 싶은데 정규 씨는 뭐 지금 뭐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3: 네. 진짜 저는 또 어릴 때 많이 이렇게 예 성숙도 있었어가지고
1: 아 이미
3: 네. 네
1: 외모적으로.
2: 근데 애들 이 결혼식 사진 보면 엄마 아빠 아닌 것 같고 천통 혼례 그 궁중 혼례 했으니까
1: 한국식으로
2: 예 좀 놀림 많이 받았어요.
3: 왜요 왜요? 왜요?

0: 이쁜데.
1: 왜 이렇게 무슨 왕이니? 뭐 와, 이렇게 약간
0: 와, 뭐라고?
1: 왕이냐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애들 아빠 왜 그래?
2: 엄마 아빠 이 결혼 스토리나 출산 스토리 네. 들려주기에는 아 뭔가 조금 우리도 조금 쑥스럽고 맞아, 맞아. 좀 살짝 맞아요. 오글거리는 느낌도 좀 있고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게 필요할까요?
3: 이게 어느 나라나 건국신화나 설화 이런 게 있잖아요. 민족에 네. 대한 게 이게 한국인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개인으로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맥락에서 자라왔는지를 아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이제 이야기화 해주는 건 자기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자신의 가족의 스토리를 잘 아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굉장히 강하게 잘 이겨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 오,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5: 근데 그런 과학적인 연구가 있는 거예요?
3: 네, 미국에서 실제로 학습장애라고 난독증, 난산증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심리학자가 어떤 애들은 문제 풀다가 좀 잘 안 되고 어떤 애들은 문제 풀다가도 안 돼도 잘 다시 풀어나가고 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알아봤더니 네. 자기 가족에 대한 스토리를 되게 잘하는 애들이 네.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0: 진짜?
3: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족을 모아놓고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서 살았는지 아니, 너네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는지 아니,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아니 이런 거 쭉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연구 중간에 9.11 테러가 있었어요. 9.11 테러가 미국에서는 정말 큰 트라우마였거든요. 네, 네. 뭐 그 사건 이후에 더 빨리 회복한 애들이 바로 가족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아이들.
0: 야,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네요.
6: 와, 진짜 대박이다. 네.
7: 사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결혼했어? 이거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역사를 아는 거잖아요. 그게 네. 내가 중요하죠. 어떻게 태어났느냐를 맞아요. 아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네가 태어난 날 아빠 너무 좋아서 병원 복도에서 막 우셨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 정말 기다렸던 존재구나. 굉장히 중요한 서사예요.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서사죠.
2: 사실 이제 저는 실제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빠는 왜 엄마랑 결혼했냐고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속으로는 뭐 왜 엄마가 아깝냐?
0: 아니, 너무 예쁘긴 해요.
2: 아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0: 근데 궁금하긴 해요. 너무 예뻐서 네. 이런 생각을.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아이가 엄마,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2: 예쁜 얼굴. 어머, 어머, 귀엽다.
0: 아우, 귀여워.
7: 해보고 싶은가 봐.
8: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9: 결혼이 뭔지 알아요?
10: 서로를 사랑하는 듯.
0: 서로를 사랑하는 듯.
10: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그거를 부모님도 결혼이라고 말해.
0: 아이를 낳는 거지. 궁금하네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2: 커플 점수.
10: 하나, 둘, 셋.
9: 짜잔.
0: 오, 점수.
11: 아빠는 왜 100점이야?
0: 100점?
2: 과연?
9: 49점은 왜 49점이야?
0: 49? 이게, 49점? 이게 진짜일 것 같은데?
10: 엄마, 밥 먹는다고 가지고.
0: 싸우니까.
9: 애들 앞에서.
10: 엄마랑 같이 싸워하는 걸 따졌고. 잘리.
3: 그래서 안 좋아져요.
0: 여기서는 엄마가 505점?
3: 505는 뭐지?
10: 엄마는 505 아니야? 엄마 505 아니야?
12: 엄마 55. 50점?
0: 아, 점.
2: 아, 50보다.
12: 안 맞는 점도 반. 맞는 점도 반. 대화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13: 엄마랑 아빠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0: 아니, 안 아닌 것 같아.
3: 역시 아이들은 솔직해.
10: 90점? 오, 뭐야. 아니, 많이 잘 어울리니까?
9: 아빠는 엄마가 조금 아깝다고 생각해서 90점으로 했어.
10: 왜 아까워?
9: 100점 만점.
10: 왜? 8만점.

0: 많아요.
1: 너무 환자 많아요.
2: 다들 너무 환자 많으신가 봐.
3: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눈동자.
4: 엄마가 이쁘니까.
5: 자기 나보다 점수 낮으면 속상할 것 같은데?
6: 여기.
7: 궁금들
6: 인구 나오면
3: 100. 아빠는 만점? 만점. 엄마는 2억 만점.
8: 야, 이게 좀 과하지 않아요?
9: 애들 점수가 궁금합니다.
3: 그러니까 여기 애들.
10: 그럼 그 점수가
6: 1, 2, 3, 4, 5.
10: 나랑 결혼을 잘했다는 거?
11: 아유, 그건 주말하면 된 소리지.
12: 진짜였네.
13: 나는 제일 큰 숫자야겠다.
8: 엄청 짧았나 봐요.
11: 어떻게 1억 점을 줄 생각을 한 거야?
6: 날 태어나게 해줘도 나는 예뻐해주고 엄마 아빠가 화려하게 태어난 모습이 예뻐도 아빠 왜 엄마랑 같이 결혼했어?
11: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아빠는 엄마가 이뻐서 결혼.
3: 어머나 정답을 항상 말씀하시면서
10: 뭘 하자고 할 때 별로라고 한 적이 없고 무조건 오케이.
6: 왜야? 엄마는 아빠랑 결혼했어.
14: 여울이랑 만나고 싶어서.
9: 아, 야, 이 대답도 너무 좋다.
14: 엄마 아빠 결혼했으니까 여울이가 생겼고.
6: 아.
15: 근데 엄마 아빠는 왜 결혼한 것 같아?
6: 아빠는 친절하고 잘생기고 엄마는 살짝 예민하지만.
3: 예민하대.
6: 그럼 다시 태어나도 엄마랑 결혼할 거야?
3: 잘해야 돼요? 대답 잘해야 돼요?
15: 그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2: 아, 맞았다.
11: 한번 해봤는데.
3: 근데 진짜 너무 재밌네요. 근데 진짜 갑자기 왜 결혼했어? 그럼 내가, 막, 남들은 막, 잘생겼어. 그런데 저는 좀 그 대답을 조심스럽거든요.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8: 우리 애들, 솔직히 저는 약간 무서운 사람으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제가 훈육 담당이라서.
3: 악역을 하는구나. 네.
8: 엄마는 아플 때 우쭈쭈 이렇게 해주고 따뜻한 사람. 그래서 왜요? 엄마가 아빠랑 결혼했는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3: 우리 부부 커플의 점수를 한번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100점 만점에서 다들. 솔직하게 안 쓰면 제가 바로 잡아낼 수 있거든요. 솔직하게 써주셔야 돼요.
8: 예.
3: 부부의 점수를. 하나, 둘, 셋. 자.
2: 오.
3: 오. 오. 오, 다들 점수 비슷하게.
2: 이게 너무
3: 비슷하네요. 80점, 85점, 80점.
8: 아이,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3: 아니, 맞아요.
9: 아니, 어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3: 어제 왜요?
8: 어제만?
9: 뭐가
3: 좋았어?
9: 어제 막 우리 너무 막 같이 뽀뽀하고
3: 너무 사랑했어.
9: 너무 좋았어.
3: 아, 오케이. 그럼 인정해드리고.
13: 여기가 99점.
3: 선생님도
16: 결혼한 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가 전혀 없고 너무나 만족하고 지내고.
3: 근데 초점이 계속 흐려지시는 거 눈을 계속 다른 데 보셨다 여기 보셨다
9: 말을 계속 더듬으시는 게 죄송한데
16: 계속 노력하고 싶어서 미완성으로 99점 이렇게.
3: 야, 근데 아내분 혹시 이 방송을 매주 보시나요?
16: 매주 봅니다.
3: 아, 궁금해가지고. 우리 혜씨가 80점을 하셨어요.
2: 요즘 제 가장 큰 불만은 좀 예쁘게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3: 아, 예쁘게 말했으면 좋겠다.
2: 너무 이렇게 툭툭 내뱉고 그런 게 좀 안 예쁘게 말할 때가 많아서.
3: 그리고 결혼 생활 몇 년 차 되셨죠?
2: 이제 6년 차 됐어요.
3: 6년 차?
2: 연애는 7년 하고.
3: 6년 차. 한 10년 차 되면 이제 말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얘가 예고를 해드립니다. 이게 가족의 탄생과 스토리다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2: 저는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님이시고
3: 아버지가?
2: 아버지가. 친오빠도 태권도를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태권도 모임에 따라갔어요. 아빠가 오늘 저녁 식사 오면 그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고 밥 먹으러 따라갔다가 거기에 남편을 봤어요.
9: 와.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아버지 같은 분을 이상형으로 두고 있으셨나 봐요.
2: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닮은 듯 다르지만 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3: 아니면 아버지가 빅픽처를 그리신 거 아니에요? 자만추처럼
9: 대박이다.
3: 약간 이런 빅픽처.
9: 아, 진짜 아니 가는 적 없는데?
2: 근데 일단 부모님이 되게 좋아했어요.
3: 그럼 맞지. 그럼 맞죠. 우리 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내랑 SNS로 제가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아내가 연락을 했어요.
3: 근데 이거는 저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게 자리 없기 때문에 막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9: 아, 그래서 저한테 처음 그 뭐 24살 박지원입니다 하면서
3: 진짜?
9: 모니터에서

0: 친한데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1: 아,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2: 본인이 의심을 했어.
0: 아, 저는 진짜 무슨 저기 사이비 그런 데서 나 포교 활동하려고.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2: 별 생각을 다 했네.
0: 진짜 다 했어요. 네.
3: 아니 뭐 저는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지만 그냥 술집에서 만났어요.
2: 아, 술집에서.
3: 낭만 없어요. 오. 그냥 옆 테이블에 있다가
2: 자연스럽게.
3: 어디에서 왔니? 와이프 먼저 물어봤어요.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냥 한국말로 맞춰봐.
2: 매력 있다.
3: 한말로 섞으면서 영국? 아, 아니야 호주 이렇게 하고 다음에 그냥 합석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놀다가.
2: 야, 그러니까 인연이 진짜 신기해요.
4: 진짜 자만추네요. 네.
1: 아, 누나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2: 아, 저도 근데 소개팅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뭐 한 달 정도 후에 만나자고. 그때 부가세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한 달 후에 만나자고. 이제 그런 오기심이 발동을 해서 만난 거죠.
0: 남의 얘기, 남의 결혼 스토리만 들어도 이렇게 재밌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빠, 엄마 이야기라고 하니까.
2: 더 재밌지.
0: 얼마나 재밌겠어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5: 저는 이럴 때 이제 상대를 왜 결혼 상대로 골랐는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의 연애에 대한 어떤 지침을 좀 마련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왜 아까 아버지를 닮은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얘기처럼 우리들의 이상형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다정한 거, 뭐 아빠가 재밌는 거 이런 장점을 자꾸 얘기를 해주고 또 왜 연애부터 지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좀 있잖아요. 어려움 극복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이게 영웅전보다 더 재밌는 거죠. 아, 그랬어?
2: 대부분 이제 부부 사이가 뭐 좋을 수도 있고 사실 나쁠 수도 있잖아요. 뭐 저는 제가 옛날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엄마가 조금 저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아버지가 다 존경스러울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빠 같은 사람은 결혼하지 마 이럴 순 없잖아요.
5: 그래도 아빠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 주는 게 좋고 우리가 네. 결혼할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결혼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해 주는 게 좋고 아빠하고의 단점 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이미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강조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좀 말이 통하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좀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2: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모두가 다 모범적인 뭐 가정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6: 저도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 그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왜 우리 엄마랑 아빠는 결혼을 하신 거야?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네. 많이 여쭤봤는데 가족 스토리 연구를 분석해봤더니 상승형 이제 가족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계속 잘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강형이라고 해서 만나고 나서 계속 안 좋은 거야. 뭐가 계속 안 좋은 데로 이사가고 뭔가 이렇게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진동형이라고 그래서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스토리. 이런 진동형 스토리가 트라우마 극복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솔직하게 힘들었던 점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또 그걸 또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 나가거나 조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좀 들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적나라한 감정 표현이나 과거를 굉장히 후회하는 말은 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네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인생이 꼬이는 것 같다.
0: 아이고.
6: 정말 아닐 것 같지만
2: 은근히 많아요.
6: 정말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네. 네.
6: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네. 굉장히 아이들이 죄책감을 많이 갖거든요.
5: 실제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 부모 결혼 탐색 인터뷰 같은 걸 시켜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 왜 만났냐, 왜 하필 저 사람하고 결혼했냐 이런 거를 다 얘기를 듣는데 아이들은 대학생이 돼도 부모의 결혼이 되게 궁금해요. 사실 이혼이나 사별이나 이런 그렇죠. 여러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저는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보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2: 그렇죠.
5: 못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혼이나 사별의 기간이 좀 길었으면 그러면 여쭤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엄마도 아빠도 그 결혼에 대한 성찰이 훨씬 깊어졌을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훨씬 더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2: 오늘 여기 계신 혜림 씨가요. 아이에게 가족의 탄생기를 제대로 알려주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족이 됐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3: 어휴, 패션이다.
2: 아우, 패션이 아니네. 오! 오. 와. 여기 힘들겠다. 이 집이 힘들겠다.
1: 와, 에너지 장난 아니다.
7: 제발, 헬프비. 저 원더걸스 활동할 때보다 지금이 더
2: 빠졌어요. 어머나.
7: 47kg.
2: 세상에, 얼마나 힘들까요?
8: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발

0: 안녕하세요.
1: 시우시안이 엄마 우혜림,
0: 아빠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2: 선남선녀. 와.
1: 조건도 최고죠, 우리 신민철 씨.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애들 어떻게 너무 귀여워.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족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서 너희들이 있는지 이걸 잘 알려주려고 합니다. 둘째 만삭 사진.
3: 아, 방금 시우 사진인 줄 알았어요.
1: 그쵸. 아빠랑 많이 닮았구나. 어렸을 때.
0: 짠.
4: 홍콩이 엄마입니다.
1: 홍콩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누구야? 친구는 누구야?
0: 몰라?
1: 시우랑 닮은 것 같아? 안 닮았어?
3: 아니, 닮은 것 같은데?
1: 똑같지, 뭐.
0: 시안아, 일로 와봐. 자, 요거 누구야? 어, 누구야?
5: 아는 사람은 누구야?
0: 어, 그러니까 이거 누구야?
1: 이거야, 이거야 그냥 이거야. 어, 엄마는 이거. 이거.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 이거, 이거. 아, 이거.
0: 엄마 콧구멍 봐봐. 똑같이 생겼잖아, 너랑. 응? 봐.
1: 이때 엄마가 홍콩에 있었어. 시 홍콩 가봤지? 오. 엄마 홍콩에서 어린 시절 살았었거든? 네이호 이렇게.
6: 우리 또 언어를 엄청 잘하시니까 홍콩 이름이 뭐 언어만 지금 3개인 거 아시죠?
7: 와일람. 네.
1: 와일람 다들 와일람 와일람 했어.
0: 이상해.
1: 유 와일람.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 시우는 뭐 좋아해? 태권도. 오 그치 태권도 좋아하지.
0: 옳지. 발차기!
4: 근데 아빠 아기 때 학교 보여줘.
1: 여기 있네, 아기 때.
0: 누가 이거 누구야?
4: 할머니.
0: 와, 할머니.
1: 아빠 어렸을 때.
4: 아빠야, 이거.
0: 그렇다.
1: 딱.
8: 할매 해봐.
3: 귀여워, 시안이.
0: 아까 이게 되게 웃겨. 아빠는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지는 거 너무 싫어해.
1: 승부욕이 정말 강해요. 말하면서도 진짜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0: 자극적 못 빨리
1: 뛰어. 나는 달리기 시합하잖아? 이거 학교 뭐 운동회 이런 데서 해야 될 때? 애초부터 이길 생각이 없어. 나는 그냥 1등 할 생각이 없고 어차피 질 생각으로 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포기를 해요.
0: 완전 반대구나.
1: 완전 편히 뛸 수 있다.
0: 말이 안 되지, 그지? 무조건 이겨야지, 그지?
1: 우리 애들은 아빠를 닮았을 것 같아.
0: 닮았어, 이미. 근데 보니까 지는 거 싫어하고. 아빠 패션 봐봐.
4: 뭐야?
1: 패션 입었어. 예, 저 어렸을 때부터 패션 엄청 고집했대요.
0: 그랬구나. 아빠 어렸을 때부터, 어? 되게 먹부리는 거 좋아했거든. 내가 꾸며야 돼. 그러니까 막 엄마가 입혀주는 거 되게 싫어했어.
4: 안 돼!
3: 신기해요. 이런
1: 이렇게 패션에 관심이 많은 시우는 매일매일 패션쇼예요.
0: 봐봐.
1: 잘 봐.
0: 어, 엄마 아기 때 닮았어? 아빠 아기 때 닮았어?
1: 근데 너무 귀엽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0: 뭐가
1: 아니야? 엄마 봐봐. 시우는 엄마 닮았고 내가 봤을 때 시안이가 아빠 닮았네.
0: 아니요.
1: 눈 봐봐.
6: 아니래. 아니래.
1: 아니래. 단호합니다. 우와. 누가 봐도 엄마 닮았는데 자기 아빠야.
6: 어, 아빠가 약간 롤모델 같아요.
9: 아니 아빠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0: 짠.
1: 엄마랑 아빠랑 연애할 때 찍은 사진이야.
0: 억지로 끌려갔어, 아빠도. 어떤 분한테 초대받아서 앉아있는데 엄마가 등장을 하고 갑자기. 상큼 발랄한 샤라랑
3: 이러면서. 얼마나 이뻤을까, 또.
0: 하필이면 또 아빠 앞에 다 앉는 거야. 봐봐. 이 엄마 진짜 예뻐.
1: 시우야 어때? 예뻐? 어때, 시우야?
0: 아야.
1: 결혼 사진을 보면 오, 굉장히 싫어요. 질투, 거짓말.
3: 태권도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오, 발로 그냥. 네.
1: 질투하는 표정 굉장히 안 좋아요. 거의 울기 직전이에요.
6: 속상해.
0: 뭔가 기분 나빠지고. 엄마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왜 아빠랑 결혼해? 사진. 왜 결혼했어? 던지고.
1: 왜 결혼했어? 엄마 아빠 결혼했을 때 자기가 없었잖아요. 그거를 조금 아직 이해를 못하고.
0: 나중에 너도 결혼해라.
1: 근데 엄마 아빠가 결혼했으니까 우리 예쁜 시우랑 시안이가 있는 거야. 응? 엄마 아빠가 결혼했으니까 우리 멋진 시우랑 시안이도 있는 거지. 엄마 아빠가 결혼 안 했으면 시우랑 시안이는
6: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아직은.
10: 엄마랑 아빠랑 결혼했잖아. 어때? 싫어? 시우는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6: 엄마, 아까 엄마 뺏겼는 생각이.

0: 슈야, 나중에 엄마랑 결혼해.
1: 그럼 되겠다, 그치?
2: 아니야.
1: 뭐가 아니야?
0: 지금 결혼할 거야?
3: 나중에 아니야.
0: 아니야. 하면서 전화해.
4: 그럼 아빠 어떻게 해?
2: 아빠 다음으로 가야 돼.
1: 아빠 다음으로 가야 돼?
5: 혜림 씨 너무 행복하겠다. 인기 폭발이에요, 진짜.
6: 그래서 아빠 없을 때 몰래 결혼해야 된다고 막 반지도 만들어주고 막 블록 이런 걸로 장난감을 만들어서 주고 지금 빨리 와서 막 인형 앉혀놓고 우리
7: 결혼하자고. 어머 세상에 너무 귀엽다.
6: 되게 질투를 많이 하더라고.
7: 저희 딸은 내일 임신을 해요. 뱃속에서 자꾸 인형을 넣고 임신해서 나타나. 엄마 나 임신했어. 또 남편이 누구니? 문재환. 그래. 둘이 행복하게 살아.
1: 아 진짜.
6: 네. 그 영상 보면은 시우가 거의 울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잘 말해줘야 될지 좀 고민되더라고요.
8: 저 시기에는 잠재적으로 아빠랑 라이벌 의식도 굉장히 강하고 닮고 싶은 마음도 강하고 또 저렇게 보내버리고 싶은 마음도 강하고
0: 보내버리고
8: 저렇게 아빠 없을 때 결혼해야지 저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는 시기여서 역으로 그런 것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첫째랑 아빠랑 둘이서 노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도 저런 것들 좀 중화시켜주는 데 좀 도움이 좀 돼요.
7: 저는 시우가 너무 이해가 됐어요. 막 테리도 제 결혼식 사진 보면서 왜 자기 없냐고. 이거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9: 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사진 보면 나부터 찾잖아요. 항상. 나 어딨지? 이걸 찾으니까 그럴 거고요. 네가 아직 우리한테 오기 전이었잖아. 이 결혼 사진은 우리 가족의 시작이고. 그리고 네가 와서 완성시켜주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줘도 좋고.
7: 선생님, 그럼 이건 어때요? 넌 그때는 아빠, 여기 아빠한테 있었어.
0: 아니, 제가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7: 네,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
0: 아빠 씨한테 있었지?
7: 아빠한테. 그 손은 조금 내려가지. 아, 예. 아빠한테 있었던 건데, 그 위치를 굳이? 이것도 괜찮은 대답인가요?
9: 그 아기가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또 뭐 한 3년 있다 태어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 갑자기 생각나는 건 첫째 그리고 둘째 태어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뭐 수트에 나비 넥타이를 격식을 차리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샘님처럼 입고 갔어요 병원에.
7: 야 너무 멋지다. 우와. 감동이다.
9: 첫 대면을.
6: 예, 첫 만남이니까 격식을 차리고 가야 된다.
7: 그 수트를 입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진짜. 민철 씨 너무너무 진짜 대단하고 저희 남편 뭐 입은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뭐 입었어요?
0: 아 저는 모자 쓰고 그냥 추리닝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7: 특히 다들 남편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철 씨는 진짜 야 오늘 또 부럽네요. 진짜.
10: 근데 영상 보면서 굉장히 건강했던 게 매일 부부끼리 저거 너 닮아서 그렇다.
9: 맞아요.
10: 네 애들이라 그렇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0: 네. 유전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7: 맞아요.
0: 그러니까
7: 진짜.
0: 저희 아내는 진짜 알람 소리 딱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거든요. 첫째가 똑같이. 알람 소리는 바로 일어나.
10: 이야. 벤틀리 같은 경우는 뭐가 같이 영화 볼 때 옆에서 계속 질문해요. 아빠 얘는 왜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저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도 똑같아요. 영화관 갔을 때 얘는 둘이 지금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내가 감독님도 아니고 내가 작가도 아닌데 나도 모르겠어. 같이 보자고 좀.
7: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숙제라네. 아우 진짜 애 닮아가지고 앉아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숙제를 안 하잖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조금 들먹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전자를.
0: 있죠.
7: 이거 괜찮나요 근데?
9: 사실 그 유전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보면 자기 정체성이나 자존감에 좀 상처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개선해보고 싶어도 그 마인드를 다 꺾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왜 아빠 닮아서 이래 이런 얘기들이 평소에 왜 배우자한테 느꼈던 어떤 불만 같은 게 표출될 수도 있고
7: 항상
9: 공격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좋지만 부모님들이 볼 때 아이의 어떤 잘못이 자꾸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7: 맞아.
9: 근데 그게 사실은 나한테 있는 잘못일 때가 많아요.
0: 맞아요.
9: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나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8: 부모랑 자녀 유전자 염기 서열만 보면 99.5%가 동일해요.
0: 오?
8: 근데 사람이랑 침팬치도 유전자 일치도가 98.7%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유전자는 1에서 2% 정도에서의 차이가 사람마다 되게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그 차이를 내는 유전자 1, 2% 안에선 부모를 닮는 비율이 대략 한 50%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유전자 자체는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가족 내 세대 간 전이라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나 부모님처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네.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부모님처럼 살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그런 것들.
7: 진짜 저도 이제 저희 엄마를 생각해보면 이제 보쌈집을 하셨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셔서 어쨌든 가족을 부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진짜 엄마처럼 저렇게 너무 힘들게 열심히 안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계속 인정받고 열심히 사는 엄마의 모습을 똑 닮아 있어요 제가. 그쵸. 지금도 놓지 않고 계속 달리고 열심히 살고 근데 진짜 그럴 때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10: 네. 어쨌든 너무 유전자만 뚫먹이지 말고 부모의 양육 방식도 중요하다는 거 알겠지, 자기야?
7: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가족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정규 씨는 어때요? 가족 계획이 더 있으신가요?
2: 아, 이거를 제가 지금 이제 스포하기는 좀 그래서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어요.
10: 뭐요?
7: 네. 뭐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규 씨네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 이렇게 엄마 이거 봐. 나 아무것도 안 했거든. 여기 피해. 뭐 볼래?
11: 오늘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했어.
7: 궁금하네요. 오늘 뭐가 있길래 정규 씨 궁금하네.
12: 이 상자에 뭐 들었을까?
13: 테이프.
12: 테이프?
13: 안녕. 예쁜 거. 조그만 거 같아.
14: 네, 축하합니다.
10: 뭐가 축하합니다?
14: 축하합니다.
7: 무슨 축하?
8: 뭘 축하하는 거지?
14: 오늘은 말이야, 얘들아.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적을 축하한 거야.
7: 진짜?
14: 진리한테는 뭐가 기적 같은 일이야?
13: 다 낫는 거. 몸 아픈
14: 아 아픈 게 다 낫는 게 기적이야.
13: 키가 크는 거.
14: 키가 크는 거? 자. 하나 둘 셋.
13: 아 뭐야? 이게 뭐야?
12: 이게 뭐야?
13: 코로나?
12: 엠신 테스트기 아니에요?
7: 와. 아, 이거 생겼어요? 우와.
14: 코로나 아니야.
13: 임신 테스트기?
14: 두 줄이면 뭐게?
13: 아기.
14: 엄마 뱃속에 지금 셋째 있대.
13: 응. 장난이야?
7: 진짜 맞죠?
14: 진짜요?
10: 진짜 아는 것 같은데요?
9: 아 그냥 역할극인
14: 것 같아. 너는 이제 동생 생겼어.
13: 남동생?
14: 어?
13: 남동생.
14: 그건 아직 모르지.
7: 있어요?
0: 아니 우리 애들이 셋째를 엄청 기다려.
7: 오, 기다리고 있구나.
13: 남동생.
14: 왜 남동생 생겼으면 좋겠어?
13: 아...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
14: 같이 놀 수 있어서? 지금도 언니랑도 많이 놀잖아.
13: 그러면 시간 돌리기를 못하잖아.
12: 아 둘이서.
7: 아 인원이 많아야 수건 돌리기가 가능하니까.
14: 진리는?
13: 나도 똑같아. 활기찬, 활기찬 남동생.
14: 아 활기찬 남동생?
12: 얌전하지.
14: 뭐 깨고 부수고 이러는 동생?
13: 아 재밌는 동생.
7: 어떤 누나가 원하고 싶어?
13: 화가 나도 용서해줘. 착하고 재밌는.
7: 오 최고의 누나.
12: 동생 진짜 잘 봐줄 것 같아요.
13: 만들어주는 거. 계란볶음밥만 할 수 있어. 귀여워. 빨리 나와, 빨리 나와.
14: 빨리 나와.
12: 그건 뭐야? 엄마 배 떨어지겠다.
13: 어, 응? 네? 아니, 뭐야, 장난이잖아.
7: 아, 우리도 깜짝 속을 뻔했네요.
14: 이게 진짜.
7: 아이, 깜짝 속을 뻔했네요.
14: 깜짝 카메라였습니다.
7: 아, 아이,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13: 설마 했네. 너무 연기를 엄마 잘해가지고. 이거 사인펜으로 그런 거 아니야?
14: 사인펜으로 그었어요, 저게.
7: 아, 진짜인 줄 알았네. 우리도 속을 뻔했어요.
13: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남동생 낳아주세요.
7: 저희가 영상에서 지금 정규 씨네 셋째 얘기를 했는데 네. 특별히 AI로 2세 사진을 한번 만들어봤다고 오, 합니다. 와,
14: 궁금하다.
7: 누구예요? 정규 씨네.
12: 닮았어.
10: 왜 이렇게 귀여워?
8: 정말 귀엽다. 와,
12: 이쁘다는 그런 느낌이야. 진짜 똑같아요.
7: 아니 셋째 너무 귀여운데요?
14: 야, 진짜 내 아들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그냥?
7: 어머, 어머, 셋. 렛츠고. 셋째 렛츠고.
10: 아, 이름 왜 했어요? 아, 원해, 네, 원해. 아, 이게 아, 시도 많이 했어요. 그 시험관 한 10번 했어요. 셋째 가지려고. 안 되니까.

0: 혹시 그거야?
1: 이거는
0: 페르치네 아니야?
2: 페르치네
3: 같은데?
2: 어머나 누군가의 수렴치.
0: 아니 이렇게 예쁠 수 있어요?
2: 어머 진짜 딸이었으면 아 아들 제 아,
1: 만약에 아들이면
0: 아니 이거 누가 아니
4: 이거 지혜씨야
0: 나요?
2: 아 그런 거죠?
0: 우리 아들
2: 그쵸? 우리 아들이에요? 가야겠다
0: 언니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만들어주시니까
2: 인쇄해서 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0: 그러니까
4: 우리 애들은 연년생이라서 그런 건지 엄청 싸워요.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정말 평화스러운데 같이 있으면 혁혁이판 보는 것 같아요, 맨날. 네.
2: 지금 안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언제부터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4: 금방 와요. 그러니까 시간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뭐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정말 천사투리였는데 어느 순간에
1: 네. 아니, 근데 또 이게 또 살짝 반대였던 게, 첫째, 이제 진리가 너무 다 봐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자유가 둘째가 막 언니 때리고 막 이래도 다 봐주는 거예요.
0: 어머,
1: 제가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은, 참지 마.
0: 어머.
1: 참지 마. 화내. 너도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막 그랬어요.
0: 너무 센 것도 고민이고 또 너무 약해도 고민이고. 근데 사실은 뭐 우리 때 생각해 보면요. 언니랑 몇 년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싸우면 일단 기본 머리채를 잡고 머리 끄댕이라고 했어요. 머리 끄댕이를 잡고 서로 안 나. 서로 안 나. 놓는 순간 지는 거거든요.
1: 그렇지.
0: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때 좀 싸운 거 있어요?
2: 저는 친 오빠가 있는데 3살 차이 난 오빠예요. 네.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요. 뭐 때문에 맞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일러요. 일렀다고 또 맞아요. 많이 맞았어요.
4: 저는 외동이라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애들 보면 어깨 동무하다가 갑자기 막 주먹 날리고
0: 아까 잘 지내다가
4: 붓기만 하면 매일 싸우고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5: 사실 형제자매를 제가 부모님들한테 설명드릴 땐 형제자매는 일생일대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한정된 부모의 사랑, 시간, 자원 두고 다툴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를 당하게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이게 사춘기 되면 100% 심해져요.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형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는 걸 이제 얘가 이렇게 싫어하면 어떡하죠? 이거는 그냥 속상해서 그런 거지 그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듣기 거북하면 말 정도는 뭐 순화해서 표현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죠. 저는 이걸 밸런스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지고 이쪽이 이기고 뭐 이게 이제 대충 비율이 좀 맞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개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근데 한쪽이 나머지 한쪽을 일방적으로 계속 괴롭히거나 한쪽이 대항을 못하거나 방어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부모가 좀 개입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0: 근데 사실 막 그 아이들이 이제 둘이 저도 딸 둘이니까 막 싸우고 있으면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결국엔 누가 하나 울어야 끝나요. 네, 울고 진짜. 불고 엄마 이거 꼭 찾아와요. 그럼 저는 누가 먼저 이거 시작했어? 누가 때렸어? 누가 먼저 때렸어? 결국에는 둘 다 손들고 서 있어요.
5: 그렇죠.
0: 네, 결국에는.
5: 결국에 둘 다 혼나게.
0: 근데 이거 잘못된 건가요?
6: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공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네. 부모가 매번 이렇게 왜 누가 먼저 때렸어? 이렇게 물어보면 한쪽이 좀 반드시 억울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아이의 감정의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하니까 누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둘이 해결책을 좀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엄마가 들어볼게.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5: 누구야 이렇게 하면 언니가 속상하대 이런 정도로만 그냥 전달해주는 정도로 하지 딱 판사처럼 판결 내려서 너 90, 너 10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1: 집에서는 거의 뭐 저희가 재판관이에요
0: 맞아요 네. 매번
1: 판관 포청천이야
0: 맞아 매일 결정을 내려야 되고 판결해야 되고
6: 네. 저도 둘째 낳고 이제 신생아랑 퇴원해서 왔는데 우리 아이가 툭 들어오면서 엄마 그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애가 총각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큰 것처럼 그리고 아이하고 소통이 되니까 아이를 어른 취급을 제가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3살은 너무 어린 나이였던 거예요. 둘째는 잘 자기 얘기를 못 하니까 엄마는 좀 작은 애를 좀 이렇게 편을 들어줄 네. 수밖에 없죠. 또 항상 왜 동생을 좀 돌봐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냥 주변에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큰애하고의 시간을 아빠랑도 갖고 그리고 또 둘째를 아빠가 보면 큰애도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는 거죠. 오래간만에. 그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이 독자

0: 일이구나.
1: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자기에게 청혼해서 허락을 받아 결혼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가족 치유 시아니까지 인생 최고의 행복을 얻게 되었고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남편 그리고 아빠가 될게. 다시 한번 사랑한다 우혜림 from 남편이.
0: 와, 감동.
1: 와, 대박.
0: 표시율이 촉촉해졌어요.
2: 약간 울음 참고 있었어요.
3: 말을 이렇게 예쁘게 잘하는 사람인데.
0: 그러니까.
4: 자, 이번에는 누가 썼는지. 자, 내 인생에 들어와 가족이 되어준 쌤.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는 정말 큰 기적이고 소중한 선물이야. 낯선 나라와 문화 속에서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온 게 얼마나 쉽지 않았을지 이제는 조금 더 느껴져.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바로 가족의 힘이겠지? 많이 표현하지 못했지만 항상 고맙고 사랑해. 가족 눈물 나.
1: 운다. 형 울어요.
0: 가족 눈물 나.
5: 아, 아니야! 괜찮아!
0: 나도 눈물 나. 유미 씨의 마음이.
6: 그 솔직히 편지 쓰는 거 알고 있었어요.
0: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6: 아니, 며칠 전에 매니저 우리 와이프한테 쳐다는데 스피커폰으로 받았어.
0: 아이고, 눈치 없게 매니저님.
6: 그 다음 날은 갑자기 자기 그 뭐지 가방 안에서 이렇게 그 봉투 나왔고 어젯밤에 윌리엄은 올라왔는데 아 엄마 밑에서 편지 쓰고 있다 이렇게.
0: 아이고야, 스포를 다 했네요. 뭐 거의
6: 그래서 알 수도 있었다. 제가 아침에 와이프한테 내 편지 가지고 갈게.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내용 모르니까 열 번 썼대요.
0: 어머.
1: 그래서 고치고
6: 꽂히고 꽂히고 꽂히고 하니까 막 그래서 좀 더 감동받은 거야.
4: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정리하고.
0: 오늘은 정말 뭐 재미, 정보, 감동까지 막 눈물이 났어요. 뭔가 너무 꽉 찬 느낌이 진짜? 드는 그런 네.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이세요.
7: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4: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식증입니다.
1: 저희 첫째가 가슴에 멍울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5: 시커먼 털 있잖아요.
8: 키는 170, 170
9: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7: 성교식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4: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교식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1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12: 어쩌라고.
11: 일반 일에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12: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1: 야! 야!
1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놓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12: 덕분에 살았다, 야.
11: 밥 한번 사.
1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3: 군남중학교.
1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3: 강숙현 과학선생님.
1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3: 음악 70점.
1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3: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나 단어는 없다.
1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3: 악기를 배워라.
14: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1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4: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5: 과학의 열.

0: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 들에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건강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 강의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저는 앞으로 8번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슬라브 문화권의 예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연극학자가 슬라브 문화를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극이란 한 사회가 겪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기억을 무대 위에 올려놓는 예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라브 문화권은 그 자체로 거대한 무대이자 더없이 매력적인 이야기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전쟁과 혁명, 내전 등 수많은 비극을 겪어내면서도 이곳의 예술가들은 피와 눈물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연극 무대보다 극적이고 아름다운 예술을 빚어냈습니다. 앞으로 8번의 만남을 통해 낯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슬라브를 대표하는 예술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슬라브의 개념과 동서, 남슬라브의 구분, 그리고 슬라브 문화의 고유한 특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슬라브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몇몇 나라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어떤 지역을 떠올리고, 또 누군가는 특정 민족을 떠올립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쓰여왔는데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슬라브는 유럽 최대의 민족 언어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슬라브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언어와 지역, 종교와 풍속이 너무 다르고 또 오랜 세월 주변 민족들과 끊임없이 섞여왔기 때문에 단일 민족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민족 문화권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은색에 가까운 금발을 지닌 슬라브인이 있는가 하면 짙은 갈색 머리와 눈동자를 지닌 슬라브인도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러시아어, 폴란드어, 세르비아어 등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글자도 어떤 나라는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어떤 나라는 로마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종교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영상을 보입니다. 러시아와 세르비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는 정교를 믿고 체코, 폴란드, 크로아티아 같은 나라들은 가톨릭이 우세하며 보스니아와 발칸의 일부 지역에서는 무슬림들이 많이 삽니다. 이는 모두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슬라브의 지리적 조건과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의 접경지역이라는 문화적 조건으로 인해 생긴 결과물입니다. 동시에 이 지역에서 유독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슬라브만 이야기해도 복잡한데 여기에 동유럽과 발칸, 소련과 유고연방 등 슬라브와 관련된 용어들이 끼어들면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종종 이 용어들을 슬라브와 혼용해서 쓰지만 동유럽과 발칸은 지리적 개념이고 소련과 유고연방은 정치적 개념이며 슬라브는 민족적 개념이라 범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유럽이라 부르는 나라 중에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슬라브족이 아닙니다. 덧붙여 이 동유럽이라는 용어는 얼핏 지리적인 구분 같지만 사실은 냉전 시대에 동서진영을 가르는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 정치적인 색깔이 짙어서 해당 슬라브 국가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볼 때 슬라브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유럽입니다. 대부분의 슬라브족은 중부 유럽과 동유럽, 발칸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유럽이나 북유럽보다 상대적으로 가깝고 러시아 극동부의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유럽 문화권인데도 여전히 슬라브와 우리의 심리적 거리는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슬라브 나라들은 냉전 시기 사회주의 진영에 속해 있어서 우리와 교류가 적었고 철의 장막에 쌓인 미지의 나라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또 냉전이 끝난 뒤에도 몇몇 슬라브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길게 지속되었고 여기에 20세기의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사태,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보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격동과 혼돈의 역사를 겪어왔지만 슬라브는 그 어느 곳보다 이야기와 예술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야기로 처음 슬라브를 접했습니다. 러시아, 체코, 폴란드, 세르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극단의 뜨겁고 에너지 넘치는 연극 공연을 보면서 낯설고도 강력한 슬라브 문화의 매력을 느꼈고 이후 문학과 영화, 음악과 미술 등 다채로운 슬라브 예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면 알수록 이 모든 예술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긴밀하게 이어져 있으며 그 뿌리는 치열하고 비극적인 그들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는 개별적인 나라나 한 작품을 따로 떼어 소개한다기보다 각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그것을 담아낸 예술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슬라브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펼쳐진 역사와 예술의 풍경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슬라브족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루스와 체흐, 레흐 삼형제가 더 큰 세상을 찾기 위해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터전을 찾은 삼형제는 각자 도착한 곳에 마을을 세웠는데 전설에 따르면 동쪽으로 간 루스가 세운 마을은 동슬라브의 뿌리가 되고 서쪽으로 간 체흐와 레흐가 세운 마을은 각각 체코와 폴란드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설은 슬라브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프롤로그와 같습니다. 세 형제가 각자의 운명을 찾아 흩어지고 그로부터 서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전설을 통해 슬라브계 민족들이 자신들은 뿌리가 같으며 형제와 같은 사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슬라브 민족이 자신들의 뿌리와 문화에 대해 기억해온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적 서사에 가깝습니다. 사실 초기 슬라브족의 발상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한 증거나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보니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 사이 어딘가에서 기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슬라브족은 언어와 지리적 위치에 따라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로 분화되었습니다. 현재 키이우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슬라브 세계는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역사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는 민족적, 언어적으로 매우 가깝고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나 신화들도 비슷하며 굵직한 역사적 순간을 함께 겪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정교를 믿고 키릴 문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화적으로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리적, 언어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이들 동슬라브 민족은 늘 하나로 묶여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동슬라브, 코자크인의 정신적 후예를 자처하는 우크라이나는 자유와 자치를 목숨으로 지킨 코자크의 정신을 정체성으로 삼았고 오랫동안 러시아의 간섭에 치열하게 저항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의 후렴구에는 우리가 코자크의 후예임을 보여주리라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구절처럼 그들은 스스로를 자유라는 무대를 지킨 전사로 정의합니다. 이 정체성을 이해해야만 그들이 왜 그토록 치열하게 저항해왔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예술이 그토록 뜨겁고 아픈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동슬라브에서 가장 크고 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인 러시아 이야기는 일부러 다루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라이기도 하고 워낙 크고 방대한 나라다 보니 다른 슬라브 국가들과 같이 이야기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쪽으로 이동한 서슬라브족은 유럽의 중앙에 해당하는 널찍한 땅에 자리 잡았고 각기 체코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폴란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서슬라브 국가들은 유럽의 중심부이자 사방이 탁 트인 지역에 자리한 탓에 셀 수 없이 많은 이민족들의 침략과 전쟁, 간섭으로 점철된 비극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슬라브 지역 중 가장 서유럽에 가깝다 보니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럽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슬라브와 유럽 문화가 뒤섞인 서슬라브 국가들은 세련되면서도 슬라브 특유의 정서를 담은 고유한 방식으로 찬란한 문화예술을 꽃피웠지만 오랜 세월 서쪽의 유럽 세력과 동쪽의 러시아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공과 점령 속에서 서슬라브 국가들은 자유와 독립을 향한 투쟁을 치열하게 이어갔고 나라가 아예 없어지거나 주권이 침탈되는 상황에서도 민족의 기상과 혼을 담은 예술 작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서슬라브의 역사는 마치 잘 짜인 비극의 구조를 닮았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이라는 위기, 그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저항의 의지, 그리고 예술을 통해 터져나오는 카타르시스. 그런 의미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폴란드의 역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비장한 드라마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남쪽으로 이동한 남슬라브족은 발칸반도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너른 평야지대를 끼고 있는 동슬라브나 서슬라브 지역과 달리 산악지대가 많은 발칸의 남슬라브족은 산 너머와 산 아래의 마을을 이루며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슬라브 지역보다 복잡한 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이자 가톨릭과 정교, 이슬람교 문화권이 교차하는 발칸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 더해지면서 남슬라브 지역은 유달리 다채로운 종교와 문화가 혼재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 발칸의 다른 민족들과 오랜 세월 피가 섞이면서 단일 슬라브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다채로운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남슬라브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과 피해 역사를 만들어낸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세기 발칸은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남슬라브 민족은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편 20세기 발칸반도에는 이 지역의 남슬라브 민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6개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였으며 여러 남슬라브 민족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간 다문화 국가였으나 길고 참혹한 내전 끝에 결국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전은 어제의 친구이자 이웃이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또 다른 차원의 비극이었습니다.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과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과 슬라브 광시곡, 무아의 슬라브 서사시에 이르기까지 슬라브 예술 중에는 유난히 조국 혹은 슬라브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 많습니다. 또 쇼팽의 마주르카, 폴로네즈처럼 조국 폴란드 춘곡의 리듬과 정신을 세련된 예술 형식으로 발전시킨 예술가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자신들의 뿌리와 신화를 예술로 형상화하고 여기서 민족의 자부심을 갖는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이렇게 작품의 이름과 제목에서부터 자기 민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실 이들 슬라브 민족이 꾸준히 그리고 치열하게 슬라브적인 무언가를 찾아내고 또 이를 드러내고자 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체코 최고의 음악 축제인 프라하의 봄 페스티벌은 8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중부 유럽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매년 5월 12일 작곡가 스메타나의 기일에 맞춰 스메타나 홀에서 시작되는데요. 언제나 그의 대표작인 나의 조국으로 막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국제적인 축제의 개막식에서 매번 이렇게 민족적인 색채가 강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 또한

이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오랫동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로소 독립해서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게르만족과 마자르족의 오랜 통치를 거치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슬라브족의 정체성과 민족의 뿌리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하게 타올랐고 이것이 예술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국민악파 음악은 기존의 음악계를 지배하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음악의 영향에서 벗어나 각 민족과 나라의 민요, 춤곡, 전설 등을 그들 고유의 리듬과 멜로디로 담아낸 하나의 경향인데요. 그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입니다. 6개의 교향시로 되어 있는 나의 조국은 과거 보헤미아 왕국의 영광과 쇠락 같은 민족의 전설을 그리는가 하면 프라하를 관통하는 불타바강을 주제로 도도히 흐르는 조국의 역사를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낸 작품입니다. 또 한 명의 체코 출신 작곡가인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공 역시 슬라브적인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드보르작은 보헤미아 민속춤의 리듬과 정서를 살려 슬라브 무곡 작품집을 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여전히 외세의 지배하에 있던 체코 국민들은 드보르작의 음악에서 조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고 이 작품집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보르작은 또한 3개의 슬라브 광시곡을 따로 작곡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슬라브적인 주제에 매진하며 주옥 같은 작품을 써낸 시기를 슬라브 시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드보르작과 스메타나가 음악으로 슬라브의 선율과 정서를 담아냈다면 체코가 자랑하는 화가 알폰스 무하는 거대한 20장의 화폭에 슬라브 민족의 신화와 전설을 장엄한 서사시로 펼쳐보였습니다. 조국 체코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슬라브 전체를 관통하는 역사와 정신을 담아내고자 했던 무하는 이를 위해 러시아와 발칸반도 등 슬라브 지역 곳곳을 여행하며 그곳의 풍경과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또 작품을 위해 슬라브 민족의 역사, 전설, 민속, 종교, 복장, 건축 등을 광범위하고도 깊게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한 화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완성한 슬라브 서사시는 그 자체로 슬라브 예술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암흑의 세월을 뚫고 찬란한 축복 속에 나아가는 슬라브의 희망 등 슬라브 서사시를 이루는 20장의 그림은 한 폭 한 폭이 슬라브 역사를 담은 거대한 총체극 같습니다. 조국 체코를 넘어 슬라브족 전체의 이야기를 펼쳐내면서 그는 당시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범게르만주의의 힘과 무력에 대항하는 범슬라브의 정신과 단결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외세의 지배로 민족성을 억압받으면서 슬라브인들은 가장 슬라브적인 것을 찾아 자신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회복하려고 했고 이는 그들이 남긴 예술작품 중에 여전히 단단하게 빛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슬라브의 개념과 동서, 남슬라브의 구분, 그리고 정체성을 강조하는 슬라브 문화의 특징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오늘이 서막이었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이야기에 막이 오릅니다. 이 강에서는 동슬라브,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자신들의 역사를 이어온 나라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오늘은 동슬라브, 우크라이나의 비극적인 역사와 그 속에서 피어난 예술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등 여러 슬라브 국가들은 빨강, 하양, 파랑이 들어간 삼색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국가는 파랑과 노랑 단 두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평원을 떠올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새파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노란 밀밭을 상징하는 국기처럼 우크라이나는 오래전부터 소련의 곡물창고,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리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비옥한 흙토 덕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농사짓기에 최적화된 이곳의 흙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예로부터 유럽 최대의 농산지로 손꼽혀왔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초 가장 비옥한 땅으로 손꼽히는 이 지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홀로도모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대기근입니다. 대체 어떤 천재지변이 있었길래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가 싶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홀로도모르는 가뭄이나 홍수, 병충해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다분히 악의적인 정책과 의도적인 방관으로 일어난 인재였던 것입니다. 홀로도모르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영화 미스터 존스입니다.
1: Moscow 71795.
2: Moscow 71795.
3: Центральная телефонная станция Москвы. Слушаю вас.
4: Listen, I'm on my way to Moscow.
5: Garrett, I've been trying to reach you, so we're coming here.
4: Paul, I need your help again. This time arranging an interview with Stalin.
0: Please. 이 영화의 주인공 가렉스 존스는 투철한 기자 정신을 지닌 저널리스트입니다. 영화에서 그는 모두가 쉬쉬하는 대기근의 실체를 취재하기 위해 몰래 기차를 갈아타고 우크라이나 시골로 향하는데요. 기차에서 내린 존스가 목격한 것은 그 흔한 말이나 소 한 마리 볼 수 없는 적막한 마을과 영양실조로 뼈가 뒤틀린 사람들이 중얼대는 빵이 없어요 란 말뿐이었습니다. 마을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끔찍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0: 농장이나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인 시체, 미라처럼 침대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는 부부, 극도의 기아가 만들어낸 참담한 풍경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한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다른 한쪽에서는 트럭 가득 곡물들을 실은 채 어딘가로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곡물들을 대체 어디로 보내는 거냐는 존스의 질문에 자루를 나르던 사람들 중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찬 그들의 눈빛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라고 말없이 질책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소련의 비밀경찰에게 발각된 존스는 영국으로 강제 송환당하지만 이후 자신이 직접 본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참상을 기사로 세상에 널리 알리려 합니다. 사실 1930년만 해도 우크라이나 들판은 여느 때처럼 황금빛 곡물로 넘실거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을 양이었죠. 하지만 이즈음부터 소련 정부는 엄청난 양의 곡물을 징발해 농민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음 해 극심한 가뭄이 겹쳐 수확량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가뭄도 큰 원인 중 하나였지만 무엇보다 이 지역을 참담한 기아의 현장으로 몰고 간 것은 당시 소련 정부의 무시무시한 곡물 징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식량 정책이 아니라 스탈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지역 농민들을 엄중히 벌하겠다는 본보기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대량 수출해서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자 했던 스탈린은 소비에트 전역의 농업을 집단화시키고 모든 땅과 생산물을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대대로 물려온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온 우크라이나 농민은 땅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했고 이들은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섰습니다. 스탈린은 이를 빌미로 저항하는 농민들에게 인민의 적이란 낙인을 찍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해충이라는 비난이 신문에 실렸고 끌려간 이들의 집과 재산은 당에서 몰수해 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서도 농민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의 저항이 거셌는데요. 그들은 정부가 수탈해 가기 전에 스스로 곡물 창고를 불태우고 소와 말을 죽이면서까지 정부의 강경히 저항했습니다. 스탈린은 크게 노했습니다. 소련 전 지역의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가만둘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무자비한 징벌을 시작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모든 우크라이나 농가의 창고를 샅샅이 뒤지면서 마지막 남은 곡식 하나까지 싹싹 긁어갔고 심지어는 다음 해를 위해 남겨놓은 곡물 종자와 씨암탉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전쟁보다 더한 기아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나무껍질을 끓여먹고 벽지를 뜯어먹고 흙을 파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가는데도 당은 곡식을 가져갔고 한 알이라도 손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소련 어느 지역으로도 이사를 가거나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지방에서의 접근도 불가능했습니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 우크라이나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과 내전 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을 통틀어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이 아이러니한 비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사실 소련 정부에게 우크라이나는 거슬리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예전부터 이 지역은 농민 반란의 진원지이자 자유로운 유목민인 코자크의 터전이었고 내전 때는 적군에 대항해서 싸운 백군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소련 정부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스탈린이 홀로도모르를 통해 소비에트 연방 제2의 세력이었던 우크라이나의 힘을 꺾고 기를 죽이려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당시 서방의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련 정부가 쉬쉬하며 감춘 건 사실이지만 소련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여온 서방이 이 거대한 땅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기근에 대해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방 역시 대공황으로 혼돈과 불안을 겪고 있던 터라 남의 사정에 눈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소련이 미묘하게 힘의 균형을 맞춰가는 시기다 보니 서로 조심스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모두가 애써 모른 척하며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방치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살얼음 같은 시대에 용기 있게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진상을 알리고자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의 가레스 존스인데요. 폴란드 출신 아그네츠카 홀란드 감독의 영화 미스터 존스는 바로 그의 활약을 다룬 작품입니다.
1: The Soviet Union is not the workers' paradise that was promised. It is not the great experiment that you read about in the press.
2: Stalin is not the man who you think he is.
0: 1933년 우크라이나 잠입 취재를 통해 대기근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존스는 어렵게 이를 기사화하는 데 성공하지만 소련은 물론 서방 언론에 의해서 무참히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당시 뉴욕타임즈의 모스크바 지국장이자 가장 힘있는 서구 언론인이었던 월터 듀란티는 존스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상상력으로 쓴 기사라고 유축했습니다. 몇 년 뒤 존스는 중국 내몽고에서 취재하던 중에 강도들에게 살해당했는데요. 여러 정황상 그의 죽음에 소련의 비밀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그네츠카 홀란드의 영화 미스터 존스는 이렇게 단순히 기자 한 사람의 용기를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외로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영화는 역사의 재현을 넘어 예술의 윤리적 기능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미스터 존스는 홀로도모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오늘의 관객들에게 비극을 단순한 과거의 정보가 아니라 현재의 감각과 질문으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영화 미스터 존스는 특이하게도 처음과 마지막에 미지의 인물이 등장해 이야기를 열고 닫습니다. 화면을 등지고 앉아 타자기를 치고 있는 이 인물이 누구인지는 마지막에 가서야 밝혀지지만 그의 첫 내레이션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가 곧 동물농장의 작가 조지 오웰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영화는 자신의 대표작 동물농장을 집필하면서 첫 문장을 읽는 오웰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동물농장은 1945년 출간된 조지 오웰의 정치 풍자 소설입니다. 존스 씨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 인간을 몰아내고 스스로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이상적인 구호 아래 시작된 혁명이지만 이내 가장 지능이 높은 돼지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다른 동물들은 이전보다 더 가혹한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오웰은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 사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를 이 우화 속에 압축해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첫 장면을 통해 아그네츠카 홀란드 감독은 제목 미스터 존스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동물농장 속 인물인 미스터 존스를 첫 내레이션에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동물농장 이야기가 현실에서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한편 가장 용기 있게 홀로도모르의 진실을 밝힌 기자 가레스 존스의 이름 또한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동물농장이 홀로도모르를 직접 재현한 작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적으로 오웰이 동물농장을 쓸 때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염두에 두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오웰이 존스 기자와 직접 만나고 그의 이야기로부터 영감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는 감독의 해석과 상상력이 들어간 설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농장이 이 영화에서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웰은 혁명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지, 해방의 언어가 어떻게 지배의 언어로 변형되는지를 가장 선명한 우화의 형식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미스터 존스는 조지 오웰이 자신의 소설 동물농장의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하며 읽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창밖의 동물들은 돼지와 인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미 어느 쪽이 인간이고 돼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계급투쟁의 적이었던 돼지와 인간은 마지막에 아군과 적의 구분 없이 어우러져 지도층만의 파티를 즐깁니다. 창밖에서 이 풍경을 바라보는 다른 동물들의 눈에는 돼지와 인간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혁명을 배신한 자들과 그들을 묵인한 자들이 결국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된다는 오웰의 서늘한 경고입니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이 장면에서 미국과 소련이 경제협력을 위한 회동을 마치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병치시킵니다. 홀란드 감독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존스가 목숨 걸고 보도한 기사를 묵살한 채 경제회동을 자축하고 있는 소련 정부와 서구사회 모두 동물농장의 돼지와 다를 바 없음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전의 오웰은 우크라이나 기근을 둘러싼 서구 지식인의 침묵을 비판한 바 있었으며 우크라이나판 동물농장을 위한 특별 서문을 따로 씀으로써 자신이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잊지 않고 있음을 은연중에 확인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홀란드 감독이 영화 안에서 오해를 호출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하나의 극적 장치입니다. 관객이 이미 잘 아는 소설, 동물농장을 통해 낯선 역사적 비극에 친숙하게 접근하도록 하고, 동시에 그 비극의 보편적 의미를 확장하는 극적 프레임인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는 스탈린이 죽은 뒤에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다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에야 비로소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반복 상영되는 비극처럼 이 기억은 지금도 살아 숨쉬며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홀로도모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가 기념일을 제정하고 이를 민족 대학살인 제노사이드로 규정할 것을 유엔에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와 유럽의회도 홀로도모르를 제노사이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법적 판단과 국가별 공식 입장은 여전히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생자의 숫자와 외교적 인정 여부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억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은 단지 기록 보관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반복될 때 살아 있습니다. 추모식에서 반복되고, 문학 속에서 반복되고, 영화와 공연, 낭독과 교육 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복을 통해 공동체의 감각 속에 남습니다. 홀로도모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극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박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체성과 감각을 형성하는 현재형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레스 존스의 증언, 조지 오웰의 우화, 아그네츠카 홀란드의 영화는 서로 다른 형식이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누가 그 진실을 지워버리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웰의 소설과 홀란드의 영화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강력한 예술이 됩니다. 예술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지워진 목소리를 다시 들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나 연극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은 관객이 무대 위에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홀란드 감독은 오웰의 마지막 문장을 빌려 영화와 소설을 하나로 잇고 역사를 진실의 순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삼 이야기의 힘과 생명력, 그리고 잊어서는 안될 것들을 기억하는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실라뷰의 비극 홀로도모르와 이를 담은 예술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슬라브 지역의 또 다른 비극이자 오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사건인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난 영화를 보다 보면 비슷한 패턴의 도입부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난 영화의 도입부는 매우 평화롭고 일상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나른하기까지 한 일상의 여유가 화면을 가득 채운 바로 그때 어디선가 굉음이 터지고 비명이 들리면서 일순간 평화가 깨집니다. 그 신호탄은 때로 폭탄이나 탱크의 울중한 굉음일 수도 있고 거대한 괴물의 등장일 수도 있고 한순간에 밀어닥친 해일이나 화산폭발, 지진 같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모든 간의 한 가지 공통점은 그렇게 일상의 평화가 깨지는 순간 그곳의 사람들 모두 재앙이 일어났음을 즉각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인류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이러한 일반적인 재난과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이 재난에는 일상의 평화가 깨지고 엄청난 재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어떤 신호도 없었습니다. 방사능은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측정기를 켜야만 비로소 존재를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 소리도 색깔도 냄새도 없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도시를 망가뜨리고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1986년 4월 26일 당시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원자로 지붕이 날아가면서 엄청난 방사성 물질이 빠졌고 사람들은 원인을 모른 채 죽어갔으며 도시와 자연은 오염물질로 가득 찼습니다. 사고 당시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서 체르노빌 남쪽인 우크라이나 지역보다 북쪽 벨라루스에 더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벨라루스는 이 사고로 수백 개가 넘는 마을을 잃었습니다. 체르노빌은 원자력의 무시무시한 위험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했고 방사능의 치명적 위험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체르노빌로 인한 피해는 공식 집계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방사능은 형체가 없는 데다 후유증이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다 보니 정확한 피해 규모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이 사고의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한편 체르노빌 사고에 대한 소련 지도부의 대처는 아니라고 무책임했습니다. 당국은 사건 발생 후 이틀 뒤에야 짧은 공식 발표를 내놓았고 이후에도 핵심 정보를 축소, 은폐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련 정부는 내외적으로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건 후에 보여준 이들의 대응과 사고 처리는 소비에트 체제가 얼마나 경직되고 부패되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냈고 서방 세계는 물론 소련 인민들조차 당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체르노빌 사고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함께 소련의 붕괴를 가속시킨 중대한 계기로 손꼽히는 사건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그 여파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그 어떤 재난이나 재해와도 다른 성질의 비극이었습니다. 방사능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와 방식으로 살아있는 생명과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파괴했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학자들이 그날 밤 원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꼼꼼히 추적하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괴물이 인간을 포함해 얼마나 많은 동식물, 자연환경을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 재난 앞에서 묵시적인 의미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사고 25주년을 기념해 체르노빌 시내에 설립된 수계별 추모공원은 이런 묵시적 의미를 기념비와 조형물로 형상화한 공간입니다. 수계별이란 이름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쓴 수기라는 이름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물이 오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체르노빌이라는 지명이 검은 줄기란 뜻의 쑥쑥 식물과 연결된다는 점에 착안해 이 재앙이 묵시독적 예언의 실현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수계별 공원 입구에는 제3의 천사란 이름의 거대한 철골 조각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펼친 채 양손으로 나팔을 불고 있는 이 조각상은 묵시록에 나오는 멸망의 나팔을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곳에서 희생당한 모든 이들을 위한 진혼곡을 연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40년 가까이 지난 이 사건이 새롭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는 2019년 드라마 체르노빌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이야기임에도 이 시리즈는 엄청난 인기를 모으면서 체르노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수많은 마니아층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라마 체르노빌의 가장 큰 장점은 꼼꼼한 고증과 기록을 통해 이 사상 초유의 재앙을 매우 사실적이고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건 당일과 이후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어 사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드라마의 초반부는 갑작스러운 원전 폭발로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는 사람들과 당시 그들이 얼마나 방사능에 무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소련 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부조리한 수습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패한 관료들과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당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사건이 터진 후에도 재빨리 대처에 나서기보다는 쓸데없는 회의만 계속하는 모습은 체르노빌이 왜 소련의 붕괴를 재촉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물론 드라마 체르노빌이 보여주는 모든 장면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재난을 예술로 재현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리고 실제의 비극을 극화시키는 허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체르노빌은 완벽한 기록 영화는 아니지만 적어도 체르노빌을 잊히지 않게 만든 강력한 기억의 장치였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사고 현장에서 죽어간 이름 없는 영웅과 희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순직한 소방관들을 들 수 있습니다. 폭발 직후 불을 끄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가장 먼저 방사능에 노출되었고 치명적인 피폭을 당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다른 원자로의 폭발을 막은 연구원들과 오염수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원자로에 수문을 연 잠수부들, 끝도 없이 실려오는 환자들을 어떻게든 구하려 한 의료진들의 활약이 이어집니다. 당시 원자로 위쪽에 쌓인 폐기물은 워낙 방사능 수치가 높아서 투입된 로봇과 원격 장비마저 제대로 버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치우치 못했을 때의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군인들이 30초에서 2분가량 교대로 투입되어 폐기물을 치웠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로봇이라는 의미에서 바이오 로봇이라 불렸습니다. 체르노빌에서는 문제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목숨 몇 개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어서 명령은 곧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자원자들이 나타났고 자신의 목숨과 바꾸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이름없이 사라져간 소방관과 구조대원, 광부와 군인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몇 배는 더 끔찍한 지옥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체르노빌의 영웅이자 전설입니다. 이 드라마는 바로 그런 영웅들을 화면 위에 되살렸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뜻밖의 결과를 하나 더 낳았습니다. 체르노빌을 직접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화면 속 풍경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 그 폐허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드라마가 재현한 풍경들, 텅 빈 교실과 녹슨 관람차, 아파트의 폐허는 실제로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원전에서 불과 3km 거리에 있는 프리피아트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시입니다. 한때 5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살던 활기찬 도시였으나 사고 이후 신속 대피령이 내려졌고 도시는 순식간에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던 주민들은 나도

나 곧 일반인들에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체르노빌은 국제적인 다그투어 장소로 떠올랐고 한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체르노빌 관광이라는 말 자체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들리지만 세상에는 이른바 다크투어라고 불리는 여행 상품들이 있습니다. 히로시마나 731 부대,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 같은 비극의 현장을 찾아 쓰라린 역사의 흔적을 마주하고 사라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여행입니다. 드라마 체르노빌과 원전을 배경으로 하는 롤플레잉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때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급속하게 늘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체르노빌 관광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쟁 전에 아직 체르노빌 관광이 가능했던 시기에 공식 관광객보다 체르노빌 곳곳을 더 자주, 더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토커라 불리는 이들은 몰래 제한구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자발적인 불법 침입자들이었습니다. 스토커라는 명칭은 안드레이 타르콥스키의 영화 스토커에서 따왔는데 소련의 SF 소설 노변의 피크닉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노변의 피크닉에는 외계 생물체의 접촉 이후 버려진 구역인 조은과 이곳에 몰래 잠입해 쓰레기를 팔아넘기는 스토커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소설도 영화도 체르노빌 사고보다 몇 년 먼저 만들어졌지만 여기 등장하는 존이나 스토커 같은 용어, 알 수 없는 물질로 가득 찬 구역이라는 세계관은 이후 체르노빌을 모티브로 한 영화나 게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설이 영화를 낳고 영화가 게임을 낳고 게임이 다시 현실의 방문객을 만들어내는 이 기묘한 연쇄는 체르노빌이라는 공간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중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소설과 게임 속에서나 존재하던 상상의 존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체르노빌 일대가 전장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스토커들이 영화와 게임 속 현실로 상상했던 구역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유로 사람들의 발길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변의 피크닉이 그렸던 세계, 즉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는 버려진 땅이라는 상상이 소설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현실로 돌아온 셈입니다. 방사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 위에 전쟁이라는 또 다른 위험이 겹쳐지면서 이곳은 이제 관광객이나 스토커의 낭만적 탐험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은 더 이상 원자력 발전을 하지는 않지만 원전 부지는 여전히 핵 폐기물 관리 시설로 운영 중입니다. 문제의 4호기는 사고 직후 급히 지어진 석관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봉인되었고 2016년에는 그 위에 신안전 경납고라는 거대한 아치형 구조물이 다시 씌워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이 신안전 경납고마저 드론 공격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서 해체 프로젝트의 앞날은 또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체르노빌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한편 사고 이후 25년, 후쿠시마에서 또 다른 원자력 사고가 터졌습니다. 원인과 성격은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재앙이 또다시 인간을 덮쳤습니다. 후쿠시마는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사고는 몇 세기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다는 낙관적인 시각을 단번에 뒤집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작품 체르노빌의 목소리에는 미래의 연대기라는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1986년에 체르노빌을 이야기하면서 왜 작가는 미래의 연대기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책을 다 읽고 나면 왜 이런 부제가 붙었는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과거에 대한 책을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 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알렉시에비치는 소련 시절에 태어났지만 벨라루스 국적의 작가입니다. 스스로 벨라루스 출신이다 보니 자기 땅에서 일어난 비극을 글로 담기까지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고 그렇게 그녀는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10년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알렉시에비치의 글쓰기 방식은 독특합니다. 기자처럼 사실을 나열하지도 않고 소설가처럼 이야기를 꾸며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오직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최대한 그대로 옮깁니다. 인터뷰이가 말을 더듬으면 더듬은 대로, 울다가 멈추면 멈춘 그대로, 말하기 싫다고 했다가 다시 입을 여는 그 순간까지도 그대로 담아냅니다. 알렉시에비치는 이것을 두고 인간의 목소리로 쓴 소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책은 늘 수십, 수백 개의 인터뷰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순한 인터뷰집이 아니고 단순한 기록도 아닙니다. 책을 읽고 나면 정말로 어떤 목소리들이 기억 저편에서 끄집어낸 사연과 심정들이 선명한 합창으로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알렉시에비치의 책은 늘 이성과 감성이 동시에 끌어오르는 독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체르노빌에 관한 수많은 책과 영화, 다큐를 찾아보았지만 가장 가슴을 파고드는 것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음을 울리는 것은 알렉시에비치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체르노빌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은 동슬라브의 또 다른 비극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이를 다룬 예술 작품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슬로 불러 옮겨가 억압 속에 끈질기게 꽃피어온 그들의 예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팬이 함께합니다. 팽팍!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서슬라브로 가보겠습니다. 서슬라브는 중부 유럽에 위치한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를 아우릅니다. 세 나라는 비슷한 지리적 위치를 갖다 보니 비슷한 서름을 겪기도 했는데요. 끊임없는 외세의 침공과 점령 속에서도 서슬라브 사람들은 자유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찬란한 예술작품을 끊임없이 배출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체코가 자랑하는 세 명의 극작가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라하 강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불타바 강을 따라 걷다 보면 체코 연극의 요람인 국립극장과 140년 역사의 유서 깊은 카페 슬라비아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두 곳은 모두 한 인물과 유독 인연이 깊은데요.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를 이끈 대통령이자 체코가 자랑하는 극작가인 바츨라프 하벨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국립극장에서는 지금도 하벨의 작품을 꾸준히 상연하고 있고 카페 슬라비아는 하벨이 단골로 드나들며 작품을 구상했던 공간입니다. 하벨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뒤에도 체코 국민의 열렬한 사랑을 받은 정치가이자 체코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극작가입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정치가도 많고 위대한 극작가도 많지만 훌륭한 정치가면서 동시에 뛰어난 극작가인 사람은 찾기 힘든데요. 동시에 이루기 힘든 두 가지 일을 모두 이루었다는 점에서 하벨은 참으로 보기 드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벨은 극작가보다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운동을 이끌고 벨벳 혁명을 통해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정치가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부의 집요한 감시와 탄압 속에서 감옥과 강제노동소를 여러 차례 오가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은 그는 대통령 당선 후에도 체코의 민주화 및 경제발전에 힘썼고 여전히 체코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극작가로서 하벨 역시 체코 문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르주아 출신 성분 때문에 정식으로 극작을 배우지 못하고 극장의 무대 기술자로 일하며 어깨 넘어 배워야 했지만 하벨의 희곡에는 삶과 예술을 일치시키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운 반성과 깊은 성찰의 시선이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명령으로 맥주 양조장에서 강제로 일했던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쓴 대표작 접견은 계급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부조리한 관료체제를 블랙코미디 형식으로 그리고 있어 체코 부조리극의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연극학자로서 제가 하벨의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 권력자나 지식인의 위선을 통찰하고 비판하는 그의 시선이 언제나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향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반영한 인물을 종종 등장시키면서도 조금도 영웅화하지 않고 오히려 치부를 드러내고 거침없이 희화화하는 점은 놀랍기까지 했는데요. 격동의 체코 현대사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누구보다 민주화에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름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스스로를 경계하고 비판하는 하벨의 시선과 태도야말로 그를 존경받는 정치가이자 재능 있는 작가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게 한 원동력일 것입니다. 체코 국립극장에는 고풍스러운 구관과 세련된 신관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두 극장 사이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하벨의 이름을 따서 바츨라프 하벨 광장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이 작은 광장 한 구석에는 새빨간 심장이 하나 놓여 있는데 바로 바츨라프 하벨을 위한 마음이란 이름의 조각품입니다. 자세히 보면 조각 표면에 하벨의 부인과 다라일라마 등 많은 인사들이 쓴 메시지가 새겨져 있고 조각 근처에도 글을 그리는 메모들이 항상 수북히 쌓여 있어 작가 하벨에 대한 체코 국민의 사랑 역시 대통령으로서의 그것의

못지 않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하벨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토대로 한 희곡 리빙을 발표하면서 극작 활동을 재개했으나 몇 년 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하벨이 세상을 떠난 뒤 체코 정부는 모든 체코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을 가능하게 만든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프라하 국제공항의 명칭을 바칠라프 하벨 공항으로 바꾸었고, 그리하여 하벨은 이제 프라하에 도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접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불타바강을 바라보며 카를교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요세포프라 불리는 프라하의 유대인 지구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보헤미아 일대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 자기들만의 전통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곳입니다. 이 지구에는 예로부터 유대의 전설과 민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왔는데요. 특히 이곳에서 전해진 유대의 골렘 전설은 이후 수많은 인조인간 이야기의 원형이 되었고, 세계 최초로 로봇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카렐 차페크의 희곡 로슴의 유니버설 로봇에 직접적인 영감을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골렘은 사람 형상으로 빚어낸 진흙 인형으로 오래된 주술에 따라 주문을 걸면 사람 말을 알아듣고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전설이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던 골렘 설화를 새롭게 문학으로 살려낸 사람이 바로 체코가 자랑하는 또 한 명의 작가 카렐 차페크입니다. 차페크의 희곡 알류아레는 인간과 똑같이 생기고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로봇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로봇은 중노동을 뜻하는 체코어 로보타에서 따온 말인데요. 이 작품에서 차페크가 상상한 로봇은 우리가 떠올리는 기계형 로봇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인조인간, 안드로이드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사실 인간이 자신과 닮은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발상은 차페크가 처음이 아닙니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나 괴테의 파우스트에서도 신을 대신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실험이 등장하죠. 그러나 창조주에 대한 도전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조인간, 또 이를 공장에서 대량 생산, 판매한다는 발상은 알류알이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페크는 어느 날 사람들로 빽빽한 전차를 타고 가다가 흔들리는 전차 속에 서로 부대끼면서도 무표정한 표정으로 앞만 보는 사람들을 보고 로봇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인간적 감정도 없이 그저 일만 하러 가는 존재들 같다는 강렬한 인상은 차페크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프라하 유대인 지구의 골렘 전설과 이어지면서 작가에게 구체적인 형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봇의 형상에 비판적인 시선이 더해진 것은 그가 대학 시절 겪었던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컸습니다. 기관총과 폭탄, 탱크와 독가스 등 대량 살상 무기가 총동원된 전쟁을 겪으면서 차페크는 저 무시무시한 무기들이야말로 인류가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과 문명의 총화라는 점에 섬뜩감을 느꼈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판적 성찰의 결과가 바로 1921년 체코에서 초연된 연극 알류알인 것입니다. 외딴 섬의 로봇 제조 공장을 배경으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 대량 생산된 로봇들이 전 세계로 보급되면서 인류는 점차 노동 의욕과 생식 능력을 잃어갑니다. 결국 전 세계의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켜 인류를 거의 전멸시킵니다. 로봇 제조 비법이 담긴 원고가 불타버린 후라 로봇들은 자신들을 재생산할 수 없어 공멸 위기에 처하고, 마지막에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된 두 로봇이 등장해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암시하며 막이 내리는 내용입니다. 사실 희곡의 구성이나 캐릭터 면으로 볼 때 이 작품에는 다소 허술한 점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무려 100년 전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현대의 SF 작품들이 다루거나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문제와 이슈들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놀라운 작품입니다. 일단 알류알에서 가장 또렷이 드러나는 주제는 로봇들의 반란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작가의 경고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로봇을 만들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스템 자체의 진화를 통해 로봇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인간보다 우월한 지능과 힘을 가지게 된 로봇이 언제까지 인간들에게 지배당할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차페크가 알류알에서 그린 로봇의 반란은 인류에 대한 섬뜩한 경고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인간이 만든 로봇이 창조자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은 이후 수많은 디스토피아 문학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차페크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존재로 로봇을 등장시킴으로써 미래의 노동이란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맡게 될 세상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로 남게 될까요? 알류알의 서막에서 도미는 로봇의 노동이 보편화되면 인간은 아무 일할 필요 없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만 살아갈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지상 낙원이 펼쳐지겠지만 실제 현실은 도미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벌써부터 로봇에게 빼앗길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부는 특정 계급에게만 집중되면서 사회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가 언제 올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간이 로봇을 통해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를교 근처에 있는 존 레논 벽은 프라하의 명소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여행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찾는 관광 명소지만 당시에는 수많은 체코 젊은이들이 자유의 염원을 담아 방문하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톰 스토파드의 희곡 록앤롤의 중요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연극은 1968년 프라하의 봄부터 1989년 벨벳 혁명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년간의 굴곡진 세월을 차근차근 풀어가고 있어 연극으로 쓴 체코 현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를 정치적 측면에서 그리기보다는 당대를 뜨겁게 달구었던 록밴드의 음악과 함께 자유로운 예술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도 풀고 있어 음악으로 본 정치사라고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코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인 프라하의 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의 지배에서 간신히 벗어난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강력한 간섭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표방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듯했지만 점차 소련의 간섭과 공산당 독재가 심해지면서 체코슬로바키아 국민의 불만이 커졌고 이를 누르려는 정부와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8년 1월 새 지도자 두체크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일련의 계획을 시도했습니다. 사회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두체크는 검열을 폐지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숨통을 터주는 온건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국민은 뜨겁게 환영했지만 소련으로서는 이런 변화가 주변의 다른 공산권 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두체크에게 압력을 넣어도 반응이 없자 소련은 강력한 응징을 준비했습니다. 1968년 8월, 거대한 탱크 행렬이 프라하 도심 한복판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어떤 선전포고도 없이 갑작스레 들이닥친 탱크 부대에는 무장한 소련 군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으로 무작정 밀고 들어온 소련군의 탱크에 시민들은 인간 벽을 만들면서 강경하게 맞섰지만 무자비한 발포와 진압에 의해 도시는 피로 얼룩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두체크의 개혁이 꽃피던 시기를 봄에 빗대어 프라하의 봄이라 부르게 되었고 소련의 침공으로 그 봄이 짓밟혔다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이 명칭은 역사적 사건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련의 침공으로 두체크의 개혁은 좌절되었고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전보다 더 엄격하고 혹독한 공산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학생과 작가, 예술가 같은 지식인 계급은 당의 지속적인 검열과 감시를 받았고 조금이라도 불온한 낌새가 느껴지면 체포되거나 강제 노동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가도 같았던 이 시기는 역설적으로 체코의 문학, 연극, 영화 등 모든 장르에 깊은 영향을 주면서 위대한 예술을 꽃피웠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대표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바칠라프 하벨의 희곡들, 주류의 종달새 같은 이르지 멘젤의 영화, 보우밀 흐라발의 소설 등 근현대 체코 예술을 대표하는 수많은 작품이 이 시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1989년 프라하의 바칠라프 광장은 또 한 번 중대한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국내외적 위기 속에서 소련은 흔들리고 있었고 더 이상 동구권 국가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주의 이념 자체가 희미해지는 가운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이를 신호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나둘 민주화 운동을 통해 이른바 철의 장막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체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프라하의 봄과 같은 유혈 사태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민포럼은 평화적 시위와 파업을 이어가면서 이미 무력화된 공산당 정권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체코 공산주의 정권의 마지막 대통령이 물러나고 하벨이 만장일치로 새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프라하 시민들이 바칠라프 광장에 모여 이 역사적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1989년의 민주화 운동은 어떤 무력 충돌도 없이 매끄럽게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고 해서 벨벳 혁명으로 불리지만 사실 이는 국민들이 1968년의 탱크와 치열한 저항을 잊지 않고 이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톰 스토파드의 록앤롤은 바로 이 격동의 시기를 연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첫 장면은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주인공 얀이 프라하의 봄 소식을 듣고 귀국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야는 정치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지식인 청년입니다. 그저 프라하가 침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있기 위해 조국으로 돌아왔을 뿐이죠. 이런 얀에게는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로켓롤입니다. 조국에 돌아온 뒤에도 얀은 반정부 시위나 서명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점점 자유로운 발언과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이 체제 하에서는 어떤 자유로운 예술도 허용되지 않음을 깨달은 뒤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얀이 감옥에서 돌아와 엉망으로 깨진 레코드판을 발견하는 모습은 이 체제에 대한 얀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은유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켓롤은 이렇듯 그저 음악을 사랑했을 뿐인 한 청년이 예술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통제 속에서 서서히 체제에 저항하는 인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음악과 드라마 속에 그려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체코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극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프라하의 아름다운 명소와 함께 소개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서슬라브 문화권인 폴란드의 예술가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대단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

0: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차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5월은 특별한 날도 좀 많았었잖아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다음에 스승의 날도 있었고요. 부부의 날도 있었던 걸로 알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참 좋은 시기가 5월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이번 달 주제로는 이렇게 가족이라는 테마를 좀 잡아봤는데, 자, 이번 주에 뭐에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냐면요. 가족들한테 어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든가 하는 등의 그런 말들을 영어로 잘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사랑, 부모로서의 어떤 입장이죠. 가족 간의 어떤 갈등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름대로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갈등을 잘 극복해 나가야겠지만, 행복한 부부 생활이나 형제 간의 우애. 자, 이렇게 테마를 좀 나눠서 이렇게 말을 영어로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뭐, 단어를 배운다기보다 약간 표현법을 배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말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여러분이 그대로 쓰시면 되는 말들입니다. 자, 여기다 보면 한국말도 조금씩 길죠? 자, 단어가 아니라 표현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이제 부모님이 희생을 하시고, 우리가 좀더잘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부모님을 항상 좀 존경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표현은 그래서 요거를 좀 잡아봤는데요. 희생이란 단어 뭐로 알고 계세요? Sacrifice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다라는 의미로 Sacrifice a lot for us. 자, 표현을 연습하는 겁니다. 동사로 쓰시고 Sacrifice a lot for us. 자, My parents sacrifice a lot for us 하면 나와 내뭐 형제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해 주셨다. 자,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1: Sacrifice a lot for us. Sacrifice a lot for us.
0: Sacrifice a lot for us 해서 강세를 여기다 주고 저기다 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좀더 좋게 만들다. 이건 어렵진 않아요. 그냥 쉬운 단어 갖고 make our lives better. 자, My parents did a lot of things to make our lives better. My parents sacrificed a lot for us to make our lives better. 이렇게 붙여도 되죠? 우리의 삶을 더 좋게 해주다. 자, 표현을 배우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들어보세요.
1: Make our lives better. Make our lives better.
0: 네, 좋네요. 그 다음에 존경의 의미로 respect라는 단어 당연히 쓰실 수 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구동사로 look up to. Look up, 위를 쳐다보다 존경하다. 그죠? Look up to our parents. We should look up to our parents.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 Look up to. 강세가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구동사는 항상 힘을 뒤에다 주기 때문에 look up to our parents. 들어볼게요.
1: Look up to our parents.

0: Look up to our parents.
1: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갖고 연장을 해볼게요. 부모님은 우리의 삶을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신다. 희생하신다. 현재 시제로 잡아볼까요? 자, 그럼 아까 sacrifice라는 동사, 그죠? Make our lives better. 그거를 문장에 그냥 같이 넣어주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앞에다가 parents,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sacrifice a lot for us. 우리를 위해서 to make our lives better. 자,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우리의 삶을 더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많은 걸 희생하신다. Parents sacrifice a lot for us to make our lives better. 저는 이 문장 그냥 통으로 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죠? 우리를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신다. 자, 들어볼게요.
0: Parents sacrifice a lot for us to make our lives better. Parents sacrifice a lot for us to make our lives better.
1: 일반화시킨 문장입니다. 특정 부모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죠? Parents sacrifice a lot for us to make our lives better. 이 our하고 us도 약간 일반화시킨 그런 대상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한테 해주시는 부모님이기에 우리가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두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가장 쉽게 만드냐면요. What they have done. 자, 완료시제가 쓰인 이유는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그죠? What they have done 하면 해주신 것. 그 다음에 grateful 하면 감사함을 뜻하는 형용사인데 feel, 느끼다. feel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이걸 통으로 연습할게요. 자, 다시 한번 세 번만. feel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Feel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한번 더요. Feel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지금까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느낀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서 이걸 그대로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들어볼까요?
0: Feel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Feel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1: 오케이. 자, 해주신 거니까 what they have done이고 주신 것은 give 하면 되겠죠? 그래서 given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감사하다의 뜻이 여기도 살아납니다. appreciate. 읽어보세요. appreciate. 요건 그냥 감사하다고, 요건 감사함을 느낀다의 느낌이긴 한데,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appreciate what they have given us. appreciate what they have given us. 이건 주신 거죠.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의 의미로는 요렇게도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들어볼게요.
0: Appreciate what they have given us. Appreciate what they have given us.
1: 자, 그래서 참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조금만 연습해 쓰시면 영어 문장이 훨씬 더 세련되어집니다. 문장에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대로.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약간 강조를 해볼까요? I feel grateful 중간에 so 붙이면 되겠죠. I feel so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for me. What they have done for me. 요 they를 그냥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부모님을 얘기하고 있는 맥락이에요. 그러면 I feel so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for me. What my parents have done for me인데 요거를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I feel so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for me. 해보세요. 들어볼게요.
0: I feel so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for me. I feel so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for me.
1: 오케이. 좋습니다. 요것도 꼭 그대로 쓰실 법한 문장. 자, 두 가지만 더 해볼게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부모님이 날 느끼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힘들 때 부모님 많이 위로해주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가 날 알게 해줬어요. Let me know. Let me know. 날 알게 해줬다. How much they love me. 아, 이래서 부모님이 나를 정말 아끼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셨다. Let me know how much they love me.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게 해주셨다. 자, 들어볼게요.
0: Let me know how much they love me. Let me know how much they love me.
1: 이렇게 단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영작하는 걸 자꾸 여러분하고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계속 나아갈 힘을 주다. 자, 나아가다라는 의미는 carry on 이라고 하는 특이한 동사가 있어요. carry on.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carry on. 구동사에 쓰여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줬다. gi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gi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gi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이렇게 강세 주시면 돼요. 들어볼게요.
0: Gi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Gi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1: Wonderful. 자, 그대로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오늘 표현 자체가 하나의 문장과도 같은 길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에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항상 주셨다. 이것만 추가해볼까요? 자, My parents always. 이거. 우리 부모님은 항상. My parents always give 과거. Gave me the strength. 줬다. Ga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다시 한번. My parents always

0: ga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내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가 되겠죠. 자, 강세 다섯 군데 들어보세요.
1: My parents always ga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My parents always ga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연습하기 상당히 좋은 문구들을 이렇게 단어 조합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쓸수 있는 말들이죠. 자, 우리를 위해 많은 걸 희생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한다 할 때, sacrifice a lot for us. 들어보세요.
1: Sacrifice a lot for us. Sacrifice a lot for us.
0: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느낀다. grateful이라는 단어 써서 feel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feel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자, 들어볼게요.
1: Feel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Feel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0: Okay, 마지막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다. carry on 있었죠? 자, strength 줘서 give me the strength 힘을 주셨죠? to carry on 붙이면 돼요. 들어볼게요.
1: Gi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Gi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부모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사함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을 잘 봤는데요. 이 표현들은 저희가 정말 엄선을 하고 또 엄선을 한 겁니다. 영작할 때 여러분이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으니까 복습 잘 해주시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교환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Right,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once again. I will definitely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nspection versus investigation. Inspection versus investigation.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inspection 그리고 investigation. Yeah, very long words. 그래서 좀 포멀한 느낌이 나죠? Okay,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는 inspection부터 할게요.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in, spec, 그 다음에 shun. 네, T-I-O-N 이렇게 S-H-U-N 느낌이 많이 나죠? shun, inspection, inspection. Inspection. Okay, very good. 네, inspection은 점검 혹은 검사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지 뭔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So, inspection is something that you do to check that everything is going smoothly. 그리고 가게나 공장 등을 방문해 점검을 뜻합니다. So, there's a lot of inspections that happen regularly at stores or at factories, whether it has to do with safety or like quality checks, righ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 examples.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Inspection, 점검, 검사. Inspection, inspection.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은 점검팀이겠죠? Will be visiting tomorrow. 내일 방문할 거야.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뭔가 점검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는 carried ou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어디에서요? 공장에서요, at the factory.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그들은 정밀 검사 결과 누수를 발견했어.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Very good.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다음은 investigation. Okay,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Investigation. 똑같이 S-H-U-N 발음하시면 돼요. Investigation, investigation. Investigation은 수사 혹은 조사입니다. Okay, 이거는 사건이나 범죄 등에 대한 수사이고요. 주제나 문제 등을 조사하여 뭔가 규명하는 것을 investig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nspection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문제 없어도 그냥 다 잘 돼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했잖아요. 근데 investigation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심각한 느낌이 있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Investigation. 수사, 조사. Investigation.
investigatio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야. 네, ongoing라고 하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말입니다.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그래서 뭔가 범죄나 경찰 수사 이런 관련된 거는 investigation. 뭔가 문제가 있거나 범죄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the police have to investigate. So it's a police investigation, right?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그는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어. 네, 뭔가 조사를 받고 있을 때는 be under investigation라고 합니다. 자,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이것도 조사 중이라는 말이겠죠? 마지막입니다.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이거는 추가 조사 결과 드러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었다.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inspection. 이거는 점검 혹은 검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문제 없어도 이제 정기적으로 뭔가 점검을 하거나 검사를 할 때는 inspection라고 합니다. 네, 이거보다 더 무거운 단어, 좀 더 심각한 단어가 investigation이겠죠. investigation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뭔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혹은 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nspection 그리고 investigation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inspection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Welcome everyone to a brand new week.
1: Yes!
0: And back to a brand new episode. Sorry about hitting those two cards.
1: You did it on purpose.
0: No, that's a misunderstanding.
1: Is it?
0: Yes.
1: Or did you really want to hit my cards?
0: 네, 방금 전에 제가 misunderstanding이라고 그냥 말해봤는데요.
1: Yes.
0: 그게 바로 이번 주의 테마입니다.
1: Yes, so our week's theme for this week is misunderstandings.
0: 네, 오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misunderstanding, the misunderstandings, 오해들이라고 해서 이번 주의 테마를 정해봤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1: All right, so for today's topic,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try to avoid misunderstandings.
0: 저는 오해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라는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실 거고요. 원어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재미있는 표현들과 단어들로 공부할 거예요.
1: All right. First, we're going to actually listen to a speaking summary that we have from Sarah, who's actually from Australia.
0: And she is currently visiting back home, I guess.
1: Oh, yes. Oh, it looks so nice in the background.
0: Yeah, we'll see soon.
1: Yeah, you'll see soon.
0: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건데요. 요약 문장이고요. 호주에 가 있는 사라씨입니다.
1: 사라씨,
0: 나와주세요.
2: I think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anguages, it's so important to ask for clarification just so you don't have a misunderstanding. I think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anguages, it's so important to ask for clarification just so you don't have a misunderstanding. I think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anguages, it's so important to ask for clarification just so you don't have a misunderstanding.
0: 네, 중간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Clarification 나왔는데요. 문장 전체 볼까요?
1: So Sarah said, I think,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anguages, it's so important to ask for clarification just so you don't have a misunderstanding.
0: 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I think,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anguages, 언어에 관해서는 특히나 그러니까 물론 말할 때는 다 언어를 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언어라는 거는 배울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1: When you're learning new languages or maybe using a new language.
0: Or, your second language,
1: right.
0: your third language, 그런 것들 말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It's

0: 사실 배우고 있는 언어로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내 언어로 어떤 말을 해줬을 때에도 뭔가 느낌이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언어를 살짝 생각해보면 아, 이 사람의 언어에는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렇게 말했구나. 오해를 좀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1: Of course.
0: 자, 그러면 호주에 사시는 사라 씨의 영상을 처음부터 보면서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 Sounds great.
2: So, something I've learned about learning languages. Something I've learned about learning languages. That's an interesting sentence.
1: So, something I've learned about learning languages.
0: So,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떤 그냥 신호로 쓰는 말이죠. Something I've learned about learning languages.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배운 무언가는 이 형태가 재밌다고 여겼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복합니다.
1: So let's look at what she says next. Basically the same thing, which is something I've learned about learning languages. That's an interesting sentence.
0: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이 말하면서 그렇게 그런 문장 재밌네요. Something I've learned about learning languages. Something I've learned about learning languages.
1: Language?
0: 아마 learn이 두번 들어가서 재밌다고
1: Right.
0: 여겼던
1: And you're
0: 건데요.
1: learning about the act of learning.
0: Yeah, so something 다시 한번 something that I've learned 제가 배운 무언가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about learning
1: Languages.
0: languages. That's an interesting sentence. 재미있는 문장이네요. 여기서는 아직 별 내용은 없었어요.
1: Right? So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 find that it's very easy to have misunderstandings, especially because sometimes how you phrase things in your native language is different how people phrase things in their language.
1: But I find that it's very easy to have misunderstandings.
0: 네, 오해가 이번 주의 테마고 오해가 misunderstanding이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어에 이렇게 보면 어떤 동사에서 ing를 붙여서 명사 형태처럼 쓰는 것들 중에 misunderstanding처럼 이렇게 s를 붙여서 아니면 어를 붙여서 a misunderstanding 아니면 misunderstandings라고 안 쓰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swim 하면 수영하다인데 수영이라는 명사는 swimming이잖아요. Do you like
1: Swimming.
0: swimming?
1: I love swimming.
0: 네, 아니면 swimming is a great activity 이렇게
1: It is perfect.
0: 할 때가 있는데 swimmings라고 하진 않잖아요.
1: No, yeah, you couldn't say swimmings in that case.
0: 네.
1: It's just swimming, the thing that you
0: Singing
1: do.
0: is my hobby라고 하는데 singings라고 하진 않아요.
1: Yeah.
0: 그런데 misunderstanding은 굉장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 셀 수도 있고
1: Yes, you can count it. So you can have many misunderstandings or a misunderstanding.
0: 맞아요. 자주 세면서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정말 정말 명사처럼
1: Yeah.
0: 사용이 됩니다. I find that it's very easy to have misunderstandings. 오해를 하기가 정말 쉬운 것 같대요.
1: Why? She says, especially because sometimes how you phrase things in your native language is
0: 표현하다.
1: phrase.
0: phrase를 그냥 express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1: Yeah.
0: 아니면 더 쉽게 say.
1: Say.
0: 네. 그런데 phrase라고 하면은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말하다. 그런
1: Right.
0: 느낌이 있습니다.
1: When you say phrase, it's more focused on the words that you chose. So I phrased it this way. I thought maybe he would understand it better.
0: 맞아요.
1: Right?
0: 이 단어와 이 단어를
1: Right.
0: 사용해서 이런 구문을 이용해서 이런 시제로 말해 볼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말을 표현하는 느낌이 phrase에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especially because 특히 왜냐면 sometimes 가끔은 how you phrase things in your native language 자신의 모국어로 어떤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is
1: Is different from how people phrase things in their language.
0: 네, phrase 반복적으로 쓰였죠. 사람들이 in their language 자신의 언어 in their native language 자신의 언어 또는 자신의 모국어로 표현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그 이유 때문에 오해를 하기가 언어 관련해서는 쉽다는 거죠.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I found that when learning Korean, there's been times when I've said something to somebody or they've said something to me, and I took it the wrong way because when I translated it in my head, I did it incorrectly.
1: So I found that when learning Korean, there's been times when
0: 그래서 I have found를 줄여서 그냥 I've
1: I've
0: found라고 했습니다. I found that when learning Korean, 한국어를 배울 때 there's been times, there has been이라고 했지만 구어체라서 이렇게 말했지만 만약에 times를 미리 생각하면

0: 하고 말했다면 there have been이라고 했을 거예요. Mm-hmm. So there have been times when mm-hmm. 뭐뭐한 때가 한국어로 배울 때 okay. 있었다는 걸 mm-hmm. 알게 됐어요.
1: Of course, what were those things? She says, I've said something to somebody or they've said something to me and I took it the wrong way.
0: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요. I've said something to somebody mm-hmm. or they've said something to me. 제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거나 다른 사람이 저에게 뭔가 말을 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는 mm-hmm. 과정에서 I took it the wrong way. Take it the wrong way 하면은 잘못 이해하다, yeah. 오해하다, misunderstand means, yeah. 하고 똑같은 거예요.
1: Yeah, if you take something the wrong way, you misunderstood it. Mm-hmm.
0: 네, Perfect. 그래서 no thanks 라고 했는데 아, 내 도움이 싫구나.
1: Oh, yeah. 이렇게, you don't want me to help you?
0: 네, misunderstand 할 수 있잖아요.
1: Yeah.
0: That's exactly a good example of taking it the wrong way.
1: Perfect. And she says, why? That is, because when I translated it in my head, I did it incorrectly.
0: 왜 took it the wrong way, 잘못 이해를 했냐면, mm-hmm. 또는 오해를 했냐면, because when I translated it in my head, 그 말을 머릿속에서 번역을 했을 때 I did it
1: incorrectly.
0: 그래서 부정확하게 틀리게 또는 잘못. 그래서 머릿속에서 영어로 바꿀 때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1: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so instead of jumping to a conclusion and misunderstanding what they say, it's much better to kind of take a step back and be like, "Oh, is it in this person's personality to say something mean?" Or is it maybe that I misunderstood what they said?
1: And so instead of jumping to a conclusion and misunderstanding what they say,
0: and 하고 so가 이렇게 함께 쓰이는 것은 구어체에서 그냥 so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Mm-hmm. 그래서 instead of jumping to a conclusion,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다, uh-huh. 결론으로 뛰어들다, 뛰어 넘어가는 거죠.
1: yeah. 그래서
0: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and misunderstanding what they say, mm-hmm. 그들이 하는 말 또는 한 말을 오해하는 대신에 mm-hmm. 뭐가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냐면
1: She says, it's much better to kind of take a step back and be like
0: Take a step back.
1: Back.
0: Take a step back 하면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걸 말합니다.
1: Yes.
0: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는 and be like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1: Yes.
0: 방금 보신 영상의 일부분이 전체가 한 문장이었는데 mm-hmm. 이렇게 뭐 be like는 보통 말하거나 생각하는 쪽으로
1: to say
0: 가잖아요.
1: Our thing.
0: 네. Yeah. 아직은 몰라요. Mm-hmm. 뭐뭐라고 뭐 생각하는 거 아니면 말하는 게 it's much better.
1: Yes.
0: 훨씬 좋대요.
1: Yes. So don't jump to a conclusion. Step back, right? And she says and be like, "Oh, is it in this person's personality to say something mean, or is it maybe that I misunderstood what they said?"
0: 이 내용을 보고 이 말을 하는 게 낫다는 건지 생각하는 게 낫다는 건지 생각해 보시면 생각하는 거.
1: Yes, in 네. this case, she's definitely thinking.
0: 이걸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되는
1: like,
0: 이유가.
1: Is it their personality to say something mean?
0: 네. 사람,
1: 네. Hey, I think I misunderstood.
0: 네, 이런 혼잣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
1: Yeah.
0: 상대방이 못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uh-huh. 볼 수 있는 건데. Oh, is it in this person's personality mm-hmm. to say something?
1: Mean.
0: 네.
1: Mean.
0: Mean 하면 못된 심술구전이라는 뜻이어서 mm-hmm. 예문 하나 잠깐 볼게요.
1: Okay. For example, don't be so mean to your little sister. Yeah.
0: 네.
1: Siblings, man.
0: 동생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지 마. 라고 말하고 싶다면 don't be so mean 하면 됩니다. Why are you so mean to me? 이런 말도 가끔 메간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고요.
1: Yeah.
0: 네. Just as a joke. Uh-huh.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is it in this person's personality mm-hmm. to say something mean? Say something mean. 심술궂은 못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성격 안에 있는 건가? 그러니까 mm-hmm. 이 사람의 성격의 특성인가? 성격 원래 이런 사람인가?
1: Mm-hmm.
0: Is this person always like this? Or is it maybe that 아니면 이것 때문인가 이런 내용인가 I misunderstood what they said.
1: Mm-hmm.
0: 내가 저 사람 말을 오해한 걸까? 지금 이 말을 크게 말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1: yeah,
0: 앞 문장에 thinking. 나왔던 be like가 바로 think라는 뜻이에요.
1: Perfect.
0: All right.
1: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2: And so when it comes to situations like that, I think it's much better to just ask for clarification rather than kind of getting carried away with this misunderstanding.
1: And so when it comes to situations like that, I think it's much better to just ask for clarification.

0: And so 다시 한번 나오고 있네요.
1: Mm-hmm. And so we 네. know it's so.
0: So라는 뜻이고 when it comes to situations like that, 그런 오해 상황을 말하죠.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when it comes to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Mm-hmm. 뭐뭐와 관해서는 mm-hmm. I think it's much better to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Mm-hmm. 뭐 하는 게 to just ask for
1: clarification. Clarification.
0: 설명 해명인데요. Mm-hmm. Clear에서 왔고
1: yeah.
0: clear하게 만들다라는 동사가 clarify. Clarification에서 fication 이 부분에 I를 떼고 Y로 바꿔주면 mm-hmm. clarify.
1: Clarify.
0: 네, clear하게 만들다라는 yeah. 뜻을
1: You make it clear. You clarify it.
0: Clarify. 그래서 clarification 명사화 됐는데 mm-hmm. 설명 해명. Mm-hmm. 그래서 그냥 설명을 또는 해명을 요구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문이요?
1: Okay. For example, you can say, ask for clarification if you don't understand a question.
0: 질문이 이해가 안 되면, ask for
1: clarification.
0: 그냥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1: All right. All right. And lastly, she said, rather than kind of getting carried away with this misunderstanding.
0: Get carried away 하면, uh-huh. carried away, 뭐, 실려가다 이런 뜻을 갖고는 있긴 하지만, 감정이 지금 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 yeah.
0: 흥분하는 거.
1: Yeah, so like you feel a certain way and it kind of overtakes you, mm-hmm. right?
0: 네, 그래서 그런 오해, with this kind of misunderstanding, 이런 오해에 대해서 기분 너무 나빠하거나 슬퍼하거나 mm-hmm. 그런 흥분하는 것보다는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yeah. 하는 게 훨씬 낫다는 yeah. 이야기입니다.
1: Just ask, don't jump to conclusions.
0: Yep.
1: It's not a mean person, right? Mm-hmm. Perfect. Let's review and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So something I've learned about learning languages Something I've learned about learning languages. That's an interesting sentence. But I find that it's very easy to have misunderstandings, especially because sometimes how you phrase things in your native language is different how people phrase things in their language. So I found that when learning Korean, there's been times when I've said something to somebody or they've said something to me, and I took it the wrong way because when I translated it in my head, I did it incorrectly. And so instead of jumping to a conclusion and misunderstanding what they say, it's much better to kind of take a step back and be like, oh, is it in this person's personality to say something mean? Or is it maybe that I misunderstood what they said? And so when it comes to situations like that, I think it's much better to just ask for clarification rather than kind of getting carried away with this misunderstanding.
0: 네, 이번에는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I find that it's easy to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아주 유용한 패턴이죠. 뭐뭐 하기 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뭐 하더라고요 라고 경험을 전달해 줄 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take a step back,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 이게 실제로 한 걸음 물러설 때도 쓸 수 있지만 뭔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잠깐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이 행동할 수 있게끔 아니면 시간을 갖는 거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예시 보고 올게요.

네, 영어로 머릿속으로 바꿔보셨나요? 자, 첫 번째는 누군가의 I find that it's easy to를 이용한 거고요. 그 문장은 누군가의 성씨, last name. 우리말로는 한국에서는 성씨가 거의 이제 한 음절이죠. 그런데 영어 쪽에서는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last name을 성을 잊어버리기가 쉽더라고요. I find that it's easy to forget someone's last name. First name 같은 경우에는 더 흔한 경우가 많잖아요. Peter, Chris, Megan. 오케이? 자, 발음 연습해보죠.

0: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관련된 오해 이런 내용을 담은 소셜 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Let's learn to speak each other's language to avoid misunderstandings. Living with a toddler is like living with a foreign exchange student. They are so eager to learn your language and you often misunderstand each other.
0: 네, 두 번째 거 재밌네요.
1: Right?
0: 자, 첫 번째 거부터 보자면
1: David.
0: David 씨가 Let's learn to speak each other's language. Mm-hmm. 서로의 언어를 배웁시다. To avoid misunderstandings. 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의 mm-hmm. 언어를 배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이었고요.
1: Mm-hmm. Pabi,
0: Pabi
1: says,
0: 씨는요, living with a toddler. Toddler라는 거는 어린 아이를 말해요.
1: Uh-huh. 뭐, Just learning to walk.
0: Yeah. 2세, 3세, 4세 정도.
1: Around there.
0: 네, 말하기도 같이 배우고 있겠죠. Mm-hmm. It's like living with a foreign exchange student. 외국인 교환학생과 함께 사는 것과 비슷하대요. Mm-hmm. 왜냐하면 they're so eager to learn your language. Mm-hmm. 우리의 언어를 배우려고 굉장히 열심히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네, 반가워요. 자, 오늘 What are the world's greatest races? We are going to finish this book. 이제 또 더 재미있는 이런 경주대에서 또 읽어볼 건데요. So before we begin, let's go ahead and look at our three vocabulary words for today. So the first word is buffalo. Buffalo. 자, 한국 분들도 버팔로라고 하고요. 뭐 물소죠, 친구들. Okay. Another one is a big bird. Ostrich. Ostrich. 자, 타조예요. 그다음에 and the last word is pumpkin. Pumpkin. 호박. Ah, okay. So these are our three words for today and let's see how it's used. 친구들 왜 이런 동물들이 나오고 등장하는지 그리고 호박이 왜 나오는지 궁금하죠? 아하! So let's begin reading. Okay then, what are the biggest animal racers? Weighing in at over 1,000 kilograms, water buffalo are the hoofed giants of racing. Sprinting along faster than any human, buffalo races are a big event at festivals across Asia. Speed check. Buffalo speed, 48 kilometers per hour. 네, 자, 가장 큰 동물 경주자는 버팔로, 물소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굉장히 무겁죠. 자, they weigh in at over 1,000 kilograms. 거의 한 1,000 kilogram인데요. 자, hoofed giants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발굽이 달린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특히 이 물소, 버팔로 경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스피드 체크를 보면은 시속 48km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엄청 사실 빨리 달리는 거죠. 이거 이 사진을 보세요. 난리 났어요. 네. Al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race. Where can I race my ostrich? You can race ostriches in South Africa and the USA, where these 2-meter-tall feathery racers are very popular. It's a bit like horse racing, but it's a lot harder to stay on an ostrich. Speed check. Ostrich speed, 64 kilometers per hour. 네. 자, 타조 경주는 남아프리카와 미국에서 열린대요. 친구들,

네, 타주가 굉장히 큰 새죠. 근데 이런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타서 하는 거예요. Alright. 자, 아주 크고, they're 2 meters. 2m 크기에 막 이렇게 이제 다리도 길고. So it says it's a bit like horse racing, but it's a lot harder to stay on an ostrich. 자, 이 경마하고 좀 비슷하겠지만 이 타조에 올라타는 게더 훨씬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네, 여기 스피드 체크 잠깐 볼까요? 자, ostrich speed 64 km per hour. 시속 64 km. 네, 달립니다. 오, ostrich가 굉장히 빨라요. Okay, let's read on. Can I really race in a pumpkin? Of course you can. With a little hollowing out, giant pumpkins make brilliant racing craft. Just don't forget your paddle. Racer fact. The biggest pumpkin ever grown weighed more than a large moose. 네, 아주 재밌는 경주인데요. 호박 갖고 이렇게 경주를 하네요.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호박, pumpkin. That's our third vocabulary word. 아니, 호박은 그냥 먹는 걸로 알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배같이 이렇게 타다니 신기하네요. 자, with a little hollowing out. Hollow out는 그 안에를 속을 파내는 거예요. 네, 막 씨도 있고 그러니까 파내서 대신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정말 재밌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를 젓는 거죠. Okay. 자, 여기 racer fact는 the biggest pumpkin ever grown weighed more than a large moose. 자, large moose는 큰 사슴 종류인데요. 아니, 그것보단 더 무거운 펌킨도 있었대요. 와, 정말 이 펌킨을 보세요.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아니, 몸이 다 들어갈 수가 있다니. 우와.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What's the slowest race? The slowest race is probably the Snail Racing World Championships, which take place in the British village of Congham. Sammy Snail, the current world champion, covered the traditional 13-inch, 33-centimeter race course in 2 minutes and 38 seconds. Speed check, snail speed. 1 mile, 1.6 kilometers in 8 days. 네, 가장 느린 경주도 있구나. 네, 여기에서 이 영국에서 이 경주가 열리는데요. 자, 얼마나 천천히 가냐면요. 33cm race in 2 minutes and 38 seconds. 자, 이 33cm를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걸 2분 38초에 끝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스피드 체크를 보면은 in 8 days, 8일 동안 1.6km를 갑니다. 네, 8일 동안. 네, 아주 느리네요. Alright. 당연히죠, 달팽이니까. 네, let's continue reading. What's faster, a human or a cheese? Cheese racing has taken place on a UK hillside in Gloucester since at least 1826. Usually the cheese is the fastest. Speed check. Cheese speed. 113 kilometers per hour. Whoa, there are so many great races. 아, 치즈도 경주가 있네요. 자, 치즈가 내려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위에서 이렇게 또 내려가는데 이 전통이 꽤 오래됐어요. 네, 영국에서 1826년부터 했는데 이 스피드 체크를 보면은 치즈 스피드 113 km per hour. 허, 아니 치즈가 엄청 빨리 내려가네요. 시속 113 km로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Wow, that's really fast. Okay. Cheese 갖고도 경주하고, 우리 물소로 갖고도 하고, 아주 정말 다양한, 세계적으로 다양한, 아주 신기한, 또좀 엉뚱한, 네, 그런 경주 대해서 책을 읽어봤습니다. I hope you enjoyed the story about all the great races in the world.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만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아, 또 한 주 밝았습니다.
1: 아, 또 뭐 좀 어깨가 무겁지만 신나게 출발을 해봐야죠, 또.
0: 제가 더 무겁게 해드리면서 또 동시에 같이 예. 또 끌어당겨드릴게요.
1: 그럼요. 또 희열을 느끼게 해주셔야죠.
0: 그럼요. 예. 자, 우리 오늘 가정영어를 할 건데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1: 네.
0: 라스베이거스 여행 관련해가지고 얘기 한번 하지 않았나요?
1: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계속 yes. 라스베이거스 막 그 간판들 생각하면서 정말 여행을 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0: That's right. 그때는 근데 오빠와 이제 동생이 그 엄마를 모시고 가는 거에 대해서 플래닝을 했잖아요.
1: 맞아. 서로 뭐 역할 분담하고.
0: That's right. 에이. 자, 오늘은 엄마를 모시고 라스베이거스로 파트 2 해서 가정 영화의 느낌이 또 실려지게 됩니다.
1: 아, 연결이 되는군요.
0: 네, 이거 하나의 스토리가 연결이 되면서
1: 네.
0: 실제로 이제 엄마와 가는 그런 시츄에이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 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사실 마유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이게 첫 번째 미션이 되겠고요.
1: 남자친구인가요, 마유
0: 마유
1: 오빠가?
0: 오빠가 아니요, 실제 오빠입니다.
1: 실제.
0: 아, 그래서 그냥 오빠가 하려다가 마유 좀 넣어봤어요. 네.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1: 오, 이런 효녀가 있나?
0: 효녀예요. 이 문장 만들어야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션의 도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1: Touch?
2: I was so touched.
1: Huh?
2: My heart was touched.
1: Heart?
2: Thank you. Thank
1: Thank
2: you
1: you,
2: for
1: thank you.
2: planning the trip for me.
1: 사실 마이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2: What did you say about Mayu?
1: Your son.
2: Mayu.
1: Mayu,
2: Yes.
1: help me. Oh,
2: Oh,
1: yay.
2: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1: 그 정도?
2: In the whole
1: 엄마가 행복하시면 우리도 행복해요.
2: Yay.
1: You are good? You are happy?
2: Happy.
1: So, we are happy. Yeah, you
2: Oh,
1: know.
2: I'm the

0: luckiest mum in the universe.
1: I love mommy.
0: I'm so touched.
2: 원래는 제가 이 글을 쓴 의도는 눈물의 바다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분노의 바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요즘엔 심파가 그렇게 안 먹혀요.
2: 네.
1: 해피, 해피, 해피로 가야 돼요.
2: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엄마와 그 딸의 대화.
1: 네. 그렇죠?
2: 뭔가 훈훈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흠. 그래서 오늘은 배우시면서 동시에 좀 액팅 연습도 하시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아요.
1: 연기는 전문이죠.
2: 오케이. 여러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2: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장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1: 그러네요.
2: 어떤 구간들은.
1: 두 문장이네요.
2: Right. 그래서 한 문장 긴 건 아니고요.
1: 네.
2: 좀 잘라놓으면 될 것 같아요. 두 문장? 엄마를 위해 여행을 계획해줘서 고마워. 엄청 감동했어.
1: 엄마가 하신 말씀이군요.
2: 맞아요. 지금 네. 여행을 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돌아온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자, 어순대로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 네. Thank you for planning. 계획해줘서 고마워. The trip. 여행을. 그렇죠. 여기서 할까요?
2: 오케이.
1: Okay. For me.
2: 자, 여기도 사실은 요 정도에서
1: Thank
2: 나눌
1: you.
2: 수 있죠.
1: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엄청 감동해서 I was so
2: 감동해.
1: 감동했다.
2: 감동했다.
1: I was so 감동. moved. 그런 거 있지 않나요?
2: 와, 이 단어 아는 사람 나 저 처음 봤습니다.
1: 진짜요?
2: You know this word?
1: moved 있어요.
2: 오케이. Okay. 자, 감동하는 게 사실은 한 두 개 있고요. 또 애매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저는 한국에서 보통 한 3개 정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감동하는 거. 그 중에서 moved를 쓰셨네요.
1: 네.
2: 일단 오늘 답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2: 오늘 답은 아닌데요.
1: 맞춘 것처럼 너무 바람을 떠주셔가지고.
2: 눈물이 촉촉 해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맞진 않아요. 자, 정답은요.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moved. 나쁘진 않아요.
1: 네.
2: 나쁘진 않지만, 오늘은 정답이 touched.
1: 터치?
2: 되겠습니다.
1: 터치는 터치하는 거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예.
2: 자, 보여드릴게요. 이 터치드 됐다는 거는 이렇게 건드는 거를 터치를 당했다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여기 뭐 뺨, 머리 이게 아니고요. 마음이. 그렇죠. 제가 뭔가 편지를 써가지고 뭐 슬기 씨 항상 고생해줘서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1: 예.
2: 편지를 썼어요. 그걸 딱 보고 마음이 터치가 된 거예요.
1: 아하.
2: 저 심장, 저 안에 어딘가가. 그래서 난 터치를 당했어. 이 얘기는 감동했어. 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슬기 씨가 moved 썼죠?
1: 네.
2: 나쁘지 않아요. 근데 moved는요, touched보다 살짝 더 깊은 감동입니다.
1: 아니, 마치 제가 무슨, 제가 이거 쓸게요 한 것처럼 항상 제가 뭘 쓸지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2: 왜냐면 슬기 씨처럼 똑같은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Right. 근데 저는 그래도 슬기 씨가 moved를 들어봤다는 거가 그게 감동이에요. 그게 저는 그거에서 되게 touched moved예요.
1: Yes.
2: 자, 제가 이게 더욱더 깊은 감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딱 정해놓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터치드가 딱 좋고요. 요 정도 감동 한 3.6 넘어갔어요. moved예요. 이런 거 아니고요. 저는 구분하는 게 보통 터치드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감동했을 때, 그러니까
1: yes.
2: 예를 들어 제가 편지를 써주거나 꼬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뭐 반지를 자기가 무슨 꽃으로 해가지고 꽃으로 만들어 주던가 이런 거는 터치드를 좀 많이 쓰고요.
1: 네.
2: moved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난 공연 큰 걸 봤는데 가수가 마지막 빰 이렇게 끝났을 때
1: 눈물 나죠.
2: moved가 되고
1: 네.
2: 그래서 조금 더 딥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개인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딸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해주다니 터치드 됐다.
1: 그러네요.
2: 예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아주세요. 제가 아까 감동이라는 게 보통 한국에서 요 단어 요 단어 요 단어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었죠.
1: 네.
2: 그게 이제 요거 요거 말고도요. impress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mpressed.
1: 감명. 그렇게 해석했던
2: 것
1: 같아요.
2: 근데 사전에서도 뭐 이거는 감명받은이고요. 이건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지?
1: 같은 말 아니에요?
2: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네. 되는데요. 자, impressed 된 거는요. 이런 뭔가 감정적인 거랑은 거리가 멉니다.
1: 뭐예요, 그러면?
2: 감정적인 게 아니라 오, 멋진데. 그래가지고 어떤 남의 실력이나 가치를 보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예.
2: 제가 예를 들어 job interview를 할 때 제가 지난 회사에서 sales를 판매량을 뭐 150%나 늘려놓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감독관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와

0: impressed 된 거죠. 왜?
1: 오.
0: 저의 가치와 이런 것을 가지고 증명을 했으니까 impressed 된 거예요.
1: 바로 프리패스겠네요.
0: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얘기를 할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힘들게 혼자 살아왔습니다.
1: 예.
0: 하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희 뭐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을 제가 부양을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한 거는
1: 터치트?
0: 무드를
1: 아,
0: 다 내가 이런
1: 무드.
0: 얘기를 해가지고 딱 뭔가 보여주면 그 인터뷰 하는 사람이 와 정말 이거는 되게 터치되는
1: 예.
0: 스토리네요. 이렇게 될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1: 오.
0: 그런 느낌. 그래서
1: 예스.
0: 상대방의 실력이나 가치에 의해서 아 이렇게 된 것은 impressed 된 거고요. 그리고 뭔가 감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아 감동을 받는 거는 touched나 moved. 또 그런
1: 네.
0: 차이가 있다는 거.
1: 아하.
0: 그래서 이렇게 하고도 또 나중에 잊어버릴 거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한 얘기에 10%라도 남아 있으면 이게 쌓이게 될 겁니다.
1: 그럼요.
0: Alright? 자, 여기서는 터치드로 마무리를 하고요. 뭐해줘서 고마워. 이거 많이 연습했죠?
1: 네.
0: 일단 고마워가 뭐예요?
1: Thank you.
0: Thank you. But thank you for what? 그러면 thank you for 뒤에 명사를 써도 돼요.
1: 네.
0: 뭐 thank you for the gift. 하지만 어떤 행동이 고맙다라고 할때못 썼죠?
1: A planning.
0: Planning. So ing 쓰시면 돼요.
1: 네.
0: Alright,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고마워. So thank you for doing something. So for example,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해요?
1: Thank you for
0: 그렇죠.
1: understanding.
0: Thank you for understanding.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내 친구여서 고마워. be를 써보세요.
1: Thank you for be my friend.
0: ing 써야죠.
1: 아, thank you for being my friend.
0: 그렇죠. Oh, thank you for being my friend. 스윗한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you guys. Thank you for understanding.
1: Thank you for understanding.
0: Thank you for being my friend.
1: Thank you for being my
0: 자,
1: friend.
0: 본문 읽어볼게요. 우, 긴데.
1: 네.
0: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1: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0: 저기,
1: 엄마 느낌이에요.
0: 굉장히 우아하시네요.
1: 예.
0: 자, 이랬을 때. 아, 사실 마이 오빠가 계획하는 거
1: 아, 우리
0: 도와줬어요.
1: 따님께서 말씀하시죠.
0: That's right.
1: Actually, 나 혼자 한게 아니라, Mayu helped me, 나를 도와줬어요. 계획하는 거.
0: 맞아요.
1: 아, 이건 여행이고, 여기 그러면 plan이 들어가야겠네요.
0: 오.
1: plan. 네, 요거 next.
0: 오케이. 자, 얘는 은근히 수준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1: 네.
0: 오빠라는 말을 따로 안 넣기 때문에 제가 좀 의역을 한 것뿐이에요. 사실 영어에서는 그냥 마유가 도와줬어요 이러죠.
1: 네.
0: Actually, Mayu helped me
1: Planet.
0: plan it. 자, 이 구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법, 여러분 중고등학교 문법에는 이런 게 항상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1: 네.
0: help 하는 게뭐 하는 거죠?
1: 도와주는 거예요.
0: 네, 남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 거를 주는지를 쓰고 싶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럴 때는 help someone까지는 누구나 할줄 알죠?
1: 그쵸.
0: help someone.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바로 동사 원형 쓰시면 돼요.
1: 아하, 플랜.
0: That's it.
1: 네.
0: So help someone do something, right? 동사 원형.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나좀 도와줘. 이거를 누가 못해요,
1: Tell
0: 그렇죠? Help me.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걸 도와달라는 거야? 이럴 수
1: me.
0: 있잖아요.
1: 네.
0: 그럼 help me 한 다음에 이 소파 move 하는 거, 옮기는 거좀 도와줘.
1: Help me move sofa.
0: 아, 이 소파 move.
1: Move this sofa.
0: 그렇죠. Hey, help me. Help me what? Help me move this sofa. How about this? 그는 나를 도와줬어. 영어 배우게끔 도와줬어. 그는 나를 도와줬대요.
1: He helped me.
0: 영어 배우는 거.
1: Learn English.
0: That's it.
1: 오.
0: He helped me learn English. 나쁘지 않죠, 그쵸?
1: 네.
0: Okay, so 요 정도? 요 정도.
1: Yes.
0: 그러니까 예전 영어에서는 사실 help me to 해가지고 to가 들어갔었어요.
1: 네.
0: 근데 그거는 예전 영어여서 요즘엔 강조하지 않는 이상 별로 쓰지 않습니다. Alright,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Help me move this sofa.
1: Help me move this sofa.
0: He helped me learn English.
1: He helped me learn English.
0: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Right? 아, 부탁하는 겁니다. 너나 도와줄 수 있어? 일어나는 거, 일어서는 거.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 나 할머니 일어나는 거좀 도와줄 수 있니?
1: Can you help me lift me?
0: 저기 죄송한데 잠깐만 나
1: Stand me?
0: 할머니도 동시에 본인을 이렇게 리프트하나요?
1: Sorry.
0: 자, 나는 일어서는 거는 뭐예요? Stand
1: Stand
0: up이죠.
1: up. 예.
0: 자, 다시 한번
1: 아,
0: 해볼게요.
1: 오케이. Can you help me stand me up?
0: 그냥 stand
1: 아,
0: up.
1: stand
0: 그냥 동사 원형 끝.
1: 아, 그래요?
0: 네. So can you help me stand up 하는 거를? Can you
1: 아.
0: help me learn English?
1: 아, 미가 들어가 있네요. 참.
0: 그럼요.
1: 아,
0: 그렇죠?
1: 예. 죄송합니다.

0: 죄송합니다. 아,
1: 오케이.
0: 너무 이, 또,
1: 이
0: 예.
1: 동작이 되게 이상해질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지. 이렇게 됐습니다.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0: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1: 자, 이 얘기 듣고 너무 신나신 거예요.
0: 너무.
1: 난 우주에서, 지구도 아니야. 우주에서 가장 운 좋은 엄마야.
0: 우와.
1: 행운의 엄마다 이러면서.
0: 와, 기분 정말 좋으셨나 봐요.
1: Right.
0: I am the mom. 여기서 끊을까요? In the universe.
1: 오, 뭐야?
0: 우주에서.
1: That's right.
0: 우주에서 가장 운 좋은 엄마는 그러면 럭키의 최상급인 럭키. 럭키. 럭키스트 이건가 보다. 예.
1: 어, 이 순간이 항상
0: 와.
1: 긴장이 됩니다.
0: Yes. 네.
1: 자,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정답. 아름답습니다.
0: 터치돼.
1: 계속 써먹겠네. 한 20년 더 듣겠네요.
0: 네, 내 실력에 터치됐어요.
1: 오케이, 네. Okay, so lucky, 운이 좋은 행운인이라는 형용사를 최상급 형용사로 바꾼 거죠.
0: 네.
1: 저 최상급 형용사 할 때는 여러분 항상 더가 들어가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지금 보면은요. 인 the universe가 하나 나왔는데 그
0: 네.
1: 전에 앞서서 오히려 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왜? 굉장히 좀 과장할
0: 그쵸.
1: 때 세상에서
0: yeah.
1: 뭐라 그래요?
0: Ah, you are so best teacher. You are the best teacher in the world.
1: Oh, thank you so much.
0: Yeah.
1: All right. So in the world, 세상에서 그렇죠. 이거는 거의 굳어져 있죠. 표현
0: yeah.
1: 자체가 그래서 최상급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세상에서 최고의 가수에서 가수예요. 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0: 맞아요.
1: Et cetera, et cetera, right? 자, 근데 이거를 더 과장하고 싶다면은 오늘처럼
0: in the universe.
1: Yes. In the universe. 그러면 우주에서.
0: 와.
1: 네, 귀여운 표현이죠. 어떻게
0: 네.
1: 보면은.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틀려도 됩니다. 그건 가장 작은 행성이야 우주에서. 자, 행성이 영어로 뭐예요?
0: Planet.
1: Planet. 그러면 가장 작은은 뭐예요?
0: The smallest.
1: 그러면은?
0: 예. Yeah.
1: 그건 가장 작은 행성이다. 일단 거기까지 어떻게 할까요?
0: That
1: it's
0: is.
1: The,
0: it's the smallest planet.
1: 우주에서?
0: In the universe.
1: 그렇죠. There you go. How about this one?
0: Yep.
1: 와, 너는 우주에서 가장 웃긴 애야. 이러면서 야, 웃긴 남자라고 해볼게요. 가장 웃기는 뭐죠?
0: The funniest.
1: Funniest.
0: Funniest man.
1: Man. Right. 네. 자, 그러면 너 이제 와, 너 진짜 우주에서 가장 웃긴 남자야.
0: 와, you are the funniest man in the universe.
1: 네. 아, 처음에 한국말로 하는데 너무 구수했어. 와. 와, 너.
0: 감탄사는 그렇게 가져야
1: 그러니까요.
0: 돼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저도 근데 그런 데 있었어요. 외국에서.
0: 예.
1: 한국어 어투랑 섞일 때가 있어요.
0: 아.
1: Alright, so, 지금 보니까 요 정도에서 끊어주고요.
0: 네.
1: 아, 이게 너무 오버다 싶으면 in the world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t's the smallest planet in the universe.
0: It's the smallest planet in the universe.
1: You are the funniest man in the universe.
0: You're the funniest man in the universe.
1: 약간 비웃는 느낌인데?
0: No.
1: 아니요?
0: 너무 재밌어서.
1: 알겠습니다.
0: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참고로 뭐 on earth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오. 할게요. 자, 나는 가장 운 좋은 마음이다 in the universe.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0: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1: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쌤 이거 in the universe 아니에요?
0: No.
1: U는 모음 사운드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로 발음이 될 때, U가 어로 발음될 때는 당연히 모음 사운드죠.
0: 네.
1: 하지만 U, 얘는 모음 취급을 안 해줍니다. 단모음이라고 해가지고
0: 네.
1: 얘는 더라고 하셔야 돼, 앞에.
0: 그래서 발음 표기 될 때도 J로 들어가더라고요.
1: 음흠.
0: 아닌가요?
1: Yeah,
0: universe
1: yeah. U 이렇게
0: 네,
1: U라고
0: 네.
1: 발음을 하는 거예요.
0: 오.
1: So again, U는 어와는 다르게 모음 사운드, 퓨어한 모음 사운드 취급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D가 아니라 더라고 읽어주셔야
0: the.
1: 돼요.
0: Yeah.
1: 항상 스펠링 아니라 발음으로 갑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아,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0: 오, 이거는 근데 보통 가족에서 들을 수 없는 멘트들이에요.
1: 그렇군요. 그렇게
0: 쉽지 하죠. 않아요. If you are, we are happy too. 엄마가 행복하시면이니까 똑같이 뒤에 있는 happy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Happy.
1: Okay.
0: You're so happy.
1: 당신이 happy 하면 우리도 happy하다 too. Okay.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0: 예.
1: 자, happy는요. Oh, I'm so happy today. 이런 것도 되지만 만족하다라고 할 때,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할 때도 happy를 많이 쓰게 돼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그런 컨텍스트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지만, look at all my customers. They're all happy customers. 이러면 아, 이분들은 원래 성격이 막 신난 그런 게 아니라 만족한 또 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냥 엄마가 정말 말 그대로 행복하면 여기 지금 보세요. We are happy too잖아요. We are happy, right?
0: 예.
1: 그렇지만 조건이 있지 않아요?
0: 그렇죠.
1: 어떤 조건이에요?
0: 엄마가 행복하시면.
1: 맞아요. If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한 거잖아요.
0: 네.
1: So if 뒤에 얘처럼 you are happy 평서문이죠. 쓰게 되면은 평서문이면 이런 조건을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내가 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0: If you love me.
1: If you love me. 얘도 나름 조건인 거예요.
0: 네.
1: 자, how about this? 내가 피곤하면.
0: If you are tired.
1: 오케이, 자, 거기까지 아주 좋아요. 네?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볼게요.
0: 네?
1: 내가 날 사랑하면 날 떠나지 마.
0: Oh, if you love me, don't leave me.
1: 아, 그렇죠.
0: Right? Yeah.
1: 처음에 이게 딱딱하게 될지 몰라도 나중에 연기도만 해주면서, right?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 피곤하면 있잖아. 좀 쉬어. 쉬다가 뭔지 알아요? 덩어리로?
0: Take a rest.
1: 아, take는 콩글리시입니다. Get
0: a rest.
1: Some rest.
0: Get some rest.
1: 많은 분들이 take라고 쓰시는데 그게 원래 잘못 들어온 거예요.
0: 진짜요?
1: 그거는 take a break예요.
0: 아.
1: Right? Take a break, 휴식 시간 갖는 거. Get some rest. 쉬는 거. 네. 근데 그게 이제는 좀 인정을 해주고 있는 편이긴 한데 원래는 technically는 틀립니다. Okay?
0: 아, 네네. 자,
1: 그럼 get some rest로 할게요. 너 피곤하면 좀 쉬어.
0: If you are tired, get some rest.
1: 오, 아주 좋아요. 그렇죠? 이거 둘 다 if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살짝 커마 있으니까 살짝만 쉬세요.
0: 네. Alright?
1: If you love me, don't leave me.
0: If you love me, don't leave me.
1: If you're tired, get some rest.
0: If you're tired, get some rest.
1: 오, 좋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0: 네.
1: if를 얘는 먼저 썼죠. Right? 뒤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if you're happy, if 먼저 왔는데
0: 네.
1: 여기는 if 어디 있죠?
0: 뒤쪽에 있네요.
1: 거기 있네요. 그렇죠? 네. 의미는 똑같아요. 그렇죠?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We are happy too if you're happy. 말 돼요.
0: 아.
1: 대신에 if를 먼저 쓰면 커마를 찍어주세요.
0: 아하.
1: Right? if가 뒤로 밀려나면 커마 필요 없습니다.
0: Mm-hmm.
1: You understand?
0: 네.
1: 두 개 다 읽어볼까요?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0: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1: Oh, we are happy too. If you're happy,
0: we are happy too. If you're happy.
1: All right, very nice. So 앞에 쓰는 거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거 언제 바꿔요 하는데 앞에 쓰는 게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All right. 이러면 우리 행복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0: 근데 이거를 읽는데 영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저희 왕초보 영어로 인해서 행복하다면 저희도 행복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읽었어요.
1: 오.
0: 예.
1: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0: If you're happy, we are happy too.
1: Happy too. Right. So 이거는 여러분이 행복하다면이라는 조건이 먼저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0: 네.
1: 하지만 이 반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0: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1: Beautiful.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1: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사실 마유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0: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1: Alright, 두 번째는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0: If you're happy, We are happy too.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Thank

0: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1: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0: Ja, 직접 참여해보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조금 쉽진 않지만 도전해볼게요.
2: Yeah.
0: Help someone do something.
2: Yeah.
0: 그거 하셔도 됩니다. Mm-hmm. 사실 마이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자, 나눠드릴 거예요.
2: Yeah.
0: 사실은
2: Actually,
0: 마유가 나 도와줬어요.
2: Mayu helped me.
0: 그거 계획하는 거.
2: Planet.
0: Planet. 바로 동사원형.
2: Okay.
0: 두 번째, 명령어로 해볼게요. 이 소파 옮기게 나 좀 도와줘. 자, 나 좀 도와줘.
2: Help me.
0: 이 소파 옮기는 거.
2: Move this sofa.
0: That's it. Mm-hmm. 세 번째, 그는 내가 영어를 배우게 도와줬어. 자, 그는 날 도와줬어.
2: He helped me.
0: 영어 배우는 거.
2: Learn English.
0: That's it. Mm-hmm. All right, 읽어보겠습니다.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Help me move this sofa. He helped me learn English. 오,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2: 네.
0: 문장 두 배로 만들어주는 확장 패턴입니다.
2: 맞아요.
0: 오케이, 보면서 해주세요.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자, 당신이 행복하면
2: If you're happy
0: 우리도 행복합니다.
2: We're happy too.
0: We're happy too. Mm-hmm. 자, 날 사랑하면 떠나지 마. 내가 날 사랑하면
2: If you love me
0: 날 떠나지 마.
2: Don't leave me.
0: 그렇죠, don't leave me. Mm-hmm. 오, 좋아요. 자, 세 번째 피곤하면 좀 쉬어. 내가 피곤하면
2: If you're tired
0: 자, 이제 get 들어가야 돼요. 좀 쉬어.
2: Get some rest.
0: 그렇죠, get some rest. 되게 인자한 느낌이에요.
2: Get some rest.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If you love me, don't leave me. If you're tired, get some rest. 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0: Alright,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2: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4: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2: Wow,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4: Aww, thank you.
2: I love mom.
0: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정말 대단하십니다.
0: Good job, good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카페들을 좀 찾아봐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ook up some cafes.
0: Cafes, right? Look up, 조회해보다, 찾아보다.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f, 평소문,
2: 네.
0: 조건을 나타냈죠.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2: 네.
0: 너 피곤하면 집에 가. 네, 너 피곤하면 집에 가.
2: 오, 야, 머릿속에서 막 단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0: 어순이 막 정리되죠?
2: 네, 탁탁탁탁 연결해서 문장 만드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0: 네, 응용 문장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면 최대한 좋습니다.
2: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Start of the week.
1: 예.
0: 한 주 또 영어로 즐기면서 또 시작해봐야죠.
1: 그렇죠. 충전을 해봐야죠.
0: That's right. 자, 오늘 제목은요. 화초도 소중한 생명이야. 해서 오. 가정에서 이제 뭐 어른이 아이에게 네. 얘기를 네.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만이 아니라 이제 화초도 좀 신경 써줘야 이렇게 자라고 하지.
1: 맞아요.
0: 이런 느낌이에요.
1: 진짜 신기한 게 이 식물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은 걔가 하루가 다르게 잘 자라더라고요.
0: 진짜 반응을 네. 한다는 얘기도 저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네네. 근데 저는 잘 못해요. 이상하게 키우면 계속 죽어요.
1: 저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별명이 식물 킬러예요.
0: 오 마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화초에 물을 줘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 같이 즐기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으흠.
0: 이거는 지금 아이가 식물한테 뭔가를 준다는 건데 뭘 주겠어요?
1: 물 줘야죠.
0: 그렇습니다. 자,
1: 에.
0: 그것을 영어로 일단은 가볍게 가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부턴 기억할게요, 아빠. 라고 얘기를
1: 아,
0: 합니다.
1: 맞아요. 이게 식물한테 물 며칠 안 주면요. 금방
0: 아,
1: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0: 벌써 확 나오죠. 그렇다고 또 물을 너무 자주 줘도 안 되죠. 그렇죠?
1: 과습하면 또안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아, 이거 쉽지 않아요.
1: 맞아요.
0: 자, 영어로 다 바꿔 볼 거고요.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1: Water.
0: You were supposed to water it.
1: 이거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지금.
0: Sorry? Speak English to
1: Yes.
0: Daddy.
1: My daddy. 한국말이 늘지를 않아요.
0: Sorry?
1: Sorry. Oh, I forgot. I'll give water to my plant.
0: Oh,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1: What?
0: Like, oh, I forgot.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1: Survive.
0: water.
1: 야.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0: What?
1: From now,
0: Yeah?
1: I remember. Water important for plant. Okay?
0: You'll remember from now on?
1: Yes.
0: Okay. 아이고, 결국에는 또
1: 네.
0: 꽃 죽여가지고 그 꽃병만
1: 그러니까요.
0: 덩그러니 남았다고 소문이.
1: 이 식물 킬러라는 별명의 그 과오를 좀 벗고 싶어요. 오늘 이걸 좀 배우면서, 예.
0: 이거 배우면, 영어 배우면 이상하게 식물도 잘
1: 오케이,
0: 살아납니다.
1: 오케이.
0: 오케이. 아, 여러분들 오늘도 즐기면서 영어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3: Oops, I forgot. I'll do it now.
2: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3: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엄마 혹은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이 화초에 물 주기로 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화초가 약간 힘을 이제 못
1: 그렇지.
0: 쓰고 있는 거예요.
1: 어떡해. You were supposed to this plant.
0: 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1: 어디서 많이
0: 네,
1: 봤는데.
0: 보긴
1: Be
0: 했는데.
1: supposed to 뭐 외웠던 기억도 나는데.
0: Right.
1: 왠지 이게 동사니까 뭐 하기로 됐잖아.
0: 오케이.
1: 이건가 봐요.
0: Okay.
1: 예. 근데 물을 줘야 되는 거니까 to
0: 물 주는 게 영어로 뭘까요? 물 주다.
1: 이거 하나로 안될것 같은데요?
0: 여러 개로 나눠서 쓰셔도
1: 그럴까요?
0: 괜찮습니다.
1: 그러면은 물을 붓다, 물을 주다, 물을 주는 거니까 give water 할까요?
0: 오케이.
1: 예, give 그 water은 또셀수 없으니까 some water. 너무
0: 네.
1: 길어지는데요? 예, give some water.
0: 오케이.
1: This plant.
0: 오케이. 자, you were supposed to give some water. 그다음에 this plant. 자, 생각보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Just water. 예스. Yes. water는 물 아닌가요? 할수 있어요.
1: 명사잖아요.
0: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지만 water 자체가 물을 주답니다.
1: 그래요?
0: 엄청 희한하죠. 그렇죠.
1: 예.
0: 식물에 물을 준다라고 할때 water something. 근데 give를 쓴다고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그렇게 만약에 굳이 만들어야 된다면 give some water to this
1: 네.
0: plant. 이런 식으로 to 같은 게 들어가야겠죠. So 그냥 water 앞으로 동사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에 plant가 나왔는데 저게 뭐죠?
1: 플랜트 식물.
0: 맞습니다. plant는 식물이고요.
1: 네.
0: 혹시 참고로 나중에 공장이란 뜻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 공장
0: 뭐
1: 팩토리 아니에요?
0: factory도 있지만 plant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1: 오,
0: 있어요. 그래서 뭐
1: 그래요?
0: 부산 plant, 뭐 서울 plant 이런 식으로 나중에 혹시 어디서
1: 우와.
0: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듣게 되더라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1: 어어.
0: Okay? So 여기선 식물이겠죠. 그렇죠? Right?
1: 네네네.
0: plant. 여기서 가장 중요한

0: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구간입니다.
1: 오.
0: 여러분들이 당연히 보고서 한 번에 이해 못할 걸 저는 알고 가져온 거예요.
1: 너무
0: 그쵸? 네.
1: 낯설어요.
0: 이거는 제가 패턴을, 그러니까 없는 거에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1: 네.
0: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을 모은 게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세트 중에서도 1위입니다, 1위. 사용 빈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Be supposed to라고 하는 거. 아마 문법책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1: 학창시절 진짜 많이 외웠던 기억은 나는데,
0: Right?
1: 네,
0: Okay.
1: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요.
0: Right. So I am supposed to, you are supposed to, she is supposed to, be supposed to do something. 이거는 원래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Right? 그래서 나 내일 학교 가기로 돼 있는데 너그 사람 깨워주기로 되어 있지 않니?
1: 그쵸.
0: 이런 식으로 원래 뭐
1: 오.
0: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느낌 자체가 의역이 되면 해야 한다처럼 될 때가 있어요.
1: 몰랐는데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하니까 너 water 주기로 되어 있었잖아.
1: 네네네.
0: 의역을 좀 하면 줬어야지.
1: 그쵸.
0: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아, 이거를 뭐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원래 suppose가 저 사람이 저러겠거니 하고 내가 suppose 한다는 건 아,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1: 아.
0: Right?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suppose를 하니까 그 사람은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가 돼야 되기는 하는데
1: 네.
0: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해도 이거는 아까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So I'm supposed to go there. 이러면 나 원래 거기 가기로 돼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번에 뭐 쭉쭉 안 나와도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자, 예를
1: 네.
0: 들어서 나그 사람한테 전화하기로 돼 있는데 아, 나 아직도 안 했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는 그에게 전화하기로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1: I was,
0: 현재형으로 나 하기로 돼 있다.
1: 네,
0: I
1: I
0: am.
1: am supposed to call him.
0: That's it.
1: 네.
0: I'm supposed to call him. 이러면 나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혹은 하기로 되어 있는데. Alright? 자, 시제를 이번에는 바꿔볼게요. 과거형으로.
1: 네.
0: 너 거기 가기로 돼 있었잖아. 너 몰랐어? 그러면 진짜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 가기로 돼 있었어 거기.
1: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0: 그렇죠? You were 과거니까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but you didn't.
1: Yeah.
0: 이런 느낌. 근데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심장이 벌렁거리잖아요.
1: 어떡해?
0: 이런 느낌.
1: 저도 이런 적 너무
0: 아,
1: 많아서.
0: 너도 그런 적 있어?
1: 끔찍해요.
0: I know.
1: 예.
0: So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am supposed to call him.
1: I am supposed to call him.
0: Hey,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1: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0: Alright. 자, 응용으로 질문형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주어하고 비동사만 위치만 바꾸면 되겠죠?
1: 네.
0: 자, 내가 그에게 전화하기로 돼 있어? 나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돼?
1: Am I supposed to call him?
0: That's it. Am I
1: 오.
0: supposed to call him?
1: 야.
0: Yeah, you are. 이렇게
1: Yes.
0: 대답해 줄수 있단 말이죠. Okay, so 여기서는 너 과거에 water 해주기로 돼 있었어. 근데 왜안 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Ye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1: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0: 자,
1: plant.
0: 이랬을 때 아이는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1: 아하, 쿨한데요?
0: 좀 줄게요.
1: 예, 지금 줘버리고 말면 되니까.
0: 네.
1: 깜빡 잊은 거니까요. Oops, I forgot 할게요. 나 잊었어요.
0: Forget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1: 과거로요,
0: Okay,
1: 예.
0: so oops, I forgot. I'll do it now. 정답. Perfect.
1: 오.
0: Very, very nice. Forget은 있다, 깜빡하다. 근데 현재형으로 쓰면 저는 깜빡해요. 엄청 어색하죠, 그렇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잊었다, 과거형으로 쓴 거고요. 자, 이 뒤에 I'll이라고 돼 있는데
1: 네.
0: 이거 풀이하면 뭐죠?
1: I will.
0: I will 이것을 줄인 게 I'll 이렇게 됩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여기서 will 나왔네요, 그렇죠?
1: 네.
0: will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한 5,500번 강조하지만은요, will은 시제로 보는 것보다는 의지로 보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will 동사원형 하면 순간적인 의지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의지 강조예요.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나는 순간적으로 지금 의지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뭐 어린아이들이 나는 슈퍼맨이 될 거야. 이거는
1: 네.
0: 의지만 살아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스페시픽한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그 학원 다녀서 날아가는 학원 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럴
1: 그죠.
0: 때는 I'll be a Superman. 나 슈퍼맨
1: 오,
0: 될래. 이런 느낌이에요.
1: 네.
0: 순간적으로 정해서.
1: 네.
0: Alright. So, will. 예를 들어서, 내가 너

0: 팔로우할게. 친구한테 내가 너 팔로우할게. 순간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1: Oh, I follow you.
0: I'll follow you. There you go. Mm-hmm. How about this? 내가 너한테 뭐 좀 사줄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네. 의지만 얘기한 거예요. 자, 나는 너에게 사줄게. 그 다음 무언가. 그러면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1: I'll buy you something.
0: Yes. I'll buy you something. Mm-hmm. 바꿔도 돼요. I'll buy something for you. Yeah. 그것도 괜찮습니다. Mm-hmm.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과거에 내가 사주려고 원래 계획했었어. 그래서 네. 그렇게 하려고 그걸 쓴다면 I'm going to buy를 쓸 겁니다.
1: 아.
0: 오케이, 그건 나중에 또.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You know what? I'll buy you something.
1: 우와.
0: 네, 지금 딱 정한 느낌 들죠?
1: 네.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ill follow you.
1: I will follow you.
0: I will buy you something.
1: I'll buy you something.
0: Alright. 자, 제가 지금 방금 be going to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하기는 해요. 그래서 크게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will, 이건 사전 계획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의지,
1: 갑자기
0: 정해가지고
1: 하고 싶어가지고
0: 네. 하는 얘기를 보통 will 쓰고요. 그리고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나 그렇게 할 거다, 이룰 거야 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그런 느낌.
1: 약간은 계획적이고.
0: 맞아요. 그래서 뭐 슬기 씨한테 제가 뭐 얘기를 하다 I'll call you later. 나중에 전화할게 내가. 이거는 순간적으로 정해서 의지를 전달한 거죠?
1: 아, 저 너무 싫어해요. 토크 계속 해야 되는데.
0: 아, 오케이.
1: 전화로 끊으려고.
0: 아, 오케이. 네. I'll call you later. 네. Right? 근데 만약에 제가 원래 전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계획 전달을 하려면 you know what? I'm going to call you later. Okay? So make sure you pick up the phone.
1: 오.
0: 나 나중에 전화할 거니까 너 전화 받아야 돼. 근데 이 계획은 내가 미리 생각했던 거야. 이런 뉘앙스 차이가 살짝
1: 네.
0: 있게 돼요.
1: 그러네요.
0: Okay? So 여기서는 아, 지금 줄게요. 이런 느낌.
1: Uh-huh.
0: Right. 자, 읽어볼게요. Oops, I forgot. I'll do it now.
1: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Oops, I forgot. I'll do it now.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자, 이랬더니 이거 듣고서 아이고? 이렇게 된 거 뭔지 알죠? 아이고?
1: 아이고?
0: 아이고? 화초는 물 없이는 못 살아.
1: 그쵸.
0: 네.
1: 아, oops, it can't without water.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니까
0: 네.
1: can't live 해야겠네요.
0: live 예. 맙소사 맙소사
1: 왜요?
0: 맙소사
1: 살 수 없어.
0: 살 수 없다고 네. without water, right? 자, 정답
1: 어?
0: 네.
1: 왜요?
0: 자, 일단은 hold on. live를 live는 맞아요. 그걸 쓰려고 해도 가능한데 네. live라고 해야죠.
1: 아, live군요.
0: 라이브쇼, 라이브쇼를 좋아하시나 봐요.
1: 저 라이브를 좋아해요. 아, 생방을 오래 했어가지고 제가.
0: 네. So, live 아니라 걔는 live, 살다고요.
1: 예.
0: 얘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더 좋죠. 왜냐면 살아남는다, 생존한다라는 느낌을 더 강조를 해주죠.
1: 아, 네네네.
0: Right. So, live, survive, 비슷하지만 또 비슷하지 않을
1: 그러네요.
0: 수 있는. 왜냐면 live 같은 경우 I live here, 저 여기 살아요 이렇게 쓰지만 I survive here, 이건 말이 이상하죠.
1: 그쵸,
0: 저는 여기서 살아남아요. That's weird,
1: 그쵸.
0: you know? Okay, so 생존하다, 살아남다. 우리 survival game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 아우, 너무 좋아하죠.
0: Right? 그래서 survive without water. 여기서 이제 좀 화가 나서 oops 이런 식으로 이어가게 됐죠.
1: 네.
0: 자, 방금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명사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대로 한번 써주세요. 틀려도 돼요?
1: 예. Survivor이잖아요.
0: Yes.
1: 예, survivor. 뭐죠?
0: 이건 뭐죠?
1: 뭐죠?
0: Survivor?
1: 아니야. Survivor.
0: Survivor. 오케이.
1: 예.
0: 간단하게 하셨네요.
1: 예.
0: 감사합니다. 자, survival.
1: 헷갈릴 뻔했어요.
0: Survival이라고 하는 거가 진짜 서바이벌 게임 막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그 단어 맞습니다. 그래서
1: 네.
0: 명사형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패턴이 단순한 편이죠. It can't 라고 얘기했어요. Can't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Can't.
1: 할 수 없다.
0: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못하다.
1: 네.
0: 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1: 음?
0: 자,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이거 입영작 해보도록 할게요.
1: Yep.
0: Survive 이거 배운 김에 나 있잖아 커피 없이 못 살아 못 살아 근데 live도 가능해요 live도 가능한데 생존하다를 한번 써보세요
1: 네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0: 그렇죠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right that's me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높게 노래 못해 한마디로 고음이 안 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아.
0: 그녀는 높게 노래를 할 수 없다
1: She can't survive 아닌데
0: 노래하다.
1: She can't sing high.
0: High. High리라고 하시면 안 돼요. High리는 매우라는 뜻이라서 아. 아예 뜻이 다릅니다. High 자체가 높은도 되고 높게도 돼요.
1: 오.
0: Yes? Okay. Yes. 이 부분이 사실 많이
1: 헷갈려요.
0: 네, 헷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1: 무조건 ly 붙이면 부사된 줄 아니까.
0: I know, right? 예. 근데 약간 exceptions들이 있으니까.
1: 네네.
0: 자, 해보겠습니다. Oh,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1: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0: She can't sing high.
1: She can't sing high.
0: All right. 이것도 가볼게요. 이 감정 살려주세요.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1: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0: Right. 자, 이러면서 마무리. 진짜 쿨한 친구네요.
1: 그러네요.
0: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네.
1: 아니, 근데 너무 본받고 싶다. 어떻게, 어떻게 막 전전긍긍 할 수 있는데.
0: 그러니까 쿨하게.
1: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저도. 네. I will 기억할 거다 하니까 remember 이겠네요.
0: Okay.
1: Remember from now on. 지금부터.
0: 아빠 이러면서
1: 네.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remember이라는 동사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o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들었을 때 괜찮아요? That's right. Remember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죠.
1: 네.
0: 자 이것이랑 같이 또 알아둬야 될 것. 암기하다. 이런 것들 막 숫자를 암기한다든가 뭐 공식을 암기한다든가 단어를 암기한다든가.
1: 암기?
0: 암기.
1: 암기.
0: 외우다. 외우다.
1: 아, 외우다? 외우다.
0: 자, 우리가 암기를 하면 그거를 예. 어디에 넣는 거죠?
1: 머리.
0: 그렇죠.
1: 브레인.
0: 컴퓨터 같은 데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디에 이제 아니 너무 어렵게 갔나요, 오히려?
1: 네.
0: 힌트 드릴까요?
1: 예.
0: 매.
1: 아! 아, 메모라이즈.
0: 오케이.
1: 예, 와.
0: 메모리는 아니겠죠.
1: 네.
0: 메모리 아니라 메모라이즈.
1: 야.
0: Yes. You know this word, right?
1: 예,
0: okay.
1: 아는데 암기하다, 암송하다까지 가니까.
0: 그렇죠. Memorize this word, 예. right? Memorize tha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하다, 외우다 정도가 되겠고요. 자, 뒤에 덩어리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해요. 회화체에서도 워낙 빈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What
1: 네.
0: is it?
1: From now on.
0: 그렇죠. From now on. On.
1: Mm-hmm.
0: 얘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1: 네.
0: 뭐뭐로부터
1: 부터?
0: 지금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1: 근데
0: 이 on이라고 하는 게 왜 들어갔냐면요.
1: 그거 궁금해요.
0: on은 계속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1: 아~
0: 계속. It's going on and on and on, right?
1: 맞아요.
0: 그래서 정확하게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제부터 계속이에요.
1: 아~
0: 원래는. Okay? 그래서
1: 아~
0: 그걸 간편하게 이제부터 정도가 된 거죠. So 네. from now on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부터 나 열심히 일할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일단 어떻게 해요?
1: From now on.
0: From now on. 그 다음에 will 써서 의지를 한번 얘기해볼게요.
1: 네.
0: 나 열심히 일할래.
1: I will work hard.
0: 그렇죠. From now on, I'll work hard. 이런 느낌.
1: 자,
0: 그리고 from now on을 뒤에 넣어도 돼요.
1: 오.
0: 그래서 영어를 말해라. Speak 해라.
1: 예.
0: 이제부터. 그러면은 영어를 말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1: Speak English.
0: 그렇죠. 이제부터 계속.
1: From now on.
0: From now on. There you go. 여러분들이 글로 쓸 때만 from now on 같은 경우에만 커마를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1: 아, 그래요?
0: 앞에 붙을 때.
1: 아.
0: 근데 만약 뒤에 붙었다? 그러면은
1: 안 써도 되는군요.
0: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1: 그리고
0: 이렇게 커마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다가 잠깐
1: 쉬어줘야 돼요.
0: 쉬어줘야 되겠죠. So
1: 네.
0: from now on, I will, 이거보다는 from now on, I'll work hard. 이런 식으로 좀 쉬어주시면 좋습니다.
1: 네.
0: 자, 같이 읽어볼게요.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1: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0: Alright, 이번에는 speak English from now on.
1: Speak English from now on.
0: 자, 그리고 이 from now on을 알아두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1: 네.
0: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1: 오, 그러니까
0: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가 from now on이었죠.
1: 네.
0: 그럼 만약에
1: 이제부터가 from now on.
0: 이제부터.
1: 네.
0: Right? 그러면 오늘부터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From today.
0: From on. today on. 맞아요.
1: 아.
0: 중간에 now만

0: 주제였으니까 오늘로 바꿔주면 돼요.
1: 우와.
0: How about this? 내일부터 계속.
2: From tomorrow on.
0: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속. 그때라고 하는 거 T로 시작하는 then.
2: 아, then이에요?
0: 그때부터 계속. 그러면은
2: From then on.
0: 그런 말을 실제로 써요.
2: 다음 달부터 돼요?
0: 가능합니다.
2: From next month on.
0: 오. Yes, yes. 그래서 우리가 from now on 암기만 했다면 네. 앞으로 응용하는 법, 그러니까 응용을 못하면 사실 언어가 아니잖아요. 꼭 그쵸, 영어가 그쵸. 아니어도 그렇기 때문에 문장들을 많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2: I w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Okay,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2: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네, 자, 이러면서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2: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Alright, very, very nice.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You'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3: Oops, I forgot. I'll do it now. Oops, I forgot. I'll do it now.
4: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3: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자, 입으로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패턴은 will 기억나시죠? 이거는 상대방한테 나의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거나
1: 아,
0: 아니면 과거에 계획했던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정해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할 때 쓴다고 했었죠.
1: 네.
0: I will 나누셔도 좋고요. I'll 하셔도 좋습니다. Right. 자, 첫 번째는요. 아까 물을 준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1: 네.
0: 그걸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내가 그거를 할게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1: 그쵸, 그쵸.
0: 문맥이 없다면 그럼 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걸 지금 할게요.
2: I will do it now.
0: I'll do it now.
2: Yes.
0: 그거 지금 할게요. 근데 이제 맥락 속에서는 네. 물을 줄게요 라는 식으로 문장이 나왔습니다. Right. 자, 두 번째. 널 follow 할게. 내가 너 follow 할게.
2: I'll follow you.
0: 그쵸, I'll follow you. Like this. How about this? 너한테 뭐 사줄게. 내가 너한테 뭐 사줄게. 아, 인심이다.
2: I will buy you something.
0: 그쵸, I'll buy you something. Like this. 읽어볼게요. I'll do it now. I will follow you. I will buy you something. 자, 두 번째 패턴은요. From now on, right?
2: Yes.
0: 이제부터 계속의 느낌 느껴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첫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턴 기억할게요, 아빠. 자, 저는 기억할게요, 이제부턴 아빠.
2: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Ooh, very, very nice. 자, 두 번째, 이번에는 from now on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2: 네.
0: Right? 자, 이제부턴 열심히 일할게요. 이제부터 저는 열심히 일할 거예요.
2: From now on, I'll work hard.
0: 그렇죠. From now on, 먼저 쓰고, and then you say, I will work hard. 뭐, I will work, I will study harder.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이제부턴 영어로 말해. 영어로 말해, 이제부턴.
2: Speak English from now on.
0: There you go. Speak English from now on.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rom now on을 앞에 쓴다면 뭘 붙여야 되죠?
2: Comma.
0: There you go. 그것만 잊지 않아.

0: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Speak English from now on.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2: Oops, I forgot. I'll do it now.
1: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2: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4: 해결!
5: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6: Oops, I forgot. Oh, I'll do it now.
5: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6: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5: You better.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우린 이 지역에 처음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new to this area.
0: 그렇죠. We are new to 어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From now on.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 이제부터 친구야.
3: 오.
0: 우리 이제부터 친구다.
3: 아.
0: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들 여러 번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반려견을 키우거나 혹은 반려동물을 예를 들어서 키운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려동물을 여러분이 공원에도 데리고 가고 싶고 혹은 식당에도 데려가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 식당? 아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서 직접 그 식당에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네, 제가 혹시 반려동물을 거기에 데려가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거기에 데려가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특정 대상을 데려가도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표현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A라는 대상을 B라는 장소에 데려가도 됩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핵심 패턴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데려가다 라고 해서 되게 데리고 오다 라는 느낌을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bring이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an I bring 무엇 to 장소 해서 이 무엇 자리에 어떠한 대상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혹은 어떠한 대상을 제가 데려올 수 있을까요?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의미인데요. 그 뒤에 to 장소까지 넣어주시면 특정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 표현으로 커피숍에 아이들 데려가도 돼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바로 can I bring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핵심 패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은 해도 되나요? 라고 허락 물어볼 때, 그쵸, 방금 바로 나왔었죠. Can I 동사로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도 되나요? 라는 Can I 동사부터 일단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데려오다 라는 bring 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bring이라는 거는 가지고 오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와도 되나요? 라는 의미로 can I bring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그 장소에 갈 건데요.

0: 그 장소에 어떠한 대상을 데려와도 돼요?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와도 돼요? 라고 영어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ring이라는 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요. 요걸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대상을 데리고 오는데, 그쵸? 어떠한 장소로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to 장소까지 넣어서 여러분이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an I bring 대상 to 장소라는 여러분 핵심 패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죠.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강아지를요, 식당에 데려가도 되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an I bring 무엇? 하고 나서 to 장소인데 식당은 바로 to the restaurant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아지 좀 식당에 데려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쵸? Can I bring my dog? 하고 나선 to the restaurant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Can I bring my dog to the restaurant? 한 번만 더. 시작! Can I bring my dog to the restaurant? 해가지고 여러분이 되게 동반해서 같이 가는 느낌은 되게 여러분이 bring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쵸? 여러분이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아, 네, 제가 거기에 가려고 하는데요. 강아지도 같이 데려올 수도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이 자꾸 땡기는 느낌으로 자꾸 bring을 생각을 해주셔야지 여러분 bring이라는 동사가 팍팍팍 입에 튀어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an I bring my dog to the restaurant? 해가지고 여러분이 bring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커피숍에 아이 좀 데려갈 수 있을까요? 를 연습 한번 해보죠. 그러면 Can I bring 대상? 하고 나서 커피숍은 to the cafe?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Can I bring my child? 한 명이면 my child고요. 두 명 이상일 때는 그쵸? my children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Can I bring my child to the cafe? 한 번만 더. 시작! Can I bring my child to the cafe? 카페가 아니고 cafe. 이 발음 또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카페 라떼를 cafe latte 이렇게 얘기하는 발음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공원에 텐트 좀 가져가도 돼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텐트니까 그쵸? Can I bring my tent? 하고 나선 to the park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Can I bring my tent to the park? 한 번만 더. 시작! Can I bring my tent to the park? 해서 공원에 텐트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영화관에 혹시 음식 좀 가져가도 돼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가져올 때는 그쵸? food라는 명사를 넣어주시면 되니까 Can I bring some food? 하고 나선 to the movie theater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Can I bring some food to the movie theater? 한 번만 더. 시작! Can I bring some food to the movie theater? 해가지고 이번에 음식 좀 가져가도 되느냐? 라고까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특정 대상을 여러분이 갈 거예요. 그쵸? 그럴 때 어떠한 대상이나 혹은 어떠한 물건을 같이 가져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 Can I bring 무엇 to 장소 한번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 Can I bring my dog to the restaurant? Can I bring my dog to the restaurant? Can I bring my child to the cafe? Can I bring my child to the cafe? Can I bring my tent to the park? Can I bring my tent to the park? Can I bring some food to the movie theater? Can I bring some food to the movie theater?
0: 아이를 커피숍에 아이를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커피숍에 아이를 좀 데려가도 될까요?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Can I bring my child to the cafe? 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bring, 대상, to, 장소로 얘기를 해서 그 대상을 특정 장소에 데리고 갑니다. 라는 여러분 하나의 패턴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특정 대상을 어떤 장소에 데리고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I 하고 나서 여러분 bring을 바로 써주시면 제가 그 특정 대상을 데리고 갑니다. 라는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데리고 가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 I will bring my child to the cafe.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해보겠습니다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will bring my child to the cafe 라고 얘기를 해서 bring 대상 to 장소. 여러분이 다양하게 쓸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응용 한번 해볼게요. 공원에 제가 텐트를 좀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표현. Can I bring my tent? 하고 나서 to the park였었죠. 그러면, 제가 공원에 텐트를 가져가야 돼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원에 텐트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은? 그렇죠. Can I bring? 였습니다. 제가 가져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렇죠. Should I bring?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Should I bring my tent to the park?로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Should I bring my tent to the park?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You should bring the tent to the park.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또 응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오늘은 어떤 특정 대상에 어떠한 대상을 데리고 오다라고 얘기해서 데려와도 됩니까? 라는 질문. Can I bring 대상 to 장소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bring이라는 거 컨셉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t's really wonderful and nice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그런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이고요. 자, 오늘은요, The Weekly Review. 일주일 동안 쭉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오고 있는가? 이렇게 가끔은 뒤돌아보면 그렇죠. 아, 이땐 좋았지, 이때는 힘들었지. 하지만 다 추억이 되잖아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우리가 쭉 돌아보면서 마무리도 하시고요. 기분 좋은 시간 더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Then let's hit the road. 네. 빰빰빠람빰빰 미션 파서블. 어려울 거는요. 기억나시죠? 너는 왜 오늘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 미안해. 오늘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자,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왜 그렇게 되는 상태인데? 그러면 why로 시작하시면 되죠. 그래서 why are you so mean? 나한테, to me.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주의하세요. mean은 뜻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도하다, 의미하다가 있고요. 여기처럼 비열한, 못되게 구는 직구준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값이라고 할 때 그런 뜻도 있고 동시에 수단이라고 할 때 means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쓰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에 맞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물론 means에 s가 붙는 거는 다른 단어라고 인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바로 me today. mean. You're so mean to me today. 왜 이렇게 오늘 나한테 못 살게, 나를 못 살게 굴고 못되게 굴어 했더니 미안해. I'm sorry. So sorry. 그렇죠. 왜냐하면 I'm not myself today. 오늘 너는 내가 아니야. 오늘 나는 내가 아니야. 이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야, 너 왜 그래? 오늘 네가 아닌데? Hey, what happened? You're not yourself today.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발음은요. Not myself라고 들리지 않고 I'm not myself. Not myself처럼 들립니다.

warning이야. 경고 주는 거지. 예, 그래서 it's a warning. 뭐하라는 경고예요? To save the earth. 지구를 구하라는. 근데 이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온실 효과 말고 또 하나가 있죠.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건 글로벌 워밍이라고 합니다. 따뜻하게 해준다 해서 워밍 업할때 우리 워밍 앞에 GLOBAL만 쓰시면 돼요. 글로벌 워밍 앤 그린하우스 이펙트. 가장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고요. 수요일에 했던 내용은요. 서울에서 LA까지 비행시간이 이거 얼마나 되지? 자, 기억나시나요? 얼마나 되지?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궁금할 땐 what을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what. 그런데 이게 비행시간이 얼마? 아, 길구나의 느낌이니까 이건 how long으로 가도 더 좋겠군요. 당연히. 자, 그래서 how long 하는 거죠. 그래서 how long is the flight? 그 다음에 from A to B. 그러면 10시간 30분 정도. 좋습니다. 바로 이거죠. How long is the flight from Seoul to LA? LA는 로스앤젤레스. 그래서 보통 국제공항을 거기 LAX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이름이에요. 그냥 우리 인천 에어포트가 국제공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How long is the flight from Seoul to LA? 예. 자, 내용은요. About 10 and a half hours.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거요. 예, 우리가 10 하고요. 이게 10인데 뒤에 a half는 30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만 보고 뒤에 어떻게 a half hour가 아니고 hours예요? 전체를 받은 거니까 10시간 반은 10 and a half hours. 7시간 반은 7 and a half hours.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요. 올해 재즈 페스티벌에는 누가 오는데? 야, 많은 거물들이 온대. 그럼 누가 초청받았는데? 초청 어려운 것 같지만 who's coming? 자, who's coming to the jazz festival this year? 그렇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재즈가 예. 그다음에 심지어 국악하고도 연결된 콜라보를 많이 하잖아요. 콜라보레이션을. 그렇죠? 이런 음반들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나왔던 예, 바로 김덕수 씨의 난장이라는 앨범도 되게 좋으니까. 예.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뭐 이거 따로 홍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음반은 아마 지금 구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many big names 할때 이거는 엄청난 그러한 이름들이다. 해서 거물들을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요. 금요일 날 했던 내용은요. 하루에 사과를 언제 먹는 게 좋지? 네. 보통은 아침이지라고 할 때요. 사과 먹는 거 언제가 좋아? When is it good? 그렇죠? To have apples 아니면 to eat apples in a day. 예. 하루에 사과 하나씩 드시면 좋잖아요. 근데 보통은 아침이야. It's usually. 발음 주의하세요. 유절리가 아니고요. Usually. Usually. 이렇게 들립니다. 아시겠죠? Usually in the morning. 원래 정확한 문법은요. 아침마다기 때문에 in the mornings하고 s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주 일요일은 Sundays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굳은 표현으로 아침에 늘상 그런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s를 빼고 더 많이 씁니다. It's usually in the morning. 됐죠? 그 다음에 사과를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의사도 멀리 할수 있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아침에 일어나면 물하고 과일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토요일 이겁니다. 이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모퉁이 돌면 바로 있어요. 여행 가시면 가장 필요한 게 화장실이죠. 자, 그이 근처에서 그러면 around here고요. 그 다음이 바로 where's the nearest restroom? 가장 가까우니 nearest죠. nearest restroom. rest room이 아니고 restroom. restroom. around가 아니고 around here. 그러면 똑같아요. around the corner. Just around the corner. 그래서 just라고 의소리 너무 크게 내시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집니다. 마무리 했으니까요. Today's quote. 네. 자, 매번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어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많이 알고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봤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I just want to share it with you.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오늘 어록은요. Today's quote. 진실은요, 잠시 동안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영원히 상처를 줄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죠. 예, The truth may hurt. 찌도 모릅니다가 may예요. The truth may hurt for a little while. 약간 정도는 나를 상처를 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but a lie. 거짓말이 hurts forever. 영원히 난

상처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칭찬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그게 말고 남을 의도적으로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짓말은 정말 본인 스스로한테 상처를 남긴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배려하고 더 상처 안 주고 보듬어주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복습했던 내용은요. You can repeat this, right? Just right here. 네, ebs.co.kr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0: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공통점. 공통점은 무슨 뜻일까요?
4: 저희 가족 전체에 치킨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3: 먹는 음식 중에서 치킨을 좋아하는구나. 제니는 공통점 언제 사용하는 단어인가요?
5: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 코, 입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3: 그렇구나. 공통점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사이에 두루 통하는 점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서로 같은 점, 그 같은 점을 공통점이라고 해요. 친구와 나는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제니와 민준이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제니.
5: 치킨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 그렇구나.
4: 저랑 제니 누나랑 같이 똑똑 학교를 다니는 공통점이요.
3: 그렇네요. 이렇게 공통점을 찾다 보면 상대나 어떤 대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함께 공통점 찾기 게임을 해볼까요?
2: 네!
3: 빠밤! 말과 소! 이 둘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4: 탈 수 있어요.
3: 오호!
5: 다리가 네 개예요.
3: 또?
4: 꼬리가 길어요.
3: 그렇구나.
5: 글자 수가 같아요.
3: 맞아요. 공통점들을 우리 민준이와 제니가 잘 이야기해줬어요. 다음 그림, 말과 택시. 너무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죠.
4: 탈 수 있어요.
3: 딩동댕동.